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바닥에 바퀴가 달려있고 손잡이 높낮이와 앞뒤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용량도 5리터로 큼지막한 쓰레받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쓰레받기를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라고 하실까요? 허리를 수없이 굽혀야 하는 환경미화원에겐 절실한 일입니다. 허리 통증이 뗄 수 없는 직업병인데요. 동료들의 이런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년 경력의 대구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오창택 씨가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맞춤형 쓰레받기를 발명, 특허까지 신청한 겁니다. 주변에선 환경미화학의 노벨상을 줘야 한다, 이런 말도 한다는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길이 어떠셨습니까? 어제 흥분을 가라앉힌 차분한 아침거리 마음에 드세요? 뜨거워야 할 땐 뜨겁게, 차가운 판단이 필요할 때는 냉철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도 아이들은 학교 잘 갔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탄산음료에 대한 새로운 보고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탄산음료 같은 초가공식품의 구조와 제조과정, 특성이 그 중독을 부추기는 물질과 유사하더라. 아, 이런 결론.
1: 네,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이 보고한 내용인데요. 이 팀은 초가공식품과 담배의 특성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초가공식품이란 과즙 농축액, 유화제, 인공착색료와 향료, 증점제, 코팅제 등을 사용해서 산업적으로 제조된 식품을 말하고요. 분유, 탄산음료, 과자, 패스트푸드, 시리얼, 아이스크림 등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 식품의 상당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 연구팀은 초가공식품이 중독 분야에서 흔히 보이는 패턴을 보인다고 했답니다.
0: 아하, 물론 뭐 이견도 있지만 특정 탄산음료를 끊지 못하겠다 하는 소리도 들리는 걸 보면 좀 고개 끄덕이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1: 그러네요.
0: 캐나다 토론토 대 의대 연구팀에서 한 이 연구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9살부터 16살까지 미국 어린이 2만 5천 명을 분석했는데 어릴 때 과일 주스와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시면 어른이 된 후에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지더래요. 그런데 대신 생과일이나 우유나 물로 대체하면 고혈압 위험이 낮아졌대요.
1: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질병청에서 발표한 2023년 당 섭취 현황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당 섭취 현황을 분석했더니요.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당 과잉 섭취 비율이 전 연령대 가운데 어머나 가장 높았답니다.
0: 야, 이거 무서운 얘기네요.
1: 그러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단 음료 이거 경계시켜야 되겠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뭐 달달하다, 달달한 거 당긴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되겠는데요.
0: 그러겠는데요. 예,
1: 얘들아
0: 진짜.
1: 담백한 게 땡기네. 우리 좀 밍밍하게 먹을까?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자, 그 당당과 그 당은 다른 거예요.
0: 그렇죠.
1: 예,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하늘사이언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기 바이오 판매율이 ENR.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잠시 후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2: 배를 타고 그렇게 도착한 섬에는 세상의 분주함 대신 파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3: 설레는 신혼여행, 친구들과 떠난 여름휴가, 여러분의 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2: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3: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와 함께합니다. 자, 방금 들으셨죠? 여성시대 여름특집 나의 섬 이야기.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섬이니까 예상 못한 그 날씨와 변수가 많죠. 배가 끊겨서 못 나왔던 분들, 그래서 뭔가 어떤 거시기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섬 데이트, 섬 이야기도 좋고요.
3: 예.
2: 섬이 고향이자 일터인 분들의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섬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 여성시대 홈페이지 나의 섬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3: 아이고, 방금 떠난 저 배가 오늘 마지막 배였다는데.
2: 어머나, 어떡해.
3: 어떡해.
2: 알고 있었어. 그러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알고 있었어.
3: 아니,
2: 배가 왜? 몇 시에 끊긴다는 걸.
3: 왜 씻을 걸 준비해서 왔어?
2: 맞아.
3: 왜 세면도구는 왜 준비? 그러니까. 어머, 사장님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런 거.
2: 이런 거. 아이고.
3: 갑자기 너무 드라마 같았다. 자, 어느덧 6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몸부터 깨워볼까요?
2: 하던 일 잠시 멈추시고 으라차차차.
3: 예.
2: 양손 깜찍 껴서 하늘 위로 기지개 한번 쫙 켜주시고요.
3: 네.
2: 일주일 동안 운전하시느라 스마트폰 보느라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나의 목, 나의 어깨
3: 진짜.
2: 풀어줄게요. 허리 바르게 딱 펴고 앉아서 오른손을 왼쪽 귀 위에 가만히 얹어줍니다. 그리고 숨을 내뱉으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자,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바닥으로 꾹 눌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잡고 왼쪽으로 지그시 어깨 딸려 올라오면 안 됩니다.
3: 네. 진짜 목 어깨를 잘 풀어줘야 돼. 이 목덜미부터 어깨라인까지
2: 맞아요.
3: 시원해집니다. 자, 가볍게 몸도 풀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머리가 좋아지는 문제 풀어볼까요? 여성시 대표 뇌풀기 퀴즈. 오늘은 깔끔하게 OX 퀴즈 갑니다. 둘 중 하나로 찍으시면 돼요. 확률은 반반, 50%. 문제는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겁니다. 자, 요즘 옷이나 가방, 또 자동차에 많이 와서 쓱 붙는 애들. 예, 뭔지 아시죠? 러브버그. 이 러브버그, 얘네들이 유독 더 좋아하는 색깔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색깔 옷을 입으면 자석처럼 더 와서 붙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러브버그가 좋아하는 색깔, 더 다가와서 달라붙는 색깔은 자기 몸 색깔과 같은 보호색, 검정

0: 검정색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자, 둘 중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러브버그는 검은색을 좋아한다 생각하면 O. 아니다. 얘네들은 밝고 환한 흰색 계통을 더 좋아한다 생각하시면 X. 정답은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드는 문자나 무료인 미니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정답자분 10분 뽑아서 수박 주스 보내드릴게요.
0: 정답 아시겠어요?
1: 모르겠어.
0: 러브버그가 좋아하는 색?
1: 모르겠어.
0: 그리고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생각해보면 언제 나한테 다가왔더라? 걔네들이?
1: 이참에 알면 우리가 피할 수도 있는데. 아니 뭐죠, 하여튼 밤에 보면은
0: 네.
1: 뭐죠, 강남에 어저께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쪽에서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면서
0: 어?
1: 그렇게 물이 져서 다닌대요.
0: 러브버그가요?
1: 네네네.
0: 오.
1: 땅 가까이, 아스팔트 가까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0: 그래.
1: 엄청난 그... 때가 다닌대요.
0: 그 러브버그가
1: 끝났을 거예요. 지난주가 정점이었죠. 지난주가 정점이라 그랬어요.
0: 그랬어요.
1: 네네.
0: 조금 줄어들었을까요? 자, 검은색을 좋아한다? 오, 아니다. 환한 흰색 계통을 더 좋아한다 생각하시면 X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오늘의 첫 사연은 부산 금정구의 김정옥님이 손편지로 보내오셨네요.
0: 예, 이 원고지에 이렇게 다
1: 글씨가
0: 연필로.
1: 완전히 모범생 글씨야.
0: 예, 연필로 써서 다 보내주셨습니다.
1: 정감 있다.
0: 예.
1: 두 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3세가 된 부산의 김정옥입니다. 저는 어릴 때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1990년 당시 부산진 여자 상업고등학교에 야간반으로 입학했어요. 낮에는 엄청 큰 신발 공장에 다녔는데 지금은 공장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옛날 공장에 다닐 때 생산부에서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던 선배 김윤정 언니를 알게 됐어요. 언니는 짧은 상고머리에 언제나 저를 친동생처럼 반겨주었습니다. 씩씩하고 싹싹하기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어요. 일도 잘하고 주변에 인기도 많았습니다. 저랑 언니는 기숙사 같은 동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다 제가 기숙사를 나와 하숙집에 가게 됐고 그때 뒤늦은 사춘기가 왔는지 저는 한 달이 넘도록 회사도 학교도 모두 째고 방황을 좀 했답니다. 그런데 윤정 언니가 공장 사람들에게 물어서 제가 묵는 하숙집에 찾아온 거예요. 공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학교를 안 나오면 되겠냐? 처음엔 좋은 말로 타일렀는데 그래도 제가 듣질 않으니 순간 찰싹하고 따기를 한 대 때리더군요.
0: 이야, 정신 반짝 들게 그냥.
1: 네.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 덕에 무사히 졸업하고 회사도 계속 다녔어요. 윤정 언니는 저보다 한 학년 선배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공업사에서 먼저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3 철부지였던 저는 언니 사무실에 여러 번 놀러 갔어요. 당시 유행이던 돌솥 비빔밥도 먹고 비엔나 커피도 얻어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20살이 되니까 언니가 일자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경리직. 회사도 집이랑 가까워서 뛸 듯이 기뻤어요. 선배 덕에 사무실에 앉아 전화를 받고 수기로 거래 명세서랑 세금 계산서를 써보고 팩스 받고 보내고 나중엔 어려운 계산 공식까지 척척 외워냈답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정말 제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던 귀한 기회였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별뜻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언니가 또 두 번째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한 공업사 사무직 자리. 대우도 괜찮았어요. 남들은 친동생한테도 해줄까 말까 한 호의를 언니는 아무 조건 없이 많이도 내어줬습니다. 이후 서로의 결혼식에도 오가다가 2004년 제 아들의 돌잔치 날에도 언니가 잊지 않고 축하를 해줬네요. 그리고 2008년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윤정 언니한테 전화가

0: 나온 겁니다. 한창 정신없을 때라 급하게 받아서는 어 언니야 아이고 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따 마치고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도 깜빡하고 콜백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후 언니가 연락처를 바꿔버리면서 그 짧은 몇 마디가 우리의 마지막 통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젊은 날의 청춘, 10대, 20대, 30대를 찬란한 무지개 빛으로 스케치해준 윤정 언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못 해본 게 너무 후회가 돼요. 1973년생, 올해로 54이 되었을 김윤정 언니. 본가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예면이고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야간반을 졸업해 부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를 다녔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전부인데 혹시라도 언니가 방송을 듣고 있다면 꼭 연락을 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언니, 언니, 언니가 쌍꺼풀 수술한 게 너무 예뻐 보여서 나도 언니 따라서 수술한 거 알지? 그만큼 언니를 늘 믿고 의지했었는데 나는 언니가 늘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언니야, 내가 놓친 마지막 전화를 지금이라도 되찾고 싶어. 정말 고맙고 미안해. 내 청춘의 블루스, 내 영원한 선배, 김윤정 언니야. 어디 있노?
1: 자, 지금 김정옥 님이 예, 1973년생. 예. 아, 김윤정 언니를 찾고 있습니다.
0: 네.
1: 어린 시절 정신 반짝 들려고 뺨도 한 대 그냥 시원하게 때릴 수 있을 정도로.
0: 그러게, 이 정도 사랑이지. 사랑 그럼요. 아니면 이렇게 하겠어요?
1: 관심 없었어 봐요. 뭐 그럼. 저렇게 살든 말든 내 성과야 아니야.
0: 그래. 지금 이제 김윤정 언니는 한 살이면 54세. 그죠? 54이 됐겠죠? 예. 18년 전에 전화 연락이 끊기고 끊겨버렸어.
1: 야.
0: 야, 참 그럴 줄 알았을까, 그래.
1: 아유. 그러니까. 이게 깜빡하고는 맞아. 아, 내가 다시 전화를 아유. 해야지.
0: 그래요.
1: 근데 시간 지나면 깜빡할 때가 있어요.
0: 있어요, 많아요.
1: 네.
0: 이따 할게, 그러고는. 그냥 며칠이 지나버리죠.
1: 네. 고날이 지나면, 아유, 너무 늦었는데 또 전화, 바로 전화하기가 애매하고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날 수 있는데요.
0: 아유, 참 속상하다. 자,
1: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서 본가 예. 두고 계시는 73년생 우리 김윤정 언니. 아, 왠지 여성시대를 통해서 연결 됐으면 좋겠네.
0: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윤정 네. 언니를 김정옥 씨가 찾고 있습니다.
1: 쌍꺼풀 수술이 아주 잘된 언니입니다. 네. 주변에서 보시기에 어머 눈이 참 예쁘다.
0: 부산진 여자 상고
1: 네.
0: 상업고등학교 야간반 졸업 후에 부산의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를 다녔는데 연락이 끊긴 지 18년 된다.
1: 네.
0: 혹시 아시면 연락 좀 주세요.
1: 꼭 좀 한번 연락해서
0: 네.
1: 듣고 계시면 제일 좋고요.
0: 네.
1: 아니면 주변 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꼭 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당당이님으로 소개해드릴 사연입니다. 사장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순이 넘은 나이에 현장 일과 공무를 동시에 보며 하루하루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만년 과장입니다. 우리 회사는 젊은 사장님이 이끌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나름 성공 궤도에 올려놓은 양반이라 아주 자기 신념이 독도보다 단단합니다. 게다가 평생 남 밑에서 월급살이 한번 안 해본 분이라 직원들 마음 헤아리는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옵션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일이라는 게 몸으로 때우는 현장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장님 머릿속 계산기는 단순합니다. 쉬지 않고 굴리면 같은 월급에 이윤이 남는다. 덕분에 토요일 출근은 기본 옵션이고요.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경일은 그냥 달력에 빨간 물감 묻은 날일 뿐입니다. 선거일이나 대체공휴일이요? 그게 뭔가요? 먹는 건가요? 일요일도 일하는 게 다반사인데 가끔 하늘이 도우사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야 사심 가득한 목소리로 비 오니까 대체휴일 하세요 하십니다. 이러니 회사에 젊은 피가 있겠습니까?

0: 전부 저 같은 60대 언저리의 노장들 뿐입니다. 다른 데선 써주지도 않는 나이라 월급 안 밀리는 게 어디냐 생각하며 노예처럼 버텼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답정 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를 넘어선 진정한 남탓 끝판왕이거든요. 하루는 사장님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1: 이거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0: 현장 짬밥이 있는 제가 가만 보니 문제가 생길 게 뻔합니다. 아, 저 사장님, 그거는 현장이랑 데이터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바로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자르는 거죠.
1: 아, 참, 그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0: 여기서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며칠 뒤에 사달이 납니다. 그럼 그 불똥은 고스란히 저에게 튑니다.
1: 아니, 일을 왜 이따위로 하셨어요?
0: 사장님이 펄펄 뛰고 저는 억울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지시하신 대로 했는데요. 그러면 사장님의 신들린 말장난이 시작됩니다.
1: 아니, 일을 한두 번 하세요?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 해야죠.
0: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1: 아니, 나중에 이런 문제까지 생길 걸 다 예상하고 저를 설득해서 보고를 했었어야죠.
0: 와, 이쯤 되면 저는 직원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돗자리 깐 무당이어야 합니다.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이겨봐야 잔소리만 폭탄으로 돌아오니 저는 그냥 입을 닫고 억울한 표정으로 침묵합니다. 그럼 사장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쐐기를 박는 거죠.
1: 말을 하세요. 그런 억울한 표정 짓지 마시고. 아휴, 참, 끝끝내 잘못했다고는 안 하시네.
0: 결국 억지 춘향으로 죄송합니다 를 뱉어야 이 진흙탕 싸움이 끝납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어도 결과가 나쁘면 다 늙은 제 책임이 됩니다. 잔소리는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그 일이 끝나고도 두세 달은 사골국 우려먹듯 단골 메뉴로 재생되죠. 요즘 제 유일한 생존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직원이 실수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사고를 쳐서 비난의 화살이 그쪽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제가 사장님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동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이 씁쓸한 일터. 나이 들어 남의 돈 벌어먹기가 참 서럽고 힘듭니다. 사장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책임까지 지우지는 마십시오. 저 무당 아닙니다.
1: 아유, 속상해. 아유,
0: 야,
1: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래놓고는 쥐뿔도 몰라서 그래요.
0: 그러니까
1: 이게 알면 이런 말을 못하지.
0: 그러니까요.
1: 이렇게 보이잖아요. 벌써 연세지긋하신 이분한테는 아, 이거 좀 이건 재미없는데 하고 딱 보이는데 그걸 계속 우기고 또 자기 잘난 척을 하느라고 말을 또 계속 돌리니까.
0: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해놓고 안 되니까 결국 또 남 탓을 하고. 최악이자 정말 최악의
1: 그렇지. 예,
0: 경영인이네.
1: 정권 늙은 탓이 아니라 어쨌든 개인의 성격이 그렇다니.
0: 아나무인이네 진짜. 아나무인이에요. 이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시겠는데요.
1: 왜 아니야.
0: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야 잘 되자 우리 으쌰으쌰 하자 해도 정말 예, 힘겨운 시기인데 이거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실수했으면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이 사업이 아우 참 쉽지 않네.
1: 쉽지 않죠. 네. 들어야 돼요. 경험이 있는 사람의 얘기를 한 번쯤은 수용해보고
0: 네.
1: 아, 이분 말이 옳았네 하고 속으로 좀 깨닫든가 그러면 좋겠죠.
0: 맞습니다.
1: 네.
0: 예. 이 사장이란 자리가 책임지는 자리 아니겠어요?
1: 그렇죠.
0: 예, 물론 결정도 본인이 하는 거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건 남탓만 하지 마시고. 예? 지금 귀 간지러운 분 계시죠? 그래요. 조심 좀 하세요. 말씀 좀 잘 좀 듣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3: 대한민국 사람 10명

0: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다가 달력을 보다가 그러셨죠? 네, 예년 같으면 장맛비가 내릴 시기예요. 그런데 올해는 장마가 왜 지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 덩어리가 떡 버티고 있어서 전 같으면 이 자리를 차지할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랍니다. 지금 봐서는 뭐 7월이나 되어야 장마가 시작될 것 같은데 7월 장마는 지난 53년 동안 1982년과 2021년 두 번뿐이었다고 하니 이게 좀 드문 일이겠죠? 이렇게 늦장마가 온 때는 장마 기간이 짧고 내리는 비의 양도 적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늦장마는 어떨까요? 지난 두 번의 늦장마와 비슷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까요? 한편에서는 지구촌에 슈퍼 엘니뇨가 발생해서 그 영향으로 우리도 폭염, 폭우를 걱정해야 한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요 몇 년 사이에는 장마철이 아니어도 비가 많이 내려서 와 우리도 우기가 따로 있나? 우리가 아열대 기후가 됐나?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비가 많아지는 환경이 되긴 했대요. 전문가들의 설명으로는 온난화로 중국 대륙의 티베트 고기압이 커졌는데 이 커진 고기압이 여름이면 우리나라를 덮고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 윗부분에 자리 잡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두 기압이 겹치면서 폭염이 이어지고 아래쪽에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는데 이 친구가 약해질 때마다 폭우가 발생한다나요? 그동안 우리가 겪은 여름은 비가 많이 오면 더위는 상대적으로 덜하고 더위가 심하면 또 비가 상대적으로 죽게 왔대요. 그러나 이제는 폭우가 내리면서 폭염도 같이 오는 복합재난도 많을 거라고 합니다. 가뭄이 오면서도 그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태풍이 같이 올 수 있고요.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끔 사회의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대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우리도 그렇겠지만 지구도 균형과 평정 상태를 원한다고 하죠. 그런데 인간들이 지구의 그런 소망을 방해해왔죠. 우리의 지구가 열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열의 평형, 지구촌

0: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영화 산책에서 흘렀던 김광석 프로젝트 밴드의 나무였습니다.
1: 이분들이 윤도현, 이정열, 엄태환, 서우영 네 분이 함께 했네요.
0: 그렇군요.
1: 네.
0: 아, 내년 여름, 뭐 아니 뭐 겨울도 그렇고요. 뭐
1: 네.
0: 지구 온난하다.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폭염과 뭐 폭우 항상 걱정인데 요새 유럽도 난리더라고요.
1: 아니 파리가 뭐 40도래요.
0: 44도인가 막 이래서.
1: 왜 40도를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0: 변전소가 멈추고 뭐.
1: 다녀온 분들이 뭐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0: 이게 말이 44도지?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온인가요?
1: 그러게요.
0: 네.
1: 하여튼 체온보다 높으면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0: 네. 아,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뭐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1: 맞아요.
0: 예, 우리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 지구를 위해서.
1: 네.
0: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1: 맞아요.
0: 예,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진짜.
1: 생각만 해도 막, 그죠? 막 네. 열 나는 것 같아. 44도라면. 아유!

0: 아유, 참 정말 지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네요.
1: 네, 맞아요. 땀 흘리며 헉헉대고 있죠.
0: 네.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 김해시 분성로의 송종헌님이세요.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 주말마다 부모님과 함께 외갓집에 가서 캐온 고사리 작업이 끝났다. 작년에 처음으로 고사리 채취 작업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양이 줄어들어서 아쉽지만 고사리 작업이 끝나고 든 생각이 올해 상반기도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이다. 그만큼 작업이 고되고 힘들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밭에서 캐온 고사리의 독성을 빼기 위해서 솥에다가 삶고 그걸 외갓집 마당에 말리는 작업인데 이렇게 힘들고 고된 작업을 우리 부모님과 이모님은 3, 4년 전부터 하셨으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동시에 내가 조금 빨리 운전했으면 이제 70세 가까이 되시는 아버지의 운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렸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08년 20살 대학 입학에 실패하고 그해 7월 육군에 자원 입대를 확정 지었을 때 어머니가
1: 네, 군대 가기 전에 운전면허나 따라
0: 명령 같은 권유를 하셨다. 그래서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차종을 일종 보통을 신청했다. 그때 당시 남자는 일종 보통을 따야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나도 얼떨결에 일종 보통을 쳤는데 필기시험부터가 대학 수학 능력시험보다 어려웠다. 70점이 합격인데 첫 번째 시험에서 68점을 받고 떨어졌지만 공부도 대충 했기에 다음에는 붙겠다 싶었다. 그런데 이후 공부를 했는데 68점, 68점, 66점, 58점 점점 합격선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육수 끝에 그것도 70점으로 겨우 붙었다. 분튼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1: 네가 하도 떨어져가지고 내가 전보러 갔다 왔다. 우리 아들 운전면허 시험 붙나 안 붙나? 네, 그거 물어봤다 아이가.
0: 그만큼 나에게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20살 때 겪은 고난 아닌 고난이었다. 그 이후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까지 단번에 붙어서 일종 보통을 땄건만 몇 달 뒤에 군대를 갔다. 그렇게 나름 힘들게 딴 운전면허를 장롱면허로 만들었다. 그 후 군 전역을 하고 대학을 가고 어학연수도 가고 취업공부 등 장롱면허를 더욱더 장롱을 넘어 금고에 가둘 정도로 운전을 못했다. 아니, 안 했다. 왜냐하면 취업해서 내가 번 돈으로 차를 사서 내가 직접 운전을 하고 싶은 나름의 다짐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고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고 다른 곳에 취업한다고 자격증, 토익 공부 등 이러저러한 핑계로 운전을 안 하게 되었다. 그러다 한창 공부를 하고 있던 재작년 겨울 어머니가 대뜸 이런 얘기를 하셨다.
1: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 가지고 취업이 되겠나? 일단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가 일도 도울 겸 운전이나 한번 제대로 배워서 몰아봐라.
0: 처음에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말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다짐을 꺾고 싶지도 않았고 부모님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언젠가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 얼굴을 봤다. 그때 연세가 65세. 일도 고단한데 운전까지 하시니 정말 피곤한 얼굴이셨다. 어머니의 말씀과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내 고집을 꺾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운전면허 학원에서 연습 주행을 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운전 제대로 맛보게 하려고 중고차 판매장에 가서 소형 SUV 차를 구매하셨다. 나는 그 차를 갖고 2025년 2월부터 아버지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기계 유공업 업체를 운영하시는데 나의 업무는 거래처에 물건 납품이나 부품을 사오는 것이었다. 운전이 조금 익숙해질 무렵에 그해 4월부터 고사리 채취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다. 처음으로 본 고사리의 모습은 늘 반찬으로 보는 모습과는 달랐다. 푸른색 줄기에 우렁차게 솟은 모습이 마치 작은 대나무 같았다. 채취하면서 풍긴 풀냄새도 좋았고 양도 많아서 기분이 두 배가 되었다. 그렇게 6월 초까지 꺾은 나의 첫 고사리 채취도 끝났고 올해도 6월 14일

0: 사이를 끝으로 두 번째 고사리 채취도 끝났다. 고사리 채취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곤히 잠드신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 아휴, 내가 조금 더 빨리 운전대를 잡을 걸.
1: 그러게.
0: 사실 운전을 처음 했을 때는 짧게만 해서 그런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버지 일 때문에 저 멀리 대전도 가보고 새벽 운전, 밤 운전,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 차를 타고 다녔던 외갓집으로 내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가보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해서는 안 될 졸음 운전도 해봤으니 말이다. 그래서 운전대만 잡으면 자연스레 아버지 생각이 먼저 난다. 이제는 아직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다른 동생한테도 운전면허 빨리 따라고 내가 종용할 정도다. 나처럼 되지 마라. 운전 배워서 부모님 아플 때 모셔다 드려라. 그것만으로 부모님께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다. 그 동생은 내가 2년 동안 운전면허 따라고 계속 뭐라고 했는데 지난 6월 19일 드디어 필기시험에 합격했단다.
1: 어우, 일주일 전에. 네.
0: 그래서 다음 주에 기능시험 등록을 하러 간다고 했다. 뭐 나름대로 나의 권유가 성공을 거뒀다고 해야 할까. 그래도 좋은 소식이라서 다행이다. 지금 아버지 회사 내 자리 컴퓨터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맞은편에 아버지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내가 운전을 해서 시간이 될 때 가족끼리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다. 12년 전 가족여행으로 남해에 갔었는데 너무 좋았었다. 내가 운전해서 가는 가족여행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1: 아, 이제는 그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시고
0: 네.
1: 지치시는 아버님을 생각하며 이게 이제 좀 일상이 돼서 자 여행까지도 가보자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게 진작에 운전면허 따지. 저도 그렇게 들었던 얘긴데 나이 서른에서야 운전 딱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0: 근데 확실히 운전 배우면 네. 편하죠. 네, 편리하죠.
1: 아, 그럼요. 특히 어린애를 낳거나 또는 노모를 모시고 병원을 가거나 뭐 하여튼 뭔가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기동력이 최고니까.
0: 맞습니다.
1: 요즘에 운전면허 없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 또. 워낙에 뭐 다 따더라고요.
0: 예전보다도 좀 더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1: 네, 그렇구나.
0: 운전면허 따기가.
1: 네. 네. 아이고 진작에 잘 땄다.
0: 그래서 서른 넘어 따신 거예요 운전면허를?
1: 처음으로 네네. 네.
0: 오, 그래도 저는 20살 군대 가기 전에
1: 아, 따가지고. 그러셨구나.
0: 네.
1: 그래요.
0: 군대 갔다 와서부터 이제 아빠 차 몰기 시작했죠.
1: 네. 잘난 척 하면서, 야, 타! 이런 거 아니야? 그때는 뭐 학생들한테, 네. 야, 타!
0: CD, 그때는 차에서 CD를 들을 수 없는 차였어. 저희 아빠 차는 당시에.
1: 네, 네.
0: 그래서 CD 플레이어를 옆에 이렇게 거치해가지고.
1: 아.
0: 네, 뭐 이렇게.
1: 연결해서.
0: CD 이렇게 들어가면서.
1: 오, 그랬구만.
0: 그랬었죠.
1: 네.
0: 근데 한참 비 억수로 내릴 때 와이퍼가 고장나가지고.
1: 아우, 그거 야. 지옥이에요. 저도 그런 적 있어.
0: 와,
1: 죽음이에요, 죽음.
0: 네. 그래서 저 왼손 빼가지고 왼손으로 이렇게 쓱 아, 밀고 다시 움츠러
1: 죽는 줄 알았어. 저도 한
0: 그랬었지.
1: 번.
0: 그랬었지.
1: 그러게.
0: 예.
1: 사람의 몸에서도 눈이 중요하듯이 자동차에도 와이퍼가 그럼. 중요하다는
0: 그러니까
1: 거.
0: 차량 관리는 진짜 필수예요. 운전만 한다고 다가 아니야. 아,
1: 그렇죠.
0: 차는 항상.
1: 두루두루 알아야 돼요.
0: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1: 졸음 운전 안 되고요.
0: 맞습니다. 네. 자,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0: 바나나 브라운.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3: 강경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3: 이동식 에어컨
12: 에어렉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주문 전문기업 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3: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2: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4: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김정옥님, 김윤정 언니를 찾는다는 김정옥님과 송종헌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 그리고 사장님 얘기를 적어주신 당당이 이분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2: 자, 그리고 금요일 내풀기 퀴즈 정답도 맞춰봅니다. 네.
4: 자, 러브버그가 좋아해서 달라붙는 색은 검정이다? 아니다. 정답은요? 하.
2: X였습니다. 그러니까 러브버그는 검은색 안 좋아한대요.
4: 밝은색.
2: 네. 뭐 흰색이나 노란색 계통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4: 아이고, 그렇군요. 어두운 색을 입고 다니는 게 러브버그를 덜 만나는 계기가 되겠네.
2: 그러네요.
4: 아이고, 그렇구나.
2: 자, 선물 받으실 10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2부 끝곡으로요, 느티나무 언덕의 자기 성찰 들으시고 저희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경북 내륙과 북동 산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 분포로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젯밤 오후 8시 20분쯤 영주시 가흥공단에 있는 SK 스페셜티에서 화학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확인 결과 냉각탑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가스 누출로 오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주시와 관계당국은 업체 확인 결과 화학물질 누출은 없었으며 흰색 기체는 공장에서 발생한 수증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구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인명피해나 화학물질 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보당 대구시당과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7월 3일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앞두고 이대로 청산이 결정된다면 노동자 10만 명과 만역의 협력, 입점업체 등이 연쇄 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즉각 노사정 4자 특별협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법원의 청산 결정 2개월 유예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도 더 늦기 전에 유암코를 통한 공적 개입을 결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들이 약진하면서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에서도 이례적으로 복수 후보가 경쟁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동 예천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김인근, 윤동춘, 정용채 등 3명이 신청해 역대 가장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고 상주 문경도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윤희, 정재현 등 2명이 신청했습니다. 구미 갑은 3명, 을은 5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전국 254개 지역위원회 중 212곳 위원장 후보를 단수로 의결해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나머지는 경선에 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경북형 초청 장학 제도를 통해 외국인 장학생 12명을 선발했습니다. 안동 현재 기온 23도, 습도 77%, 미세먼지 보통 수준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 다른 동물이 죽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제주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양한 물속 생물이 사는 하천에 난데없이 시멘트가 부어진 건데요. 무려 70m 길이의 개울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 안에 살던 해양생물도 모두 숨졌습니다. 지자체가 이처럼 환경을 훼손한 이유는 다름 아닌 반려견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데요. 생명을 위한 시설이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바라는 공존의

0: 모습일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입니다.
2: 엄마, 방송 듣고 계시죠?
1: 듣고 계셔야 되는데. 네, 오늘 사서함 제가 모실게요.
3: 엄마, 저 막내딸 은실이에요. 결혼하고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더운 여름 묵묵히 일하시는 엄마를 보면 죄송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해요.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겠죠? 사랑하는 엄마, 스승 정말 축하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엄마가 좋아하는 말이죠?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하게 펼쳐질 엄마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0: 네, 최은실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우리 희은 누님의 당신만 있어준다면 듣고 왔습니다. 음성을 들으면 조금은 네. 수줍은 듯 네, 그렇죠? 내성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
1: 네.
0: 또 결혼하고 멀리 떨어져서 친정엄마를 자주 못 뵙나 봐요.
1: 그게 제일 힘들겠죠. 네.
0: 그래도 엄마를 위해서 청바지 힘차게 외쳐주셨습니다.
1: 네. 음성을 남겨주시니 최은실님 여성시대표 쌀 20kg을 보내드릴게요.
0: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의 칠순도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연히 펼친 책, 친구 손에 끌려가서 억지로 본 영화, 또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 뭐든지 음성 편지에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당당인들 마음을 울렸던 명언 한 구절, 노래 한 소절, 드라마의 명장면, 저희도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열린사서함에 나눠주세요. 열린사서함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이고요. 원하시는 노래에 신청곡 말씀해 주시면 음성편지에 이어서 틀어드릴게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서천석 박사 그리고 코미디언 김경아 씨 모시고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이어갑니다.
0: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7: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닭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닭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닭.

0: 줘도 아깝지 않지만 그럴수록 적당히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줘야 하는 사랑. 오늘도 절제와 인내의 길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1: 월드컵 코치 뺨치는 육아 코치 서천석 박사님, 그리고 파이팅 넘치는 응원단장 김경화 씨,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아, 전 진짜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즘에 그 핫한 드라마 참교육. 예, 혹시 두 분도 보셨습니까?
2: 봤죠.
1: 예, 예. 네. 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상의 국가기관이잖아요. 교권보호국이라는 곳에서 활약을 하는 내용인데, 뭐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판타지니까 네, 가능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나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을 괴롭히는 학부모를 똑같은 방법으로 거울치료해주는 네. 네, 응징. 한쪽에선 속이 시원하다.

0: 이렇게라도 문제를 드러내는 게 좋다 하는 호평도 있고 아무리 판타지 드라마지만 폭력을 미화하는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서천석 박사님께서도 SNS 글을 적으신 걸로 아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좋더라고요. 뭐 어차피 네. 이제 드라마라는 게 판타지가 있잖아요.
0: 네.
1: 그 직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드라마인 모자무사라고 또 있었잖아요.
2: 네, 그렇죠. 네.
1: 두가 그렇죠. 자신의 네.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것도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찌질했던 네. 그 주인공이 감독으로 데뷔해서 막 상을 받잖아요.
2: 네.
1: 그것도 판타지죠, 어떻게 보면.
2: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드라마라는 게 해결이나 어떤 그 진행 과정을 보면 판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 내용은 판타지지만 전 중간에 균형 감각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2: 맞아요.
1: 균형 감각이 좋고 물론 폭력이 나오는 건 지나치고 있을 수 없지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0: 맞아요.
1: 어른은 어른다워야지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맞아요. 네. 무조건 뭐 이렇게 뭐 교사편만 들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1: 네, 그렇지 않았어요.
0: 말 그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딱 그거에 맞게 역할을 해야 된다.
1: 교사의 문제도 지적할 거는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고 학부모의 문제도 지적이 나왔고
0: 맞아요.
1: 학생 문제만 꼭 이야기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2: 맞아요.
1: 저는
2: 맞아요.
1: 웹툰도 예전에 봤는데
0: 네.
1: 웹툰에 비해서 거부감이 훨씬 없었어요.
2: 많이 순화시켰죠.
1: 네. 많이 순화시키고 네. 취재도 훨씬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3: 학부모 예. 입장의 경화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4: 좀 속이 시원하던데요?
0: 시원한 건지 솔직히.
4: 솔직히 진짜. 그리고 거기서 그런 멘트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뭐 인권 문제보다 그 친구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학생이 교육권을 침해받는다.
0: 그래.
4: 네, 그거를 지켜주기 위한 활동이다. 거기서 되게 위로받았고
2: 네.
4: 거기서 민원 많이 넣는 그 그냥 오화였나 봐요. 나 그 엄마 진짜 나
0: 학부모 그 엄마 그 엄마.
4: 나 정말
0: 연기 진짜 잘해.
4: 몇 번 껐다가 다시 켜고 몇 번 껐다가 다시 켜고.
3: 그랬구나.
4: 남편은 리모컨 던지더라고요. 쟤 누구냐고.
0: 그러니까. 연기를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4: 네.
0: 이야. 정말 그 드라마 보면서 속 시원한 장면도 많아요.
4: 많았어요.
0: 실은.
4: 진짜.
0: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부분들로 스트레스를
4: 못하니까
0: 예. 예. 받아오지 않았나.
1: 어쨌든 네. 제대로 교육을 받고 싶은 아이들의 권리.
2: 네.
4: 맞아요.
1: 또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은 부모님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쪽으로
2: 네.
1: 방향이 좀 진행되는데 약간의 어떤 자극이 되는
2: 네.
1: 드라마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4: 네. 네. 네. 네.
0: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김무열이 참 멋진 연기를 한다.
4: 원래 팬이었는데
0: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
4: 모든 여인의 남성이 되었어.
0: 그러니까요. 자, 정말 무너진 교권, 학교 현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나 우리 아이들.
2: 그렇죠?
0: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뭐가 네. 최선인지 계속 얘기를 나누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네.
0: 오늘도 아이들과 더 행복해지는 방법 찾아야죠. 본격적인 상담 전에 귀여운 목소리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동심 퀴즈입니다.
3: 어린이들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5: 이건 비닐로 만들어졌어요.
6: 이걸 입으면 너무 더워요.
7: 많은 색깔이 있는데 이 중에 노란 색깔이 제일 유명해요.
8: 이 옷은 물에 젖지 않아요.
9: 우산 대신 비가 올 때 이걸 입어요.
3: 너무 쉽게 설명을 다 주었네.
1: 오늘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3: 아, 그래요?
1: 이게 두 글자라고 해도 비슷한 말이 너무 많아요.
0: 호칭이 다르죠. 맞아.
1: 일단 비옷이란 말이 있죠.
3: 그렇죠.
1: 비옷이 제일 표준어인데. 그다음에 우의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3: 아.
4: 다 알려주셨네.
0: 그러니까 지금
4: 네.
0: 이런 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3: 그렇죠.
2: 그렇죠.
0: 예.
1: 근데 요거는 사실 조금, 정확히 아셔야 한다면.
2: 네.
1: 이거는 비옷 더하기 우산 이런 걸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사실.
2: 네.
0: 아.
4: 이걸 입으면 이 두 글자가요? 써도 된다.
1: 예, 그렇죠. 이 두 글자가.
2: 그렇죠.
1: 예. 이 두 글자가 우산, 뭐 초롱이, 삿갓.
3: 초롱이 삿갓
1: 이런 비옷 다 포함한 게 이 개념이에요.
0: 초롱이가 뭔 줄 알아요? 경화 씨?
4: 초롱이요?
0: 네.
4: 누구 귀여운 사람 이름 아니에요?
3: 아, 아니에요.
0: 범죄도시 나오는 초롱이 얘기하는 거야? 뭐예요? 초롱이가 뭐예요? 네. 저도
1: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3: 네.
1: 이렇게.
3: 예. 옛날 사람들의 예. 말하자면 비옷이죠.
0: 네. 진짜.
3: 네.
0: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게 오늘의 정답 두 글자군요.
3: 네. 네. 자, 힌트도 뭐 다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번 뽑아서 시원한 컵빙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근데 진짜 왜 이 정답은 노란색이 많은 걸까요? 아이들이 많이 입어서 그런가?
0: 눈에 띄잖아요, 비 오는 날.
2: 유치원생들이 노란 모자 쓰는 것처럼. 네, 그렇지 않을까요?
3: 군대에서는 눈에 안 띄게.
1: 오히려. 아,
2: 예. 한초. 그렇지, 그렇지.
3: 예, 군대에서 눈에 안 띄는 위장색으로 하죠. 예. 예.
2: 우리 눈에 띄어야 되지, 우리 애들은.
1: 예. 우리는 눈에 띄면 안 되고, 아이들은 눈에 띄어야 되는 것 같다. 예. 자. 정답 두시는 동안 첫 번째 상담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 네, 첫 번째 사연은요. 아이가 중학교 때 사연을 주신 적이 있는 분인데요. 그때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셨대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사연을 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울산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딸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성적은 상위권이고 성격이 온순하고 마음이 여린 편이에요. 딸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24년 11월경 소위 노는 무리 학생들이 뒷담화를 하고 다녀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없는 얘기를 소문내서 같은 학년 아이들이 딸아이 옆을 지나갈 때마다 웅성웅성거리고 잘 대해줬던 반 애들도 일부러 피하더래요. 친한 친구들도 앞에서는 평소처럼 대하는데 뒤로는 왠지 수군거리는 듯한 은근한 따돌림, 은따를 당했습니다. 중학교 마지막 겨울방학만 남겨둔 시기였던 터라 방학 동안 심리센터도 다니게 하고 운동도 시키면서 나름 씩씩하게 보내게 했어요. 고등학교 진학하면서는 다행히 같은 중학교 애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아서 입학하고 한동안은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전학생이 왔다는데 전 학교에서 딸을 험담하던 무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이가 불안해해서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도 그 아이의 정보를 다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저 어머니, 그 애도 이제 공부하려고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온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마지막 주 딸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여학생이
4: 안녕 찐따
2: 라고 놀리는 소리를 들었대요. 전학 온 그 아이가 본격적으로 친구들을 사귀면서 제 딸을 가십거리로 또 얘기하고 다닌 겁니다. 진실도 아닌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남자의 미친 X라는 뜻의 남미새라고 하거나 지가 이쁜 줄 안다 등등 여러 얘기를 비수처럼 꽂는다고 합니다. 딸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웃거나 수군거리면 다 본인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괴로워해요. 당연히 학교 가기도 싫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된다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어해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라 수능도 앞두고 있고 일반 전학은 거주지 이전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이미 작년 12월에 바로 앞동으로 이사를 한 상황입니다. 또 이사를 하자니 부담되고 안 하자니 딸아이가 걱정돼요. 선생님, 우리 딸 어찌면 좋을까요?
0: 아이고,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벗어났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과거 괴롭혔던 그 그룹 중에 한 명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과거에 그 너무너무 싫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괴롭겠죠.
2: 그 친구는 왜 철이 안 들었을까.
3: 그러니까 싫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는 게 이 아이가 더 힘든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 번 당하니까 네. 작은 일도 굉장히 크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고
2: 그렇죠.
3: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이들이 뭔가 얘기만 하고 있으면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 맞아요.
3: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죠. 그래서 네. 너의 지금 상황에서 네가 과거에 큰 상처가 있었으니까 그런 반응 나올 수 있다 충분히.
2: 네.
3: 근데 이게 너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엄마도 학교하고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아이를 좀 다독여야 될 것 같아요.
1: 네.
3: 우선
1: 그래서 네. 아이를 좀 다독여 주시고
3: 뭐 전학을 당장 가자 이런 결정보다는
2: 네.
3: 우선 네가 이런 건 좀 당연하고 이 정도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근데 엄마도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하고 싶다. 학교에 신고를 하는 거는 중요해요. 담임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1: 네네.
3: 아, 이 문제는 이러이런 과거력이 있고 그래서 아이가 진짜 당한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그 증거는 없어요. 얘가 찐따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그 아이가 어딜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찐따라고 말했다는 증거는

0: 쉽지 얘가 네, 갖고 그렇죠. 있기는 어렵잖아요. 네, 네. 네. 하지만 얘가 들은 이야기, 응? 전에 들은 정보를 전부 이렇게 좀 적어봐야 돼요. 날짜별로. 날짜별로 저는 학폭산이 발생하면 날짜별로 꼭 기록을 하라고.
1: 근데 박사님 이 사항이 지금 이제 학교 폭력으로 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 학교 폭력이죠. 예. 네. 일단 그 아이가 찐따라고 말한 거는 폭력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은근히 따돌리자는 얘기를 했다면 폭력이죠.
1: 그건 확실히 폭력이죠.
0: 예, 험담도 폭력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심한 사안은 아니에요. 심한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고 동일한 인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 입장에서는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학교에도 이 얘기를 하고 우리 아이를 좀 보호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안이 점점 더 벌어지면 학교에서도 점점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너무 놀라지 말고 너무 놀라지 말고 학교도 너를 도와주고 엄마도 너를 도와줄 테니까 좀 견뎌보자. 같이 가보자라고 아이한테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게 다 항목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자는
2: 거예요.
0: 이제부터 날짜별로 쭉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네. 앞으로도 또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1: 네. 예, 예.
0: 그렇게 정리된 이야기가 있어야지 상대방 아이에게 조사를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주변 아이들한테 그 애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다 하면 그 얘기까지 다 적어야 돼요.
2: 걔가 이런 얘기 했다.
0: 예.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없이 걔가 내 얘기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면
3: 그렇죠. 아무 증거가 안 되지.
0: 별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3: 힘들죠.
0: 괜히 얘기한 다음에 더 학교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 마음 이해해 준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러면서 아이만 더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너가 들은 얘기,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본 이야기를 이렇게 다 정리해보고 앞으로도 계속 정리해 가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기본적인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학폭 담당 교사도 알게 당장 학폭위원회에 신고는 안 하더라도 이 정도 진행은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아, 일단 선생님한테 먼저 또 말씀을 드리고
0: 그리고 전학이라는 거를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도 여러 가지 처리가 잘 제대로 안 되면 전학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우선 내가 널 보호하겠다. 그리고 학교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얘기하고 아이는 상담을 바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 좀 예민한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완화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너가 과거에 중학교 때 당할 때보다 너는 지금 훨씬 강해졌고 또 너를 도와줄 아이들도 이 주변에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가진 힘을 알게 해야 돼요. 예전에 너무 약자로 당했던 사람은 살짝 당하면 또 자기가 그때의 약자인 것처럼 느껴요.
2: 돌아가는구나.
0: 근데 그만큼 약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1: 고등학생이고
0: 지금은 고등학생이고 자기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도 있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1: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독여 주시고 힘을
2: 가만히 지켜보진 않겠다.
1: 그렇지.
2: 힘이 돼주겠다.
1: 광고 후에 계속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님. 웃기는 아이 둘 엄마 코미디언 김경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저 웃기고 있네 이러시는 줄 알았어.
0: 재밌는 분.
2: 괜찮아.
1: 영자인데 좀 약간
0: 웃기는 사람.
1: 약간 비난하신 거.
2: 비아냥거리나
1: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
0: 웃기는 아이 둘.
1: 칭찬하신 거죠?
0: 예, 네. 칭찬입니다. 코미디언에게 웃긴다고 그러면 칭찬이지.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두 번째 사연 이어서 상담해 보겠습니다.
1: 이번에는 부산에서 주신 사연입니다. 24개월 여아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아이는 조리원에서 나올 때부터 분유보다 모유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첫 아이라 분유 먹이는 요령도 없었지만 아이 자체가 모유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모유 양이 적어 100일 정도는 혼합수유를 했고 이유식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밥과 모유를 병행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가 소위 전물잠을 잔다는 겁니다. 젖을 물고 자다가 잠이 들면 입을 뗐어요. 아이가 얌전한 편이 아니라 젖이라도 물고 자면 저도 쉴 수 있어서 서로 편하자고 했던 방법인데 이게 어느새 24개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말을 원활하게 잘하는 나이가 아닌데도 엄마 찌찌는 아주 또박또박 발음합니다. 가족이 있든 친구가 있든 어디서나 크게 말해서 민망할 때가 많아요. 아이가 너무 예쁘고 귀엽지만 단유를 해보려고 엄마 아파서 못 줘요 라고 말하면 한 시간도 울고 두 시간까지도 웁니다. 주변 어른들 중에는 초등학생 때까지 먹였다는 분도 있어서
0: 모유를?
1: 있어요.
2: 네. 우리 때도 있었어. 있어요.
0: 네. 그래요?
2: 네.
1: 저도 모질게 못하게 더 먹이고 싶다가도 전물잠 때문인지 아이 앞니에 약간 누렇게 치석이 쌓이는 걸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어려서 아직 치과에서 불소 도포도 힘들다 하고 양치를 정말 열심히 시키는데도 변해버린 앞니 색은 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제가 교육이 있어서 3일 동안 대전에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기회에 단유를 해보자고 굳게 마음을 먹고 남편과 아이를 시댁에 두고 갔어요. 그랬더니 웬걸 아이가 저랑 처음 떨어져 보는 데다가 젖 없이 자는 것에 적응을 못해서 3일 동안 낮밤이 바뀐 채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아기가 젖을 모를 때 단유를 하지 왜 지금까지 질질 끌어서 고생을 시키냐고 타박을 주셨고 이제는 아기가 젖만 찾으면 영상통화로도 호통을 치십니다. 아기 치아가 안 좋아지니까 저도 시어머니께 아기가 원할 때까지는 모유를 주고 싶어요 라는 말도 강하게 못하겠어요. 단유를 하려고 가슴에 산초가루도 발라보고 레몬즙도 발라봤지만 아기는 개의치 않고 그냥 먹습니다. 공갈 젖꼭지는 신생아 때부터 물리자마자 뱉어버려요. 외국 사례들을 보면서 계속 먹일 수도 있지 라며 쉽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 일이 되니 선택이 쉽지 않네요. 저는 정말 술도 몇 년 더 안 먹어도 되고 잠도 통잠 안 자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 치아를 위해서 단유를 해야 할까요? 만약 단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2: 와, 엄마.

0: 없어요.
1: 없어요?
0: 뭐 아이가 뭐 원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줄 수도 있는데 하지만 밤중 수유는 안 하는 거예요.
2: 네. 아,
0: 그리고 전물잠은 안 하는 거예요. 네. 전물잠은 원래도 안 좋죠. 기본적으로
2: 입에 어, 물고 있으니까.
0: 젖이 젖을 먹는 게 네. 먹는 게 잠을 자는 도구가 되면 곤란해요.
2: 네. 네.
0: 응? 그럼 그 아이는 결국은 야식 먹는 아이로 크게 되거든요.
1: 아, 그러네. 성인 돼서 야식 먹는
0: 건강에 안 좋잖아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여러 면에서. 그리고 자기 전에 뭘 먹는다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 어, 다 먹고.
0: 다 먹고. 응? 먹고. 먹놀잠으로 우리가 키우자고 그러면 그렇죠. 먹고 놀고 잔다. 먹놀잠으로 키워야지 놀먹잠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어릴 때부터 필요한 건데 이 엄마 젖을 빤다는 게 엄마 옆에 붙어 있으니까 아이한테는 불안을 조절하게 되고 잠이 오도록 하는 거예요.
3: 네.
0: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지금 젖은 꼭 먹는 게 아니에요. 수면 도구이자 불안 조절 도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자고 이게 없으면 불안한 거죠. 요 방식은 좀 많이 잘못된 거예요. 일단 충치까지 생기잖아요. 지금
3: 그렇죠,
0: 충치가
3: 그렇죠.
0: 생기고 있기 때문에 12개월 이후에는 안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3: 와, 그렇구나.
0: 12개월 이후에는 네. 이빨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2: 아. 그렇죠.
0: 이가 나기 시작하면 아이한테 밤중 야간 수유는 주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 조절도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밤에서 깨자마자 또 자려면 또 먹거든요.
2: 아마
0: 밤에 찾아와가지고 한두 번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당 조절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뭐 애가 클 때까지 줘도 됩니다. 부모와 아이의 어떤 애착을 네. 증진하는 목적으로 주는 게 문제는 안 되지만 밤에 주는 것은 안 주는 것이 좋다.
1: 나 갑자기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아빠인데 아니 그렇다고 물리고 싶다고 엄마 모유가 계속 나와요? 아이 초등학생까지?
0: 어, 예.
2: 그러니까 그래? 물면 나오더라고요.
1: 예. 진짜?
2: 근데 그러면은 근데 이게 밤중에 수유 끊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0: 그렇죠. 처음에 네. 처음에 한 2주면 거의 끊어요. 2주면
3: 아,
0: 엄마가
3: 그래요?
0: 강하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우선 엄마가 밤에 처음 3일은 밤에 먹여도 된다. 근데 밤에 먹이는데 침대에서는 안 먹입니다. 침대, 이부자리
1: 예.
0: 여기서 먹이지 않아요. 어. 소파 같은 데서 먹이고 어. 의자에서 먹이고 다른 데 가서 먹여요.
1: 어. 이거 마치 우리 다 커서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겠네.
2: 밥은 식탁에서 먹는 거야.
1: 절대 우리 침대에 그래요. 누워서 과자나 뭐 음식을 섭취하지 않잖아요.
0: 그리고 먹은 다음에 살짝 뭐 책을 본다든지 활동을 하고 자러 가자.
2: 귀찮아서라도 안 먹겠다.
0: 예, 자러 가자.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뭐 수면 도구로서의 이제 젖 먹는 게 좀 없어지거든요.
2: 없어지겠네.
0: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책을 읽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것이 수면 도구가 되고 불안 네. 조절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아예 나중에 저녁에는 먹지 않는 식으로 바꿔가는 거죠.
3: 야, 근데 시어머님한테 맡기면서 그냥 완전히 아기가 울고 낮밤이 바뀌고 그야말로 어른들이 견디기 힘드실 텐데 이럴 때도 무시를 해야 하나요? 아이를?
0: 잘못 시작한 거죠.
2: 그쵸.
0: 이게. 이 수유를 갖다가 끊으려면 그럼. 엄마가 끊어줘야 돼요.
2: 네.
0: 왜냐하면 엄마가 없는 것도 불안한데.
2: 그럼요.
0: 젖도 없고.
2: 떨어져 자본 적도
3: 맞아요.
2: 처음인데.
0: 네, 지금 네. 모든 것이 지금 혼란 속에 있는 거죠.
2: 놀랐겠어요.
0: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엄마가 적어도 밤에는 젖을 주는 습관을 끊어주고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잘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이 아이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는 네. 끊어주는 게 좋아요. 밤에는.
2: 그럼요.
0: 우선 충치도 있지. 그다음에 이 당 조절의 문제도 있고
3: 네.
0: 그다음에 엄마 아닌 다른 사람이 얘를 재울 수도 있는데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3: 그렇죠.
0: 이런 걸 위해서라도 어머님이 지금 밤중 수유 그다음에 젖을 먹으면서 젖을 물고 자는 습관, 요거는 반드시 끊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3: 네.
0: 생각이 듭니다.
3: 네, 네.
2: 그러면 지금 이 사연 속 아기는 두 돌이잖아요.
0: 네.
2: 그 돌 전에 아기 밤중 수유 끊을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침대에서 안 먹이고 막 그런 방법대로 하는
0: 그런 방법으로
2: 끊어줄까요?
0: 하는. 네. 돌 전에 아이는 조금 더 강하게 끊죠 우리가.
2: 울어도 그냥.
0: 울어도 더더 네. 더 원하니까
3: 네.
0: 점점
3: 네.
0: 줄여가고 중간에 딴 걸 먹이죠. 이 아이도 이제 자기 전에 먹는 거는 뭐 보리차를 먹는다든지 이런 걸 줄 수는 있는데 젖은 물리지 않는다.
2: 그러니까
3: 단호하게 단유를 하셔야 되네.
1: 마음을

0: 강하게
1: 그러네.
0: 드셔야겠네요.
1: 예. 예. 2주면 어쨌든 바꿀 수 있다니까.
2: 네. 밤중수는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예. 네. 자, 사연 하나 더 상담을 해볼까요? 네,
2: 제목이요. 우리 막내 큰일 났어요. 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주셨는데 함께 들어봐 주시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 두 여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우리 집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키도 크고 몸에 변화가 생겨 사춘기가 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자기 전에 꼭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 방에 가서 자던 아이인데 올해부터는 방문을 닫고 말수도 줄어들더라고요. 다 사춘기의 변화 과정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니는 체육학원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운동을 가르치다가 우연히 봤는데 아이 팔을 한번 봐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은 저와 아이 아빠 둘 다 생각을 정리하느라 그냥 넘겼고 다음 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팔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동안 손목이 아프다며 아대를 하고 다녀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아휴, 오른손으로 왼쪽 팔 안쪽 잘 안 보이는 곳을 많이 그어놨더라고요. 깊지는 않지만 딱지가 앉을 정도였습니다. 허벅지에도 오른팔에도 오래되었는지 자국만 남은 곳도 있고 딱지가 있는 곳도 있고 여러 흔적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울면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학교 다른 반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까지 얘기해 줬습니다. 더 물어봐도 구체적인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제는 안 하겠다고 꼭 약속을 하긴 했는데 너무 끔찍하고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은 일단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는 상처를 많이 숨기고 하진 않습니다. 그 전에도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운동을 잘하고 좋아해서 학원에 자주 가는데 학원 영상 속 모습을 봐도 잘 웃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아이가 사용했던 커터칼과 컴퍼스는 다 찾아내서 뺏었고 아이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신경 쓰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표정이나 일상생활은 괜찮아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행동을 다시 하지 않는 듯 하지만 혹시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또 하고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선생님? 세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학교 선생님께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연락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둘째, 아이와 함께 심리상담센터에 가보고 싶은데 아이가 따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셋째, 지금처럼 지켜보며 그냥 이렇게 둬도 되는 걸까요?
3: 아유, 놀라셨겠다. 세상에. 아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학원에서도 잘 웃고 생활을 잘 했는데 몸에 여기저기 자해를 한 그런 심장. 상황을 알게 되셨으니
2: 얼마나 진짜 놀라셨을까.
0: 네. 또 왜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2: 원인을 제대로 그렇죠? 얘기 안 해줬어요.
0: 네. 이게 더 불안하실 것 같아요.
4: 원인을 아이가 얘기할 수 있으면은 진작에 부모님한테 와서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고.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짜증나고 화난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공감받으면서 위로받으면서 어떻게 해소하고 싶을 텐데 가정의 어떤 상황 또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 자체가 그 정도의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2: 아 그래요.
0: 그것도 참 슬픈 얘기.
3: 그러네요.
4: 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오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이 진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네. 아이가 생각하는 어머님 아버님은 이런 얘기하면 좀 힘들어하실 것 같다.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2: 나보다 더 놀랄 것 같다.
4: 엄마 아빠 그렇잖아도 사는데 힘든데 내가 이 얘기하면
0: 아이고
4: 엄마 아빠 더 힘들고. 괴로울까봐 얘기하기가 어렵다.
2: 그럴 수도 있어.
4: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이유에서건 아이하고 지금 아이가 벌써 몇 달째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이가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자기 괴로움을 자해라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심리적인 고통을 해소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봐야죠.
2: 네.
0: 자, 일단 세 가지를 정말 물어오셨습니다. 예.
2: 학교에 연락해서. 학교에.

0: 바로 연락해야죠. 바로 아. 연락해야 됩니다. 이제 네.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네. 선생님하고 한번 찾아뵙고 얘기 드린다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냥 네. 전화로만 얘기하기에는 네. 제대로 소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이가 이런 자해하는 걸 알게 됐는데 혹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럼 선생님들도 모를 수 있어요. 전혀 모르고 겉보기에는 잘 지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서로 알게 되면 좀 더 주목해서 보겠죠.
1: 그럴 수 있죠.
0: 네, 네, 네. 주목해서 보면서 네, 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처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0: 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얘를 쉽게 야단칠 수도 있는데 너 또 왜 그래?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네, 좀 그렇죠. 불러가지고 뭐 좀 힘든 일이 있냐 네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냐 이렇게 선생님이 찬찬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떤 얘기를 해도 내 얘기를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이들은 와서 얘기를 해요.
3: 아 그렇군요.
1: 내가 저 사람에겐 털어놔도 되겠구나.
0: 예. 가끔 보면 놀랍게도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얘기 안 했는데 네. 보건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2: 그 은근히 보건실을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애들이. 네.
0: 그리고 교회 어떤 교회 담임교사 교회 교회 담임 주일학교 교사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다고 하면 얘도 답답하거든요. 지금 오죽 답답하면 자기한테 자해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원해요.
1: 그렇군요.
0: 예.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1: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학교 선생님께 학교 생활 물어봐도 될까요는
2: 것 같아요.
1: 예, 가서 한번 예. 확인을 해보시고 네. 말씀도 해주셔라.
2: 네.
1: 네. 네. 자 둘째 두 번째 질문 이거죠. 아이와 함께 심리 상담센터 어떻게 좀 설득해서 갈 수 있을지.
0: 상담센터에 가는 거는 네가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무슨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네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너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는 너를 잘 도와주고 싶고 너가 이렇게 괴롭지 않게 성장하도록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가자. 네가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떤 부분이 힘든지 네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네가 하기 싫다면 엄마 아빠가 먼저 상담을 받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실제로 네. 엄마 아빠가 먼저 상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2: 네, 네.
0: 상담을 하면서 오늘 상담 갔더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
2: 네.
0: 너하고 하루에 10분씩은 자기 전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할 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너하고 같이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아이를 상담이 뭔가 무섭고 두렵고 나를 잘못했다고 뭐라고 말할 것 같은
2: 문제
0: 이런
2: 있어서
0: 곳이 아니라
2: 것 같은.
0: 그런 곳이 아니고.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는 곳이다 이 느낌을 주면 아이도 이렇게 상담센터 나도 한번 가볼게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네. 그 지금 가는 거를 추천하시는
0: 반드시 가야 될
2: 것 같아요.
0: 사실은 부모님이 이걸 봤을 때 처음에 자살 사고도 뚜렷하게 물어봐야 돼요. 너 지금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네가 이렇게 이렇게 긋고 칼로 또는 컴퍼스로 그었는데 이게 괴로운 마음을 좀 없애려고 그은 걸 수도 있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 근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혹시 그은 거야? 아니면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 이거는 물어봐야 되고 여기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바로 병원을 가야 돼요. 자해하고 자살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살 사고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좀 응급 상황이죠. 그거는 아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갈 문제가 아니죠.
2: 그렇죠.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119 얘기를 하든지 자살 상담 전화가 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기에 상의해가지고 빠르게 그냥 상담 예약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4: 지켜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2: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안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4: 그렇죠?
2: 예. 네.
4: 지켜보면은 안 된다.
0: 예. 절대 지켜보면 안 되고 최소한 물론 아이가 가진 위험한 물건을 조용히 치우셔야 돼요.
2: 네.
0: 조용히 뭐 칼, 컴퍼스 이런 거 치우고

0: 다음에 위험하니까 네가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엄마 아빠한테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 너가 안전한 거거든. 너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도 늘 그렇진 않은데 어느 순간 너무 괴로워져서 그렇다는 거 알아.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되.
1: 네.
0: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는 너무 묻지 마세요.
2: 네.
0: 시간을 가지면 아무 얘기나, 네. 어떻게 보면 농담 따먹기처럼 할 수도 있고.
3: 그런 시간 네. 먼저 하지.
0: 네.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아재 개그 같은 거 해도 됩니다. 이런 걸 뭐든지 하고 있으면 아이가 갑자기 근데 하면서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4: 속 마음을 터놓을 수 있으니.
3: 네, 네. 네 알겠습니다.
4: 알겠습니다.
1: 네. 야, 참 이게
0: 제일 하면 안 되는 말이 네가 왜 그런 짓을 해? 뭐가 부족하다고? 네가 이런 짓 하면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들지 그런 생각은 안 해?
3: 그런 말이 마음에 있잖아요.
0: 그런 말이 참 나오기 쉬운 네. 말이잖아요. 너 다시 안 한다고 약속해. 응? 그리고 애가 얘기를 하면 야, 그 정도 일로 그래?
1: 그러면 공감을 전혀 안 해주시는 거죠.
0: 친구랑 싸운 게 큰일이야?
3: 그러니까 빨리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0: 지금
3: 왜?
0: 제가 한 다섯 가지 말. 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3: 그 말이 입에서 먼저 나오게 되죠, 근데.
4: 그러니까.
3: 네, 답답하니까.
4: 답답할 때 항상 저런 말이 나오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건 뭐가 문제인 거야?
3: 얼마나 놀라셨으면 그러실 수 있는데, 제일 이제 놀란 건 아이니까.
4: 맞아요. 그게. 집에서 좀 다독여 주시고, 학교에 도움 반드시 말씀하시고, 예, 또 상담을 받으실 거면 아이에게 잘 말씀해서 함께 받으신. 지금 그대로만 지켜보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0: 좀 힘들었다는 신호로 내가 볼게. 말하기 싫은 건 지금 다 말 안 해도 되니까. 하지만 네 몸 다치게 하는 거는 엄마 아빠는 꼭 막을 거야. 자해 말고 힘들 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네. 식으로 진심으로 말하면 네.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내 편이고 날 도우려고 하는구나. 내 말을 무시하지 않는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3: 네. 예.
1: 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고 기댈 수 있구나. 안심이다. 이런 거를 부모님은 대화나 행동으로 꼭꼭 보여주셔야 할 때. 네.
4: 인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1: 네. 시간이 네. 없습니다. 당장 하셔야 돼요. 힘내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 예.
1: 네.
4: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세차 싱크볼 세차 싱크볼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9: 백조싱크.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해야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3: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4: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3: 캔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4: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3: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0: 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1: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0: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1: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0: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0: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1: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0: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의 동심 퀴즈 정답 맞춰보겠습니다.
1: 비 올 때 입는 옷 우비였습니다. 컵빙수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비 올 때 입던 옷의 이름 예, 초롱이가 아니고 도롱이라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주시네요. 볏짚을 엮어서 만든 비옷의 이름은 도롱이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1: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만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푸른 빛 아름다운 능수버들을 천천히 바라본 뒤 김신지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딱 이맘때 볼 수 있는 연둣빛이 제일 귀하다. 마음을 연해지게 만드는 연둣빛이다. 어떻게 찍어도 사진에는 담기지 않는 색을 아쉬워하며 눈에 충분히 담아가려고 강둑에 앉아있을 때가 좋다. 계절의 어느 순간을 좋아하세요?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은 매 순간 변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색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낵신 은행잎 수출물이라 좋은

0: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맥시 냅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규모 7.0이 넘는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가운데 현지 우리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과 현지 한인회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는 한국 교민 125명 안팎이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 90명이 지진이 발생한 인근 지역인 수도 카라카스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라카스 내에서도 지진 피해가 집중된 곳은 상업시설이 밀집한 북부 알타미라 지역으로 남부의 한인 거주지는 지반이 견고해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오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제는 결코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페르시아만 주변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 관리 체제에 참여하고 통행료 수입도 함께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보안, 환경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연간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60조 원 규모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당내 징계 사안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됐다며 당내 친한계 의원 등을 상대로 한 징계 정국을 예고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유튜브 채널 이동재 뉴스 캐비닛에 출연해 지금 당의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 절차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원에서 새로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이 스웨덴과 비교 조 2위로 32강에 진출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F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후반 11분 마에다의 선제골을 넣어 앞서갔지만 6분 뒤 엘랑가에게 동점골을 내줘 스웨덴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F조 2위에 오른 일본은 C조 1위인 브라질과 오는 30일 32강전을 치르게 됐고 스웨덴은 조 3위에 머물렀지만 승점 4점으로 다른 조 3위보다 승점에 앞서면서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홍명보 감독이 졸전 끝에 패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의 경기력 저하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에서 조별리그 결산 기자회견을 갖고 체력적으로 멕시코전과 차이가 없었다며 선수들이 느려 보이는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유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 갑자기 더운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잘하려다 보니 잘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 한때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9도, 부산 25도 등 전국이 22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으니 자외선 차단에 특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최고 2.5m, 남해 최고 2m, 서해 앞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김나진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1: 잠시 후 손에 잡히는 경제 특집 방송 32번째 경제 콘서트 지거국 리턴즈가 방송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준우입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서울로 대학 못 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뭐 당연하겠죠.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인맥 다 서울에 있다는 게 요즘 상식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의 명문대들 다 포기하고 지방 국립대 가는 게 이상한 선택이 그때는 아니었어요. 졸업만 하면 그 근처 대기업, 뭐 근처 관공서, 공기업 번듯하게 취직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사실은 모든 게 다 서울로 쏠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인재를 찾아서 서울로 오고 인재는 또 기회를 찾아서 또 서울로 오고 점점 더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오늘 경제 콘서트에서는 그러다 보니 상식처럼 굳어져버린 이 일방통행을 조금이나마 되돌릴 방법을 대학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잊혀진 국립대, 지역 국립대의 아성을 깨워서 대한민국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보는 지거국 리턴즈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0: 캠핑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전체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여러분은 지금 32번째 경제 콘서트 지거국 리턴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9: 바로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현 정부에서 직접 설계하고 계신 분입니다. 교육부의 최은옥 차관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10: 안녕하세요. 교육부 차관 최은옥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방에서 자라셨는데 학교나 직장을 서울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다니시기 때문에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시는군요. 아주 많지는 않으십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청년들께서 자유롭게 국내 대학을 이제

갈 수 있다, 진학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대학을 가시고 싶으실까요? 네, 저도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시고 싶을 것이다. 인서울 현상, 그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아, 수능이 이제 9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됐고요. 9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학력고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력고사 볼 때까지는 여러 이제 신문에 뭐 입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배치표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서울대, 고려대, 연대와 거의 이제 바로 그 다음이거나 아니면 대등하게 지역에 있는 국립대들, 부산대나 경북대 이런 대학이 이렇게 언론에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진학했고 사회적 평판도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제 IMF를 거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인서울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통계로 보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지난 20년 동안 서울로 얼마나, 수도권으로 얼마나 이동을 했는가 하는 인구 이동 통계입니다. 해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유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됐습니다. 직업 그리고 교육. 전국 대학의 57%가 비수도권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상위 20개 대학 중에 14개가 수도권에 소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선호 현상이 해마다 심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입생 경쟁률도 지역이 수도권의 반토막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경제력이 또 중요한데 국내 500대 기업 중에서 수도권 본사에 수도권의 본사의 77%가 이제 소재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좋은 학교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가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또 인재를 구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경제력이 하락이 되고 또 일자리가 수도권에 많아지니 청년들이 또다시 수도권으로 유입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 온 원인이라고 단순화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수도권은 집중돼서 그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또 비효율이 발생을 하고요. 지역에는 인구가 소멸되고 경제도 하락하는 수도권과 지역 모두 다 살기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하는 게 저희의 큰 이제 국가적인 목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어도 가고 싶은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 대부분의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1순위 요건은 안정된 취업과 진로가 보장되는 대학이다라는 게 1순위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주에 있어서 가장 1순위 요건은 또 경쟁력 있는 일자리,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최고 수준의 대학이 있으면 그리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수도권으로 안 갈 것인가? 그렇다가 답입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대학과 일자리가 있는데 비싼 월세 내고 서울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대학 하나 잘 만든다고 그럼 지방이 살아나겠어요? 저희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말 대공사가 필요한 그런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 전체 그리고 산업의 배치 또 인재의 지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배치를 해야 된다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저희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로 지금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큰 기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혁신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4조 원을 이제 누적적으로 추가 투자해서 현재 2,500만 원 정도인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는 4,400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혁신을 하려면 우수 교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수 교원을 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하고요. 연구를 위한 첨단 연구 장비, 그 다음에 또 교수님들도 정주를 하려면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필요하니 이런 것을 패키지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돈만 투자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AI나 여러 가지 창업 관련된 그런 기본 역량을 키우고 계약학과, 또 반도체 계약학과 같은 게 유명하죠. 계약학과나 이제 현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대학 교육이 산학 일체형으로 바뀌어서 그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기업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자라나도록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규제나 이런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과감히 규제 특례를 적용해서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세워야 하는 큰 기둥은 정주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 여건에는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와 인프라와 여러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야 하는데, 이거는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에서는 전 부처가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산업부는 지역의 기업을 성장시키고, 또 중기부는 창업도시 프로젝트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창업에 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자체 자체도 굉장히 이런 주거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드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저희 교육혁신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지역 거점대를 각 지역의 산업 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대학으로 발전을 시키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예를 들면 A대학은 반도체 분야 특화대학, 또 어느 대학은 에너지 특화대학, 이렇게 이제 대학이 특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는 하는 수단에는 저희가 세 가지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수단은 브랜드 단과대학이라는 겁니다. 브랜드 단과대학은 기업하고 대학이 같이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거점 국립대 내 단과 대학인데 기업과 대학이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기업이 참여해서 같이 짜고요. 기업의 연구원분들 이런 분들이 대학에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의 학생들은 기업과 같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기업과 대학이 일체화된 그런 교육을 시키겠다. 두 번째 저희가 하려는 수단은 특성화 융합 연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학에 있는 하나의 특성화된 연구원인데, 이 연구원은 기업과, 그 기업이라 하면 저희가 지역의 특화 산업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산업, 그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과 대학이 같이 공동으로 설립을 합니다. 설립부터 공동으로 하고요. 기업의 연구원, 그 다음에 대학원생,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님들 같이 연구를 합니다.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요. 그것은 이제 그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연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이나 이제 사업화 등 이런 것이 나와서 그게 또 그런 수익이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AI 거점 대학입니다. 이제는 AI 없이 저희가 학습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거점 대학에서는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AI랑 접목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에서 수준 높은 AI 인재가 양성이 되고, 그 AI 인재가 다시 이제 그 산업의 AX를 이제 선도하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안 했나? 그러면 그 여태까지 한 거는 뭐고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건가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가 완전히 틀을 바꿨습니다. 우선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에는 대학이 어떤 분야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대학이 신청한 것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지금은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지역에 이제 9개의 거점 대학이 있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을 산업에 특화된 대학으로 키우는 겁니다. 집중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바텀업 방식으로 하거나 약간의 탑다운이 있었어도 대학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정부가 5국 3특 해서 전 국토를 이렇게 5국 3특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분류된 지역의 특화 산업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하게 되고요. 지원 내용도 이제 대학

0: 연구소 따로따로 분절적으로 하기보다는 학부와 대학원과 연구소를 연계해서 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우수한 인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수한 교수님이 오셔야 되고 또 우수한 학생이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작은 성장 엔진 분야와 AI 분야의 교원을 확충을 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제 포괄적인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또 전문 연구원 수준으로 대학원생들을 지원을 해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면 그러면 그 결과 뭐가 좋아지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생은 일단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기업은 현장에서 필요한 우수 인력을 이제 기업에 채용을 할 수 있고 또 대학과의 연구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술력을 더 키워나갈 수가 있고 뭐 교수 연구 요원과 연구원들도 우수한 연구 장비를 통해서 또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더 연구력을 발전시키고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은 많이 드렸고 지금 어제 신문 기사에 난 건데 그냥 두 가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취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점국립대로 가는 수업생이 는다라는 기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에는 저희가 지역 인재를 35%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그거의 두 배, 한 70% 이상을 채용하고 있어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한데 저희는 청년들이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가고 싶은 대학이 지역에 있어야 된다. 지역에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든 모두가 최고 인재로 성장하는 내일을 위해서 교육부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님 강의 잘 들었고요. 예,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약간 갸웃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다만 이제 어디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강릉이고 태어나 보니 서울이고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냐라고 하는 게 그 이후에 많은 불편함 또는 편리함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는 다들 동의가 되실 테니까 그걸 어떻게 좀 바꿔볼까 하는 노력을 하는 건데 또 다른 건 뭘 좀 바꾸면 되는지 이번에는 지역 기업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 한 분을 모셨어요. 이분은 지역 소주 회사 경영하시는 분인데 충청도 대표 소주 선양소주의 조웅래 회장님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십시오.
2: 반갑습니다. 조웅래입니다. 예. 아, 방금 소개,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소주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아, 제가 올 자리, 설 자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저는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삼성전자의 소프트 엔지니어로 있다가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다니다가 33살에 혼자 창업을 했습니다. 예. IT 기반에 혼자 창업을 해가지고 많은 분야에 도전을 했어요. 제가 창업할 때 대구에서 지방에서 창업을 해가 막 지금도 도전을 하고 있고 큰 기업하고 싸우고 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창업을 해가지고 처음에 좀 뭔가 시작을 할 때 그 통신기기 핸드폰을 보급됐을 때 획기적이었죠. 딱 봐도 있는 사람 목소리가 나오니까 아, 이 대신에 내가 내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음악을 들려줘서 내 마음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이 대박을 친 건데 광고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3: 저는 제 건데요.
4: 네?
3: 아, 왜 이러세요?
2: 오사유 많이 들어봤죠? 그 제가 했어요. 에이, 약하다. 다시 합니다. 다시, 다시. 오사유 아시죠? 그 제가 했어요. 와.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소주에서 샀습니다. 예. 이걸 늘 이어폰 끼고 듣는 음악을 들려줘서 내 마음을 사는 이때 제가 그 슬로건을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슬로건을 제가 3부 등록을 해가지고 아, 음악을 가지고 사람

사람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이거 참 떼돈벌이었습니다. 이건 망했습니다. 왜? IT 기반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혼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정책이나 기기가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던 차에 대전에 있는 소주 회사가 매물로 나왔어요. 전혀 제하고 연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소리를 가지고 돈을 벌었죠. 에이 뭐 소리나 술이나 뭐. 업은 달라도 그죠? 타겟이 대중인데 대중을 상대로 내가 뭔가를 잘 만들고 잘 뭐 영업이나 마케팅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갱부선을 타고 이제 대구에서 대전으로 지금 가가지고 소주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마자 제가 린을 개발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선양 세찬이었는데 2004년 12월 말에 회사를 샀는데 2004년 9월 달에 경상북도 포항에서 해양심청수가 나왔어요. 이 물이 다른 물보다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먹으니까 빨리 깨. 아, 그래서 산소를 한번 컨셉을 잡아보자 해가지고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에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좀 빨리 깬다고.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회사가 이런 걸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이 못 돼요. 그래서 충남대 약대 교수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대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미국의 알코올 전문 잡지에 게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특허를 받았죠.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왜 그럼 충남대고? 회사에서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대전에 연구단지도 많고 좋은 데도 많은데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참 요즘 힘듭니다 여러분. 첫째 이제 코로나 이후에 소주를 거의 안 먹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아예 요즘 술 소비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가 장기 침체에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뭐 소주 뭐 한 잔 하자 소리 사기 힘들죠 그죠? 삼겹살도 비싸고 소주도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의 물량 공세가 심합니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점유율이 지금 한 16%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하이트 줄라고 롯데라는 큰 기업에서 점유율이 지금 그 84%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거. 근데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 지금 보면은 주로 3이슬 녹색병, 뭐 저희들도 린이라는 녹색병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뭐 잘 해봐야 충남되고, 참이슬이나 뭡니까? 처음처럼 새로운 하이트진로 롯데는 서울대학 연세대학이다. 아니지. 겉으로 해가지고 택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힘들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민을 딱 해보니까, 아, 84% 이 점유율이 여기서 기회를 찾아야겠다. 위기에서. 소주도 음식인데, 어떻게 전 국민의 입맛을 특정 기업이, 특정 브랜드가 다 사로잡고 있느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틈을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로가 흔들어야 뭐 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첫째, 우리하면, 찌를 때가 힘이 뭘까? 적어도 이 어떤 기업들이 못 가지는 걸 가지고 찔러야 그게 힘이다. 찌를만한 힘이다. 그래서 첫째, 저는 제품력으로 생각해요. 제품. 다양하게 만들어 보자. 저희 회사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쌀이나 보리를 이렇게, 예, 그 꼬드밥 쪄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정류를 해서 한 45도, 50도쯤 되는 이 정류 원액을 오크통이나 저 탱크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저절로 숙성이 됩니다. 오크통이 오래 숙성된 그게 양주거든요. 이 원액을 제가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그 땅이 한 3만 2천 평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원액을 가지고 제품을 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게 하나의 힘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20년째 대전의 개족산에 그 항토길도 만들고 뭐 병당 5원씩 등립을 해갖고 뭐 이렇게 기부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아 이게 두 가지가 찌를 만한 힘이겠구나. 적어도 큰 기업도 이거는 못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나온 게 처음에 이 제품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술도 음식인데 맛으로 했죠. 그죠? 맛. 우리는 마시는 맛만 생각합니다. 보는 맛도 있어야 됩니다. 병이 이쁩니다. 잡는 맛도 있어야 됩니다. 마시는 맛도 있어야 되고 깨는 맛도 있어야 되고 썩는 맛도 있어야 되고 이 맛이다. 왜? 지금 특정 브랜드는 자기들이 잘 팔아먹고 있으니까 굳이 이리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여기에 길이 있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게 길.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쭉 나와서 최근에는 뭐 그 가격을 좀 낮춰서 990원짜리 착한 소주도 우리가 소진공하고 이렇게 해가 골목 상권에 살리보자 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말차 소주도 만들고 어제 아래 놓은 오크 소맥 세계 최초로 소주와 맥주를 서커스 한 캔에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GS에서 전국 유통망을 열어줬어요. 너가 한번 팔아봐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 뭔가 찔는데 흔들어 보니까 조금 뭔가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도 생각할 때 좀 가능성이 있죠. 예, GS도 넣어보니까

0: 조금 팔려. 야, 뭔가 피해가 보인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우리 그 이게 주류업계에서는 제품을 알리거나 회사하고 뭐 이렇게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연예인을 쓰잖아요. 포스트를 붙이고 광고를 하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해봐야 되겠다. 요즘 세상이 SNS 쇼츠 시대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뭘 먹으면은 막 이렇게 그 소리 내서 씹는다고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이게 자동 ASMR이 돼. 그 다음에 약간 입이 크고 돌출이라서 뭘 많이 넣어가 먹고 씹으면 굉장히 복스럽게 먹는다 그래요. 술도 저하고 한잔 먹는 사람들이 다 술 맛있게 먹는다 그래요. 뭐 이거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소통을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제가.
1: 안주는 물김치인데 서양 소주가 깔끔합니다.
2: 여기 힘을 줄 때 내가 한번 해볼게. 짠중앙으로!
3: 짠중앙으로!
2: 짠중앙으로!
3: 짠중앙으로!
0: 거의 뭐, 예. 제가 올해 68인데, 나이도 묻고 회장이라는 사람이 내하고 비슷하다. 집사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묻고. 댓글에 상당한 댓글이, 나도 저 할배같이 늘어가고 싶다. 자연스럽게 소통이 돼요. 작년에 제가 그, 이렇게 SNS를 하면서 그, 네 개 채널, 우리가 그 인스타, 뭐, 유튜브, 페이스북, 제가 틱톡을 다 하거든요. 거의 한 2억 5천만 뷰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오는 거 안 온 분도 계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지에서 해가 뜨고 막 팔리 나가, 조금씩. 조금의 이제 뭔가 좀 틈이 보여. 이렇게 약간씩 흔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에 오크통이 130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주가 아까 제가 우리 정류행 그 고두밥 쪄가지고 했던 거죠. 그 원액을 오크통에 장기 숙성을 시키면 그게 양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양술에다가 이 오크 원액을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11%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한 3, 4, 5월 달에 거의 뭐 품절이 일어날 정도고. 예. 이야, 이 뭐가 이제 뭔가 좀 조금씩 기회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작년 11월 달에, 야, 이게 우리 보통 이 소맥이 대세인데, 이걸 이 오크 소주하고 카스 맥주하고 섞어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개발해봐라. 소맥을. 첫 마디가 뭐라는 줄 압니까? 소맥은 뭐 다 먹는 재미지 왜 그렇습니까? 아니다. 요즘은 식당에서 먹는 소비가 줄고 많이 먹는 시대다. 아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끔 잘 만들어봐라. 나오자마자 바로 미국, 아, 저 일본하고 홍콩하고 대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소맥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게 여러분 이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주류 회사에서 하는 어떤 뭐 회사를 알리고 제품 알리는 패턴하고 완전 다르죠. 근데 회사 입장에 봐가지고는요, 굉장히 모델비 빵. 제작비 제로. 매체비 제로. 또 리서치 할 필요가 없어요. 댓글이 리서치라. 그렇죠. 이 완전히, 어떤 틀을 완전히 깬 겁니다. 기존에 어떻게 합니까? 10억이 넘는 돈을 주면서 모델을 써가지고,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했는데 이 틀을 깬 겁니다. 왜? 해보니, 그래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게. 내가 충남대, 우리인데. 서울대 연세대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기존의 틀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실적이 어떠냐, 예. 작년에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성장했습니다. 하이트진로, 롯데 지방사가 다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유일하게 성장을 했어요. 이 큰 기업이 큰 덩치 큰 데서 뭔가 변화를 모색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죽는데. 그 절박함 속에서 틈이 뭘까? 라는 걸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나 뭐나 좀 달리는 거죠. 금방 돈으로 뚝딱 뭘 제도적으로 해가 되는 건 아니더라.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되는 거더라. 예, 이런 걸 제가 느끼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절박하다 보니까 달리 볼 수밖에 없고, 달리 보니까 또 새로운 게 보이고, 그걸 또 뭔가 또 도모해 나가보니까 끈기가 필요하고,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고생하셨습니다.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 중에 제일 불만이 많은 분입니다. 뭐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또 마이크를 좀 드리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코넬대와 홍콩과기대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을 경험을 하셨어요. 연세대 의대 김현철 교수님께 마지막 마이크.

한국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제가 17년 만에 귀국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연세대학교에 사인하는 그날 저는 그 홍콩 과기대에서 인재 채용을 위해서 인재 채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를 채용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구직자를 해서 연세대학인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 재직했던 대학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으로 많이 달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 홍콩, 싱가포르, 우리랑 좀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곳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에 있는 주요 대학들, 대부분 다 외국인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교수 뭐한5 내지 10% 외국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5 내지 10%의 대다수가 한국말 하는, 또 그냥 미국 국적인 한국 사람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외국인들이 있어요. 진짜 외국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에서 외국인 교수는 100% 왕따로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이야. 그런데 회의를 어느 나라 말로 해요? 한국어로 하죠. 억지로 왕따 시켜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왕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에 있는 외국인 교수님들은요, 대부분 성격적 특성이 딱 존재해요. 막 액티브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은 못 견뎌. 나 원래 그냥 나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만 사실은 견디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교수의 연봉이 외국 대학이랑 경쟁할 만한 좋은 대학 교수의 연봉이 진짜 많이 낮아요. 그래서 제가 홍콩 과기대랑 연세대학교에서 그 월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홍콩 과기대 제가 있었던 대학에 이제 조교수들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연봉이 2억 원이 넘어요.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야, 홍콩, 싱가포르 집값 비싸잖아. 대학에 다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살면서 출근 5분 만에 하고 죽도록 연구해라. 엄청 그 안에서 갈구고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합니다. 스트레스 레벨은 엄청나게 높겠죠. 이 대학들은요, 헐렁하게 하잖아요? 잘라요.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철밥통이 철밥통. 이제 돈만 적게 주는 게 아니라요, 사실 호봉제예요, 호봉제. 제가 이제 49세 남자, 그리고 이제 뭐 군대는 어떻게 갔다 오고 딱 그렇게 하면은 연세대학에서 제 월급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월급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총장님이 저를 뽑은 다음에 총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열심히 하는 교수나 탱자탱자 놀고 있는 교수나 연봉은 완전 똑같진 않지만 조금 그래도 인센티브를 그래도 만들었어요, 대학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월급은 거의 비슷하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원래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한또 17년 동안 등록금 동결돼서 대학의 재정 여력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북미권 대학의 제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미국에 있는 대학들 엄청 비싸고 야, 씨,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비싸? 라고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제가 이거를 이 액수가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한번 이들 대학의 한번 전략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냐 하면요, 보시면요, 학비 1억 원 받아요, 1억 원. 근데요, 그 학비의 40%는 그냥 저소득층 장학생으로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억 원다 내는 사람, 반액 내는 사람, 돈한 푼도 안 내는 사람. 대략 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져 있고요. 부모의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의 가정은요, 학비 면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연세대학교 등록금이 한 800만 원쯤 됩니다. 그냥 모두 다 800만 원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그래, 1600만 원으로 올리고, 부자들은 1600만 원 내고, 800만 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어떤 게더 나은 것 같으세요? 우리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해서 좋은 대학으로 직어국이 좀더 올라갔다고 쳐봅시다. 거기서 더 넘어가려면 진짜 세계 최고의 대학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요, 그냥 단순하게 프랑스식 평준화 정책보다는 영미식의 자유화,

를 통해서 파괴적 혁신을 만드는 것이 좀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그 초기 구조는요, 프랑스식 모델을 차용했었어요. 교육부가 한거 말고 그 전에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오, 프랑스에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있잖아! 요런 생각을 좀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교육부 너무 칭찬드리고 싶은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거로는 미래로 방향 나가는 거 아닌데, 조금 파괴적 혁신을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을 사실은 오늘 차관님 발표하신 거거든요. 평준화 모델은요, 사실 생각해 보면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세계 100대 대학 안에 프랑스가 몇개 있냐 하면은 4개 있어요. 우리나라 몇 개? 우리나라도 4개. 그런데 나머지 거의 모든 대학이 다 어디 있냐 하면은 미국과 영국에 있어요. 이 대학들은 다 자율성, 선택과 집중, 그리고 상당한 재정 투입,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사실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사실은 벤치마크를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니라 카이스트 10개 만들기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왜 그러냐 하면요, 뭐 유니스트, 광주과기대, 뭐 이런 대학들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거든요. 이 대학들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좋게 됐지? 라고 하면은 완전히 처음부터 이 판을 새로 깔은 대학들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직어국은요, 사실 쉽지는 않은 게요, 이미 있는 시스템들이 다 있죠. 그쵸? 근데 그거를 막 개혁해서 하려고 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새롭게 만든 대학들은요, 비전, 조직, 인력, 재정, 인센티브 시스템, 이런 거다 새롭게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 UC 버클리, UCLA, UC 산타크루즈, UC 리버사이드, 뭐 쟁쟁한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스탠포드랑 칼텍 다 들어보셨죠? 여기가 이제 국공립과 사립 간의 경쟁이 꽤 치열합니다. 이렇게 약간 성공한 모델도 있는데, 미국의 똑같이 공교육 그 주립대학교인 그 SUNY, 그러니까 뉴욕 주립대학교, SUNY 버팔로 들어보셨어요? SUNY 얼버니, SUNY 빙햄튼 못 들어보셨죠? 대부분 다못 들어보셨잖아요. UC 버클리, LA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주정부가, 그냥 정부가 투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모델은 인재를 확 빨아들이는 데 성공했고, 세계 정상권 대학으로 우뚝 섰고, 거기서 UC 버클리, 스탠포드, 칼텍에서 엄청난 뭐 AI 혁명 다 만들어낸 대학들이죠.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직어국을 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있는 대학을 한꺼번에 다 살린다? 한번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직어국 예를 들어 9개 있다고 쳐봐요. 지금 이번에 1000억 하고 있는데요. 야, 1000억 해서 골고루 샥 나눠주고 모든 교수님들한테 샥 나눠주면은 여기서 짠 하고 올라올까? 안될것 같죠.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처음에 그래서 이거를 처음 딱 도입해, 사람들이 도입했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아, 이거 그냥 골고루 나눠주면은 골고루 망하겠네?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아, 아닐 것 같은 직감적인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번 생각을 해서 좋은 모델들이 몇개 있었습니다. 아까 차관님 뭐 소개했죠? 브랜드 단과대학 모델입니다. 베이징 대학이 중국이 개방을 하기로 한 다음에 베이징 대학을 딱 들여봤는데, 베이징대 경제학과는요, 경제학과 교수 30명이 전부 다 마르크스주의자예요. 경제학 연구를 제대로 하고 있었을까요? 하긴 뭘 해. 그냥 마르크스주의를 그대로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이 봐도 이거는 아닌 거야. 거기다가 그러면 교수를 더 뽑으면 그게 될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안 되겠네 싶어서 아예 다른 경제학과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국가발전대학이에요. 국가발전대학이라는 새로운 유닛을 만들고 2008년에 만들었고요. 여기는요, 베이징 대학 교수님하고 월급이 달라요. 그리고 성과 기반 보수를 도입해서요,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국제 경쟁력을 획득해서요, 베이징 국가대학 발전대학에서 박사를 하잖아요. 유럽 대학, 미국 대학의 교수가 돼요.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 받고 연대 경제학과 박사 받아서

유럽과 미국에 교수하던 얘기 들어봤어요? 그 신문에 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칭화대의 정보융합학원, 이제 완전 미국의 진짜 유명하신 앤드류 야오 영입해서 이분한테 굉장히 많은 자율권을 주고 칭화대학 들어온 애들 중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을 영어 과목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요. 이 친구들이 AI 혁신 인재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똑같이 브랜드 단과대학 모델로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대학이 될 수 있는가? 직어국이 많이 올라왔다면은 정말 잘하는 직어국, 또 우리나라의 사립대 중에 잘하는 곳, 서울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재정을 지원하되 많은 자율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주요 대학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기부금, 연구 지원금, 투자 수익으로 재원을 다변화하는데요. 하버드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운영 예산에 64억 달러면 얼마냐면 8조 원이에요. 8조. 그중에 40%를 기부금 수익으로, 그 다음 16%는 연구 지원금으로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지원금도 사실 압도적으로 높고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산업, 그 정부랑 함께 일하면서 산업과의 파트너십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학들은 더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서 NUS, 싱가포르 국립대학은요. 아예 NUS 엔터프라이즈라고 아예 그냥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네 대학 그 이제 대학의 보유 스타트업에다 투자를 이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가 약간 그런 모델이거든요. 과학기술부가 많이 지원을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번 돈으로 뭔가 해보겠다. 그런 마인드셋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닌데 아직 충분치는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나 홍콩과기대, 홍콩대학들은요. 외국인 학생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별로 그렇지 못한 편이에요. 이 나라에 비하면. 좀 아쉬운 것이 한류가 그렇게까지 대단한데 토양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토양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교수들이 철밥통이고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자기 나가면 자기 제자 심으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저는 그 사람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거든요. 저도 재전공이 뽑히면 좋겠어요. 신임 교수로. 그렇죠? 그런데 좋은 이제 몇몇 대학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시스템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냐 하면 자, 니네 과에서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도 좋고 그 전공에서 가르칠 때 듣는 학생의 수에 의해서 재정을 배분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워요. 지금 국문학과 수업을 하나도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죠? 예를 들면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럼 철학과도 마찬가지죠. 근데 기회가 왔어. 그냥 철학은 안 들어도 AI 시대의 철학. 그런 식으로 뭔가 학생들의 수요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은 거기에 맞게 돈을 주니까 그 재원으로 교수를 뽑아라. 그러면은 학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진짜 사회의 수요가 많은 그런 전공, 그런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를 뽑겠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은퇴하면서 내 전공 뽑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시스템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학교 욕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연세대학 교수가 연구에 전념하는 환경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닐까? 제 월급이 그래도 괜찮은 수준인데 제가요, 연구를 열심히 했을 때의 제 월급하고요. 딴짓거리를 했을 때의 제 연봉 소득하고 어떤 게 높을 것 같으세요? 딴짓거리. 홍콩과기대는요. 인건비 예산이요. 연 3% 정도 증가,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맞춰주는 거는 1.5%만 맞춰줘요. 그리고 진짜 그 연구 성과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합니다. 제가 홍콩과기대 처음 부임한 다음에요. 연구를 잘했게요, 못했게요?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첫 해 임금 인상이 9%. 둘째 해 몇 프로? 9%가 최대입니다. 네네. 둘째 해도 9%. 그런 식으로 계속 오를 수 있어요. 제 연구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연구 안 하면 1.5%잖아요.

0: 그래서 60살 됐을 때는 연구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셀러리가 두 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런 식으로 연구를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상해주고 대우해주는 분위기.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연구에 매진하는 교수가 오히려 손해보는 이런 구조는 굉장히 좀 문제고요. 해외 겸직.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번에 서울대가요. AI 교수를 뽑겠다고 3억을 불렀어요. 서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진짜 지를 수 있는 만큼 다 지른 거예요. AI 최고 전문가한테 3억은 30억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못 뽑았죠. 못 뽑았죠. 사실 그런데 그분들은요. 또 사명감이 있는 분들은요. 내가 이거를 버리진 않겠지만 겸직을 할 수 있게 해서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양쪽 다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러면은 할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겠죠. 놀랍게도 서울대가 그 구조가 아직 없어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직어국이 성장하려면은 자율적인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점점 더 세계 상위권 대학으로 가려면은 풍성한 지원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자율권을 많이 주어야지 거기서 창의적인 혁신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사람이 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 전략들, 전 세계에서 공개 채용을 하고 이런 학교 내에 캠퍼스 국제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그리고 외국인들도 한국말 못해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우리나라 대학이 서울대를 넘어서 진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교수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5 3555 롯데건설.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많이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니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비서.
6: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찍어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0: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32번째 경제 콘서트 직어국 리턴즈. 질의응답을 포함한 전체 강연은 손에 잡히는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오늘의 주제는 지역대학이었는데 결국 뭐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지역을 똑같이 키울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나 또 모든 기회가 다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당연히 없겠죠. 지역이 더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찾고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인재를 또 키워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억해봤습니다. 직어국 리턴즈. 이게 또 과거의 영광을 그냥 되찾자라고 하는 구호가 아니라 또 새로운 모델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부와 함께한 32번째 경제콘서트 직어국 리턴즈였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준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4: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5: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6: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5: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7: MBC,
8: MBC,
9: MBC 라디오,
10: MBC 라디오.
5: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남미

0: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사망자가 250명에 육박하는 등 하루 만에 4,300여 명의 사상자가 확인됐습니다. 강한 여진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유엔과 국제사회는 구조팀을 급파하고 원조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기한으로 제시한 오늘 정오까지도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며 18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열겠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습니다.
0: 우리 대표팀의 32강 진출 확률이 더 낮아졌습니다. 일본은 일본과 스웨덴이 비기며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32강을 확정지었는데 이 경기 결과로 스웨덴이 각조 3위간 경쟁에서 우리보다 승점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1: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전기와 가스 요금도 동결되고 7, 8월에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할인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발도, 원금 손실 발생가능 및 투자자 비서.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두 번의 강진이 발생한 베네수엘라에선 최소 5개의 도시의 기능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200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베네수엘라. 날이 밝자 규모 7이 넘는 연쇄 지진으로 융단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바뀐 도시의 참극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북부 라과이라 등 5개 도시가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35명이 숨지고 4,3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실종자가 157명이라고 밝혔지만 실종자 추적을 위해 개설된 웹사이트에는 4만 6천 명 이상이 등록돼 생사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건물 잔해에 깔렸다는 추산까지 나옵니다. 이번 지진으로 최소 250채의 건물이 무너졌고 이재민도 2,9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산더미 같은 콘크리트 잔해 속 매몰된 사람을 찾으려는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타는 생존 손길도 목격됩니다. 하지만 벽체까지 한꺼번에 무너진 곳이 많고 중장비가 없어 삽과 수레, 맨손으로 구조가 이루어지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과 집에 머물다 참극을 맞은 생존자의 절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골든타임이지만 통신과 교통, 전력, 인프라까지 마비됐고 카라카스 인근 국제공항까지 폐쇄된 상황. IT 튀르키예 대지진과 유사한 지진 형태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규모 3에서 5 수준의 여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3: 연쇄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복구 부담까지 더해지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재영 특파원입니다.
4: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베네수엘라 GDP의 최대 4%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미 정부 부채가 2,400억 달러, 우리 돈 약 370조 원을 넘은 상황이어서 국가 재정난 역시 가중될 전망입니다. 유엔은 이번 지진이 매우 심각한 인도주의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최고 단계인 적색경보를 발령한 뒤 국제사회 구호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역시 베네수엘라 당국과 접촉 중이며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이 IMF에 예치된 자산을 활용해 2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재건기금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IMF 역시 적극적인 지원

0: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속한 수색과 구조 지원을 밝혔고 미 국무부는 재난대응 TF 구성과 함께 1억 5천만 달러, 약 2,300억 원 규모의 원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웃 나라인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과 중남미 지도자들 역시 정해 구조대와 구호물자를 국경 너머로 급파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1: 베네수엘라의 규모 7.0이 넘는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가운데 현지에 우리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과 현지 한인회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는 한국 교민 125명 안팎이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 90명이 지진이 발생한 인근 지역인 수도 카라카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라카스 내에서도 지진 피해가 집중된 곳은 상업시설이 밀집한 북부 알타미라 지역으로 남부의 한인 거주지는 지반이 견고해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기한으로 제시한 오늘 정오까지도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열겠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당초 원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 시한은 24일 정오까지였지만 국민의힘이 내지 않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정오까지로 제출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이 버티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생 보이콧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단독으로 상임위 구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18개 상임위 가운데 단 하나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마비 상태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 정부가 보안수사권 폐지로 입장 정리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건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입니다. 국회가 보안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데 주요 역할을 맡을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 강경파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5: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진 것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입니다.
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3: 그러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여당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대로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면 공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갑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2: 코스피가 5% 넘게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전 11시 12분쯤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어제보다 5.6% 넘게 급락하며 8,500선마저 내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조 8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는 가운데 개인이 그만큼 더 사들이고 있습니다.
1: 일본이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스웨덴과 비겨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32강에 오른 일본과 달리 우리 대표팀의 32강 진출 확률은 더 낮아졌습니다. 곽순규 기자입니다.
6: 비기기만 해도 32강 진출이 확정되는 일본과 스웨덴. 조심스럽게 나선 두 팀의 경기에서 먼저 균형을 깬 건 일본이었습니다. 후반 11분 보안의 날카로운 스루패스를 받은 마에다가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켜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스웨덴도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6분 뒤 엘랑가가 과감한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려 승부에 균형을 맞췄습니다. 결국 1대1로 경기가 끝난 가운데 1승 2무를 기록한 일본은 F조 2위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일본은 오는 30일 C조 1위인 브라질과 32강전을 치릅니다. 일본과 비긴 스웨덴은 1승 1무 1패로 조 3위에 그쳤지만 승점과 골 득실에서 다른 조 3위 팀에 앞서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2조에선 에콰도르가 독일을 2대1로 격파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전반 시작하자마자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전반 9분 빠르게 만회골을 넣은 에콰도르는 후반 32분 역전골로 독일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승리로 승점 4점을 기록한 에콰도르는 극적으로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우리의 32강 진출 확률은 더 낮아졌습니다. 12개 조 3위 팀 가운데 8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 B조 3위 보스니아와 2조 3위 에콰도르, F조 3위 스웨덴이 우리보다 승점에서 앞섭니다.

0: 그래서 대표팀은 3위 팀 간 경쟁에서 더욱 밀렸습니다. 어제 우리 팀의 32강 진출 확률을 87%로 추산한 스포츠 분석 매체 오판은 오늘 68%까지 확률을 낮췄습니다. 대표팀은 아직 경기가 남은 7개 조의 3위 팀 중 3팀보다 우위에 서야 합니다. MBC 뉴스 박승규입니다.
1: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졸전 끝에 패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의 경기력 저하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에서 조별리그 결산 기자회견을 갖고 체력적으로 멕시코전과 차이가 없었다며 선수들이 느려 보이는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더운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잘 하려다 보니 잘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재개된 재산분할 소송 변론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일보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회 변론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SK 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최 회장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는지 등의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당초 2심은 2024년 5월 SK그룹 성장의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의 비자금이 기여했다며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 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1: 오만 해안 가까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발사체에 공격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현지시간 25일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선적의 이 화물선은 오만 다히트항에서 남동쪽으로 7.5해리 떨어진 곳에서 우현을 발사체에 맞았다고 신고했으며 함교에 파손은 있지만 인명피해는 없고 관계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이 기구는 설명했습니다.
2: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박 8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이며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총 37명이 승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척은 우리나라를, 나머지 7척은 제3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모두 5척이며 한국인 선원은 총 47명이 남아있습니다.
1: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윤우 전 KTB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오늘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윤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TV는 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며 피고인 역시 KTV가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게끔 지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과 관련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국민참정권 수호선관위 개혁테스크포스 송기현 단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 대구 경북, 부산 울산과 경남 중동부 내륙, 충북 북부에 5에서 20mm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3: 계속해서 경북권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경북 내륙과 북동 산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0도 분포로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도체 대기업이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의힘 이인선, 이상휘 의원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대구 경북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0: 오 의원은 정을호 정무비서관에게 정부가 국가전략산업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산업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의 뜻을 전달하면서 향후 발표 과정과 후속 절차도 지켜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광주 전남권 등의 AI 데이터 센터,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 시설 등을 집적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 투자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동시가 어제 열린 안동의료원 이전 신축 주민설명회에 앞서 경북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 퍼포먼스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필수 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고 안동시는 의과대학이 유치될 경우 옛 안동경찰서와 안동의료원 부지를 캠퍼스로 활용해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남 국립의과대학을 오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경북 국립의과대학 신설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오후 8시 20분쯤 영주시 가흥공단에 있는 SK 스페셜티에서 화학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확인 결과 냉각탑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가스 누출로 오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주시와 관계당국은 업체 확인 결과 화학물질 누출은 없었으며 흰색 기체는 공장에서 발생한 수증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인명피해나 화학물질 누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파값이 과잉 공급과 소비 부진의 여파로 작년보다 30% 이상 폭락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소비 촉진과 수출 확대 등 수급 안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 도청 앞마당에서 열린 양파 특판 행사에서 지역 양파 6톤을 판매한 경상북도는 쇼핑몰 사이소에서도 다음 달 10일까지 시중가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양파를 판매합니다. 경상북도는 특히 양파 수급 조절을 위해 경북의 중만생종 양파 3,800톤의 출하를 일시 중단하고 대만과 싱가포르 등 해외 수출 판로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미래 스마트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8월 27일까지 농업인 250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허환구였습니다.
1: MBC.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어느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죠. 좋았던 시간 약간을 가지고 그보다 훨씬 긴 힘든 시간을 버티는 거. 사는 게 그런 건가 봐.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죠.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좋은 시간 약간을 만들고 있는 지금이 난 좋아. 이렇게 수다 같이 떠는 거 그것만으로도 참 좋아. 긴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짧지만 좋은 시간. 금요일이 딱인데 약속 좀 잡고 계신가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로 금요일 손트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재밌고 신나고 짜릿한 순간은 짧게 가끔이고 지루하고 힘들고 고민 많은 시간은 자주 길게 오죠. 하지만 짧게나마 소박하게나마 좋은 시간을 열심히 만들자. 그 시간, 그 기억이 있어야 나머지 시간들을 꿋꿋하게 버텨내니까요. 점심땐 손트라랑 수다 떨며 좋은 시간, 저녁에는 친구, 연인, 가족이랑 또 재밌는 시간 한가득, 그런 금요일 한번 만들어볼까요?

전략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호.

잘 있었어요? 저는 음악과 당신 사이 여러분의 DJ 진이에요. 오늘도 우리 진다방 만석이네요. 근데 저기 빨간 스카프 하신 누님 자꾸 뭘 흘리면서 드시네요. 뭐라고요? 안 흘렸다고요? 아니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 당신의 매력, 매력이 철철 흘러넘쳐. 오늘도 미안합니다. 네, 신청곡 받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지니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오늘의 첫 번째 노래는 이 곡입니다. 뮤직 큐.

1836님께서 김범수의 보고 싶다 듣고 싶다고 옆에서 아내가 신청해보라네요. 들려주실 거죠? 목소리 좋은 태진씨 늘 방송 잘 듣는 애청자입니다. 나이는 60대 중반이고요. 바로 띄워드려야죠.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MBC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여러분께 좋은 음악 선물해드리는 금요일의 DJ 지니 인사올립니다. 지금 흐른 노래 5070님의 신청곡이에요. 지니 오빠 대학가요제에 있었으면 출전하셨을 텐데 대상은 따놓은 당상 아쉽네요. 81년 MBC 대학가요제 은상 오누이의 님의 기도 신청곡 살포시 남겨봅니다. 아 제가 대학가요제요? 그렇죠. 하지만 뭐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듣고 싶은 노래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바로 계속 드릴게요.

9771님께서 처음으로 놀러왔어요. 날씨는 덥지만 집안 대청소하면서 땀 한 바가지 흘리고 시원한 냉커피 한잔하고 있어요. 노래 나훈아의 찻집의 고독이 듣고 싶네요 했는데, 드시면서 너무 고독해하지 마시고 함께 손 들어봐요.

4개월 된 손자와 열심히 청취 중입니다요. 듣고 싶은 노래는 저녁록의 내 사랑 울보입니다. 손틀아 오늘도 화이팅 해주셨는데 10개월 차에 듣는 우리 청취자는 그러면 최연소일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0: 안돼 난 몰래.
1: 오늘 신다방의 마지막 노래 797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주 옛날 번안곡인데 들어볼 수 있을지요. 사랑은 기차를 타고, 이 시스터즈의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당연히 들어봐도 되죠.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언제든지 저에게 보내주세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디 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선용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4: 음악으로 추억여행 떠나는 진다방 DJ 지니와 함께 하셨고요. 언제든 듣고 싶은 7080 추억의 노래들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5785님께서 둘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객님들 집에 에어컨, 냉장고, TV 점검 수리합니다. 갑자기 이 노래 듣고 싶어요. 박상철의 무조건. 정말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게 정말 아주 큰 힘이 되어주시는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네요. 너무 반갑고요. 안 그래도 제 에어컨도 이상하게 이 정도면 시원해져야 되는데 쉽게 시원해지지 않은 뭔가 냉각기가 그 안 돌아가나 뭐 문제가 있나 싶은데 빨리 수리를 한번 불러봐야 될지 점검을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5785님의 신청곡 박상철의 무조건 듣고 우리 이제 3, 4부에는 클럽하우스로 달리는 거 알죠? 어디 가지 마세요!

0: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한시 뉴스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음 달 나옵니다. 서울고법 가사일보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회 변론을 열고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노 관장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SK 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는지 등의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조정이 무산된 이후 열린 오늘 변론에서 양측은 재산 분할의 규모와 기준 시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인질로 삼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민생 보이콧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 구성을 단독 강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후반기 국회가 문 연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18개 상임위 가운데 단 하나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를 일하게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공표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을 두고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안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안입법

0: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했으니 국회 법사위에서 새롭게 짜야 할 텐데 그 역할을 민주당 강경파들에게 맡겨도 되겠느냐라며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진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2차 종합특검 조사에 네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오늘 오전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최재진과 만난 홍 차장은 특검은 국정원이 당일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에 관여되어 있다고 예단하는 것 같다며 국정원은 당시 계엄과 내란에 일체 관여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검의 기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4차 조사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크게 잘못한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오늘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자막 삭제 지시로 인해 KTVN은 12.3 비상계엄 선포문 내용과 같이 정당성 옹호하는 자막만 남았다며 이는 편파적 보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꽃으로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4885님께서 고향 친구 언니들하고 개모임합니다. 40년 넘었어요. 식당에서 고기 먹고 친구 집에서 재밌게 놀 겁니다 하셨는데 개모임 친구들과 언니분들 바로 클럽하우스 착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단체석으로 모실게요. 입장료 무료, 웨이팅도 없는 세상 건전한 클럽, 클럽하우스. 신나는 음악과 다양한 퀴즈, 이야기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면접 피플들과 함께하는데요. 면접 앞두고 계신 분들도 좋고요. 면접 꿀팁, 에피소드 있으시면 풀어주세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 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 드피아.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요 에브리바디 쉐이크 바레 우리 손트라 클럽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소리 질러 출장 미러볼 방문 사이키 맞춤형 DJ 준비됩니다.

오늘은 면접 피플들과 함께합니다. 수험 번호 8001번 손태진 입장. Hallelujah. 이번 주에 온 문자 가운데 면접 키워드로 검색했고요. 지금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들은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우리 여러분 모두 면접관들의 원픽이 되시면 좋겠다는 그런 응원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장윤정의 원픽이야.

클럽 하우스. 오늘은 면접 피플들과 함께 합니다. 늘 뭔가 살 떨리는 순간, 면접. 아, 들어가면 딱 이렇게 앞에 몇 분 계시고 갑자기 되게 무표정으로 질문들을 하는데 이게 때로는 하얘질 때도 있고 준비했던 말들도 안 나올 때도 있고 참 그런 순간들이 많죠. 과연 어떤 경험들이 있을지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2246님께서 56 됐습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면접 보고 나오는 길이에요. 어제 딸내미에게 자기소개서 문항 5개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달리 면접을 잘 보고 나왔네요. 긴장되어 밥도 안 먹고 아침부터 일찍 나왔는데 긴장이 풀리니 배도 고프고 커피도 땡기네요. 합격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면접에서 좋은 느낌을 가졌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요? 그래, 그러길 바라봅니다. 0841님께서 아침마다 꽃단장하고 면접 보러 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이 들어 면접을 본다는 게 외운 것도 까먹고 무척 떨려서 제정신이 아니지만 기세로 밀어붙이겠어요. 맞아요. 기세, 자신감. 이거는 무조건 갖고 가야 됩니다. 다음 우리 1609님께서는 우리 사위가 기술사의 마지막 관문 면접에 통과했다네요. 그동안 고생한 딸, 그리고 아빠와 마음 놓고 놀지 못한 손자들, 그리고 제일 마음 졸였던 사위 모두 고생했고 많이 축하하고 싶어요 했는데 아, 엄청 온 가족이 함께 축하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그만한 경사가 없겠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1784님께서 이력서 200장 내서 겨우 면접 하나 잡혔네요. 기분 좋아 점심 먹으면서 반주 한잔 했더니 얼굴이 벌게요. 55세 취업이라 어렵긴 하네요. 이야, 근데 이런 마음이 더 그 의지와 열정이 후회 없이 이렇게 또 노력했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나의 상황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10개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50군데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100군데, 하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얻으시려고 와, 무려 이력서를 200장이나 내셨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뭐든 하실 수 있어요. 우리 1784님도 55세라 너무 뭐라 내가 나이 너무 많이 들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일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응원 보내드립니다. 4112님께서 전남에서 우체국 택배 배송하면서 매일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직원 면접이 있는데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응원곡도 기다릴게요. 김연자 아모르 파티 듣고 파요 하셨는데, 아, 우리 4112님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응원 보내드리면서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까지 함께 들으면 더 큰 힘이 될까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띄워드릴게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듣고 왔습니다. 우리 손트라 클럽하우스 면접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보니까 면접을 두고 계시는,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합격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반대로, 합격이 안 된 분들도 계시겠죠, 분명히. 아, 그래도 좀 뭔가,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화이팅!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좀, 응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면접은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긴장하고 그 떨리는 그 모습만으로도 진짜 내가 간절하구나. 약간 이런 그런 마음도 담겨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소개를 그냥 잘 딱 하기만 해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모두 귀를 쫑긋 세워야 하는 시간이죠. 달팽이관 초집중 퀴즈, 내 소리를 맞춰봐!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김삼순이 현빈의 레스토랑에서 면접 보는 장면을 들려드릴 건데요. 중간에 뻐꾸기가 갑자기 웁니다. 자, 과연 이 뻐꾸기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지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볼륨 키워주시고 바로 띄워드립니다.

0: 프랑스까지 제어 공부하러 가면서 왜 대학은 안 가셨어요?
1: 공부를 못했어요.
0: 그럼 구머리로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1: 이 세상에는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음악, 미술, 그리고...
2: 자, 여기에서 뻐꾹 소리가 나왔네요. 음악, 미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음식. 2번, 댄스. 3번, 개그. 4번, 키스. 세상에는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세 가지가 있다. 음악, 미술, 그리고 뻐꾹. 3순위의 직업을 떠올리시면 조금 힌트가 될 것 같은데 1번 음식, 2번 댄스, 3번 개그, 4번 키스. 과연 정답은 뭐일지 여러분 정답 보내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우리 정답 받는 동안 내 이름은 김삼순의 OST 클래식 화이의 She Is 듣고 가요.

클래지 콰이의 She is. 내 이름은 김삼순의 OST죠. 오늘 내 소리를 맞춰봐 퀴즈. 아, 바로 이 드라마와 연관이 있죠. 세상에는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세 가지가 있다. 음악, 미술, 그리고 뻐꾹.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음식, 2번 댄스, 3번 개그, 4번 키스. 정답은요 바로 1번 음식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김삼순 씨의 역할은 이제 또 제빵을 하는 파티셰. 였죠. 그래서 뭐 그 직업을 알고 있었으면 1번 음식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그중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취업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취업문 활짝 열려라 열려라 참깨. 우리 김광규가 부릅니다. 열려라 참깨.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찾아오는 서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손트라 클럽하우스, 오늘은 면접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죠. 우리 4부 이제 첫 번째 라운드, 바로 10분께 선물을 쏘는 시간인데요. 바로 손태진 퀴즈. 지금부터 이태리 가곡 울게 하소서 가사를 살짝 바꿔서 부를 건데, 가사 속에 면접이라는 단어는 총 몇 번 들어가는지 여러분 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면접 볼 때 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가사 속에 면접이라는 단어는 총 몇 번 나왔을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정답 받는 동안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정미애가 부릅니다. 걱정 붙들어 매!

정미의 걱정 붙드러매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제가 퀴즈 드렸었죠. 가사 속에 면접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올까요? 정답은 6번이었어요. 혹시 잘 맞추셨을까요? 오늘 최대한 천천히 불러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귀를 정말 기울여서 듣지 않은 이상 잘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되게 헷갈리게 해가지고요. 우리 당첨자는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 꼭 확인해 주시고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마음껏 그냥 즐기세요. 놀리셔도 좋고요. 저를요. 왜냐? 제가 퀴즈를 푸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문제를 맞추면 총 10분께 상품을 드리고요. 만약 틀리면 오직 한 분에게만 선물이 돌아갑니다. 요새 다소 문제들이 좀 어려워

늦은 시간에 하는 심야 면접. 아하. 우리나라 기업에서 실제로요. 뭐 이게 완전 옛날이어도 뭐 다 포함이겠네요. 몇 년도까지 갑니까? 예. 그거 뭐 힌트로 안 됩니까? 몇 년도 뭐 언제 뭐 대충 이게 최근인지 아무 얘기가 없으시네. 그래요. 그렇게 해요. 알겠어요. 자, 우선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는지 살펴보는 거. 그거는 저는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젓가락 들어보세요. 이 얘기도 좀 웃기긴 하고요. 부모님도 함께 참석하는 가족 면접? 에이, 설마. 설마.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요새는 이제 그 직업과 그리고 또 뭐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질문들은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안 된대요. 근데 예전이라, 아, 가족을 부른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가장 유력하게 이게 좀 이상해요. 가족 면접. 3번 술자리에서 인성을 평가하는 음주 면접. 저는 그냥 뭐 기업 그리고 아니면 그 회사 따라서 약간 분위기가 아 우리 뭐 처음 만났는데 이야기할 겸 한잔해요 하면서 일부러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낮이 아닌 늦은 시간에 하는 심야 면접. 뭐 이거 뭐 사람의 뭐 바이오리듬 체크하나요? 뭐 심야 때는 어떤가 해서 아 얘 야간 잘 쓰겠구나 뭐 이런 거 하는 것들. 아, 자, 과연 저는 부모님께 함께 부모님도 함께 참석하는 가족 면접 이게 말이 안 돼요. 예, 절대로 실제로 행해졌던 면접 방식이 아니다 하면서 그렇게 정답 외치면서 우리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미스터 T, 강태관, 황윤성, 이대원, 김경민이 부르는 딴 놈 다 거기서 거기 듣고 올게요.

미스터 T의 딴 놈 다 거기서 거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풀어야 되는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실제로 행해진 면접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였죠. 1번 젓가락 면접, 2번 가족 면접, 3번 음주 면접, 4번 심야 면접. 저는 2번 가족 면접이라고 답했는데요. 우선 정답이 맞을까요? 대박. 야, 이걸 해내네. 이걸 해내요. 이야, 너무 신기하다. 1번 한국식 문화의 가치를 계승하려는 철학의 S식품 기업. 젓가락질을 바르게 하는지를 통해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기 위한 젓가락 면접이 있었다고 합니다. 3번 제2주류 회사에서 음주 매너나 주량을 테스트한 게 아니라 편안한 술자리에서 지원자들의 가치관과 인성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 심야 면접은 Y 숙박업 회사. 이직을 희망하는 재직자들을 배려하고 인재를 적극 영입하기 위해서 오후 6시, 10시까지 늦은 시간에 입사 면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근데 진짜 역시나 가족 면접은 말이 안 됩니다. 가족 면접은 뭐 굳이 면접이라고 할 것도 아니고 이거 학부모 부르는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부르는 거 말고 이게 여러분 면접은 뭐 부모님이 누구냐, 뭐 내가 뭐 어떻게 했냐, 그리고 심지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것까지 묻는 경우도 많겠지만 이거는 그냥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자리고 내가 얼마나 이 회사랑 혹은 내가 그 자리를 위해서 적합한 인성 뭐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이걸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맞추면서 제가 총 10분의 커피 쿠폰 일단 챙겨두고요. 우리 시청자들의 선물이 걸려있는 두 번째 퀴즈 문제 주세요. 2024년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남녀 구직자 730명을 대상으로 면접 질문 중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1위로 꼽힌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보기 1번.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2번. 이전 회사는 왜 퇴사했나요? 3번. 선배와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4번. 연봉 얼마 받고 싶으세요? 이야. 자, 우선 조금 머리 좀 굴려볼게요. 머리 좀 굴려볼게요. 24년도란 얘기죠. 24년도 2년 전. 2년 전. 아, 자, 면접 질문 중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그래도 24년도면 우리 MZ의 2030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MZ들의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거는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왜냐? 이거는 무조건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답할 건지 딱 머릿속으로 다 이제 갖고 있을 것 같고 2번 이전 회사는 왜 퇴사했나요? 이걸 물어봐요? 이전 회사 왜 퇴사했는지 물어봐요? 아, 뭔 일 있었어요? 뭐 싸웠어요? 막 이러면서 아, 이거는 뭐 아니요. 제 적성과 제가 이 회사를 오고 싶어서 퇴사를 했죠. 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거고. 3번 선배와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저는 트러블이 없을 건데요. 와, 어떻게 피해 나갈 구멍들은 많아요. 근데 연봉 얼마 받고 싶으세요? 제가 전에 어디서 봤는데 면접 중에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 뭐 연봉? 저 연봉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뭐 여기 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그런 얘기들이 가장 거짓말일 때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얼마 받고 싶다라는 그 기준을 말하기가 아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러면 4번 연봉 얼마 받고 싶으세요? 가장 까다롭다 외치면서 우리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노래 듣는 동안 신청곡도 좋고 응원도 좋고 아니면 본인의 생각을 또 한번 풀어

보는 거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들을 곡은 미스김의 될 놈 듣고 올게요.

미스김의 될놈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풀어야 되는 두 번째 문제, 한 설문조사에서 면접 질문 중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1위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2번, 이전 회사는 왜 퇴사했나요? 3번, 선배와 트러블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4번, 연봉 얼마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우선 4번, 연봉 얼마 받고 싶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마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 않을까. 대부분 근데 또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저는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회사에 일하는 그 가치를 더 깊게 생각하고 더 오래 보고 싶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거예요. 근데 막상 연봉 나오면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받으려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어. 막 이런 생각 나중에 하게 되죠. 그래서 막상 맨 처음

0: 처음에 그 갈등 때문에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내 자아와 내가 대답해야 되는 그 답안지와 뭔가 이겨의 충돌과 싸움 때문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과연 정답이 맞았을까요? 아, 그렇군요. 진짜. 이야, 정답은 1번이라고 하네요.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래요. 저는 면접을 안 봐서 모르겠나 봐요. 저는 그래도 생각하는 게이 1번은 뭔가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에 함께 하게 되면 어떤 도움을 줄 건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어떤 마음가짐인 건지, 이거는 면접을 가는 사람들 마음에 있어서 무조건 준비해 가는 답안지가 있지 않나요? 우리 회사가 왜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지, 즉 본인의 강점을 소개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응답률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면접을 본 우리 연수 PD님이 연봉 질문은 회사에서 정한 내부 규정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 된다고. 이야, 그러네. 그러네. 아니, 전더 멋지게 생각하려고 그랬죠. 물론 이런 그뭐 MBC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확실한 그 규정이 있고 그 연봉이라는 게이 사람의 또 경험치에 따라서 이게 측정이 되잖아요. 근데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가 여러분 정답이었습니다. 아, 아쉽게 제가 두 번째 문제를 틀리는 바람에 커피 쿠폰 하나만 챙기게 되고요. 그러면 총 11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광고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빚 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더 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넥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넥스.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키가 작다면
8: 키 성장에 느낄 바이.
9: 키가 크고 싶다면
10: 키 성장에 느낄 바이.
1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0: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했는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만약에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저를 꼭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뽑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대답해야 되나? 막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뭐 어떤 이유들이 있을지 되게 곰곰이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1: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0: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3: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2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을 연이틀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한 잠실, 칠동 등 송파구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로 알려졌는데 합수본은 사건 당일 용지 부족 사태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또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구구 유튜버 전한길 씨가 경찰에 제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 송기헌 단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단장은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의무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 등의 문제로 어제 열린 76주년 6.25 기념식에 불참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밤에는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을 알아본 시민들에게 아직 다 회복은 안 돼

0: 있는데 시민들이 비 오는 날에도 싸우고 계시지 않나. 가만히 있기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오늘도 나와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권 안에 있는 정치인이니까 특검과 재선거를 관철하고 선관위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그게 저희들이 결국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5월 말을 기준으로 거주자 외화 예금이 1,122억 5천만 달러로 4월보다 15억 7천만 달러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달러화와 기업 예금이 늘어난 게 거주자 외화 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 예금은 974억 2천만 달러로 4월보다 25억 4천만 달러 늘었고, 개인 예금은 9억 6천만 달러 줄어든 148억 3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역전 3타점 3루타를 터뜨렸지만 팀은 애슬레틱스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정후는 애슬레틱스와의 홈 경기에 6번 타자 우익수로 나서 팀이 1대2로 뒤진 6회 말 투아웃 주자 만루 기회에서 싹쓸이 3루타를 쳐서 주자 3명을 불러들였습니다. 시즌 세 번째 3루타로 사흘 연속 장타를 때려내며 4타수 1안타 3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시즌 타율 3할 3푼 1위로 타율 2위를 유지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축구대표팀의 김민재 선수가 어제 경기 교체 상황을 두고 종아리 부상이 맞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후반 20분 박진섭과 교체돼서 그라운드를 나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 대구 경북, 부산 울산과 경남 중동부 내륙, 충북 북부 등에 5에서 20mm 가량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그럼요. 박영진의 도시마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지니지니 영진이 박영진입니다.
0: 헤어질 날이 가까워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또 많이 납니다. 우리 영진 씨가 두만 DJ에 발탁됐을 때
1: 예.
0: 기사가 나섰어요. 2011년 김은국 김경식 이후 11년 만에 남남 DJ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1: 그렇습니다. 예. 또 뭐 저 이전에 쟁쟁했던 후보들이 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0: 예예.
1: 뭐 이제 와서는 말이지만 혹시 박준영 씨 입김이 조금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0: 입김이 작용을 안 했어요.
1: 아 그래요. 사라지나요?
0: 사실은 네. 이 자리를 누렸던 분들이 많았어요.
1: 많이 계셨죠.
0: 나비 씨. 신지 씨가 아, 진짜 하고 싶어 했어요. 네. 이 자리를.
1: 아, 네. 쟁쟁하시네요.
0: 그래서 저도 당연히 네. 남자보다는 여성 DJ가 낫지 않겠습니까?
1: 그랬었군요. 네.
0: 그랬다가 이제 최종 후보로 두 명 올라온 거는 이수지와 박영진이었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보면은 이제 사실은 아무래도 개그맨들이 호흡도 제일 잘 맞고 그래서 정말 뭐 발군에
1: 누가 이수지를
0: 그래, 이수지와 박영진이
1: 반대를 한 겁니까?
0: 네. 그래서 끝까지 왔다가 네. 박영진이

0: 이순신을요?
1: 아,
0: 지금의 대세 중에 대세라는 이순신을 누르고
2: 만영진 씨가 DJ가 된 거죠.
1: 저도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 이수지의 한 표입니다. 이수지 씨가 그렇게 잘하는데. 아무튼 예.
0: 제가 볼 때는 이수지 씨가 DJ가 됐다면 뭐가 좀
1: 달라졌을까요? 예.
0: 이수지 박영진의 두시반세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1: 아, 저는 뭐 예, 어쨌든 뭐 운 좋게 이렇게 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운명처럼 이렇게 다 흘러왔다. 예. 정말 생각해 보면.
1: 예. 예. 다시 한 번 더 올해 뭐 두 중이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0: 아니 근데 박영진 씨하고 DJ하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아 정말 이 친구는 기발하고 대단하다, 똑똑하다.
1: 아닙니다.
0: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이렇게 게임이 좋을까?
1: 아유,
0: 어?
1: 아, 뭐 선배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따라가는
0: 나중에
1: 거고.
0: 나중에 얘가 분명히 어떤 예능계의 큰 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얘한테 엄청 잘해줘야겠다. 그래서
1: 예, 알겠습니다.
0: 얘 목에 빨대를 꽂고 어떻게 좀 버텨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도 지금 빨대를 꽂고 있었는데 안타깝게.
1: 어쨌든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요. 다음 달이면 제가 또 이사 이슈가 있는데 상암동 가까운 곳으로 조금 와서 다른 일을 좀 타고 다니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기대감.
0: 마포 쪽으로 왔었는데.
1: 예, 마음이 좀 담겨져 있었는데요.
0: 다르기는 이제 한강에서 타시고요.
1: 예. 반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0: 저는 제가 이 동네를 올 확률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성암로 267로 올 수 있을까?
1: 아이, 또 뭐. 오셔야죠. 또 오셔야죠.
0: 어쨌든 뭐. 예. 자.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이제 두만, 어제, 목요일이죠. 생방송에서 끝인사는 엉엉 울면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까?
1: 예, 예. 네,
0: 그래서, 그랬을 것 같고요.
1: 예. 네,
0: 주문 녹음 방송인데요. 자, 이제 이틀 남았어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이승철이에요.
1: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0: 박주영 방영진의 도시만세 이승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로문을 열었습니다.
1: 네.
0: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1: 여기입니다. 예, 들어오세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네. 두만의 어떤 지나간 일들에 대한 또 예. 이야기를 하고 또 신청곡도 받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얘기를 좀 많이 좀 나눌 거고요. 노래도 좀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예. 오늘 1, 2, 3, 4부 저희와 함께 사용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단 전화를 말씀 듣고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돼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두시만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두시만세와의 추억이야기 두만추억담으로 꾸며드릴 텐데요. 그동안 두시만세와 함께했던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5: 그렇습니다.
4: 예.
5: 오늘 진짜 마지막 날이죠. 일요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두만추억담 두중이들의 추억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4: 내일은 또 우리 임진모 선생님과 함께 지난주에는 이제 박영진이 좋아하는 노래 여러 꾸며드렸다면 내일은 박준영이 좋아하는 노래로 꾸며드릴까 합니다. 내일도.
5: 네. 임진모 쌤과도 예. 또 이제 마지막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아유. 두만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소식이 있을까만은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으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네. 문자가 왔습니다. 이 문자가 조금 더 빨리 왔다라면. 두만이 어떻게 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두시만세 홈페이지 전문가를 매시라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음악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6: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주임 심재표입니다. 원주시에서는 내년 원주만두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만두하면 원주, 원주하면 만두, 만두하면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MBC 두시만세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단에는 축제와 공연 등을 만드는 전문 인력들이 상주하고 있고요. 2026 원주 만두축제 박준영, 박영진의 두시만세가 딱인 것 같아 연락을 남깁니다. 저희 공개 방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연락처까지 남겨주셨어요.
5: 이분이 010으로 시작하는 본인의 네.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연락 주시라. 그만 공개방송을 원주 만두축제에서 한번 하고 싶다. 이분이 이제
4: 이따 딱인데 두시만세와 만두축제는
5: 원두만두축제 아주 크네요. 보니까 네.

0: 네. 만두도 엄청나네. 아, 야, 사람 봐라, 이거.
1: 야, 크게 하네요. 크게 하십니다.
0: 아, 이거 가수분들도 많이 오네. 원두 만두, 원조. 아, 안타깝네. 이 엄청난 만두 축제를 놓치네.
1: 이게 연결고리가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0: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느냐. 예. 아, 이게 방법이 되네. 예. 우리는 프로그램이 없어지지만. 예. 이 원주 만두 축제를 할 때. 예. 특별히 하루를. 하는 거예요. 2시 만세가.
1: 2시 만세가.
0: 어, 그때는, 손석희 선생님이 하루 쉬고. 아주 좀 쉬는 날을 하나 잡아서. 예. 일요일 날 방송되는 걸로 해서. 예. 뭐, 그 정도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요즘. 예. 돈을 벌어야 될 건데요.
1: 어쨌든 뭐.
0: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 불러만 주신다면.
0: 혹시, 저, 되시면, 저희들은 가을에. 가을이야? 언제야, 이거? 가을이네요.
1: 10월에 하네요.
0: 10월 23일. 네. 중앙동 전통시장에서 함께 하는데. 예. 예.
1: 어쨌든 뭐.
0: 그런 방법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1: 스페셜로.
0: 예. 글쎄요, 이건 뭐. 어. 근데 이게.
1: 뭐, 저거 안 되면.
0: 그러니까 돈을. 예. 아, 이게 그래도 벌어야 될 건데요. 예. 하여튼 뭐, 그때 얘기해 주시고. 다른 프로그램 뭐 의미가 없죠. 만드니까 두만이 가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1: 그렇죠.
0: 예,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정도는 그냥 스페셜로 해도 되지 않나.
1: 스페셜로 한번.
0: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 나중에 얘기해 보시죠. 자. 예.
1: 감사합니다.
0: 좀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심재표 선생님. 예.
1: 아,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이런 또 원주에 만두 축제가 있다는 걸 또 알았습니다. 예, 좋은 정보도 감사하고요.
0: 지금 저기 뭐 다 같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방송 환경이 옛날처럼 좋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
1: 예. 예. 그런 말씀 드리면서
0: 넘어갑니다.
1: 다음 추억담 볼게요. 1230님께서 보내주신 추억담입니다.
0: 준영씨, 영진씨. 저는 솔직하게 음악을 그냥 깔아주세요. 음악을 깔아야 좀 슬플 것 같아. 선생님?
2: 그렇지.
0: 죄송한데 슬픈 음악이 이거밖에 없나 하긴. 근데 이걸로 그냥 쭉 합시다. 왜냐면 이제 약간 이 음악만 들어 앞으로 우리 생각 날 것 같아.
1: 예.
0: 준영씨, 영진씨. 저는 솔직하게 두시만세 열성 팬은 아니지만 그저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일 MBC 라디오를 듣는 7년차 자영업자.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데 이상하게 요일이나 기분에 따라 듣고 싶은 프로그램 별로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겠지. 근데 2시 만세는 어떤 날이든지 어떤 기분이든지 전혀 부담이 없어. 미안하지만 프로그램이 만만하기까지.
1: 아유.
0: 늘어진 반팔 뒤에 머리 안 감고 집에 초대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어릴 적 친구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1: 네.
0: 두 분이 어디서든 두시만세 청취자들 잊지 말고 잘 살다가 꼭 같이 돌아오세요. 새벽 프로그램이라도 따라가서 들어드리겠습니다. 두중이 포레버.
1: 감사합니다. 예. 이 참 다른 것보다 이렇게 편안하게 진짜 친구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0: 그렇죠. 쉽지 않죠. 이렇게 친구 같은 관계를 만들어내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1: 이렇게 진짜 DJ한테 막대하시고 여러분들 임마 점마 하시면서.
0: 예,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 여러분. 예, 제가 이제 없어지면서.
1: 예, 예.
0: 이제 그러긴 쉽지 않으실 겁니다.
1: 예, 아무래도 다른 DJ들의 어떤 면면을 봤을
0: 그런
1: 때는
0: DJ가 역시 이런 캐릭터가 없었는데 MBC 라디오에 역대급 캐릭터인데 캐릭터를 버렸어요.
1: 조금. 예.
0: 어젠가 그제가 국장님이 오더니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프로그램을 날렸다는 거야. 네.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예. 울면서 마속을 참했다는 뜻이야. 예. 삼국시에 나오는 얘긴데.
1: 예.
0: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마속밖에 안 되나? 한 조재룡쯤 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이런 생각. 아, 미안합니다.
1: 예, 그 예. 와중에 또 그런 생각을 또 하셨고요. 예.
0: 그래서 내가 넘어갑니다.
1: 1230 님이 또 여러 또 추억담 두시 만세와의 이런 추억담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예.
1: 노래를 또 한 곡 듣고 또 계속 만나볼게요.
0: 뜨겁게 안녕합시다. 토이에요.
1: 뜨거운 안녕.

0: 서희의 뜨거운 안녕 듣고 왔습니다.
1: 아이고.
0: 자,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지정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부시만세가 막을 내린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기분일까 싶습니다. 부만의 추억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한 10년 전인가요? 배칠수 씨랑 하는 그 고민 상담 코너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보낸 사연이 가족들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올 때 불을 안 꺼가지고 열받습니다 라는 고민이었는데 그때 배칠수 씨께서
2: 어이 센서 등을 달아라
0: 라며 현금 5만 원을 보내주셔서 진짜 그 돈으로 센서 등 갈았답니다. 이 일 어떻게 있나요?
3: 이때 우리가 바람 엄청 잡아가지고
0: 돈을 거의 갈취하듯이 했군요. 예예.
3: 아, 예. 우리가 바람을 막 잡았고 뭐야 말만 그렇게 하고 뭐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런 말 누가 못해요. 막 그런 식으로 바람을 잡았더니 야. 자기가 5만 원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0: 현금 5만 원을 주고받던 시절이 있었네요.
3: 아 진짜 있었어요. 예. 아 기억난다 이거.
0: 그러시면서 지금도 화장실 센서 등 볼 때마다 두시만세와 배치수 씨를 떠올립니다.
3: 아니 근데 배치수 씨가 고민 상담을 왜 했지 이때?
0: 이 세상에 어느 청취자가 DJ를 임마 전마라고 부를까요? 이 세상에 어느 DJ가

0: 당장 물 한 잔 하세요!
1: 허리펴세요!
0: 이런 말을 외쳐줄까요?
1: 뭔데 보세요!
0: 벌써 그립습니다. 코너 코너마다 다 청취자들을 배려하고 진심임이 느껴져서 순간순간 마음이 환해지고 좋았던 두시 만세였습니다.
1: 하우스에서 나오세요! 40도예요!
0: 그럼 안녕.
2: 너무 쉽게 안녕하는데?
3: 아니.
0: 가지 마세요.
2: 아, 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실 줄 알았는데.
2: 바로 그냥 보내버려요.
0: 예, 그냥 가시라고 하지. 아이, 감사합니다.
2: 아, 기억나요.
0: 야, 이런 코너가 있었고, 이런
2: 또. 아니, 근데 이게 고민상담을 왜 배칠수 씨랑 했지? 아, 이게 고민상담 코너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0: 아니, 또 지정자님이 기억하시는 이런 또 코너가 있다고 하니까요. 예.
2: 아,
0: 중요한 거는 코너 이름이라는 보다는 배치수 씨가.
2: 아니, 이게 무슨 코너지가 기억나?
0: 현금 5만 원을 보냈다.
2: 근데 이거는 100%예요. 우리가 왜냐면 바람 잡은 기억이 나서 굉장히 5만 원을 뺏긴 느낌으로 되게 약간은
0: 약간 억울한.
2: 이제 물론 자기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했겠다고 하지만 약간 억울한 느낌이 살짝.
0: 있죠.
2: 네, 참 그 기억이 납니다, 이게.
0: 바람 잡는 사람들이 얄미울 때가 있죠. 예. 우리 지정재님 사연 감사하고.
2: 야, 벌써 10년 됐어?
0: 네.
2: 아, 그랬구나.
0: 자, 그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4: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도시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2: 들어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보조등록, 등록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1: 도시만세.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
3: 전화 연결 좀 그만해.
1: 전화 연결해서 직접 좀 이야기를.
3: 아, 왜 이렇게 또 자꾸만 전화 연결을 해?
1: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목소리를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요. 예.
3: 아, 진짜. 우리 라디오는 전화 연결을 안 하고는. 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예, 왜냐면 두중이 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두중이 분들이 웃겨주시고.
3: 사실 저희 또 강점도. 예. 인터뷰에 있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좀 만나보실까요? 자, 누구랑 전화 연결해요?
1: 사연이 있어요. 이정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4: 저는요, 박준영, 정경미 씨가 두시만세를 시작하면서 클로징 구호를 뽑았었는데 제가 1등이 코앞이 달을 보내서 1등으로 뽑혔어요.
1: 아, 이분이 뭐죠?
4: 그때 상품으로 양념갈비 20인분을 받았어요.
1: 야.
4: 그 후 14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1등이 코앞의 달을 들을 때마다 자랑스러웠어요. 1등을 코앞에 두고 두시만세가 끝난다고 하니 눈물 나도록 섭섭합니다. 모두에게 행운을 빌며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두시만세 잊지 않겠습니다.
1: 아, 이분이시군요.
3: 야, 야, 아, 이분이 진짜 대단하시다. 네. 우리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구나.
1: 야.
3: 아, 클로징 멘트를 받았었구나. 맞다, 기억이 난다.
1: 저는 잘 몰랐는데요. 이분이 만들어주셨군요.

0: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이정현입니다.
2: 예,
0: 정현님.
1: 네,
2: 저기 동네는 어디 사세요?
1: 여기 고양시예요.
2: 그렇구나, 가깝네.
1: 네, 상암동에서 5분 정도 걸리죠.
0: 아, 요 가까운 게
2: 그때 그
0: 고양시네.
2: 1등이 코앞이다 9호를
1: 네.
2: 1등 하셨을 때그 방송 들으셨어요, 그때?
1: 네.
2: 그때 막 엄청나게 많은 경쟁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2: 근데 1등 하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1: 그냥 얼떨떨했어요.
0: 아니, 어떻게 하시다가 1등이 코앞이다라는 이 말을 만드신 거예요?
2: 절대 1등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1: 아,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박준영 씨가 항상 1등 하고 싶어 하는 그게 있었어요. 방송할 때.
0: 그 야망, 갈망이 있었네요.
1: 그리고 그, 1등을 하기 바로 직전. 내가 자신감 있어서 뛰어넘을 것 같을 때 가장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두시면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0: 이렇게 14년 전에 이렇게 1등이 코앞이다를 보내주셨는데
1: 네.
0: 계속 지금 코앞에 코가 좀 많이 길어야 돼요.
2: 그래서 마지막
1: 아니요,
2: 날 멘트는
1: 청취자에게는 항상 1등이죠.
0: 아유,
1: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2: 그래서 두시만 세면 네. 마지막 날 멘트를 이제 우리가 구호를 네. 좀 바꾸려고 했어요. 1등은 못했지만 두시만 세 포레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끝까지 똑같이 똑같이 해요.
0: 코앞이다로 가야죠.
1: 네, 청취자에게는 예. 항상 1등입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2: 그래도 맨 마지막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0: 아니, 그래도.
2: 예전에 네. 우리 개그 콘서트 할 때 이정수가 분위기 떨어지면 다시 돌아온다 그랬는데, 맨 마지막 날에 이정수 딱 나가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분위기 떨어져도 못 돌아와. 그러고 끝났는데.
0: 그렇죠, 또.
2: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얼마나, 네. 아, 약간 눈물도 나면서 웃겼는데.
0: 그건 뭐.
1: 너무 아쉬워요.
0: 예. 정현님은 그러면은 그 14년 전부터 계속 그 전부터 쭉 이렇게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2: 아유, 고맙네, 정현님.
1: 예. 저는 이거 예전에 이택림 씨, 김나훈 씨 진행하던 그때부터 고정이죠.
2: 아, 이택림 형님 그 짝꿍이 김나훈 누나였어요?
1: 네, 김나훈, 김혜림, 노사연 이렇게 이어졌어요.
2: 그러면 와, 그 역사를? 역사를 알고 계시네. 예. 그럼 이택림, 김나훈 하다가 이택림,
0: 김혜림.
2: 김혜림.
1: 예, 김혜림.
2: 그 다음에 이택림, 노사연.
1: 노사연.
2: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1: 노사연, 지상렬.
2: 아. 노사연, 지상렬.
1: 이름이 바뀌었죠, 두시만세로.
2: 그럼 그 전에 뭐였어요? 즐거운 두시인가?
1: 즐거운 오후 두시.
2: 이야. 그럼 그래서 지상렬, 노사연으로 바뀌면서 두시만세가 된 거군요.
1: 네.
2: 노사연, 지상렬. 두시만세로 네.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 그, 쭉 이어져 오죠, 이제 뭐.
2: 쭉 하고.
1: 김경식, 네. 김웅구,
0: 아~
1: 김경식, 원미연.
2: 야,
1: 네, 이렇게 이어져 왔었어요.
2: 김경식, 원미연 갔다가. 그 다음에?
1: 이제 박준영, 정경리.
2: 아니, 윤정수, 이유진.
1: 네, 윤정수, 이유진 씨는 했는데, 오래 못했어요,
0: 아,
1: 거기는.
0: 예. 이렇게 진짜 이 오후 2시를 특히나 기억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 우리가 윤정수 이유진한테 받았거든요.
0: 네.
2: 이 라디오를.
1: 그 당시에 박준영 씨가 주말에 했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주말에 했어요.
0: 그것까지.
1: 주말도 들었어요.
2: 어머.
0: 그냥 MBC 라디오를 막 항상 함께해 주셨네요.
2: 어머.
0: 감사드립니다.
1: 아, 우리 집 라디오가요. 그 방송밖에 안 나와요.
0: 아니 그렇게.
1: 95.9.
0: 너무 그냥 아, 그러니까 너무 독특이네.
2: 딴 거를 너무 듣고 싶었는데.
0: 딴 게 안 나와.
2: 안타깝게도 95.9만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0: 예, 예.
2: 95.9만
0: 그집 물건만
2: 주구장창 들었다.
0: 그집 물건밖에 없으니까 그집 물건만 쓰는 거야 그냥.
2: 주구장창 들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1: 아니요, 그것도요. 그 라디오가 예전에 네. MBC에서 선물로 받았던 라디오예요.
2: 아, MBC에서 준 라디오는 95.9밖에 안 나오잖아.
1: 그래.
0: 못 돌아가게 그게... 만들어놨어요. 그 주파수가 못 돌아가게.
2: 아니 전 납 때문에 해놨어. 딴 거 못 듣게.
1: 그냥 돌려보진 않았어요. 아유, 다른 데로.
0: 감사합니다. 야, 예.
2: 너무 재밌다.
0: 야, 이거 평생을 MBC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네.
2: 아이고야.
1: 네.
0: 어때, 이제, 두시만세도 이제, 한 이틀 있으면 이제.
2: 이제 못 들어요, 되는데. 두시만세.
0: 예.
1: 아우, 그러게요. 전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 MBC 홈페이지에 가고 막 뒤졌잖아요. 항의 글을 남기려고.
0: 아,
1: 근데 말당이 올릴 데가 없는 거예요. 다
2: 그게
1: 찾아봤어요.
2: MBC 입장에서도 그렇게 항의 글이 올까 봐 다 막아놨어요.
0: 모든 글을 다 받아들이죠.
2: 어디다 올려?
0: 게시판이나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죠.
2: 어디 게시판 어디 알려줘. 게시판 어딘지.

0: 잘하시는데요.
1: 네. 아이고 고마워라.
0: 저희 뭐 잊지 마시고 저희를 항상 또 그래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다음에 네. 또 기회 돼서 네.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항상 행복하시고 네, 건강하세요.
2: 예. 항상 두 분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네.
0: 1등이 코앞이다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1: 네. 네. 네. 어우 역사적인 분을 만나네.
0: 네.
1: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별과 나윤권의 안부.
0: 박정현의 눈물이 주룩주룩까지 듣고 올게요.

0: 더 곰막히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0: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0: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0: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 들어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화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5: 국민인쇄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절세의 왕 절정.
1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2: 많이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0: ISA는 삼성증권이다.
13: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전화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박지윤, 박영진의 도시 만세, 두만의 추억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중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 만세와의 추억 이야기를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만나보겠습니다. 6873님께서 보내주신 추억담입니다. 준영영진 씨에, 저는 예전에 준영 씨가 한창 저기 고구마 얘기를 하다가 고구마로 김치는 왜 못 담그냐고 하도 때를 써대가지고 쪄먹어 임마! 라고 보냈던 두중이에요. 예, 저는 남편이랑 남편이랑 도네스 장사를 하는데요.
2: 쪄먹어 임마.
1: 맨날 준영씨 구박만 했던 게 미안해서 따뜻한 도넛스 하나 보내주고 싶네요. 그냥 우리 곁에 남아주면 안 될까요?
2: 좋다.
1: 아 기억납니다. 그래, 박준영씨가 고구마만 얘기하다가 어? 그러면 고구마로는 김치 못
2: 만들어요?
1: 못 만들어요?
2: 고구마로 만든 김치는 못 봤네.
1: 했는데 딱 다섯 글자로 문자 왔거든요. 고구마는 무슨 김치야 김치는. 예. 아주 나, 강렬한
2: 근데 문제였어. 나 사실 아직도 궁금해. 아, 그 김치 분명히 누군가 한번 해주면 안 되나? 고구마 김치.
1: 분명히 있을게요. 김치를 세상에 모든 김치에 다 했더라고요.
2: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고추 그 양념에 버무렸을 거 아니야.
1: 있었을 거예요 진짜.
2: 아, 나 궁금해 죽겠다.
1: 계실 거예요. 예.
2: 근데 이게 내 생각엔 예. 김치가 오래 갈 수 있는 이유는 염장이잖아요.
1: 야.
2: 그렇잖아. 그러니까 고구마도 소금에 절였어야지. 근데 고구마를 소금에 절이면 삼투압에 의해 물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1: 뭐 겉절이로?
2: 좀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밖에서 또 뭐라고 써있는. 짜마가 임마! 아, 미안합니다.
1: 예. 6873님이 좀 이렇게 도넛을 보내주려고 하다가 쪄먹어 임마로 보내줄 것 같아요.
2: 아,
1: 예, 6873님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2: 고마워요. 도넛 먹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도넛도 이제 못 먹고.
1: 예.
2: 앞으로 도넛 주시고 싶으시면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다.
1: 영등포구 여의도.
2: 영구다.
1: 아, 이제 그쪽으로
2: 가요. 501호.
1: 거기는 회의실이잖아요.
2: 아, 그쪽으로 오면 네, 도넛 먹을 수 있어. 글로 보내주세요.
1: 아니, 그런 어떤 회의.
2: 여기로 찾으러 올 순 없잖아요.
1: 왜 이렇게 내가. 일터의 주소를 외우고 다니시는 거예요?
2: 예? 뭐라도 받아, 아, 넘어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1: 감사합니다.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6873님. 예,
2: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1: 자, 그럼 여기서 또 깜짝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2: 퀴즈 내드릴게요. 예. 맞춰보세요. 1114님이 보내주신 문자요.
1: 저는요, 박대박 코너를 너무 좋아했는데요. 같이 일하는 언니가 두 분이 노래방 라이브 할 때마다 아유 듣기 싫어 하면서 라디오를 꺼가지고 속상해.

0: 아이고, 진심이 나왔네, 진심이. 그 중에서도 제 웃음 버튼이 영진 씨가 부른 이 노래. 이 노래는 너무 강렬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라이브, 아, 그 노래가 담겨있는 라이브를 저희가.
1: 요, 제, 문제는 뭐냐면 이 노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 이 노래 제목은 무엇입니까? 박용진이 부른 거예요.
0: 요, 한번 들어보세요.
1: 이 노래 제목 들어보세요. 예.
2: 가려진 컵.
0: 어, 깜짝이야. 내가 불렀던 거, 이걸?
1: 뭐야, 박용진.
0: 나 아닙니다.
1: 아, 박용진 웃기려고 막 이렇게 아니에요. 일부러 불러, 이렇게 불렀는데 일부러 웃기려고. 아니, 그때는
0: 아니, 내가 불렀다고요?
1: 박용진 씨가 이렇게 진짜 음감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쫙 살려서 어? 어느 정도 음감이 또 있더라고요.
0: 아, 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불렀는데.
1: 아, 뭐야. 웃기려고 일부러 막 이상하게 불렀구만.
2: 가려진 것 된다.
0: 아, 이게 애초에 너무 야. 높게 잡았네. 아. 자, 이.
1: 이 노래 제목.
0: 제목.
1: 한 글자예요. 넙 아니에요. 샤8001번 짧은 거는 50원 긴 거는 100원 스마트라디오. 미래는 무료예요.
0: 저희 다섯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일단 들어볼게요, 이 노래.
0: 예, 원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1: 미안합니다, 조관우 씨.
0: 예.
3: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었지. 하지만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법이니까. 난 멈출 수가 없었어. 이미 내 영혼은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0: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 및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의 최신 뉴스입니다. 반도체 대기업이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할 걸로 전해지자 국민의힘 이인선, 이상휘 의원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대구 경북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두 의원은 정우로 정무비서관에게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의 뜻을 전달하며 향후 발표 과정과 후속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광주 전남권 등의 AI 데이터 센터,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시설 등을 집적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 투자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 당선인의 자택과 사무실을 어제부터 이틀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 당선인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군의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당선인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며 충분히 소명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현금 1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하려 한 점이 가볍지 않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어제 열린 안동의료원 이전 신축 주민설명회에 앞서 경북 국립외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 퍼포먼스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필수 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고 안동시는 의과대학이 유치될 경우 옛 안동경찰서와 안동의료원 부지를 캠퍼스로

0: 활용해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남 국립외과대학을 오는 2030년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경북 국립외과대학 신설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3대 경북도의회는 오늘 마지막 임시회를 폐회하고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7.6도입니다. 안동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크리에이터 신시연입니다. 독서 후기를 보다 보면 책보다 사람을 겨냥하는 말들도 많아요. 책에 대한 호불호는 감상이고 비평이지만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문제 삼는 건 비난이고 상처를 남기죠. 사람을 재단하는 댓글은 방향을 잃은 분노일 뿐 1초도 마주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독서 후기만 봐도 이런 안타까운 질문이 떠오르네요. 솔직함과 다정함이 함께하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조심하세요. 두만 추억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앞에서 깜짝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정말 깜짝 놀라셨죠? 노래, 제 노래 들으시고. 원곡을 또 듣고 왔는데, 그게 이제 정답이었어요. 조관우의 늪. 정답이었습니다. 아, 이 노래. 야, 아까 지금 짤로 잠깐 들었는데, 어, 제가 진짜 그렇게 불렀나요? 그때 아마 거의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죠? 박대박.
1: 일부러 웃기려고 그렇게 불렀나요?
0: 아니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웃기려고 노래를 부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1: 지금은 그 이때 응감보다는 훨씬 나은데요? 아, 이게 늘은 거예요?
0: 첫 음 자체를 좀 잘못 잡고 들어갑니다. 예, 일단 다섯 분을 뽑아서 저희가 홈페이지 선물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1: 네네.
0: 아, 자, 계속해서 그럼 우리 두만 추억담을 만나보겠습니다. 092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볼게요.
1: 두심하세요. 3부 시작할 때 나오는 로고 속 있잖아요. 준영 씨, 영진 씨가 같이 녹음실 가서 불렀다는.
0: 예.
1: 근데 저는 들을 때마다 준영 씨는 되게 신났는데 영진 씨는 왠지 모르게 심란해 보여서 웃기거든요.
0: 아. 아니 왜 또 제가
1: 우리 3부 청취자가 주인이다. 이거 우리 모두 MBC. 제가 여태까지 그 제 녹음실에 가서 이 로고송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두만을 역대 최고의 작품은 이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2: 제 생각에. 제일 잘 만든 거는 영진 씨랑 했던.
0: 그래요.
1: 로고송이 저도 여러 가지 많아요. 어? 죄송한데 여기 저기 로고송 중에 그 바다 나오는 거 있잖아.

0: 영진 씨랑 했던 거.
1: 아, 파도 소리 나는 거.
0: 어, 그거 한번 들려줘요. 여름에 이제 못 들을 것 같으니까. 지금 한번 들려드릴게요. 로고송 한번. 네.
1: 그게 아마 작년 여름에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 시즌으로.
0: 그치. 여, 작년? 재작년? 재작년이었어요.
1: 재작년이었어요.
0: 재작년?
1: 그 여름 이제 시즌을
0: 여름에 해서 뜨거운 어. 태양 이거
1: 하면서 만들었던 거 있죠. 좀 꽤 우리 박주영 씨가 그런 또 프로듀싱에서 많이 만들었거든요 작품을.
0: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사는 우리가 영진 씨랑 같이 이제 상의해서 썼는데 우리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청취자가 주인이다.
1: 우리 모두 MBC.
0: 아, 너무 네. 좋았어요 그럼.
1: 청취자를 위한.
0: 역사적 그지. 네. 역사적으로 좀 남을 로고송이다. 어딘다고
1: 아, 이거네.
0: 이거 가요 프로그램처럼 뜨거운 태양. 이 가요 프로그램은 도시 우리가 그대의 바다가 되리. 우리는 그대의 즐거움. 우리는 그대의 휴식시간.
1: 오랜만에
0: 박준영 박영진이 부릅니다. 이번 주 1위곡

0: 이런 작품이 좋네. 있었네.
1: 시원하고 좋아요.
0: 아유, 오랜만에 듣네요. 아, 좋았다, 이거. 야, 괜찮네.
1: 감사합니다.
0: 아, 우리 옥석 예, 많았어.
1: 예. 좀 자주 만들었고. 오. 예. 좀 애를 좀 썼던 시절이 있었죠.
0: 그러니까.
1: 예, 예.
0: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또 로고송 또 기억해 주시고.
2: 그때 왜 이렇게 심란해 보였던 거예요?
1: 제가 왜 심란했을까요? 아니, 잘 좀 섞이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0: 자, 우리 노래를 두 곡 준비했어요. REF의 이별공시. 네.
1: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 듣고 일단 보시죠.

0: the revolution.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넥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0: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6: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7: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 추억담을 만나볼게요. 박규상님이 또 추억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형님들, 저는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6번 예심에 탈락하고, 2시 만세 우리 남진 선생님 나오셨을 때 제가 응원까지 받았는데요.
8: 아, 기억난다.
7: 자, 그래서 7번째 도전! 에서 또 예심 탈락. 그래도 두 분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번째 도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거 통과하면 합격 소식 전하려고 했는데 어디를 가시나요? 예.
9: 이제는 통과해도 통과했다고 얘기를 할 곳이 없어요.
7: 오신다고 했잖아요.
9: 속으로 별을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저도 밤마다 별을 보면서 그 마음을 느낄게요.
7: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9: 박규사님, 그래도 계속 응원합니다.
7: 예. 꼭 결선 무대까지 TV에 나오시기를 응원합니다.
9: 네.
7: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방송에 나가서 인기상이라고 타면 소감에 저희 한번 얘기 한번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7: 예. 화이팅입니다, 규상님.
9: 2991님 또 갑니다.
7: 예. 예전에 2시 만세 공개 방송할 때 8순이셨던 친정 엄마를 모시고 갔었는데요. 아이고야. 그 준영 씨, 경미 씨를 보고 어찌나 좋아하셨는지.
9: 좋아하셨구나.
7: 늘 엄마랑 같이 2시 만세를 들었는데요. 지금은 살짝 치매를 앓고 계셔요.
9: 어떻게 해. 엄마 어떻게 해.
7: 엄마는 지금도 준영 씨를 잘생기고 까만 애라고 좋아하십니다.
9: 까만 애였구나 나는. 잘생기고라니. 그걸 좀 약간 외국에서 기억하셨구나. 잘생기고라니. 네.
7: 우리 엄마한테 예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9: 아유, 고마워요. 어. 아유, 우리 경미 씨도 화요일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로고송 들려준 김에, 그 경미 씨랑 했던 로고송도 하나 찾아서 들려주면 안 돼요? 그, 백이성 씨랑 같이 부른 거 있어요. 백이성 씨, 나, 경미 씨가 로고송 되게, 나는 되게 잘 불렀거든.
7: 아, 그날은 노래를 백이성 씨랑 정용 씨가 부른 노래를 들었었는데.
9: 아, 우리가 로고송도.
7: 로고송도 있었어요. 근데. 아, 온 김에. 아, 근데. 로고송도 만들었군요.
9: 아, 그럼요. 한번 왔을 때 다 해야지. 또 언제 부릅니까?
7: 예,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또 다 가지고 있는, 또 MBC들 대단하네.
9: 아니, 그거 갖고 있어요, 지금. 힘들게 만든 건데. 자, 터보의 굿바이 예스터데이.
7: 그리고 빅뱅의 마지막 인사. 이 두 곡을 일단 듣고 올게요. 예.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잠시 후 4시 5분부터는 장안의 화제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2: 이따 만나요.
1: 이건 아니 되겠구나. 진짜 재밌어요.
2: 아니 좀.
1: 진짜 그렇게 잘한대요.

0: 박준영, 박용진의 두시만세 여러분들과 두만 추억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계속 만나볼게요. 이우성님.
2: 저는 2020년부터 두만을 청취하기 시작했어요.
1: 아이고.
2: 그때가 코로나여서 당시 고2였던 딸이 재택 수업을 하다가 수업을 땡땡이 치고 퀴즈쇼 끝까지 간다에 나가서 무려 안마의자를 타서 저에게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뭐 지금은 좀 삐걱대긴 하지만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한 1년 전쯤인가 주말에 당구치는 좋은 가장으로 퀴즈를 나가서 잔이은 성대모사 들려드리고
1: 아 기억납니다.
2: 재밌게 수다 떨었던 기억이 나네요.
1: 잔이은입니다.
2: 두시만세 덕분에 저희 가족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까지 많이 즐거웠어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랑 한번 또 전화 연결을 해볼까요?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아, 안녕하세요.
1: 예
2: 기억납니다. 우성님.
3: 네네.
2: 그래도 저기 잠깐 본인 소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예. 용인에 사는 56세 이우성입니다.
2: 예, 용인에. 용인 잔이운.
1: 아니, 우성님. 네. 그럼 지금도 네. 지금 주말마다 당구 치시는 거예요?
3: 예, 당구 칩니다.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2: 동호회, 동호회에요? 어. 그냥?
3: 아, 동호회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분들하고 이렇게 쳐요. 예.
1: 그러면 이제 한 당구장을 계속 가실 거 아니에요? 단골 네. 당구장.
3: 네, 두 개 당구장을 번갈아 가면서.
1: 두 개의 당구장을 번갈아 가면서.
2: 두 장을 왔다 갔다 네. 하면서.
1: 그러면은 저기 죄송한데 요즘은 10분에 얼마입니까?

0: 몇 대예요?
1: 아, 요, 저는 그렇게 안 치고요.
0: 네.
1: 예, 그 A 당구장은 그냥 하루 종일 12,000원.
0: 아, 그런 데가 있어요?
2: 종일권이에요?
1: 네, 요즘에는 다 종일권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0: 네.
1: 은퇴하시고서 이제 낮에부터 당구를 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0: 아,
1: 예전하고 그, 아. 많이 달라요. 요즘에는 당구장마다 다 이렇게 종일권으로 하고 있어요.
0: 아, 야, 그럼 야. 우리 옛날에 했던 10분에 뭐 얼마 이게 아니네요?
1: 예, 그것도 하고 있고요.
2: 그것도 있고 대도 있고 눌러서 띠리리 하면서 네. 시작하는 대도 아니, 있고.
0: 그러면 종일권은 12,000원인데 보통은 10분에는 얼마예요?
1: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시간 한 중대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한 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0: 중대.
2: 그러면 12,000원 종일권이 낫지 않나요?
0: 그러게. 이야, 그럼 다 종일권 그렇겠는데.
2: 네, 아마 그것도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단골분들한테 드리는 또 혜택이 있을
0: 거예요. 그러겠네.
2: 뭐. 예.
0: 아니 하여튼 그래가지고. 당구는 한 몇 정도 치세요? 지금 뭐 4군을 치시나요? 아니면은 저기를 쿠션을 치시나요?
1: 네, 3쿠션을 치고요. 네. 네, 300 칩니다.
2: 300이면 아~ 거의 뭐 선수네요. 네, 플레이어입니다.
0: 300 정도 치면은 그 우리가 네. 보통 이제 끌어치기라고 하나요?
2: 예.
0: 그 밑에를 네. 이렇게 탁 치면은 저 끝에서 이 끝까지.
2: 네.
0: 이 가로로 네. 왔다 갔다
2: 할수 있는. 쫙 빨리죠.
0: 그럼 엄청난,
2: 쫙 빨려요.
0: 엄청난 분이에요.
2: 제각 돌리기. 어부터 해서. 어? 찍어치기.
0: 요즘은 그렇게 네. 그 제각 돌리기 뭐 이렇게 말을
2: 중계를 그렇게 하시니까.
0: 그 이제 어. 그 우리나라 말로 좀 순화해서 하잖아요. 예전에 네. 일본 말들이 많았고.
1: 네.
0: 요즘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을 쓰시려고 노력 좀 하십니까?
1: 네. 보통 그런 분위기인데요.
0: 네.
1: 네. 가끔 하다가 이제 그 예전 말이 나오죠.
2: 아이 선생님 여기 다
0: 아이 저기
2: 아이 닦아주세요.
0: 자 어쨌든 저기 그래서
2: 예, 예.
0: 그 자니운 성대모사 그때 한번 듣고 싶은데 아, 어떻습니까?
2: 앵콜 한번
0: 자니운 성대모사 좀 다시 한번 예. 들려 주세요. 자니운
3: 안녕하세요 자니운이에요. 아이 내가 말해요. 아니 두준한 제가 종용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가 해가지고 제가 방송 게 알아봤어요. 뭐 시사 프로그램인가 뭔가 한다고 아니 아침 저녁으로 하면 되지 뭐 낮에도 시사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 아 선생님 아 예 저희에 대한 애정 표현 너무 감사드리기는 합니다. 예예 예.
0: 잘하셨어요.
2: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우리 이우성님의 어떤 그 짠이운 선생님이 또 의견이시니까 예예 예.
0: 제 생각이기도 해요.
2: 아 그러세요?
0: 아니, 아니 그거야 굳이 뭐 그지
2: 끝나는
0: 마당에 뭐 힘들어합니까?
2: 아,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예. 아 예. 예.
0: 강정진 씨 또 다른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까?
2: 아니요. 여기 여러 가지 좀 보고 있어요.
0: 아니요.
2: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MBC 너무 사랑해요.
0: 박영진은 MBC 오래 살아남겠구만 보니까.
2: 아 맞아요. 아 이게 들면 들수록 진짜 너무나.
0: 근데 되게 비슷한데.
2: 거의 독보적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0: 굉장히 잘하는데.
2: 우리 잔윤 선생님도
0: 지금
2: 그립기도 한데.
0: 56세면은 네. 70개인가요? 7일 되신가요?
1: 7일 되지입니다.
0: 7일 되세요? 네. 와, 내가 아는 돼지띠 형 중에 성대모사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2: 여기 띠라고 붙여줘야지. 70개입니까? 70개띠입니까? 정도는.
0: 아니, 해야지. 이게 우리끼리 다 이해하지. 70개인가요?
2: 68
0: 잔나비인가요? 이 정도 다 이해하지. 그걸 왜 이해를 못해?
2: 아, 잔나비까지는 괜찮은데, 네? 개가 좀 들리잖아요.
0: 아, 이게 왜, 왜?
2: 70개인가요?
0: 63 토끼인가요? 이거 안 돼, 이런 거? 아니,
2: 띠를 조금.
0: 네. 아, 뭐. 80 원숭입니까? 이거 다 돼요.
2: 아, 우성님, 예.
0: 아,
2: 아 기억나요, 진짜. 아, 진짜 그때도 정말 크게 좀 맞아,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0: 예, 예.
2: 아,
0: 네, 진짜.
2: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웃음도 주고 아주 예. 강력한 어떤 메시지도
0: 예. 강력한 메시지 너무 좋았어요. 우성님 항상 건강하시고 또 네. 즐겁게 또 당구 생활도 하시고 예. 또 라디오 생활도 하시기 바랄게요. 또 만나요
1: 네.
0: 우리 예.
1: 네. 한 말씀만
2: 아, 하세요.
1: 사실은 이게 두시만세가 저하고 저희 가족의 굉장히 진짜
2: 아.
1: 정말 우리 가족을 즐겁게 해준 프로였는데요. 제 딸아이가, 예,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달라졌었어요.
0: 어?
1: 예, 그래서 그때 그 딸아이, 제 딸아이가 이제 여기 그 끝까지 간 데 출연해가지고,
0: 네.
1: 예, 안마의자 타고 난 다음에.
2: 어떻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1: 예, 손톱도 많이 바뀌었고,
0: 모든
1: 일이 나올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2: 적극적으로 네. 바뀌었구나, 적극적으로.
0: 사람을 예, 바꾸는 힘.
1: 예, 예, 굉장히
0: 감사하고
1: 생겼고, 그리고 평생에 이제 그게 추억이 된 거예요, 그쵸. 딸아이한테는. 네, 그래서 너무 진짜 감사한 거고, 예, 그리고 이거를 뭐 거의 매일 들었으니까요, 저는요.
2: 아유.
1: 예, 예, 정말 안타까워요, 사실 이렇게 준용된다는 것이.

0: 조심하세요. 두만 추억다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만나볼게요. 우리 100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풀고기에 파인애플 넣었다가 풀고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연으로 전화 연결했던 조리사 두 중이에요. 두시만세는 저의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쩌라는 겁니까? 뭔가 차인 느낌이 들어요. 이 슬픈 기분 어쩌죠? 앞으로 두 분 앞길을 응원할게요. 불고기 만들 때 파인애플 넣지 않는 거 명심해요. 아, 기억납니다.
1: 예. 기억난다.
0: 생파인애플.
1: 우리가 막 그 얘기를
0: 생파인애플을 많이 넣어서 찾아봤더니 이제 파인애플이 그런 어떤 조직을 다 녹인다. 그래서 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 아, 정말 추억담이네.
0: 아, 아이고. 또 첫사랑으로 또 생각해 주시네요.
1: 네. 7668님 소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07님. 두방님들. 저는 직업 대 직업에서 전화 연결을 했던 국도 휴게소에서 술빵 파는 사람입니다.
0: 이 보내주셨잖아요.
1: 빵도 보내주셨지. 그때 두 분이 레시피를 물어봤는데 너무 솔직하게 너튜브 검색하라고 내가 했었는데. 아무튼 두시만세 그리고 두 분 너무 감사했어요. 아직도 저는 두시만세가 없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아무튼간에 오래 걸리겠네요. 술빵 잊지 말아요.
0: 야, 너무 아이고. 맛있었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뭐
1: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서 좀 먹먹해집니다.

0: 예. 아이고.
1: 아이고, 곳곳에서 진짜 전국 곳곳에서 계신 우리 두중이 분들이 저희 두만과 이런 어떤 추억들이 있었는데요. 예, 또 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셔야겠죠.
0: 그래서 우리 두시만세 뭘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두시만세가 꽤 선물이 많이 오는 그런 라디오였어요.
1: 최근까지도.
0: 우리 막 식혜 보내주신 분도 이번에 계셨고.
1: 너무 맛있었어요.
0: 근데 이렇게 빵 보내주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통영에서 꿀빵 보내주신 분, 정기적으로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게 잘 먹었고. 우리 선생님이 술빵 보내주셔서 여기 빵도 먹었고.
1: 진짜 뭐 받은 기억밖에 없네요.
0: 귤도 보내주셨고.
1: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0: 사과 배도 보내주셨고 고구마도 보내주셨고 어머 진짜 다 보내주셨네.
1: 이제 언제
0: 혹시 또 뭘 보내고 싶으시면요 서울시
1: 영등 그만하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의 사랑 뭐 이런 어떤
0: 아이고,
1: 뭐 선물 많이 잘 받았고요. 저희 뭐 해드린 것도 없어서 참 좀 송구스럽네요. 자 노래 또 한 곡 듣겠습니다.
0: 팀이에요.
1: 별

0: 하면 끝. 빈틈없이 맞추다.
1: 감에 드는 카마르.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애주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논을 메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방개 타령입니다. 하루 종일 들판을 누빈 고단함을 소리 한 자락에 풀어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0: 오보이.
1: 조심한세. 아, 팀의 별 듣고 왔고요. 우리 9447님께서 요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준양씨, 영진씨 그동안 고생을 했고요.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두시만세로 사행시를 지어서 좀 헛헛함을 대신하오 하시면서 두시만세로 사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갑니다. 두시만세 총부치고 험한 세상 살았다네.
2: 시
1: 시절 인연 되어 나를 두고 떠나간다 하네.
2: 만
1: 만만한 캐릭터로 허허실실 웃겨주던 준형 영진 고맙다네.
2: 세
1: 세상 시름 이제 누가 덜어줄까 아쉬움만 남는다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두시 만세로 사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2: 아이고, 고맙습니다.
1: 애틋한 마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 우리가 약간 기간이 길어서 추억담 얘기할 것도 많긴 많네요.
1: 네. 그렇죠. 꽤 많이 있죠. 자, 오늘 금요일 두만의 추억담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2: 아직 안 끝났고요. 네. 아, 이틀 남았습니다.
1: 네.
2: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으니까요. 네. 그때 또 이별하시죠.
1: 내일은 우리 임지모 선생님과 박주영이 좋아하는 노래로 꾸며드릴 거고 일요일에 다시 한번 또 두만 추억담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인사를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내 돈을 놔주세요. 1등에
1: 코앞이다.
2: 조심하세요. 고래를.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5: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6의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0: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MBC 딱 틀면 나오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3: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4: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3: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2: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3: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4: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4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건 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받은 이우환 그림 등에 대한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귀금속과 이대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계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과 관련해 대가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한 걸 발표하는 자리라며 아마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계획, 피지컬 AI, 로봇까지 3대 분야라며 워낙 규모가 커서 이게 진짜냐 하는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대출금리가 낮아졌지만 가계대출금리는 오르면서 서민들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통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연 4.19%로 4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한 반면 가계대출금리는 4.46%로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4.32%로 4월보다 0.01%포인트 올랐는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금리 등이 상승했지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상품을 더 많이 고르면서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부산 18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의

0: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서울 32도, 대전 31도, 부산 25도 등 23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엄마가 그 학교에 가길 바라셔서 나도 그 학교에 가길 바랐고, 형이 팝송을 좋아해서 나도 팝송을 좋아하게 됐고, 친구가 축구를 한다기에 나도 축구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칸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누군가를 본받고 영향받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가 문득 하고 싶은 걸 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답니다. 누군가 이유를 물어보면 아 그냥요 그냥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있으세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리그 보링 공장이 돼.

0: 김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아!
1: 너무 좋다. 아.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역대급 함성이 나왔어요.
0: 아,
1: 와, 진짜 예. 에너지. 뭐 금요일에 딱 어울리는 함성 소리 아닌가요?
0: 그렇죠.
1: 예. 어디서 견학을 오셨을까요?
0: 오늘은요 국립 순천대학교 언론사에서 18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미래가 밝습니다.
1: 그냥 네. 이분들하고 일도 하고 싶고 회식도 하고 싶고 막 이런.
0: 훌륭합니다.
1: 그렇죠. 아 근데 언론사면 뭐 신문사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건데 네. 일찌감치 진로를 언론사 쪽으로 다 결정하신 거예요?
2: 네.
1: 그럼 여기에 이제 아나운서, 기자, PD, 엔지니어 뭐 다 DJ 하실 엔터테이너 뭐 다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와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진짜.
0: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 취업 사이트에서 대학생 4,168명한테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1: 네네.
0: 근데 응답자의 64% 이상이 본인이 중2병 말고 대2병이라고 했대요.
1: 대2병이 뭐?
0: 대2병.
1: 대2병이 뭐예요? 대2도 그러니까 병이
0: 중2병의 대학생 버전.
1: 에?
0: 있대요. 그
1: 대학생들이면 좀 약간 더 성숙하지 않나? 아,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신입생 때는 좀 멋모르고 달리잖아요.
0: 그렇죠.
1: 신나고. 대학교 2학년부터 현타가 싹 오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게 대입병 아닌가?
0: 네.
1: 그리고 약간 고민 때문에 무기력증이나 불안감도 커지는 거?
0: 그럴 것 같아요.
1: 혹시 여러분 그 대입병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통과하고 계시나요?
0: 난 약간 불안하다. 네. 네. 미래에 대해서.
2: 저요?
0: 절반 이상이 지금.
1: 그래, 근데 여기서 지금 해맑게 1도 안 불안하다 그러는 건 그분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0: 아니, 낙천적일 수 있죠.
1: 하나도 안 불안하다 손 들어보세요.
0: 나는 그냥 지금 즐겁다.
1: 내가 이상하다고 얘기해서 아무도 없는 거야? 아니, 진짜 낙천적일 수 있는데
0: 예.
1: 그 방송 언론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많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많을 거 같아요.
0: 그럼 궁금한 게 어떤 게 제일 불안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취업인지.
1: 고용 불안인가요?
0: 아니면 뭐.
1: 입금 불안인가요?
0: 나의 자신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1: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재능 불안인가요?
0: 어떤 분야에 대한 불안인가요?
1: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연애 불안인가요?
2: 좀 연애가
0: 아, 연애도 불안하고
2: 연애 쪽이에요.
0: 아,
1: 연애 쪽이에요. 청춘답다, 그죠?
0: 그러게요. 네,
1: 연애 불안하죠.
0: 사랑 고민.
1: 일은 일은 거짓말은 안 하지만 연애는 거짓말 하거든요.
0: 그렇군요.
1: 예. 아. 아 재밌네요, 재밌어요.
0: 고민도 근데 또 지나다 보면 아 그때 고민하기 잘했다 이런 시기가 또 오니까 그죠?
1: 고민이 필요하죠.
0: 네,
1: 아무래도.
0: 필요합니다. 네. 네.
1: 자 고민도 하고 사랑도 하고
0: 네.
1: 그리고 능력도 발휘하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0: 감정들을 누리는 청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1: 네, 좋은 결혼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손꼽 띄워드릴게요.
0: 이소라 박효신이 함께 합니다. It's gonna be rolling.

0: 네, 6월 26일 금요일 첫 곡으로 이소라와 박효신 함께 부른 It's Gonna Be Rolling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심하나님이요. 대입병은 철 들어서 하는 불안일 텐데 저희 집에 기고만장 너를 뛰는 중2가 있어가지고 저는 아침 저녁 두 번씩 늙어요. 신체 변화 1도 없고 감정 변화만 200%. 아우!
0: 심하나님 또 금방 아시잖아요. 중3 고1 되면 돌아온대요.
1: 나 웃다가 사력을... 네. 아 너무
0: 웃긴다. 겁니다. 이성민님은 우리 집 중2병도 있는디 대학 가도 병이 있나요?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하시면서 아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1: 네, 저희 지금 중년이잖아요. 중년도 병이 있어요.
0: 사람마다 달라요.
1: 그러니까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네.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우리가 왜 생각하면 아 나 진짜 대학교만 졸업하면 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렇게 시기를 정해놨는데 다시 시작되잖아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주변을 돌아봐도 불안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1: 아, 우리 조카가 지금 24인데 미래가 불안하죠. 고용 불안,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이 이루어질까 하는 불안. 고모, 고모는 안 불안해? 겁나 불안해. 늘 불안해. 에브리데이. 왜? 난 잘 안 맞는 것 같아, 여기랑.
0: 말도 안 돼.
1: 듣기 싫다는 듯이 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냥 철딱선이가 없는.

0: 어른들과 얘기를 하면 아마 알 거예요. 아, 나의 미래도 비슷하겠구나.
1: 누나 말은 지금 얼마나 얼터분터 안 하냐면 유지석이 저 방송 적성 안 맞아요 이런 거예요, 누나.
0: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누구나 그 안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다.
1: 네.
0: 그것 때문에 좀 갈가먹히기도 하고 또 싸우다가 엎치락뒤치락 이기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다 뭐 이런 거 같아요.
1: 그렇죠. 네. 네. 오늘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불안하지만 사랑받고 있는 코너입니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는 날이에요.
0: 왜 불안해요 여기서는?
1: 이 내용이 좀 불안하죠?
0: 아 너무 순수할까 봐.
1: 내용이
0: 예. 지나치게 핑크빛 파스텔 톤일까봐.
1: 예, 오늘은 좀 치정, 싸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0: 장르가 사랑이에요, 문천식 씨.
1: 그래요?
0: 예. 예. 그런 거는 내가 좋아하는 장르인데 왜 따라와요? 예.
1: 탑승우 두 분,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 3부에 예. 모실게요.
0: 결 고운 이야기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문자 샵 8001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합니다.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0: 하이퍼스 세라하임.
1: 신젠타 코리아.
0: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1: 우리 EML 하루틴.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키움증권.
0: 브람스 안마의자.
1: SK케미칼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0: 올품
1: IS 통서
0: 백조싱크
1: 성원 에드피아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대로
1: 판매 유리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한얼 사이언스.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제목, 나의 첫사랑들.
7: 첫사랑들?
6: 데뷔 초 나는 홍대 각설탕으로 이름을 날렸다.
7: 얼씨구.
6: 여자들은 내 말 한마디에 깨르르 웃음을 터뜨렸지. 지금부터는 나의 일곱 번째 첫사랑 얘기를 해볼까 한다.
7: 아, 이런 사연만 아니면 뭐든 괜찮습니다. 지금은 라디오시대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월 1200만원 상당의 특급 선물이 쏟아집니다.
8: 우와, 선물 공짜인 거죠?
7: 아이고 아이고,
8: 당장 써야지.
9: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0: 이제부터 귀 쫑긋 눈은 번쩍.
7: 제목, 총각내 속옷가게. 강원도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1: 안녕하세요. 선윤아, 천식영.
7: 안녕하세요.
11: 저는 아직 결혼 안 한 남자로 몇 달 전부터 지하 상가에서 작은 속옷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친구가 하던 가게였는데요.
12: 야, 이 가게가 완전 황금알을 낳는 거야.
11: 그래서 이 친구들만 말만 철석같이 믿고 덜컥 인수했는데 황금알은커녕 계란도 안 나왔어요. 가게 문을 열고 앉아있으면 손님보다 파리가 더 자주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지하상가에 너무 이상한 가게

0: 문제가 있습니다. 음? 유독 한 옷가게에만 손님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옆 가게에 물어보니 그 가게 사장은 이 지하상가의 전설 같은 분이시래요.
1: 이 올해로 65이 됐다는데 어? 상가 경력만 30년이래. 재작년까지도 상인의 그 임원을 하셨고 여기 상가 사람들 동조사 다 챙기고 어느 가게에 월세가 밀렸는지 누구 아들이 취업을 했는지 누가 이혼을 했는지 왜 이혼을 했는지 이거를 다 아시는 분이야.
0: 에이 그럼 그냥 오지랖퍼시네.
1: 에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사람아. 저분이 자기 가게 온 손님한테 저 집 괜찮아 이 한마디 던지면 그 집에 단골이 줄줄이 생긴다는 거야 이게.
0: 단골이 줄줄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 여사장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우리 가게도 단골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기회가 왔죠. 그 여사장님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2: 총각.
0: 우와 그 벗을 얼마나 서늘한지 등에 손이 쫙 돋더라고요. 게다가 그분은 말씀하실 때 어미를 마치 귀에 대고 속삭이듯 간질간질하게 말씀하시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2: 총각 우리 편하게 지냅시다.
0: 네? 예. 절대로 정말로 그 앞에서는 편해질 수가 없는 신비하고도 기묘한 말투와 아우라였어요.
2: 총각?
0: 예.
2: 총각은 밥 먹었을까?
0: 아니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2: 그럼 가게 문 잠그고 우리 가게 와.
0: 예? 왜요?
2: 밥 해주려고 그러지.
0: 아니요. 괜찮습니다.
2: 와요.
0: 아, 예, 진짜 괜찮아요.
2: 어른이 챙겨주는 건데 꼭 와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간편하게 와. 얼른 와요.
0: 저는 뭔가에 끌리듯 그 여사장님의 옷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그 가게 안에는 전기밥통이 있고 전자레인지가 있고 냉장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는 반찬통만 한 10개쯤 있었는데 여기 옷가게인지 한식당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그 여사장은 김치통 하나를 꺼내더니 손으로 김치를 쫙 찢어서 제 밥 위에 올려주고 말씀하셨어요.
2: 먹어봐요.
0: 예? 예.
2: 어서 편하게 먹어요. 그냥 엄마다 생각하고.
0: 네. 저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는데 그분이 자꾸 김치를 찢어서 제 밥 위에 얹어주셨어요.
2: 잘 익었죠?
0: 맛있습니다. 예. 실제로 맛은 있더라고요.
2: 요즘 가게에 손님 잘 와요?
0: 아닙니다. 저 파리에만 날리고 있습니다.
2: 내일 손님이 한 명 갈 거예요. 단골이 될 거예요. 그렇게 알고 물건들 잘 진열해놔요.
0: 우와, 이게 말로만 듣던 저 집 괜찮아 마법의 시작인가? 다음날 저는 가게 안을 말끔히 치워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있으니까 평상시 잘 열리지 않던 가게 문이 쓱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엔 여사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저는 드디어 손님을 모셔왔구나 생각했는데 여사장님 뒤로는 아무도 안 계셨어요.
2: 총각.
0: 네?
2: 반스 하나 추천해줘요.
0: 예? 입으시게요.
2: 그럼 벗겠어요?
0: 저는 진땀을 흘리며 몇 개를 골라드렸습니다.
2: 여기.
0: 그러자 이리저리 보시더니 물으시더라고요.
2: 총각, 진심으로 말해요.
0: 뭐를요?
2: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로 말해야 돼요.
0: 네, 알겠습니다.
2: 이거 보여요, 이거?
0: 예?
2: 나한테 어울릴까?
0: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장사하던 대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네, 어울릴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그럼 사야겠네. 얼마예요?
0: 그러더니 정말 결제를 하셨어요? 저 근데 그 오늘 손님이 뭐 갈 거라고 하셨는데 그 손님은 언제 올지 제가.
2: 그 손님 나예요.
3: 이게 나예요. 지금 아픈 걸 참지.
0: 그러면 단골이 될 거라는.
2: 나예요.
0: 아 예. 그리고 정말 다음 날부터 매일 오셨어요. 어느 날은 커피를 사들고 오시고 어느 날은 과일을 사들고 오시고 어느 날은 반찬통 들고 오시고 그리고 어떤 날은 눈물을 훔치며 들어오셨습니다.
2: 총각,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0: 무슨 일 있으세요?
2: 묻지 말아요.
0: 예.
2: 이유는 묻지 말고 오늘 장사 끝나고 술 한잔 할 수 있어요?
0: 알겠습니다, 사장님.
2: 사장님 너무 정없다. 추워.
0: 예?
2: 그냥.

0: 누나라고 불러요.
1: 예?
0: 따라해봐요. 누나.
1: 누님.
0: 할 수 있으면서 그런다. 누님 아니야. 누나. 응? 누나.
1: 그날 이후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엄마라고 생각하라더니 이제는 누나. 대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사실 저는 8년간 연애한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성공해서 결혼하려고 아직까지 결혼을 미루고 미룬 건데 요즘은 여자친구 만나는 시간보다 이 여사장님과 밥 먹는 시간이 더 많게 됐습니다.
2: 오빠! 요즘 왜 그렇게 바빠? 진짜 손님도 없다면서 시간도 안 내주고.
1: 아니 지하상가 옷가게 그 사장님이.
2: 뭐야? 또 그 사장님 얘기야? 아 뭐니? 오빠 취향 연상이니?
1: 연상도 어느 정도였지. 억울하지만 뭐로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가게 VIP 고객이자 단골은 딱 한 분. 이 옷가게 여사장님이세요. 제가 개시 못했다고 하면 10만원어치 선물 세트도 사주시고 감사하긴 한데 아 뭔가 좀 기묘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하상가 가게들 자주 이용해 주십시오. 싸고 좋은 물건 진짜 많습니다. 아 배윤희님께서 총각 도망가 하셨고요.
3: 심예슬님, 아, 여사장님 너무 웃겨요. 크크크크크 하셨고.
1: 영희영국님, 네. 사장님 말투, 크크크 빵 터집니다. 크크크.
3: 3417님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거기 어디예요? 너무 가고 싶다.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땐 이미 시작된 것 같고요.
1: 뭐가요?
3: 뭐든. 예. 그 어떤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서사가 시작된 것 같고요.
1: 그래요?
3: 예. 예, 그렇습니다.
1: 예.
3: 10만원짜리 세트를 사신다는데.
1: 예. 예.
3: 일단 월세는 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3: 가게를 정리할 생각이 아니면 일단 좋은 관계로 거리를 잘 두시고
1: 예. 예.
3: 그 어떤 여지는 주지 마시고 그러나 이미 시작된 것 같고 예. 사장님은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한 페이지가 넘어간 것 같아요. 사장님.
1: 그래요?
3: 예. 일단
1: 뭐지?
3: 뭐지는 뭐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인데 좀 촉촉한 비즈니스?
1: 그럼 나중에 금요일 날 사랑극장으로 오는 거예요?
3: 손수 변호사님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가닥에 그쪽이 좀 더 가까워요.
1: 거의 갔다가죠. 화요일 날 이효선 교수님으로 가야죠.
3: 어떻게든 예, 예. 평화롭게 잘 마무리하시고 예. 정신 단디 붙잡으시고 지금부터는 정말 일도 장난이 아니에요.
1: 걱정되시나 봐요. 6873님께서 예. 우리가 다 같이 갑시다.
3: 여러분 도와주세요.
1: 예.
3: 여러분이 이 총각을 이 애매한 관계로부터 구원해 주실 주인이십니다.
1: 네, 우리 누님은 순수한 도움이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3: 네. 글쎄요.
1: 현역 노래 드리겠습니다.
4: 네. 누나의 꿈.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굿즈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1: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충가, 밥 먹었을까?
0: 아니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1: 그럼 우리 가게 와요. 밥 해줄게.
0: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1: 와요.
0: 진짜 괜찮았는데요.
1: 누나라고 불러.
0: 예?
1: 누나.
0: 예, 방금 들려드린 옆가게 여사장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독특한 사장님들에 대한 사연 받아볼게요. 특이한 사장님! 많죠, 많아.
2: 많죠. 네. 그 회사 사장님도 계시고, 내가 아는 그 식당 사장님도 계시고,
0: 네.
2: 여러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 굉장히 독특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0: 회사 사장님들 중에도, 그죠?
2: 네,
0: 많아요.
2: 제가 단골로 가는 그 옷가게 사장님은, 너무 내향형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오실까봐 간판이 없어요.
0: 오.
2: 여름에도 에어컨이 없어요.
0: 아, 진짜로? 특이하시다. 네.
2: 그리고 오래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네. 손님이 이렇게 오셔서 옷을 보고 있으면 저기 멀찌감치 뒤에 가 있어요.
0: 에이.
2: 근데 옷이 예뻐서 계속 가, 사람들이.
0: 제가 아는 거래처 사장님은 안 계세요.
2: 아.
0: 맨날 어디 골프 치러 가시고, 어디 나가 계시고, 왜 그런가. 어디 가셔, 그렇게.
2: 그렇게 다니시지. 네. 근데 이게 또 잘 돌아가.
0: 회사가 잘 돌아가. 네.
2: 그런 어떤 특이한. 네. 네. 그리고 왜 돈가스집 사장님인데, 돼지고기를
0: 네.
2: 별로 못 드셔.
0: 아, 본인이 잘 못 먹어.
2: 그 혹은 뭐, 메밀국수집 사장님인데, 레시피 개발만 한 200개를 해놓죠. 뭐 이렇게 하여튼,
0: 아.
2: 보통 이상의 어떤 독특한 취향이나 네. 예, 특징을 갖고 있는 사장님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0: 사장님인데 사장 말고 뭐 소장이라 불러라든지 뭐 이런 분도 계시고.
2: 오빠라고 불러. 이건 아니잖아.
0: 아까 누나처럼.
2: 이건 아니지 않나.
0: 네. 문자번호 샵8001번으로 특이한 사장님들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도 미니 무료입니다.
2: 문자 소개되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원두커피 세트 얹을게요.
0: 문자 주신 동안 노래 한 곡 드릴까요?
2: 손담비입니다. 미쳤어.

0: 자, 특이한 사장님 보겠습니다. 8366님. 예전에 시장에서 찐 옥수수, 번데기 뭐 이렇게 파는 사장님 계셨는데 저 옥수수 한 봉지 주세요. 얼마예요? 하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가 않았어요.
1: 아, 예.
0: 예? 예?
1: 머리 있죠, 머리냐.
0: 그리고 손가락 세 개 펴보이면 그제야 3,000원인가 보다 알게 됐죠. 그 샤이한 사장님 그랬네요. 아, 이거, 그럼, 번데기는 어떻게, 번데기는?
1: 1,500원.
0: 예? 아니, 그,
1: 1,500원.
0: 아니, 목수수도 주시고, 그럼 번데기도 하나, 이렇게, 어떻게?
1: 나 앞에서
0: 4,500원.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니, 뭐, 말씀만.
2: 아니, 그 사장님은 최대한 큰 소리로 낸 걸 수도 있잖아요.
0: 아, 목소리가 그렇게 작은
2: 용기를 내서.
0: 그렇게 작은 사람 있나?
2: 그러니까 막, 달성이 안 되면 그럴 수 있다니까.
0: 아, 그래서 장사 어떻게 하시지?
2: 그래도
0: 손가락으로.
2: 매니아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매니아들이 있을 거야.
0: 아,
2: 요즘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0: 또는 옥수수가 뭐 끝내주기 맛있던가, 그죠?
2: 그렇지. 아, 7798님. 아, 특이한 사장님, 저희 엄마요.
0: 왜요?
2: 막국수집 하시는데요.
0: 네네. 왜?
2: 엄마는 손님이 오면

0: 사장님 지난번에도 기계 망가졌다 그랬어 사장님. 할 수 있어 사장님. 지금 가요. 반죽하세요.
1: 빨리. 와봤던 사람들이구나.
0: 그럼요 사장님.
1: 알았어.
0: 사장님 자꾸 이렇게 나 이렇게 안 받으려고 그러면 나 두 명 더 데리고 온다.
1: 해줄게. 근데 자주 오지 마 진짜. 나
0: 그러니까,
1: 힘들어.
0: 나만 오잖아. 사장님 진짜 나 이렇게 섭섭하게 대하면 나 세 명 네 명 다 올 거야.
2: 아 너무 재밌다.
0: 이런 관계가 네, 있을 수 있어.
2: 7947님. 저희 사장님이요. 저한테 사무실 맡겨놓으시고 가족들하고 말레이시아로 여행이 아니고 이민에 갔어요.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십니다. 저는 사장 위에 직원이고요.
0: 이게 뭐 어떻게 돼가는 거냐?
2: 어떻게 된 거?
0: 이게 뭐 어떻게 돼가는 무슨 거냐?
2: 무슨 회사인데 이렇게 사장이 없이?
0: 이게 뭐 세상이 이러냐? 진짜.
2: 와 진짜 회사다 진짜.
0: 애지간히 믿음직스러운가 보다 아주. 우와. 그냥. 응? 애지간히. 이렇게 되면 사건 사고로 갈 확률이 높은데 이런 네, 진짜 균형 속에서
2: 일단 7947님이 너무 믿음직한 선한 그러니까. 좋은 분.
0: 저희가 이런 전제 조건일 땐 손수 변호사님 사건으로 많이 의뢰가 그렇죠. 됐었거든요.
2: 근데 가족들끼리 말레이시아. 와,
0: 근데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2: 부럽다 부러워. 네.
0: 대단하시다. 4740님. 언니네가 고기 도소매업을 하는데 네네. 언니도 형부도 애들도 고기를 안 먹어요. 비건인가?
2: 그러게.
0: 덕분에 주변 사람만 잘 먹고 있어요.
2: 우와.
0: 채식주의자나 비건인가? 고기를 즐기지 않는가 보다.
2: 아, 맛은 보시는데 잘 즐기지 않는다.
0: 즐기지 않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럴 수 있어요.
2: 네,
0: 그런데 그럴 순 있는데 그러기가 쉽진 않은데.
2: 쉽지 않은데. 와, 대단하다.
0: 김하정님.
2: 저희 사장님은 갑자기 일하시다가 뜬금없이 다 퇴근해!
0: 어?
2: 일할 기분 아니야. 이러십니다. 그럼 저희는 아, 오춘기가 왔나 보다 해요. 사장님 오충기 자주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0: 네 이거 방송 들으시면 그럴 것 같아요. 아 나도 독특한 사장님 될 수 있는데 여유만 든다면.
2: 그렇죠.
0: 약간 지금 소개한 사장님들 모두가 여유 있어 보여. 그렇잖아. 이렇게 조금 보통 이상의 행위가 가능한 건 뭔가 믿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재밌네요. 그죠?
0: 응.
2: 나 일하는 경우는 아니야. 나가. 컴퓨터 꺼. 일어나.
0: 나 이렇게 살고 싶다. 한번 사는 인생.
2: 와,
0: 한 번쯤은. 네. 최선영님. 우리 가게 옆 호프집 사장님은 손님만 오면 카운터 의자에 앉아 기타를 치며 산울림의 회상을 부르시는데 그나마 모르고 들어오시는 손님마저 내쫓는다며 사모님한테 매일 혼나시더니 석 달 만에 간판 내리셨어.
2: 내리셨어요.
0: 아. 가수가 꿈이셨구나.
2: 그죠? 아니, 본인 한풀이를 가게에서 하셔.
0: 준상의 미래 같지 않아요?
2: 그렇죠.
0: 우리 김준상 아나운서의 미래 같은 네, 느낌이
2: 듣지 않는 노래를 계속 부르시는
0: 외롭게 네. 곡도 딱 하나야.
2: 사장님 손님 오면 맥주부터 내어주세요.
0: 네. 예 잠시만요. 이 곡 하나만 연주하고요.
2: 예? 노래하시게요?
0: 띠링 띵띵띵띵.
2: 예, 저 생맥을 언제 해주시는 거예요?
0: 3120님이 지역이 어딘지는 생각 안 나는데 식당 간판이 바쁘면 그냥 가세요 입니다.
2: 에?
0: 메뉴도 없어요. 사장님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식당인데 기다리다 음식을 주시면서 사장님이 아 아직 안 갔네 하시면서
2: 야 진짜 맛있네.
0: 전국장을 주셨어요. 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2: 아
0: 맛있었고
2: 맛은 있었나 보다.
0: 이게 이런 여유가 가능한 건 조금 타고난 어떤 실력을 좀 있어야 되는 자신감이죠.
2: 네, 그렇죠.
0: 자신감인 것 같아요.
2: 네, 그거 아니면 망하죠.
0: 그죠?
2: 네.
0: 아 손녀한테 어떻게 아 아직 안 갔네 이런 게 가능해.
2: 2074님, 우리 남편은요,
0: 네.
2: 저랑 싸우잖아요?
0: 네네.
2: 그러면 그 귀한 손님이 와도 말을 안 해요. 나는 미쳐, 진짜.
0: 어휴. 야, 진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진짜.
2: 아, 상상도 할 수 없다, 진짜.
0: 부싸움을 하시면 화가 난 그 기분으로 손님 접대 안 하시는 거구나.
2: 아, 마음 말씀도 안 하시는 거구나.
0: 아, 어서오세요. 예, 아, 예. 가세요.
2: 아, 사장님, 저희 금방 비빔밥만 먹고 나갈게요, 사장님, 저희.
0: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 장사할 기분 아니에요, 지금 저희. 아직 부부가 못 끝낸 대화가 있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예.
0: 다음에 오세요!
2: 또 싸움 나는 거야, 또 나는 거, 싸움. 아.
0: 와.
2: 자, 멋지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0: 나였으면.

0: 자, 특이한 사장이 오늘 보고 있는데요. 3204님. 가구집 사장님인데 자체 디자인이라 가구는 엄청 좋거든요. 그런데 퍼머를 베토벤처럼 하고 계시고 겨울이면 빨간 머플러를 하고 계신데 입을 가리고 호호 웃으세요. 정말 유니크한 분이죠? 오,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1: 아, 펌을 베토벤처럼 했다는 거, 아까름마 5대5에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0: 꿀꺽을. 네.
1: 겨울이면 빨간 머플러.
0: 여쭤볼까요?
1: 네. 재밌으시다. 미장센이 좋은데요? 네. 가구점 통신원?
0: 연결됐습니다.
2: 네, 가구점 통신원. 대구에 사는 지원이 엄마입니다. 계속 얘기하면 되나요?
1: 아, 네.
0: 네네.
2: 가구를 사러 갔는데 베토벤 머리를 하시고 베토벤 머리를 5대5로 하시고 빨간색 그 피아노 덮개 머플러 같은 걸 하고 계셔가지고 이상할 거라 생각했는데 가구가 좋아서 10년 넘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0: 이상한 네. 가구점 통신원.
1: 네.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옆에 누가 있나 봐요.

0: 아기가 있나?
1: 제가 예 아이가 그런 고등학생 것 같아요. 그때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2: 아, 네네. 그러세요?
1: 네. 네. 네 왔는데
0: 통화하고 있어 이러신 것 같은데.
1: 네.
2: 시원님
1: 네,
2: 안녕하세요.
1: 난다고 혼났습니다.
2: 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아버님. 그 가구점을 10년째 이용하시는 거예요?
1: 네, 10년 정도 됐어요.
2: 제가 남자 사장님이신데 저요. 약간 헤어가 네. 베토벤 같이.
1: 네, 빠글빠글 파마.
0: 약간 정서가 좀 감성적이시고 약간 드라마틱하신가 보다, 가구점 사장님이.
1: 네, 맞아요.
0: 그리고 약간 그래서... 내성적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아, 내성은 아니다.
1: 굉장히 본인의 가구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세요.
0: 약간, 우리 집 가구는 네. 일반 가구들하고 좀 달라요. 막 이런 느낌.
2: 그럼 시원이 어머니, 거기서 뭐 사셨어요?
1: 저는 식탁이랑 소파랑 침대랑.
2: 우와, 많이 사셨네.
1: 네.
2: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 판매를 해드리면, 이렇게 입을 가리고 호호호 웃으세요, 남자분인데?
1: 네.
2: 재밌으시다.
0: 근데 일단, 그렇게 좀 독특한 이미지보다도 그걸 앞서는 뭔가 감각이나 뭐 또 약간의 DC나 서비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계속 그 거래를 하신 거겠죠? 우리 지원 어머님께서?
1: 우선 가구가 쓰면 너무 좋고요.
0: 그러니까.
1: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이사하면서 식탁 같은 경우에 바꾸긴 했는데, 두 번째 소파도 거기 가서 사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AS 같은 거 철저해주세요.
0: 그럼 주변에 그 가구점을 소개한 적도 있으세요?
1: 네, 동생이랑, 저희 언니랑 그다음에 사촌 여동생이랑 결혼할 때도 다 거기서 했어요.
2: 진짜요? 그 정도 찐이네요, 진짜.
0: 그러네, 진짜.
2: 자, 전국버스 타셨는데 한마디 하실 수 있거든요.
0: 어? 뭐라고요?
2: 표가 안 도네. 네? 하실 수 있거든요. 소중한 분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0: 네, 메시지 전하실 시간 드릴게요.
1: 누구에게요?
2: 소중한 사람에게.
0: 아무나 괜찮아요. 뭐 그 자녀분도 괜찮고 사장님도 괜찮고.
1: 아,
0: 지금 생각나시는 분?
1: 지원아, 경훈아 엄마가 이런 거 참여해서 너무 미안하고 사춘기 너네들한테 부끄러울 것 같아. 너무 미안해. 그리고 규현 씨 사랑해요. 그리고 가구점 조디학 사장님. 처음에 개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항상 멋있으십니다.
2: 네.
0: 뭐 독특한 스타일이니까.
2: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해에 대해서 고백하신 겁니다.
0: 정체성을 오해할 수 있죠. 네.
2: 자, 오늘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1: 네네.
2: 해주세요.
1: 가구점 사장님이 그 5대5 가르마에 베토벤 머리 말고 자주 착용하신 게 있습니다. 네. 약간 탈모도 있으시거든요. 무엇일까요?
0: 네,
1: 1번 베레모, 2번 발가락 양말, 3번 가죽 바지.
2: 네. 네. 샵 8.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드 미니 무료입니다.
0: 약간 문제에 힌트를 섞어주셨네요.
2: 그러게요.
0: 1번 베레모, 2번 발가락 양말, 3번 가죽바지.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햄버거 세트랑 원두커피 세트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아유, 행복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5: 국내 주식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연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비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B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9: TBX.
10: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10: 올품하면?
9: 올바른

0: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네, 통신원이 자주 가는 가구점 사장님이 또 자주 이용하시는 아이템 정답은요?
5: 정답은 1번 베레모였습니다.
4: 네, 패션도 되게 특별하신가 봐요. 소연수님, 4757님, 4776님 맞추셨고요. 네.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5: 그러니까. 네. 아니, 여기 사장 얘기 되는데 우리 라디오 방송국에 희상작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스타일이 독특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가치관이나 성격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뭐 전혀 그거는 패션의 한 어떤 그럼요. 종류인 거고 취향인 거고 거고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네. 자 문자 조금 더 볼까요? 특이한 사장님 네. 6087님 저희 형부는 손님 오면 자기 바쁘다고 손님 보고 계산하라고 하고 계산 늦게 하면 아직 모르냐고 짜증내요. 그래도 뭐 장사는 잘 돼요.
4: 우와 특이하다.
5: 그게 성향인 거야 진짜. 네. 이제 사장님들의 개성을 손님들이 다 이해해주고 서로 쌍방의 합의만 된다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4: 맞죠. 인원희님도 예전 회사 사장님은요 5시 10분이 되면 메인 전원을 내려버렸습니다. 와. 직원들이 잔업을 한 적이 없어요.
5: 최고 캐릭터 아니에요?
4: 와.
5: 어, 진짜 이런 사장님이 존재한다고
4: 진짜 두꺼비 집을 내려버리는데 5시 10분에 와.
5: 와.
4: 가 그만 가.
5: 아까 그 사장님이야? 나 일할 기분 아니야. 내려버려.
4: 특이한 분 비슷하죠. 예.
6: 이효주님, 우리 회사 사장님은 모과 농사를 지으시는데 네. 잘 안 팔려서 매번 명절 때마다 직원들한테 모과청 선물 주십니다.
4: 오.
6: 너무 질려.
4: 네?
6: 아니요. 이제 모과청 안 받고 싶은데.
4: 아유, 주니까 많아야죠.
6: 예, 전 뭐가 알러지 있나.
4: 1960님, 우리 딸은 주식도 안 하는데 항상 주식이 오르길 바란대요. 딸내미 회사 사장님이 주식 오르면 기분이 업돼가지고 직원들한테 점심 비싼 거 사준대요. 원래는 점심값이 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주식이 오르면 삼계탕도 사준대잖아요.
5: 이게 극락이죠.
4: 네.
5: 자, 뉴스 듣고 5시 5분에 또 올게요. 네.
2: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 받아주세요.
7: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8: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7: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9: MBC,
10: MBC,
11: MBC 라디오,
12: MBC 라디오.
7: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베트남 관광객 유치를 위해 봉화 K베트남밸리와 영주 부석사, 안동 하회마을을 연계한 경북 관광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문체부는 고려로 망명한 베트남 리왕조 이용상 왕자의 정착 이야기 등 800년 전부터 이어진 한배 역사적 인연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베트남 여행사와 항공사, 국영방송 관계자 등이 초청해 봉화와 영주, 안동을 둘러보는 팬투어를 진행하며 관광 상품화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대기업이 호남권에 대규모 투자를 할 걸로 전해지자 국민의힘 이인선, 이상휘 의원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대구 경북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두 의원은 정우로 정무비서관에게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의 뜻을 전달하며 향후 발표 과정과 후속 절차도 지켜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광주 전남권 등의 AI 데이터 센터,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시설 등을 집적하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검토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 투자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 당선인의 자택과 사무실을 어제부터 이틀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 당선인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군의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 당선인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며 충분히 소명하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훈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현금 1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하려 한 점이 가볍지 않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산림청이 집중호우에 대비해 한국전력과 함께 경북과 강원 지역 송전철탑 공사 현장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5.7도, 습도는 61%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크리에이터 신시연입니다. 독서 후기를 보다 보면 책보다 사람을 겨냥하는 말들도 많아요. 책에 대한 호불호는 감상이고 비평이지만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문제 삼는 건 비난이고 상처를 남기죠. 사람을 재단하는 댓글은

방향을 잃은 분노일 뿐 1초도 마주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독서 후기만 봐도 이런 안타까운 질문이 떠오르네요. 솔직함과 다정함이 함께하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쇼.
1: 정선임은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해야죠.
2: 그렇습니다. 네. 문상성님이 제일 기다려지는 코너 들을 준비됐어요 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2: 이홍원님, 자고로 사랑극장은 이불 속에서 듣는 것이 최고다.
1: 아니, 선생님, 금요일 날 오후 5시 5분 41초 되고 있는데, 이불에 계시다고요?
2: 사랑극장에 몰입하려고.
1: 아...
2: 난 이불을 꺼냈다.
1: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쨌든 이 코너가 정말 뜨겁고 핫하고 인기 많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2: 그렇습니다. 예. 김영선 성우님, 그리고 남유정 성우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잠시만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요.
1: 오늘, 뭐, 제가 제 이미지 따위 막 엉망이 돼도 괜찮으니까.
2: 아, 있었어요?
1: 막 복잡하고 막. 조금 있었어요. 이미지라는 게 있겠는데.
2: 아, 그래,
1: 그게 막 더럽혀져도 되니까.
2: 아, 더러운 거 있었죠.
1: 막 진짜 그런 게 맞으면 좋겠네요. 말하면 사랑 맞으면 좋겠습니다.
2: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1: 아,
2: 남의 사랑이라고 자꾸 가슴앓이 하는 것만 기다리면 되겠어요? 해피엔딩이어야지.
1: 샵 8001번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정보 이용해 드리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2: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주식회사 본컴퍼니,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2: 저축은행 중앙회,
1: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2: 환인제약,
1: 빅토스,
2: 청혼아이스,
1: 삼성증권,
2: 데이펙,
1: 웰템,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3: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7: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6: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7: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6: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7: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6: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1: 어느 날
0: 사랑이.
2: 이 시간을 이끌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남유정 성우님, 김영선 성우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남편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8784님. 남편과 8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 15년, 도와 23년을 같이 보냈어요. 예전에 남편이 제 휴대폰 번호 저장명을 난폭돼지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사업이 힘들어서 골골대는데 뭐로 저장해놨나 보니까 활아인이라고 해놨어요. 찾아보니까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철들었나 보죠? 크크크. 설마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죠?
2: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 예, 활아인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뜻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앞에 난폭돼지가 정말 잘못됐죠.
2: 애칭. 왜 애칭 중에 우리 돼지야, 우리 꿀꿀아 이런 문제 애칭.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5: 난폭은 뭐죠?
2: 좀 뭔가 성격이 분명한 거죠.
5: 두 번 난폭했다가는.
2: 뭔가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네, 뭔가 정열적인.
4: 돼지는 난폭해도 귀여워요.
2: 그렇지. 난폭 호랭이 이런 게 아니잖아.
4: 네. 그럼요.
5: 자, 오늘 사랑사연 결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정선이만 혼자 다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2: 아니에요, 저도. 네. 많이 틀려요.
5: 오늘은 누가 보내신 사연이죠?
2: 자, 주소 없이 연락처만 적어주신 여자분 사연인데요. 제목은 첫 여행 첫 여권.
5: 해외로 나왔다는 얘긴데요.
2: 어드벤처진 그만 좋아해.
5: 좋은데요.
2: 남유정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해드릴게요.
5: 때는 2014년 9월 유정씨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주 지독하게 차였거든요.
1: 말리지 마라. 난 오늘 필름 끊길 때까지 마신다. 근데 왜 마실수록 정신이 맑아지냐?
6: 야, 그만 좀 마셔. 야, 이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라리 나랑 중국 가자. 야, 이번에 우리 휴가 시간 겹치잖아. 칭따오 가서 맥주 때리자. 양꼬치도 내가 쏠게, 콜.
1: 칭따오?
5: 이렇게 중국 여행을 제안하고 있는 사람은 칭따오에서 대학을 나온 유정 씨의 친구 써니 씨.
6: 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1: 나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는데.
6: 잘됐네. 야, 이번에 가자. 에어컨 있어?
1: 없는데.
6: 야, 빨리 만들어.
5: 유정 씨는 복잡한 머릿속도 비울 겸 써니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2014년 9월 마침내 칭따오에 도착했습니다.
1: 우리 어디부터 가?
6: 일단 모교 근처에는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학교 근처에 카페 거리 있거든. 거기 좀 들르자. 야, 우리 만날 사람 있어.
1: 만날 사람?
5: 과연 써니 씨가 만날 사람이란 누굴까요?
6: 진짜 애는 항상 늦더라.
1: 누군데?
6: 있어. 야, 저기 온다. 야, 문찬 씨.
7: 누나. 일찍 왔네.
6: 확. 야, 뭐야. 그 사이에 너 많이 늙었다.
7: 뭐야, 누나 또 오자마자 사람 긁네. 내가 누구 데리고 왔는지 알면 나한테 이렇게 못할 텐데.
6: 뭐야, 누구랑 왔는데?
7: 누나.
6: 우와, 영선아.
5: 써니 씨가 반갑게 맞이하는 이 남자는 써니 씨와 중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대학 후배.
6: 여긴 내 친구 남효정.
7: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야, 김영선. 너 인사 안 하냐? 뭐야, 선배 친구도 선배인데 너 인사 안 할 거야, 진짜로?
7: 안녕하세요.
6: 뭐야. 야, 너 낯가려?
1: 써니야, 나 목말라. 나 맥주 사준다며.
6: 알았다, 그래 가자. 학교 다닐 때 내가 자주 가던 펍이 있거든. 거기 앉아 먹으면 너 완전 기절각이야.
1: 그렇게 맛있어?
6: 그럼.
5: 남자 둘, 여자 둘, 마치 계획한 것처럼 짝이 맞은 네 사람은 그렇게 칭따오의 한 펍에서 신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덕분에 유정 씨는 실은의 상처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죠.
1: 우와, 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5: 국경절 끼고 황금 연휴잖아요. 이따 밤 되면요.

0: 팀도 장난 안 할 것 같네.
1: 야, 나도 꼭 대학생 된 것 같아.
0: 써니 누나랑 동갑이면 26?
1: 어, 맞아.
0: 아, 우리랑 3살 차이네. 3살 차이면 친구죠, 뭐. 자, 친구끼리 건배!
1: 건배! 아, 시원하다.
0: 유정 씨는 천식 씨와 차를 부딪혔지만 사실 시선은 줄곧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영선 씨였죠.
1: 뭐야? 쟤는 아까부터 써니하고만 얘기하네. 그것도 중국어로. 잘난 척이야, 뭐야?
2: 글쎄, 저는요, 양꼬치는 그냥 먹는다, 해. 好不好, 누나?
3: 真的,我说这兰干老等抱着个。 好,先赌本把了,买些些好吃。
2: 好,对了。
1: 뭐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3: 意思是这样,这想让这多乐本也说呀,我的给宿舍男买一买给手啊。
2: 우리도 그래, 뻥.
3: 好啊。
0: 아, 진짜, 유정 누나. 야, 유정 누나, 심심하게. 왜 둘만 얘기해? 뭐, 둘이 사귀는 거야?
3: 야, 뭔 소리야. 나 연하랑은 연애 안 하거든. 유정아, 몇 점 된다?
1: 좋아.
0: 그날 유정 씨는 오랜만에 신나는 술자리를 가졌지만, 자꾸만 영선 씨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1: 여자친구 있을까?
0: 그러나 대놓고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정 씨에게 전혀 관심 없다는 듯,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여행하는 3일 내내 네 사람은 함께 놀았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록 영성 씨는 유정 씨에게 말을 잘 걸지 않았죠. 유정 씨가 뭘 물으면 간단히 대답만 할 뿐.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3: 아, 벌써 마지막 날이네. 유정아, 우리는 숙소 가서 한 잔 더 하자.
1: 좋아.
0: 그럼 영선이랑 나는 여기서 빠질게.
3: 야, 이제 한동안 못 보겠다. 다들 잘 지내고 가끔 톡해.
0: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4: 나도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누나, 나도 따라가서 마시면 안 돼?
3: 오, 짠다. 웬일이래? 모임도 잘 안 나오던 애가 별일이네. 응, 그래, 가자. 유정아, 괜찮지?
1: 뭐.
0: 그때 유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1: 뭐지? 뭔데 숙소까지 따라온대? 혹시 우리 중에 원나잇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헐, 써니하고 자고 싶은 거야?
0: 거기까지 머리를 굴리자 영선 씨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보였던 유정 씨. 결국 숙소 로비까지 함께한 영선 씨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4: 내가 그 술 사가지고 올라갈게요.
3: 아니야, 내가 갔다 올게. 먹고 싶었던 중국 과자 있거든.
1: 같이 가자.
3: 아, 됐다. 편의점 호텔 옆에 바로 붙어있는데 뭐. 야, 술도 깰 겸 갔다 오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1: 그럼 로비에서 기다릴게.
3: 알았어.
0: 그렇게 호텔 로비에는 유정 씨랑 영선 씨만 남게 됐습니다.
4: 궁금했어요.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1: 나?
4: 어떤 영화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 주로 듣는지 뭐.
1: 그래? 나는 로맨틱한 거. 영화도 음악도 무조건 로맨틱. 그래서 전 남친이 참 현실성 없이 산다고 했지만.
4: 그럼 나도 현실성 없네.
1: 응?
4: 나도 로맨틱한 영화 좋아하거든요. 프랑스 영화 중에 그런 거 많아요. 제가 리스트 보내드릴게요.
1: 정말?
0: 그날 두 사람의 대화는 조근조근 끊기지 않았고 유정 씨는 뭔가 잘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4: 사실...
1: 어?
4: 누나랑 이렇게 단둘이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1: 어?
4: 첫날 누나 보자마자 눈에 들어왔거든요.
1: 그래? 난 나하고 눈도 안 마주치길래... 내가 불편한가 했는데.
4: 그건 아니고 티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마음을 눌렀는데 자꾸 생각이 났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늦게까지 따라오게 됐어요.
1: 아, 그래? 그렇게 표현해 주니까 고맙네. 나니 혹시 내가 끼지 말아야 할 때 끼었나 좀 그랬거든. 난

0: 여기까지 네가 따라온 것도 써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1: 저 아까 그 영화 목록 제가 내일 보낼게요. 저기 SNS나 아니면 뭐 전화번호를 좀.
2: 유정 씨는 이게 바로 여행지에서 만나는 운명적인 인연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번호를 불러주려는데 그런데.
3: 야 그거야 이제 안 파나 봐. 왜 없지? 아 진짜. 아 김현수 근데 너 진짜 우리랑 술 마셔도 돼? 이 시간에?
1: 어 왜?
3: 언니 새벽 3시야. 나 여자친구한테 얘기했냐?
2: 에? 여자친구가 있었다?
1: 아 어 어 뭐.
0: 여자친구가 있어?
3: 어, 아, 너 아까 중국어로 얘기할 때 우리끼리 한 얘기라 몰랐겠구나. 어, 얘 여자친구 외국인이래. 아, 프랑스 맞지? 그지?
1: 어, 어.
0: 그래서 프랑스 영화를.
2: 하하, 여친이 있는데 연락처를 물어보다니. 정말 영화 리스트를 보내주려는 순수한 의도였나? 그럼 아까 내가 궁금했다는 건 뭐지? 유정 씨야 말로 영선 씨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여친이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영선 그리고 여친이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영선 씨가 멋있어 보이는 묘한 마음이 발동했습니다.
0: 이런... 오래 사귀었나? 외국인이면 깊은 대화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한국이면 한국인이 편하겠지. 그러면 혹시 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2: 하지만 뒤이어 들려오는 한마디.
1: 같이 살고 있어요.
0: 어? 어? 아... 아... 안 되겠다.
2: 결혼을 염두에 둔 만남이었구나. 그 말을 듣자마자 유정 씨는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작은 희망 하나를 접었습니다.
0: 아, 야, 나 갑자기 응? 너무 피곤해.
3: 어?
0: 둘이 마시고 와. 나 먼저 가서 잘게.
3: 아, 뭐야. 야, 같이 마셔.
0: 비행기도 내일 오전이잖아. 나 먼저 자러 간다.
2: 그렇게 먼저 방으로 올라가는 유정 씨의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씁쓸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 처음부터 이게 뭐 되게 개떡 같은 얘기가 펼쳐지네요.
4: 아, 너무 상황 진짜 너무 싫다. 아니 근데 아 정말
2: 남자가 엄청 자신했나?
4: 별로다. 아니 그거를 왜 여자친구가 있다고 사람이 또 근사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셨나?
2: 왜 그렇게 생각하셨지?
4: 너무 어릴 때셨나?
2: 26이니까 되게 어리진 않은데.
4: 유정성우님 목소리 들으니 바로, 목소리 들으니까 바로 감 옵니다.
2: 예?
4: 이주아 파톨세.
2: 그래요? 어,
4: 바국인가?
2: 어.
4: 박현아님. 사무실에서 몰래 듣는데 웃음 터질 뻔했어요.
2: 이유가 있죠. 오이고님. 크크크크. 중국말인데 다 알아듣는 거 뭐죠? 진짜 너무 재밌다. 성우님도 중국어 잘하신다.
3: 일전빵. 짠드.
2: 아니, 양꼬치에 침 발라먹는다는 얘기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3: 집 두 번, 척척 발라.
4: 최연아님,
3: 오호라! 머리를 몇 대 얻어 맞은 듯.
4: 그, 남자분이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뭐 이런, 이분의 어떤 가치관하고 되게 갭이 있을 것 같은데?
2: 뭐가 네. 잘못된 것 같은데?
4: 외국인 여친이랑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룸을 쉐어 한 건지, 아니면.
2: 여자친구라 그랬잖아요.
4: 아니, 그러니까 집세가 비싸니까 여자친구랑 쉐어를 해도
2: 아휴 봐봐 가면 안 되지 누나 가면 안 되지
3: 깨부치
2: 미안하대 여러분
3: 너 가봐 깨부치
2: 봐봐요 23살짜리가 아무리 유학을 갔어도 프랑스 여자랑 이렇게 하면 안 되죠
3: 아이,
2: 공부하는 거 그거 부모님을 보내줬더니 말이야 그거를
3: 아이 프랑스 거 죽대 뭐 아이
2: 선배가 맥주 마시고 말이야 그 지금
3: 와인도 마시고, 아이!
2: 안 돼.
4: 아니, 모르겠어요.
5: 이게 호감으로 얘기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4: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파크를 좀 느낀 거는 같아요. 두 분 다. 약간 엇박으로 파박 느껴서 호감을 표시해서 약간 얄궂은 상황으로 접어들 건 같아. 왜냐면 그래요? 접어드니까 이쪽으로 사연을 주셨겠지.
2: 뭐가 시작이 된다?
4: 그렇죠.
2: 최연아님이 딱 보니까 영선이가 선수야.
4: 어, 그러니까. 뭐 열려있는 것 같아. 네, 대문 두 개가 완전 활짝 열려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순수 청년은 아닌 것 같은데.
2: 양원룡님. 에이 설마요. 양다리 걸치 생각하니까요. 헐.
4: 그쵸. 지금 바게트빵이랑 된장찌개를 같이 다 지금 양손에 쥐고 있다 이거지.
2: 그쵸.
4: 내가 가만 안 두겠어. 걸리기만 해봐 하여튼. 근데 양다리는 아닐 것 같고 이 여친이랑 좀 약간 간당간당한 사이에 이렇게 슥
5: 그렇죠. 환승연애처럼.
4: 네, 환승이 될 것 같은데 0811님이 그러십니다.
2: 네.
3: 이렇게 밀당을 잘하면

0: 나중에는 꼭 결혼을 한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처음에는 뭐 그렇고 말하기가 힘들지만 어느 순간 연인이 될 것 같은 예감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요, 감히.
1: 그럼 유정 씨가 똑부러지게 얘기해서 프랑스 여자랑 헤어지고 와라. 그래서 사귀어주겠다 이런 건가?
2: 아니, 그렇게 똑부러지게 출발할 것 같지 않아요. 문대듯이 쓱 갈 것 같아요.
1: 좀 너저분한 시작인데요.
2: 약간 너저분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아요.
3: 근데 둘이 지금 N극과 X극 같아요. 당기는 건 확실하니까 그렇죠. 결국은 뭔가 그렇죠. 뭔가 일어나겠죠.
2: 왜냐면 이국적이죠. 그리고 대화가 잘 통하죠. 그리고 서로의 호감이 있죠. 네. 난리예요.
3: 참. 이렇게 되면 프랑스 영화 나왔어요. 뭐 얘기도 끝났죠.
2: 그렇죠. 3417님이 예.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남겨주셨어요. 그 마음의 문 닫으라. 이게 닫으라고 닫히는 문이면 수많은 사랑 이야기에 그러게요. 이런 빌런들이나 비극들이 안 나타났겠죠.
1: 그게 때때로 안 되더라고요.
2: 그렇죠. 네. 아이비의 노래 듣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요.
1: 좋아요.
2: 네, 아직 모르니까. 이럴 거면.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0: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2: 라디오,
1: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 MBC,
2: MBC,
3: MBC
1: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7: 광부전 실한 줄거리.
8: 진다오 가서 맥주 먹자.
9: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는데.
8: 아, 왜 이래 낯가리냐?
10: 양꼬치는 그냥 먹는다 해.
9: 여자친구 있을까?
11: 계속 마음을 눌렀는데 자꾸 생각이 났고.
8: 여자친구한테 얘기했어?
11: 같이 살고 있어요.
9: 비행기도 오전이잖아. 나 먼저 자러 간다.
7: 과연 유정씨와 여친이 있는 영선씨는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뒷이야기 시작됩니다. 유정씨는 꿈결 같았던 칭따오를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짧은 인연이 뭐 얼마나 오래가겠나 싶었는데 예상보다 너무 자주 영선씨 생각이 났습니다.
9: 아, 짜증나 진짜. 아, 왜 자꾸 아른거리는 거야. 아, 자, 정신 차려. 유정아, 여자친구 있다잖아. 어? 같이 산다잖아. 아우, 정신 좀 차리자 제발.
7: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8: 아, 유정아, 칭따오 단톡방 하나 만들게. 초대하면 들어와서 인사해.
9: 됐어. 난 이제 만날 일도 없는데 니들끼리 만들어.
8: 야, 내가 만들자고 아닌 거, 아니거든? 영선이가 사진 준다고 만들지. 아, 근데 뭔 사진을 이제야 주나? 이런 애 아닌데 뭐 향수병 걸렸나?
9: 그런 애가 아니면 어떤 애인데?
8: 그냥 뭐 모든 최선을 다하는 애? 아니, 연애할 때도 혹시나 여자친구가 불안해할까봐 여자들 많은 모임에도 잘 안 나와. 상대한테 일단 최선을 다하고 싶다나 뭐. 근데 웬일로 우리 만날 때는 3일 내내 나왔나 몰라.
7: 유정 씨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가 보고 싶어졌지요.
9: 아니다. 그래도 내가 임자 있는 사람 건드리는 쓰레기는 아니야. 단톡방이나 초대하지 마. 그냥 안부는 전해줘. 아주 잘 있다고.
7: 그렇게 애써 마음을 누르며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 써니 씨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줬죠.
8: 야야야, 영선이 여친이랑 헤어졌단다.
9: 어? 누구?
8: 아, 뭐야, 너 벌써 이름도 까먹었냐? 그 칭따오에서 만난 내 후배 프랑스 여자랑 동거한다는 걔.
9: 근데 왜 헤어졌대?
8: 아, 몰라. 방금 단톡방에서 그러네. 내가 여친 잘 있냐니까 헤어졌대.
11: 모르겠어요.
8: 이러더라고. 전시기가 그러는데 뭐 우리 왔을 때부터 사이가 막 이미 틀어져 있었대. 그래서 그렇게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던 거지. 근데 너 진짜 단톡방에 안 들어올 거야? 일단 내가 초대는 할 테니까 뭐 들어오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7: 그가 헤어졌다는 말이 왜 이렇게 기쁜지. 하지만 그렇다고 냉큼 단톡방에 들어가 먼저 아는 척하는 것도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닌가. 유정 씨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영선 씨는 혼자가 됐어도 유정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또 한 4개월쯤 흘렀을 때였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9: 아, 바빠 죽겠는데 누구야?
11: 누나, 영선이에요. 영화 바람을 보는데 거기 나오는 배우가 누나랑 너무 닮아서 생각났어요.
9: 어?
7: 유정 씨는 마음에 한 번 더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0: 너무 반가웠고 사실 너의 연락을 기다렸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1: 아 그래? 거기 여주가 누군데? 네 여친 닮은 사람은 안 나와?
2: 아 헤어졌어요.
1: 아 마음이 좀 그렇겠다.
2: 그렇죠 뭐. 사귀는 동안도 늘 불안하긴 했어요. 자기는 곧 중국 떠날 거란 얘기 자주 했었거든요.
0: 그렇게 전 여친에 대한 얘기부터 유정 씨의 회사 생활, 영선 씨 대학 생활까지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유정 씨는 매일매일 톡으로 나누는 영선 씨와의 대화가 즐거웠고 지친 일상에 에너지가 되어주었죠. 그리고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 영선 씨는 말했습니다.
2: 누나, 나 이제 한국 들어가.
1: 어? 진짜?
2: 여름방학이잖아. 나 한국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누나 만날 거야.
1: 너네 집 대구라며? 나 파주 산다니까. 대구에서 파주가 얼마나 먼데?
2: 내가 매주 갈 거야. 누나 보러 파주 갈 거야. 두고 봐. 가나 안 가나.
0: 영선 씨는 한국에 온 후 정말 매주 유정 씨를 만나러 와줬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같이 하늘만 보고 있어도 재밌고 행복했죠.
1: 응?
0: 하지만 그... 좀 감아주세요.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사귀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지만 차마 그 얘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은 없었죠.
3: 아니 진짜 난 되게 이해가 안 돼. 영선이는 너 좋아하는 게 내 눈에도 보일 정도인데 아 너도 영선이 좋다며. 뭐야 근데 왜 사귀자는 말을 안 하는 거야 둘이?
1: 영선이 다시 중국 가야 되잖아. 떠나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고백하겠어. 미안한 거지.
3: 진짜 답답해. 나 이해심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행복하겠다.
1: 으이그 아직 사랑을 모르는 써니야.
3: 어? 그래.
1: 사랑은 그런 거란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
3: 난리 났다. 아 너는 왜? 너는 고백을 왜 하는 거야? 어? 아 네가 먼저 사귀자고 해. 그러면 영선이가 아직 뭐 대학생이라 그 배려하는 거야? 뭐 혹시 너 아직도 설마 여자가 먼저 고백하면 안 돼 뭐 이런 고루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내 진짜 촌스럽거든 그런 거.
1: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겠냐.
0: 그런데 말입니다. 영선 씨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날 영선 씨는 유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2: 누나, 한국 떠나는 마당에 그것도 공항에서 이런 말 좀 미안한데 저 아무래도 이 말을 참을 수가 없어서.
1: 뭔데?
2: 내가 누나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누나도 느꼈잖아. 우리 사귀자. 내가 문자도 자주 하고 한국도 자주 들어올게. 한국하고 중국 비행기 시간 얼마 되지도 않아.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비행기값 벌면 돼.
1: 영선아.
0: 유정 씨는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1: 누나 호주 가려고.
2: 어?
1: 나 워킹홀리데이를 계획하고 있어.
2: 아,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1: 나도 갈팡질팡 했었거든. 지금 이 직장을 놓고 가도 후회가 없을까 하는.
2: 근데?
1: 근데 나 가보기로 했어. 널 만날수록 나도 뭐든 도전해보고 싶어졌거든. 너처럼 그렇게 에너지 있게 살고 싶어졌어.
2: 누나.
1: 네가 다음 방학에 한국 올 때 나 여기 없을 거야.
2: 누나.
0: 하하. 사실 유족 씨가 영선 씨에게 먼저 사귀자고 하지 못하는 건 여자의 자존심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떨어져 지내야 하니까 괜히 힘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죠. 더구나 유정 씨는 장거리 연애를 믿지 않았습니다.
1: 시간 다 됐다. 우리 각자 열심히 살다가 한국에 다시 왔을 때 그때도 이 마음 그대로면 그때 다시 만나자. 잘 가.
0: 유정 씨는 애써 웃고 있었고 영선 씨는 편히 떠나지도 그렇다고 계속 머물 수도 없어 공중에 떠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4: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0: 네.
4: 그게 뭐예요?
0: 쌤통.
4: 하하, 이건 거. 아우, 나레이션을 하면은 객관적이어야지.
0: 쌤통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4: 어머,

0: 저는 잘 될 것 같은데요.
1: 그래요?
0: 예, 일단 이러면 애틋함이 더 커지지 않아요?
2: 그렇죠.
0: 그리고 정리가 됐잖아요. 그 봉주루 언니가. 봉주루 언니 정리했으니까. 네. 봉주루 언니 정리했으니까.
1: 바게트 언니요?
0: 예, 바게트 언니 정리됐으니까 이제 개운하게. 그 워킹홀리데이 가서도 워킹홀리데이는 조금 1년 동안 좀 경험을 쌓고 거기서 뿌리를 내릴지 아닐지 또 가늠해 보는 건데 네. 변수가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막 정말 스파크가 튀길 때 같기 때문에 저는 약간 뭔가 다시 발화가 될 것 같아요.
1: 최연아님. 아 이분들 국제적으로 노시네. 이 커플은 뭐 외국에서만 일래나 봅니다.
0: 예. 일단은 바깥쪽인 것 같아요.
1: 왜냐 국내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3: 아, 근데 제목에 원래 제목 가지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0: 첫 여행, 첫
3: 여행. 예, 첫 여권. 이제 첫사랑과 같은 느낌의 그런 결이 아닐까.
0: 그러면 해피엔딩 아니면 그냥 헤어진다?
3: 네.
0: 첫 여행을 갖고
3: 뭔가 안타까운 엇갈림 같은 느낌?
1: 9195님, 다년간 다작을 청취한 결과 1번 네. 결혼한다입니다. 아. 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이대로 그냥 헤어진다면 1번이고요. 아니다. 결국 둘이 이어진다면 2번입니다. 자, 어디 보낼까요?
3: 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에게 드리는 선물은요?
2: 네,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1: 네. 네.
0: 그 마지막 마무리는 정말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이런 거 하지 말아요.
1: 안 할게요. 그럼 진지하게 할게요.
0: 정말.
1: 미안해. 아까 너무 쌤통이어가지고 제가.
0: 어이, 너무 딱꾹질 같은 나레이션이었어요.
1: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 감성 파괴자 같으니라고. 클래식 콰이의 노래, 날짜 변경선 듣고 나머지 이야기 함께 할게요.

0: round the twist.
1: Yu-jung 씨는 영선 씨의 마지막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어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애써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때였죠. 갑자기 영선 씨가 유정 씨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2: 누나.
3: 영선아, 우리 힘들게 이러지 말자.
2: 난 생각이 좀 달라.
3: 뭐가 다른데?
2: 장거리 연애도 누나랑 하면 할 수 있어. 난 뭐든 이해할 수 있어. 누나, 우리 정식으로 사귀자.
1: 영선 씨의 그 단단한 고백을 듣는 순간 유정 씨는 애써 쌓아뒀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2: 누나, 나 한 번만 믿어봐. 누나 불안하게 안 해. 내가 누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줄게.
3: 영선아.
1: 그렇게 장거리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중국에서 호주의 거리는 너무도 멀고 멀었죠.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건 겨우 세 달에 한 번.
4: 야, 니들은 세 달에 한 번 만나면서도 연애가 되니?
5: 그럼! 영선이는 날 한 번도 불안하게 한 적이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 주고 자기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줘.
4: 야, 솔직히 그게 뭐 얼마나 간다고. 응? 이제 서서히 만나자는 말 없이 통만 하다가 문자 친구 되는 거야. 연애는 딴 여자랑 하겠지?
5: 아니, 사랑을 넌 너무 몰라. 난 영선이 믿어.
1: 과연 영선 씨는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5: 역시 우리나라가 좋긴 좋아, 그치?
2: 누나, 그 나 다음 달에 졸업하는 거 알지?
5: 응.
2: 이렇게 뜨문뜨문 만나는 거 난 좀 자신 없어졌어.
5: 어? 뭐?
1: 이런. 그렇다면 결국 헤어지자는 걸까요?
2: 나도 호주 갈래, 누나랑.
5: 뭐?
2: 누나랑 떨어져 있기 싫어. 한국에서 일 구하나 호주에서 일 구하나 어차피 경험 쌓는 건 마찬가지잖아.
5: 아니, 그래도...
1: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5: 호주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의 나이는 25, 저는 28이었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귀한 아기가 찾아왔어요.
2: 진짜? 아, 어떡해. 나 눈물 날라 그래. 아, 저기 일단 결혼식부터 먼저 하자. 배 나오면 웨딩드레스 못 입잖아. 나 너무 가슴 뛰어.
5: 그렇게 결혼해서 지금은 딸 둘을 낳고 아직까지도 연애하듯 예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처음 만든 여권으로 떠난 첫 해외여행. 그 여행에서 만난 무뚝뚝한 남자가 결국 제 남편이 되었다는 게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계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4: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4: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0: 가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애주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논을 메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단계 타령입니다. 하루 종일 들판을 누빈 고단함을 소리 한 자락에 풀어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네, 섹스키스의 커플에 이어서 광고까지 들으셨습니다.
5: 이렇게 되면 결말은 2번. 하하! 이어집니다. 네. 이어졌어요.
4: 이성민님.
6: 결국 별을 바꾸면
5: 선생님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4: 꽂혀 계신 거예요?
5: 네, 그래서 별을 봐야 된다고 네. 주장하셨죠. 4440님이요 2번이요. 근데 저 이제 주차하고 약속 장소 가야 되는데 사연 때문에 계속 차에 앉아 있어요. 약속 시간 늦었는데 아, 나 진짜 그래도 엔딩 들을래. 빨리 좀 해줘요.
4: 시각. 5288님 네. 결혼한다. 젊을 때 호주 살았는데요. 프랑스 남사친 있었어요. 1년을 붙어 다니며 이상하게 눈치 보며 고백 한번 못해. 보고 각자 갈 길 갔던 옛 추억이 떠오르네요. 어우. 가끔 보고 싶은 건 비밀.
5: 사귀지
4: 못하시고 남사친으로만.
5: 사귀지 못하시고 같이 사신 거예요?
4: 아니요, 아니요. 그냥 친구로만. 눈치만 보다가 끝났대잖아요.
5: 1년을 붙어다녔다고.
4: 동서울에서 다 사귀어야 돼요.
5: 1년을 붙어다녔다니까 같이 이제 계속 네. 가까운 거리에 계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4: 좀 순수한 관계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래요.
4: 예, 예.
5: 자, 이분들 포함 맞춰주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다섯 분께. 네. 오늘 사연 주신 분께는 30만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너무 네. 예쁘게 결론이 나서 그러니까요. 되게 마음이 뿌듯해요. 네. 전 해피엔딩을 예측했습니다.
4: 네. 두성원이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5: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4: 안녕하세요.
5: 저희도 인사드리고요. 내일 4시 5분에 또 올게요.
4: 고맙습니다.
7: .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9: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10: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11: MBC.
12: MBC 라디오.
13: MBC 라디오.
14: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6% 가까이 떨어져 8,400선까지 밀렸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519.09포인트, 5.81% 내린 8,411.2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도세가 몰리면서 오전 중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낮에는 1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 모든 종목의 거래가 20분 동안 멈췄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8조 원 넘게 팔았고 개인이 그만큼 더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는 5.3% 내린 339,500원, SK하이닉스는 8.36% 떨어진 2,673,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이우환 그림에 대한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과 관련해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일반 국민들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거리낌 없이 받았다며 김 씨를 둘러싼 청탁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짚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또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협상이 결렬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진척이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이 맡아야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 문제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월요일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한 뒤에 함께 투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협상이 결렬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며 월요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반드시 이번 달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부산 18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엄마가 그 학교에 가길 바라셔서 나도 그 학교에 가길 바랐고, 형이 팝송을 좋아해서 나도 팝송을 좋아하게 됐고, 친구가 축구를 한다기에 나도 축구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칸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누군가를 본받고 영향받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가 문득 하고 싶은 걸 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답니다. 누군가 이유를 물어보면 아 그냥요, 그냥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있으세요?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향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향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경북 제조기업 향신 자동문 053-571-6266.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법원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또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을 모두 몰수하고 6,480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영부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라고 판결했는데요. 특히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수사가 시작되자 물건을 돌려주거나 직접 샀다고 변명하며 위법성을 은폐하려 한 점을 지적하고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일갈했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금품들이 권력을 향해 오가는 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됐는데요. 가장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야 할 권력 주변에서 벌어진 매관매직 의혹과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 영부인 1심 실형이라는 초유의 판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5: 저축은행 당신에게 저축은행에
6: 기대세요.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7: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8: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4: 저축은행.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레.

0: 6월 26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과거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특검이 네.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7년을 선고했는데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나요?
1: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재판부가 결정한 게 다 유죄로 결정을 했거든요.
0: 네.
1: 김건희 씨 측에서는

0: 뭐 뇌물이 아니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볼 수 없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뇌물을 받고 3억 원 정도의 뇌물이더라고요. 전체 합치니까.
1: 네.
0: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자리를 또 하나씩 받은 적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부분을 혜택을 받은 적이 있고 이건 뇌물이 맞다라고 유죄로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와야죠.
1: 네.
0: 아니 대통령 부인이면요. 선물을 그런 고가의 선물을 덥석덥석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1: 네.
0: 그걸 선물이라고 선의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어떤 논리적으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걸 선물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재판부가 이번에 잘 판단을 해서 유죄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권력자든 이런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오늘의 선고는 권력자들 또 권력자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특히나 양형 판단 설명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이었을 거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만큼 재판부가 상황을 중하게 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부인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무게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거는 공적으로는 아무런 어떤 역할이나 지위가 없어요.
1: 네.
0: 그냥 민간인인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벌하는데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그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죠. 공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다만 대통령 부인이라 하더라도 남편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민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통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한 거죠.
1: 이렇게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 1심 선고가 7년 선고가 됐다는 거 먼저 전해드렸고 다음은 네.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다투고 있는데 이 타협점이 어떻게 마련될 걸로 전망하시나요?
0: 일단 지금 현재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 명단을 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법사위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타협점은 만약 법사위를 계속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타협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네.
0: 법사위 문제는 양보할 생각이 민주당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국회의장이 결단을 해서 표결로 가야 된다.
1: 네.
0: 표결로 가게 되면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놓은 뭐 안대로 가지 않겠어요?
1: 네.
0: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 걸 거부해가지고 모든 상임위를 다 그 뭐 포기하겠다 이러면 민주당이 또 책임있게 그 상임위를 다 맡아서 위원장을 맡아서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계속 하는 것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게.
1: 네. 네.
0: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다른 상임위마저도 맞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 물론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1: 네.
0: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그렇다고 국회를 계속 멈출 수는 없잖아요.
1: 네, 그렇죠.
0: 국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멈춰 있으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해야 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과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단독으로라도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여당, 야당 내부도 정말 시끄러운데 일단 먼저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 보안수사권 폐지를 앞세우고 있거든요. 사실
0: 네.
1: 이 중대한 사법개혁 논의가 당권 경쟁을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0: 그러니까요.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1: 네.
0: 네, 정청래 전 대표나 이제 소위 강경파라고 얘기하는 분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실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1: 네.
0: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걸 가지고 이슈화해서 전당대회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은 활용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1: 네.
0: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셨던 건 이런 거잖아요. 경찰에게 전권을 줬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 경찰이 비리에 연루가 되거나 공정하지 않게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느냐.
1: 네.
0: 그래서 견제할 수단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이걸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0: 이제 이게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럼 그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1: 네.
0: 그거를 계속 거부하면 마치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1: 네.
0: 그 뭐냐면 우려가 있는 지점을 좀 보완하자고 하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혁과 반개혁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1: 네.
0: 점이 우려가 되죠. 다만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서 이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러면 그렇게 가자라고 이제 합의를 한 거죠.
1: 네.
0: 앞으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이게 이제 추후에 이렇게 시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전적으로 이제 당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걸 이제 밀어붙인 주체가 되는 당이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렇다면 그
1: 네.
0: 책임은 또 오로지 그분들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이런 건데,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오찬을 하는데, 이번 투샷 기획이 당내 친명, 친문 갈등을 좀 수습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 저는 뭐 그렇게 봐요.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뵙는 것 같아요.
1: 네.
0: 저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두분 사이는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1: 네.
0: 근데 이제 당권 경쟁에 뛰어든 분들이 그걸 이용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뢰와 어떤 유대가 저는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1: 네.
0: 당권에 경쟁하는 분들은 이걸 나눠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걸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게 되면 그런 우려와 걱정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런
1: 네.
0: 점에서 아마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이번에 계파 갈등이 진화가 될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도 복잡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퇴원한 후에 자신을 향해서 사퇴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건 해당 행위다, 찾아오는 약장수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사퇴하라는 주장이 민심을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0: 제가 볼 때는, 뭐, 속으로는 어떻게, 저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지금
1: 네.
0: 상황에서 본인이 버틸려면, 본인을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든 좀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징계 카드도 꺼내고,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민심을 보지 않는 거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동윤
1: 네.
0: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몰라서라기보다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 네.
0: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래야만 계속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1: 네.
0: 차원에서 아마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어제는 6.25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던데, 건강상 이유라고는 하는데, 보수 정당 대표가 6.25 행사에 방문하지 않은 건좀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0: 장동윤 대표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1: 네.
0: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계속 이재명 정부나 진보 정부를 공격할 때 안보 문제 뭐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거 얘기하는 정당의 대표가 참석을 안 해. 그럼 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보수진영 있는 분들도 앞뒤가 다르네, 말과 행동이 다르네 이렇게 분석하지 않겠어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어요.
1: 네.
0: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도 사실은 원래 민주진영에서는요, 보통 뭐 10주년, 20주년 이럴 때만 주로 민주진영이 참석을 했었어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참석했어.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 그다음에 이런 국방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거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참석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1: 네.
0: 도리어 국민의힘보다 더 국방과 안보에 관심 있는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그리고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을 두고도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 오세훈 연대로 장동혁 체제를 고립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0: 제가 볼때 어려울 겁니다. 그게. 왜냐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그렇게 되려면
1: 네.
0: 어떤 게 같이 수반돼야 되냐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빼고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1: 네.
0: 대다수의 의원들은

0: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 오세훈 한동훈 두 분이 연합을 해가지고 장동혁 지금 대표를 고립시킨다. 이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주도권은 장동혁 대표 측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 네.
0: 당권을 갖고 있고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당내의 의원들의 어떤 그 반대 여론들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렇군요. 한동훈, 오세훈 연대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다음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물 검증보다 야당의 권력마귀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청문회가 중단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귀가 뭡니까 마귀가? 아니
1: 네.
0: 그런 표현을 그뭐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대통령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 마귀다. 그러니까 뇌물 받지 말고 정정하게 공정하게 해라 이런 얘기 하는 의미로 쓴 거잖아요 그 말을.
1: 네,
0: 근데 그 말을
1: 그렇죠.
0: 가졌다가 집이 많으니까 마귀라고요? 그럼 집 많다고 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1: 네.
0: 그렇게 해서 집 많은 게 마귀가 아니고 집 많은 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려면 집 여러 채 있는 걸 공격하지 말아야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왜 있는 겁니까? 물론 도덕성도 중요하죠. 그리고
1: 네.
0: 집은 네채 있는 거세채다 팔았잖아요.
1: 네.
0: 왜 이제 팔았냐고 뭐라 하던데 아니 그러면 그분이 총리 될걸 알았습니까? 장관 될걸 알았습니까? 그전에는 일반 기업의 CEO였어요. 그분이 자기가 이제 돈이 뭐 CEO니까 돈이 많겠죠
1: 네,
0: 일반인보다는.
1: 그렇죠.
0: 그래서 집을 구매했고 그래서 집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가 됐고 총리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그걸 처분했고 그래서 한 채만 남은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1: 네.
0: 그리고 공격을 하려면 좀 단어를 마귀를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요 도리어 본인들의 주장을 정당성을 깎아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렇게 야당의 공세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가볍게 월드컵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0: 네.
1: 남아공전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조 3위로 밀려나는 이런 운명에 처했는데, 그런데 일본과 경기력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이런
0: 맞아요.
1: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0: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1: 네.
0: 뭐, 가장 이제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볼때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전략적 부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선수들,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나 유럽에서 뛰고 있거나 다른 나라에 뛰고 있는 선수들, 김민재 선수나 이런
1: 네.
0: 선수들은 능력은 뛰어나잖아요.
1: 네,
0: 그 팀에서는
1: 그렇죠.
0: 열심히 하고 성과도 많이 내잖아요, 지금.
1: 네.
0: 근데 왜 우리 대표팀만 오면 그게 안 되냐고요. 그러면 선수 개인의 자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략적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전략을 제대로 잘 세워서 그걸 이제 적재적소에 선수를 배치하고 시기도 교체 시기도 잘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한데
1: 네.
0: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본도 물론 유명한 선수들이 많지만
1: 네.
0: 팀워크나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뛰어나다고 보이죠. 그래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1: 그렇죠.
0: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건 이 용병술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적인 부재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 네.
0: 좀이 부분은 뜨겁게 좀 봐야 되고요. 우리가 32강 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지만
1: 네.
0: 이번에 이그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패배는 정말로 우리 축구팀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점검 그다음에 뭐랄까요 보완. 이게 반드시
1: 네.
0: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행운이 주어진다면 또한 번의 전술이 제대로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첫 곡으로 로이킴의 어른으로 듣고 올게요.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2: 네, 최근에 경상북도가 안동의료원을 도청 신도시로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안동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안동의료원이 기존 안동 원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공공 의료기관인데 이 코로나19 시기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도 아주 톡톡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이 안동의료원 이전 계획의 핵심부터 정리를 해주실까요?
2: 네, 현재 제시된 안을 보면 안동의료원을 도청 신도시, 안동시 풍천면 일대로 옮겨서 새로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1: 네.
2: 규모가 246병상 그리고 19개 진료과 정도로 계획되어 있고요. 이 사업비는 약 1,900억 원 정도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 도립 안동의료원이기 때문에 도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전 신축 이후로 시설이 노후화됐다. 현재 위치에서 확장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하다.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이걸 이전 필요성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해서 도청 신도시죠. 안동시의 주소지는 있지만 안동뿐만 아니라 예천 권역에 의료 수요가 부족한데 의료 수요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응급의료와 분만, 어린이 재활까지 이 필수 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전 신축하겠다. 이것도 이유로 세우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안동의료원을 도청 신도시로 옮겨짓는 안이 이 이전 계획인데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전 논의의 대상이 안동의료원이 된 건가요?
2: 네, 이 도청에서 밝히고 있는 걸 보면 그게 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안동의료원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병원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도립의료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도 병원이 있었고요. 때문에 현재 위치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건물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신축이나 대규모 증축을 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경영 악화인데 이 코로나19 때 감염병 전담병원을 도맡다 보니 이후에 환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지 않다. 민간 병원과의 기능 중복 때문에 병상 가동률도 낮아졌다.
1: 네.
2: 그러니까 저희 안동의료원이 있는 위치가 원도심인데 또 여기와 한 차량으로 15분 거리 이내에 안동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2: 이것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이고요.
1: 네.
2: 세 번째는 이 북부권 전체의 공공의료를 좀 개편해야 된다. 특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도청신도시, 예천권역에서 종합병원급의 의료 인프라가 지금 부족한 실정인데 경상북도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안동의료원 이전 신축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이 안동의료원이 시설이 노후화됐고 또 경영 악화 이슈, 나아가서 경북 북부권 전체의 공공의료 재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이 논의 대상이 된 건데 그러면 이 안동의료원을 도청 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 건가요?

0: 가요?
1: 네, 가장 큰 이유는 도청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청 신도시 이 건설 계획이 10년이 흘렀는데 원래 계획 목표대로라면 벌써 인구가 10만에 도달했어야 합니다.
0: 네.
1: 그런데 현재 인구는 아직 5만에도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도청 신도시가 계획대로 확장되고 있지 않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의료 인프라 네. 부족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중심지로 조성은 됐지만 정규 여건에서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 고령층, 응급 상황이 필요한 주민 입장에서 가까운 종합병원급의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된 겁니다.
0: 네.
1: 애초에 도청 신도시 조성 계획 안에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민간 대형 병원을 유치하는 계획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인구 규모가 이 5만 선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 병원이 여기에 선뜻 나서지도 않고 있습니다.
0: 네.
1: 이것 때문에 예청 권역까지 포함하면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안동의료원을 도청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안동의료원은 안동시가 가지고 있는 병원이 아니라
0: 네.
1: 경상북도 도립 안동의료원이지 않냐 때문에 위치는 언제든 필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 찬성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렇게 도청 신도시 예천 권역의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여기로 또 옮겨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찬성 입장이고 그런다면 안동의료원을 이전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반대 원도심 네. 주민들은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1: 네, 핵심은 이 원도심이 그 도청 신도시 조성 이후에 꾸준히 안동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원도심 공동화와 여기에다가 어쨌든 안동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있는데 이들은 그러면 도청 신도시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0: 네.
1: 병원이 도청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들은 병원을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0: 네.
1: 여기에 원도심 상권, 생활권에도 타격을 입는다는 게 이 원도심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0: 네.
1: 이미 원도심이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면 원도심의 상권은 더 줄어들 거고 이곳은 더 빠져나가는 현상.
0: 네.
1: 그야말로 도청 신도시가 설립되었지만 새로운 인구 안동 원도심의 인구가 도청 신도시로 흘러가게 되는 빨대 효과가
0: 네.
1: 더 커진다는 반대 목소리입니다.
0: 그런 우려도 할 수 있겠네요. 확실히 네. 원도심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도청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출퇴근길이
1: 네.
0: 대중교통으로 안 되거든요. 자차가
1: 그렇죠.
0: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이 이전을 하면 대중교통으로 이용이 어려우니까 노령층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안을 안동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의 갈등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지금 찬성과 반대 입장을 놓고 보면
0: 네.
1: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0: 그런데
1: 실제로는 이 안을 먼저 던진 것은 경상북도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도청 신도시 입장에서 병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
0: 네.
1: 원도심의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지켜야 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지역 입장에선 갈등이 생기는데 마치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만든 이 정치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만약 이전 계획을 세운다면 원도심의 의료 접근성 문제 어떻게 메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해법이 동시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전하지 않고 도청 신도시의 의료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좀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어제 주민설명회가 열리긴 했습니다만
0: 네.
1: 이 주민들의 의견을 온전히 다 수렴했다고 보기

0: 오래된 병원을 현대화하려면 뭐 여러 응급실, 수술실, 주차장, 의료 장비 공간까지 필요한데 네. 만약 여기서 리모델링하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 가운데 일부는 또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이걸 확보하기 어렵다는 건데
1: 네.
0: 사실 낡았기 때문에 이전해야 한다. 이게 이 설명만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생각해 보시면 안동에도 필요하고 도청 신도시에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안동의료원의 기능은 더 확대하지 않고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분원, 도립의료원의 또 다른 분원 형태로 도청 신도시에 설치할 수도 있는데
1: 네.
0: 이 방안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졌느냐 했을 때 현재까지 주민설명회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다른 방안들은 고려하지 않고 양자 체질만 내세우고 있다는 게
1: 네.
0: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아하. 그런데요, 저희가 이번 네. 주 화요일에 김새롬 시의원 당선인이 출연을 해서
0: 네.
1: 이 절차가 정말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네.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냐, 이미 가보면 안에 굉장히 네. 잘 돼 있다, 이게 지금 꼭 필요한 논의냐라고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혹시
0: 맞습니다.
1: 네, 이 안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길래 이런 리모델링을 두고도 찬반이 나오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지금 안동의료원 도청 경북도 입장에서는 지금 안동의료원의 경영 악화 이유가
1: 네.
0: 상대적으로 민간병원보다 시설이나 설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0: 네,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근데 리모델링 하려면 또 증축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안 되니까 옮겨가야 된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능과 규모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라면 굳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네. 방안이 나온 건데 김세롬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원도심의 안동의료원 이 본원을 두고 도청 신도시에 필요한 필수 진료 기능은 일정 부분 추가로 설치하거나 분산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데
1: 네.
0: 이 방안 검토 없이 리모델링을 따져보니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전하자.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가 못 되고 있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이게 의료원이 공공기관 성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공공의료 관점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0: 네, 지금 보면 공공의료 관점이 아니라 수익성, 소위 이야기하는 민간 병원들의 경영의 관점에서 경북도청이 이 안을 내놓은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좋은 위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네, 어찌 보면 취약계층과 고령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이 안동의료원에서 는 매우 중요한데 게다가 재난 상황 지금 이 5년마다 이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1: 네.
0: 이 재난 상황에서 거점 병원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거점 병원으로 역할을 했는데 그 이전만큼 회복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 이 기능을 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공공병원을 너무 효율성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1: 네, 그런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안동의료원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원도심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0: 그러니까 지금 이 방안도 같이 안 나오고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더 큰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현재 안동의료원에 있는 외래진료센터, 건강검진센터, 이 방문진료 거점, 이 복합시설은 그대로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는 방안이 첫 번째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뭐 대학도 그렇고 학교도 이 본부가 있다도 캠퍼스가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있죠.
0: 이것처럼 만약에 안동 예천권역의 도청신도시에 새로운 추가적인 더 넓은 병상을 확보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신설하더라도 현재 안동의료원이 하고 있는 주요한 기능을 유지할 방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0: 필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한 가운데 응급 의료나 중환자에 대한 이 진료에 대해서는 만약 옮겨가게 된다면 교통 접근성 문제 함께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1: 네.
0: 세 번째는 원도심 상권과 생활권에 대한 역량도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기능이 남더라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줄어들고 환자 수가 줄어든다면
1: 네.
0: 이 원도심을 어떻게 현재 기준에서 유지할 것인가. 요 세 가지도 함께 검토가 되고 주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할 의무가 경상북도에게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전제 조건들이 꼭 붙어야 될 텐데 선택사항이 아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도청 신도시 입장에서는 의료원 이전이 정말 필요해 보이는 문제 같기도 해요.
0: 맞습니다. 뭐 예천 권역까지 포함하면 사실 그 도청 신도시가 의료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병원급이 현재로서는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다만 이 수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안동의료원 이전만이 유일한 답안지인가 했을 때 그동안 10년 동안 다른 답안지들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해왔는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1: 네.
0: 도청신도시에 앞서 언급했던 본원이 도청신도시에 있고 분원이 원도심에 있거나 아니면 본원은 원도심에 있고 도청신도시에 분원을 짓는다거나 특화센터를 만든다거나 이런 원도심의 의료 기능을 도청 신도시에 보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 경상북도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 네. 아, 이런 이익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좀 잡음도 많은 상황인데 이번 추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으실까요?
0: 네. 이게 가장 아쉬운 점은 절차와 소통 과정인데요.
1: 네.
0: 여러 번 이야기 드리지만 어제 주민설명회가 열리긴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미 안동의료원 도청신도시로 옮겨간다 라고 경상북도에서 보도자도 내고 관련한 연구 영역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미 이전 방향을 정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하겠다는 방식인 거죠.
1: 네,
0: 특히 안동의료원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했는가.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고
1: 네.
0: 경상북도 의회 그리고 안동시 의회의 논의 과정도 현재로서는 없는 가운데
1: 네.
0: 경상북도가 이런 안을 던졌다는 거. 적어도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를 진행해보자라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김새롬 의원도 안동시의회 자체에서도 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들을 짚어주시긴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0: 네. 앞서 뭐 김새롬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경상북도 도립의료원이다 보니 경북도의 자료가 안동시의회에 자동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렇다 하더라도 안동 지역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이 정보 공개를 충분히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3번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도심의 의료 공백에 대한 부분과 도청 신도시 의료 확충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된다.
1: 네.
0: 어느 한쪽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정치권이 갈등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오늘은 안동의료원 이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서원 에드피아.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0: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 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6: ISA는 삼성증권이다.
7: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권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소.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이.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정부가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입법의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쟁점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잊혀서는 안 될 텐데요. 바로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는 일입니다. 권력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범죄 대응 역량을 빈틈없이 지켜내는 정밀한 잣대가 절실합니다. 부디 국회가 다수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길 기대합니다. 라디오 오늘 오늘의 노래로 GOD의 길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5분에 뵙죠.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시골에 사는 할머니와 산짐승의 우정을 그린 그림책 비밀결사대 마을을 지켜라. 이 책을 쓴 박혜선 작가는 농사짓는 아버지 덕분에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가을거지가 끝난 배추밭에 조금 덜 자란 작물들을 그대로 두는 아버지한테 이유를 물었더니 겨울은 나야지, 틈만 나면 내려오는 고라니 멧돼지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시면서도 산짐승을 생각해 정을 베푸신 거죠. 받은 만큼 주는 게 익숙한 세상이라 하지만 내가 먼저 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세상 어딘가엔 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3: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저녁엔 뉴스.
1: 저녁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인사와 사업 청탁 등을 명목으로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이 같은 행태가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2: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가 받은 이후한 그림 등에 대한 몰수와 6,480만 원 추징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명품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후한 화백 그림,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과 관련해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반 국민들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거리낌 없이 받았다며 김 씨를 둘러싼 청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폐해가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1: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협상이 결렬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진척이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이 맡아야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 문제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월요일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한 뒤 함께 투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협상이 결렬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며 월요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반드시 이번 달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세척이 이번 주말 안에 해협을 빠져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호르무즈 해협에 갇혔던 우리 선박 8척의 추가 탈출 소식을 공유하며 이제 남은 배는 5척, 이 중 수리 중인 남우호와 화물 문제로 잔류 의사를 밝힌 한 척 등 두 척을 제외한 세 척도 주말 안에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억류 상선과 선원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밤잠을 설치며 소통 협력에 애쓴 외교부와 안보실, 국정원의 노력이 크고 주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육상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을 연이틀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한 잠실 7동 등 송파구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직원들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126년 만에 최악의 연쇄 강진으로 사망자가 235명으로 늘고 부상자는 4,300명을 넘어섰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당국은 현지 시간 26일 현재 기준 235명의 사망자와 4,300여 명의 부상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밤샘 구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천 명이 매몰돼 있으며 피해 집계가 계속 증가 중이라고 구조당국은 덧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라과이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 복구에 착수했으며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가 구조 인력과 긴급 구호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코스피가 5% 넘게 하락해 8,40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장중한 때 8% 넘게 떨어져 거래가 20분간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됐습니다.

0: 인데요. 김민형 기자입니다.
1: 오늘 코스피 지수는 519포인트, 5.8% 넘게 떨어진 8,411.21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31% 하락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 한때 8,126까지 밀렸습니다. 급격한 매도세가 몰리면서 오전 11시 12분쯤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고 12시 10분쯤 8% 넘게 급락해 거래가 20분간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건 올해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개인이 8조 원 넘게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그만큼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5.3% 내려 339,500원에, SK하이닉스도 8.36% 급락해 2,673,000원에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이 제품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에 6% 급락하면서 미국 빅테크들이 급등한 메모리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자본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양대 반도체주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장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4.1% 내린 851.3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0: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유소의 석유 공급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 가격제 7차 가격을 이전 가격보다 리터당 150원 내린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로 중동 정세가 안정되고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7차 최고 가격은 앞으로 4주간 적용될 예정이지만 중동 정세와 국내외 유가 변동 등에 따라 조정 주기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한 걸 발표하는 자리라며 아마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계획, 피지컬 AI, 로봇까지 3대 분야라며 워낙 투자 규모가 커서 이게 진짜냐 하는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이 다음 달에 나옵니다. 서울고법 가사 1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회 변론을 열고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판결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정이 무산된 이후 열린 오늘 변론에서 양측은 재산분할의 규모와 기준 시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부산 18도 등 전국이 13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 31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저녁의 뉴스 마칩니다.
2: MBC.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5: 라디오,
4: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0: 권승표의 뉴스사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이번 주 화제가 된 정치인들의 말을 유쾌한 성대모사로 정리해드리는 3부 씬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말에 보면 좋은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4부 하이킥 테마극장, 온대 테마는 이별입니다. 제 마지막 방송이라 주제가 이별인 걸까요?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함께하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4: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5: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승표의 뉴스 하이킥.

0: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 스틸러들
1: 확실하게 파보겠습니다.
0: 이상민, 노영희의 씬 스틸러. 네, 이번 주 화제의 인물들 만나봅니다. 씬 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노영희 변호사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요. 바쁜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예. 뭐, 몸이 어떠신가 물어볼 필요 없이 건강해 보이시고요. 예. 더 중요하게.
1: 장동혁입니다.
0: 예.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1: 지금은 참정권 네. 회복 특검에 집중하고. 네. 재선거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도 힘이 부치는 마당에 무가친 갈등으로 당이 힘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0: 아, 당내 단합. 아, 그런데 오세훈 시장, 뭐, 장대표 퇴진론, 다 힘을 싣고 있는데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4: 예. 예, 전략자산 한동훈입니다. 아, 장동욱 대표는 짐입니다. 전국 단위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고도 사퇴하지 않은 당대표는 없는데요. 현재는 형식적으로 당대표직에 머물러 있을 뿐, 정치적 권위나 보수의정을 이끌 정통성은 이미 상실한 상태 아닌가요?
0: 아, 그렇군요. 장 대표는 이 사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당원의 뜻에 맡겨야 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대표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당대표 마음대로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일로 우리끼리 싸울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6.3 지방선거 투표는 끝났지만 재선거 지방선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0: 저분은 안 물러서겠죠.
4: 그런데요.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당대표일 때 제 거치는 장동혁 씨가 정하지 않았나요?
1: 아, 안 들리.
4: 귀를 좀 여시고 사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근데 아, 2월 달에 네. 좀 움직이기가 쉽고 네. 그 전에는 움직여봤자 의미가 없다. 네. 이게 그런 분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면 끝까지 간다고요?
3: 2월까지는 일단. 왜냐하면 아이고야. 2월이 돼야지 네.

0: 예, 그 2년 당권을 쥐는 당대표를 뽑을
1: 그러니까
0: 수가
1: 그때까지
0: 있고.
1: 그냥 속수무책으로 다 간다고요?
0: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도 네.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지 않은 이상은 한동훈 의원이 그러니까요. 없는 상황에서 뭘 할 수가
1: 없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당이 저렇게 또 무기력하니까 여당 싸움이 더 짙어지는 것 같아서요. 좀 양쪽 다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0: 근데 어쨌든 8월 17일까지는 네. 이 상태로 네. 갈 것 같다.
1: 자, 장동혁 대표 아직 안 가셨죠?
2: 아직 안 갔습니다.
1: 예. 개표소 봉쇄시 다녀오셨죠?
2: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네.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에도 시민분들은 싸우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기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있으면서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이 계속 귀에 맴돌아서 어떻게 이걸 계속 이어나가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말입니다. 김기현 의원 나오셨습니까?
3: 선관이 듣고 네. 있나? 듣고 있어! 선관이는 내 얘기를 초도 듣지 않아요. 제가 여당 대표일 때 선관위 시스템의 외부 접촉 가능성을 대비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선관위가 니쇼 하면서 들을 채도 하지 않아서 딱 끝낸 사건을 제가 목도한 적이 있어요. 이 조직은 근본적으로 해체 수준으로 뜯어붙여야 돼요. 통제 시스템을 꼭 만들어내야 됩니다. 선관위 이번엔 듣고 있나?
1: 아니, 목 좀 좀 조심하세요. 목 그러다 가시겠습니다. 예.
3: 제 걱정해주는 거예요. 오늘 막방이라고 너무 로맨틱한데. 내가 그 보랏빛 형님 못 불러요.
1: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3: 내 모습은 보랏빛처럼. 아유,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0: 아니, 제가 장대표 대표 네. 벌써 가셨나? 질문 하나 네. 할 거 네. 있는데. 장 대표님?
2: 장대표님입니다.
0: 네. 장 대표님인데 태어나시자마자 네. 원래 그 기강, 당 기강 네. 잡겠다고
2: 하셨는데.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징계, 옳은 말 하셨습니다.
0: 네, 징계 얘기 하셨는데.
2: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0: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겁니까?
2: 기강을, 기강 해제에 져 있는 사람을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이. 자꾸 질문한 자가 부끄러운 겁니다.
0: 아, 제가 물어보니까, 에이. 제가 좀 확인해보니까 이게 배현 배현진 의원을 타겟으라고.
1: 몇 분 계시잖아요. 그 말고도.
0: 네. 몇 분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타겟이 배현진 의원이에요.
1: 옛날에 친했대던데 둘이.
0: 아니 네. 배현진 의원은 원래 친하다가 네. 나중에 오시대는.
1: 네. 그분의 약간 패턴도 있죠.
0: 네. 패턴이 그렇죠. 네.
1: 패턴이. 아니 그 뭐 드러난 패턴이 그동안 이렇게 보면 친하다가 네, 대립하고.
0: 네. 엄청 친하다가 대립하고.
1: 홍준표 전 시장하고도
0: 엄청 친하다가 원수되고. 예.
1: 그런 패턴이 있군요. 아, 네. 이제 새로 발견했습니다. 예. 네. 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4: 예. 아이고, 천하람이고요. 네. 예. 저와 개혁신당도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한 문제가 생긴 곳 26곳만 제한적 재선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 선거를 다룰 때, 이번 문제를 다룰 때 민주당 개혁신당 지지자도 지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국민의힘 지지층, 심지어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만 이 주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건요. 동력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이 장동혁 대표, 선관위 특검 안 될 것 같죠?
0: 선관위 예. 특검까지 하기는 어려운 예. 것 같고요. 실제 민주당에서도 특검을 하겠다는 얘기는 원래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장동혁 대표 등등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하자 그래서 예. 뭐 그러면은 국정조사 한번 해보고 합시다 네. 그랬는데 실제 앞으로도 특검 얘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1: 싶습니다. 글쎄요. 국정조사 해보고 네. 뭐 검경합동수사 해보고 뭐 그때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근데 선관위가 네. 사실은 그때까지 이게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지 네. 않습니까? 사실은 선관위 문제가 너무 산적해 있고 네. 이게 원포인트라도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체적으로 네.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어서
1: 그렇죠.
0: 좀 어려워 네. 보입니다.
1: 예. 근데 아까 이분 얘기했던 이분 나오셨나요? 홍준표 전 시장님. 예.
5: 홍준표입니다.
1: 예. 장동혁 대표 거치 어떻게 해야 됩니까?
5: 권행과 거치나 신경 쓰십시오. 고대 후배라셔. 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0: 아, 고대 나오셨어요?
5: 아, 진짜 같은 동문이에요.
0: 대한민국 진짜 정말 부럽다.
5: 말씀 왜 그래요?
0: 부럽다.
5: 하이킹 맞고 싶어요. 참.
0: 아니,
5: 고대 동문입니다.
1: 아니, 뭐 동문은 보면은 뭐.
5: 어디 나오십니까? 그럼 연대 나오십니까?
0: 아, 연대 나오셨어요?
1: 고대 나왔어요.
5: 그럼. 민족 고대 아이가? 그런데 걱정해 주는데 왜 그렇게
1: 뭐 동문을 가지고 뭐
5: 참 끝까지 야비한 냉 가다 야비하다. 야비해. 잭지하고 야비하고.
1: 잭지해요.
5: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뭐 밥이 넘고 살겠나?

0: 엣지하다 저렇게.
1: 아니 근데 권수표 앵커님 예. 진짜 이 말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예, 예. 돈 많이 벌어놓으셨어요? 왜 이 잘 되는 프로그램을 떠나시면 어떻게 밥을 먹고 사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 불안하네요.
2: 불안하네요. 네.
0: 저 변호사도 참 악질입니다. 돈을 잘 벌어낸 예. 분당 사건 몰라요? 악착이 좀 봐라.
1: 뭐요?
0: 분당 사건 이슈요.
1: 분당 사건
0: 그렇죠.
2: 예. 아 그 말씀하세요. 왜 나왔나?
1: 아 분당 지금 매매한 거?
0: 또 방자하게 그걸 또 아픈 향수에 건드나?
1: 왜
0: 말 안 팔아... 했지?
1: 왜 말 안
2: 했지? 아니 그냥 하실 말씀 하세요.
0: 고대 후배는 말 안 했어요.
2: 고대 후배는 뭐 자꾸 뭐
0: 그래 질문을 해봐요.
2: 지나지 않은 사이에 이렇게
0: 예. 질문해봐요 질문.
2: 뭐, 아니 뭐 아무거나 말씀하세요.
0: 장동혁이가 예. 우습게 보이겠지만 예. 언론에 미움받을지도 많이 미숙하고 뭐 그러겠지만은 그나마 뚝심 있게 견디고 있습니다. 내란 정당이라고 비난받으면서도 그 당이 유지되고 있는 비결은 장동혁이 때문입니다. 잘못된 공천으로 참패가 인 그 책임이 있는 시도위원장,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선전한 그런 당 지도부를 물고 그 늘어지는 거는 후한 고치를 넘어서 뻔뻔하다. 내 끌어보는 거죠.
1: 아니 근데 홍준표 시장님은 저번에는
2: 그랬죠. 네.
1: 당 쪼개져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 파괴되어야 된다 이러지 않았나요?
0: 저자는 야비하게 또 그렇게 비틉니까? 내는 무당적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당적자가 한 마리는 못합니까?
2: 아니 근데 좀 말씀이 좀 이렇게 일관성 부분에서요. 약간.
0: 일관성이 예. 있죠.
2: 아 예.
0: 잘 보면 있습니다.
1: 어중이 없어요. 제가 보면은. 하나 또 물어볼게요. 지난번에는 검찰개혁 엄청나게 부르짖으시다가 갑자기.
0: 근데 다음번엔 저 자리는 그 유시민이 부르던가 아니소.
1: 어? 아니 갑자기.
0: 자꾸 껴들고.
2: 아 그런데 말이에요. 이 다음번 하신 제가 오늘 홍 시장님 중에 마지막이라서요.
0: 네. 참 고마워요. 마지막에 불러줘서 고맙고 그동안 수고했어요.
2: 네. 김종인 위원장 모시겠습니다. 저분 놔두면 계속 계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예. 네, 김종인이라고 네. 봐요. 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은 벌써 정해가지고 태도를 정해서 당대표에서 물러났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자기 그 당대표 그 위치를 갖다가 그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 봐요. 예, 수단으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더 볼 가치가 없다고 봐요.
1: 장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이 추호 영감은 왜 또 나왔습니까? 영감 들어가! 그 홍준표가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쪽도 적은 나이는 아니라고 봐요. 방자한 영감이다. 네, 끌어봅니다. 네. 바쁘기 때문에 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2: 저 두 분 들어가시죠. 대통령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서요.
0: 네, 그렇다고 봐요.
2: 예. 두 분 그만 싸우시고 들어가셔야 하는. 아, 예. 대통령 오셨습니까? 예.
3: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예. 예. 6.25 76주년 기념식. 예. 참전 유공자, 유가족, 유엔 참전 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표시하셨던데요. 예.
3: 예, 우리 뉴스 하이킥을 예. 위한 예. 또 권순표, 그러니까 현신도 또 존중해야겠지만. 예. 오늘의 평화와 번영, 예.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이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그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목숨과 청춘을 바치면서 이 나라 지킨 영웅들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예, 민생 현장도 다녀오셨죠, 같이.
3: 아 그렇죠, 거기 예. 가가지고. 예. 찹쌀 도넛을 네, 먹어가지고 예. 아주 네. 셀카도 찍고 그랬습니다.
2: 예.
3: 예. 첫째로, 둘째도 모두 물가가 중요하다. 예. 장바구니 물가 부담에 예. 실질적인 완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 민생에 가해지는 전반적인 물가 압력을 낮추는 특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물가 안정이 곧 국정 안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핵심 토대로 준비 중입니다.
2: 예. 그 정말 저는 2년 반 동안 진행하면서요. 네. 이 이상민 씨의 어떤 그
1: 순발력?
2: 예, 순발력은 잘 모르겠고요.
3: 아, 이런 식으로 질서합니까?
2: 그게 아니고 그 거의 그 복제 수준의 이 스킬이 점점 늘어나시는 거에서 정말 아, 감명 깊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이상민 씨. 아, 예. 대통령 아직 아니요.
3: 예, 안 갔습니다.
2: 예. 예. 이상민 씨의 성대모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3: 이상민 씨는 디테일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아닌데 예. 자꾸 그 농담도 별로 안 던지고.
2: 예. 아, 대통령 농담을 못 하세요. 예.
3: 제가 나오면은 예. 항상 대본만 봐요. 애들이 또 좀 쳐주고. 예. 그래야 이제 듣는 분들도 재밌다.
2: 아, 그래요.
3: 어? 제가 이재명이 재밌는 사람이니까. 예. 이렇게 웃으면 할 텐데. 아, 이상민이가 그게 문제입니다.
2: 아, 그래요. 그 예. 문제 어떻게 하게 해결하

0: 되겠습니까, 대통령님. 아,
1: 네. 일단은 뭐 씨. 제가 좀 바쁘니까 네. 네. 다른 분 모셔가지고 오찬 약속이 있죠. 네? 네. 오찬 약속.
2: 아니 뭐 이왕 오신 거 한 말씀 더 하시지 그렇게 가시려고. 예.
1: 예, 뭐 대본이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대본 플레이합니다.
2: 그 웃음은 원래부터 개발하신 겁니까? 예.
1: 웃음으로 잘해야죠. 예. 예, 목소리 안 비슷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2: 아니, 아니, 아니.
3: 아니, 목소리 비슷하시네. 예. 예.
2: 대통령 목소리, 이상민 씨가 특별히 못하는 분이 누굽니까?
3: 특별히 못하는 예. 분은 예. 잘 모르겠네요.
1: 얘기 안 하는 게 예의입니다.
2: 아, 예. 송영길 대표는 물병을 요새도 던지시나요?
4: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오늘 마스크가 준비되지 않아서 생 얼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바쁩니다. 대통령과 이, 단독적인, 그리고 비공개로 제가 식사를 했는데, 예. 먹고 싶죠? 예. 안 줍니다.
3: 무슨 얘기 하셨어요?
4: 예?
3: 대통령하고 식사하실 때 무슨
4: 대통령님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정말 이런 음식 정말 눈물이 납니다.
3: 아니 당대표 선거 나가신 얘기 하셨다고.
4: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음식에 대해서 감탄을 정말 금치 못하는 그런 심정인데.
3: 그럼 뭐 드셨어요?
4: 그건 직접 물어보시죠. 제가 갔다 오지 않았어요. 거기 뭐 아까... 물병이 있었겠죠. 그, 그래도.
2: 예. 아 이상민 씨 나오셨네요.
1: 아 예, 나왔습니다. 예, 예, 예,
2: 이상민 씨는 예. 여러 가지 캐릭터 중에
1: 그렇습니다.
2: 어떤 캐릭터가 가장 보람을 느낍니까? 아니 보람이라는 게 가장 예. 자신 있습니까?
1: 저는 사실 이제 홍준표.
2: 아.
1: 예, 홍준표, 우리 이재명 예. 대통령. 예. 예.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2: 지금 안 계시는 그분은요?
1: 아.
2: 오래 살 분.
1: 아니, 예.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예. 누굴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 여보, 사랑해! 오늘 많이 나왔던데.
3: 예. 아니, 근데 오늘. 예. 순표, 조순표.
1: 조순표는 누굽니까?
3: 형사부장님. 오늘 재판장.
2: 조순표. 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아세요?
3: 그분 50대 초반 아닌가요?
1: 정확히 순표들은 마음에 안 듭니다.
2: 뭐예요?
3: 아니 근데 너무 정의롭고 어떻게 이렇게
2: 순표라는 분들 그래요?
3: 네, 순표라는 분들이 성함이 저는 되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인데
2: 순표가 이게 언뜻 들으면 촌스럽잖아요.
3: 네, 촌스러워요. 네,
2: 자꾸 들으면은 이상하게 정의 가는 이름이에요.
1: 순표 뭐 가지 않습니다 그냥.
3: 에이, 순표는 무슨 뜻인가요?
2: 그분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순수할 수 없네. 북두칠성 자루 끝에 별 세 개 표 있잖아요. 이렇게.
3: 아니, 그러니까. 무슨
2: 순수하게 길을, 길잡이 역할 하나. 길잡이 역할 하나. 북두칠성.
3: 네. 네. 우리 조승표 부장님은 네. 74년생이다.
2: 아, 이분 저랑 순자가 다르네요.
3: 아, 순자가 다르시구나. 네.
2: 이분이 저보다 조금 젊으시군요.
1: 오.
3: 조금?
2: 네, 조금 아주.
3: 엄청.
1: 네. 시대가 다른데요?
3: 시대가 달라요.
1: 대통령이 다르지 않습니까?
2: 이분 대통령이 달라요.
3: 아, 네. 맞잖아요. 제 말이 50대 초반?
1: 아, 이승만 때.
3: 네?
1: 죄송합니다.
2: 이상민 씨.
1: 아, 네네.
2: 윤석열 씨 성대모사는 그래도.
1: 예.
2: 이상민 씨 아무리 그래도.
1: 네.
3: 제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2: 제대로 한번.
3: 그 부인이 7년을 선고받았는데. 네.
1: 아니, 뭐. 우리 부인이 네. 저도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부인 또 없을 테죠.
2: 동의합니다. 예.
1: 아 그렇습니다.
2: 네.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감옥에서도
1: 투머치합니다. 네. 롱롱 타임하고
2: 요새도 식사가 모자라십니까?
1: 아, 많이 모자랍니다. 네. 여기는 그냥 형편이 없습니다. 네. 그냥 부식도 제대로 안 주고 네. 커피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거. 아니,
2: 커피 달라고 요새는 안 조르십니까?
1: 아, 그건 뭐 졸라봐요. 줍니까? 그냥 갖지 않습니다. 그냥. 아,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2: 아니 그렇게 교도소에 들어가는 돈도 많대던데. 그 돈
3: 12억? 13억?
2: 12억이에요?
3: 네. 그때 13억 정도까지였지. 그 보고가 나왔었죠.
1: 그 한 잔 내려주면 뭐 덧납니까 우리?
3: 참. 김건희 씨는 1억인가 그때 그랬고.
2: 아 그래요?
3: 네. 부부가.
2: 그 나와서 이제 쓰실 시간이 없는데 그 돈 어떡하나?
3: 근데 이미 네. 다 끊어가지고 딴 데 네. 변호사를 썼다는. 네.
1: 어떻게 그걸 다 아십니까 그거는?
3: 기사에 났어요.
1: 아 그걸 났습니까?
3: 네.
1: 아 바깥 세상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까?
3: 아니, 본인이 이체한 거 아닙니까?
1: 아 그렇습니까?
3: 예.
1: 네. 제가 이체했습니까?
3: 네, 본인이 이체해야 돼요.
2: 맛있는 거 좀 다 드시지.
1: 아, 성대모사 한 사람 뭐 알 수가 없습니다.
3: 진도 나간다랍니다. 진도. 아,
1: 하지 않습니다.
2: 아, 예, 대통령 가셨나요?
1: 예, 있습니다.
2: 예. 그래서 지금, 민생 현장이요. 이게 뭐, 양극화도 심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일단 뭐, 정부가 무한 책임을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도 예. 이것도 참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예.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싸움의 의미를 예. 좀 실효적으로 실제적으로 예. 실사고시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2: 근데 우리 PD는요 지금 원고도 없으면서 예. 빨리 나가라고 진도는
1: 이거 피디가 뭐 하는
2: 아니 지금 원고도 지금 모자라는구만
3: 막방이라 이거죠. 막방
2: 진도를 나가달라고 갑자기 그러면 뭐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0: 선생님 사퇴합니까? 네. 여기 퇴사합니까? 뭘 이렇게 많아가지고.
1: 아니, 귀가 짧게 보내놓고.
2: 분위기 안 좋습니다. 여기 앉아있기 불편합니다. 지금 막 계속 뭐가 올라옵니다.
1: 예, 네.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 오랜만에 한번 모실까요?
3: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이고요. 네. 주문하시죠?
1: 예, 아니, 근데. 대통령 만나신다고요.
3: 그렇죠. 네. 7월 1일. 오전 11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같이 오찬을 할 예정이고, 예. 뭐, 맛있는 거 주겠죠?
1: 예?
2: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예. 오찬은 맛 없다고.
1: 아, 그래요? 뭡니까?
2: 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식사하시고 오신 분들을 예. 얘기가 다 음식 얘기는 하고 싶어 하시지 않던데요.
1: 아, 그래요? 옛날에 YS 때 무슨 국수 배고프다는 얘기 많이 했었고요.
2: 그렇죠. 국수. 그리고 윤석열 네. 시대는 음식 얘기가 거의 주를 이뤘었었는데.
1: 윤석열 시대 음식 잘 나온 거 아닌가요? 잘 나왔겠죠. 네.
2: 그래서 비용을 많이 네. 썼다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별로 음식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1: 그 음식 맛있었는데.
2: 아, 드셨어요?
1: 아니요.
2: 청와대에서?
1: 뭐 먹었죠.
2: 우와.
1: 아니, 저는 역대.
3: 아니, 노태우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 아, 노태우 때 갔다 오셨어요?
3: 노태우 때. 인식이 좀 변하나?
1: 노태우 때는 입사도 안 했어요? 무슨 말씀?
3: 그렇습니까?
1: 저는 그 누구 이완동 총리 때인가?
2: 네네.
1: 그때 한번 밥을 먹었던.
2: 이완동?
3: 오래됐네요.
2: 진짜 오래됐네.
1: 아니 그건 너무 오래됐다. 나를 잘못 가는 거.
3: 재밌어요.
2: 아니, 막방이라고 아무렇게 하시면.
1: 아, 청와대 밥을 못 먹어봤네요. 아유. 뭐 드셔보셨습니까?
2: 대통령님 아니 저 못 먹어봤습니다. 네. 네. 대통령님 잘게. 우리 슬퍼형님이.
1: 뭐 부탁하면 다 먹여주는 겁니까?
2: 아니, 아닙니다. 절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1: 노변이 부탁하면 막 없던 법도 막 먹여줍니까?
2: 아이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1: 아, 트럼프 대통령 한번 모셔볼까요? 아이고, 저번 내 끝내기 전에 한번 뵀어야 되는데.
4: Hello, 예. Korea. 예. I need loyalty. 예. 그동안 네트 회원국들 나한테 의뢰를 갖추지 않았고 충성심도 없었습니다.
1: 아니, 그 충성심이고 뭐고 말이에요. 그 동맹을 그렇게 무슨
4: 세번 타
2: 자기 종복 부리시하고
1: 동맹을 그렇게 대하면서 무슨 충성심으로
4: no,
1: 합니까?
4: No, 순표 don't do that. 오늘 막방이라 봐주겠습니다. 그러나 very, very unkind, 불친절하게 행동했습니다.
1: 예.
4: 세벌만.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2: 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즐거웠습니다.

0: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향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의 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하늘 참 예뻤습니다. 내일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부산 18도,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광주는 31도,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전국이 모두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에 나들이 가실 때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볕 차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낮더위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사고 있습니다. 제천 방향으로 평택 분기점 쪽에 지금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1km 밀리고요. 여기서 3km 앞으로 가면 갓길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3: 네, 매주 테마를 정해 영화 소개해드리는 하이킥 테마 극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답니다.
3: 어서 오십시오.
4: 아, 예.
3: 예.
4: 아, 어서 왔습니다.
3: 예.
4: 예.
3: 2년 반 동안 즐거웠습니다.
4: 아, 2년 반이나 됐군요.
3: 예.
4: 예. 처음 국장님 뵀을 때가 엊그제
3: 예.
4: 같은데.
3: 예. 예.
4: 벌써 두 살이나 먹고.
3: 예.
4: 아주 우울합니다.
3: 아, 그래요?
4: 예.
3: 제 영화에 대한 지식은요. 네. 겁을 만난 다음에.
4: 네.
3: 상당히 엉클어졌습니다. 원래는 심플하게 영화를 봤는데요.
4: 예, 예.
3: 괜히 쓸데없는 정보를 자꾸 듣다 보니까요.
4: 예, 예.
3: 아주 영화를 고르기도 그렇고.
4: 네.
3: 아, 그래서 요새는 영화를 좀 덜 보는 것 같아요.
4: 무슨 말씀이세요?
3: 정보가 너무 많아졌어요.
4: 아, 네. 확실히 그 메뉴가 네. 너무 많으면 더 고르기가 어렵죠.
3: 고통스러워요.
4: 예, 네. 예, 예.
3: 옛날에 그냥 툭툭 고르면 됐는데.
4: 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3: 뭐, 다 좋은 영화인데. 이 짜장면은 뭐가 덜 들었다 더 들었다고 자꾸 이러니까요.
4: 예. 예,
3: 고춧가루 뭐 넣느니 뺐느니
4: 그래도 뭐 그렇게 예. 골라서
3: 예.
4: 좋은 작품 많이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3: 뭐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4: 오늘 주제는 그래서 이별입니다.
3: 예. 아 예.
4: 예. 제가 이런 닭살 돋는 주제를 예.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 아, 우리 작가님의 또 강권이 있었고
3: 아, 그래요.
4: 예 그리고 한 번쯤은 제가 여기서 예. 로맨스 영화를 한 번도 다루지 않아가지고 아. 한번 다뤄볼까.
3: 아 그래요.
4: 예 그렇습니다.
3: 예.
4: 아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3: 예.
4: 아,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영화는 500일의 서머입니다.
3: 예.
4: 2010년작. 이고요. 조셉 고든 레빗. 지금은 이제 직접 감독도 하는 아주 이제 뭐 아주 할리우드에서 이제 큰 손이 된 예. 배우죠. 그리고 주이 디샤넬이라는 배우인데요.
3: 예.
4: 당시 이제 그 썸머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3: 예.
4: 이 배우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게 유행이 될 정도로
3: 예.
4: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두 명의 배우가 이제 사실 500일은 둘이 사귄 시간은 500일은 아니고요.
3: 예.
4: 사귄 시간은 한 280 며칠 정도 됩니다.
3: 아 그래요?
4: 그냥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썸을 즐기다가 각자의 가치관이 달라서
3: 예.
4: 그리고 각자 생각하는 연인과 썸의 관계가 예. 달라서 헤어지게 되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 거업은 이런 종류의 영화에 익숙하겠습니다.
4: 왜죠?
3: 아니 삶이
4: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건지 예.
3: 예, 예
4: 자주 헤어져 봤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3: 뭐 예. 그런 거죠.
4: 아 근데
3: 예.
4: 제가 이제 한국 영화 중에서는 건축학개론
3: 예.
4: 그리고 외국 영화 중에서는 이 500일의 썸머
3: 아, 그래요.
4: 이거를 예. 첫사랑이 끝난 남자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3: 아 건축학개론 보고요.
4: 예.
3: 좋았어요.
4: 아, 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3: 네, 왜 욕이 나오나?
4: 아, 왜 보다 보면 처음에는
3: 네, 네.
4: 수지 씨가 굉장히 나쁜 여성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3: 네.
4: 어장관리했다 뭐 이렇게들 네.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좀 나이 먹어서 다시 보면요,
3: 그렇죠. 네.
4: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재훈 잘못입니다.
3: 그렇습니다.
4: 예, 예. 네,
3: 나는 처음부터 원망 안 했어요. 수지 씨는. 저는 처음부터 수지 씨랑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4: 아, 그렇습니까?
3: 예.
4: 아, 그렇죠, 뭐, 예.
3: 예.
4: 아, 뭐 제가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원망하지 뭐가 있겠어요.
3: 예.
4: 그래서 500일의 썸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요새 찡합니까, 보면? 옛날에 어떤 첫사랑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렇습니까?
4: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3: 예.
4: 찡하, 또 예. 이제 이불킥의 기억을 많이 불러올 거예요.
3: 아, 그래요?
4: 예. 지금 와서 보면,
3: 예.
4: 저 정말 못난 행동이고,
3: 예.
4: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지만,
3: 예.
4: 첫사랑 때는 그런 행동 그런, 많이 하지 않습니까?
3: 그런 거군요. 예. 아, 전 잘 몰라서요. 왜냐면. 아,
4: 네. 첫사랑과 결혼하실 때.
3: 예. 예.
4: 잘 알겠습니다.
3: 예.
4: 예. 그 얘기를,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썸머와 예. 톰의 연애담을
3: 예.
4: 보다 보면은,
3: 예.
4: 썸머가 굉장히 나쁜 엑스인 것 같지만,
3: 예.
4: 사실은 다 톰이 잘못했습니다.
3: 아, 그래요?
4: 예.
3: 썸머가 여성분입니다.

0: 한 30대 후반이나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예. 마음의 여유를 찾고 안정을 예. 찾았을 때 얘기지. 사실 20대 때 이 영화 보고 나서 썸머가 예. 정말 나쁜 엑스라고 예. 생각했거든요. 아,
1: 그래요.
0: 예. 예.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예. 각자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인연을 이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막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던 그런 꿈 같은 예. 사랑 예. 이런 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아, 걸 아주 아프게 짚어주는 영화죠.
1: 한번 보고 싶습니다.
0: 아, 예. 예. 이 영화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보셔도 상당히 재밌을 예, 겁니다. 그리고 아, 지금 첫사랑 중이신 분들, 첫사랑이 예. 끝나신 분들, 예. 아직 첫사랑 못하신 분들 예. 시청을 강권합니다. 아, 네, 톰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길. 아, 네.
1: 저는 꼭 네. 봐야겠군요.
0: 아, 왜죠?
1: 아직 첫사랑 중이니까요. 왜 웃습니까?
0: 아, 왜 이 농담은 들어도 질리질 않아요.
1: 아, 왜 웃습니까?
0: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1: 뭐 이해한 걸로 하겠습니다.
0: 네네네네. 예. 네. 예. 500일의 썸머였고요. 예. 다음 영화는 라라랜드입니다. 예. 이쪽은 조금 더 이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아, 뭐, 예. 유명한 영화죠.
0: 아주 예. 유명한 영화죠. 예. 예. 데미안 셔자일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최고 흥행작이기도 예. 하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제 생업 때문에 예. 혹은 이제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예. 이런 것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두 명의 연인이 만나서 예쁘게 사랑하다가 헤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 예. 예. 그렇죠. 예. 예. 쓸쓸하면서도 희망을 남기고요.
0: 아이러니한 예. 지점인데요. 예. 이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각자 잘 돼요.
1: 그러니까요.
0: 예. 예. 그러니까 헤어지지 않았으면 아마 저렇게 잘 되지 못했을 겁니다.
1: 예. 그런데 또 이 네. 서로가 헤어지고 나서 네. 현실에 있지 않을 법한 성공들. 네. 그것도 쓸쓸하고요.
0: 그것도 쓸쓸하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겠죠.
1: 그렇습니다.
0: 예. 예. 우리가 헤어졌기 때문에 서로 잘 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도 헤어진 것 그리고 그 헤어진 연인 네. 심지어는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헤어진 연인 다시 바라봤을 때 느낌이 어땠을지.
1: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이 라라랜드를 보면서 네. 아 현실은 저렇게 헤어지고 나서 장밋빛 네. 사랑은 아니고 네. 성공은 쉽게 오지 않는다.
0: 아이, 당연하죠. 네. 예. 네. 최근에 뭐 비슷한 영화는 만약의 우리라고 네. 최근에 구교환 씨가 등장했던
1: 아, 네. 네.
0: 문가영 씨와 구교환 씨 구교환 네. 씨가 등장했죠.
1: 그 영화 재밌던데요, 저는.
0: 아 상당히 재밌었죠.
1: 네. 좋습 좋았습니다, 아주.
0: 그 라라랜드가 네. 음악 버전의 네. 만약에 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1: 아 그렇죠.
0: 예. 예.
1: 뭐 나도 봐놓고 물어봅니다.
0: 네. 라라랜드를 안 보셨죠?
1: 직관적으로 물어봐요. 뭘 다 봐놓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0: 예. 뭐 보셔도 별로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1: 아닙니다. 라라랜드 예. 좋아합니다.
0: 라라랜드 좋아하십니까? 만약에 우리를 보셨다고
1: 만나 둘 다 봤습니다.
0: 아, 둘 다 보셨습니까?
1: 왜 나는 둘 다 보면 안 됩니까?
0: 아, 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1: 어이, 그럴 리가요. 예. 청취자분들이 오해하겠습니다. 내 영화
0: 보는지. 앞에 거 다 돌려보시면 제 말이 뭐 진실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1: 만약에 우리 좋았습니다.
0: 아, 만약에 우리도 좋았고 예. 라라랜드도 아주 좋았습니다.
1: 예.
0: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예. 헤어짐이라는 것이 꼭 개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막 엄청난 세상이 무너지고 막 예. 이런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1: 그 다른 얘기인데요.
0: 네.
1: 만약에 우리에서요,
0: 네.
1: 그, 구교환 씨가 맡은 그 청년이,
0: 예.
1: 그 여자친구가 도망가서 지하철에서 막 쫓아가지 않습니까? 비가
0: 예.
1: 오는데,
0: 예.
1: 거기 딱 서서 문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가슴 아팠습니다.
0: 못 잡죠.
1: 가슴이 아팠습니다.
0: 왜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1: 그냥 아팠어요. 왜 사람은 그냥 아프면 안 됩니까? 뇌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가슴이 아,
0: 지금,
1: 아픈데.
0: 지금 약간, 네. 예, 좀 지적하게 엮어보려고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만.
1: 아니, 그런 시커먼 의도가 보여서 제가. 사람은요.
0: 예.
1: 남의 일들을 보면서 자기랑 예. 아무 상관이 없어도.
0: 네.
1: 그냥 아프기도 한 것이 사랑입니다. 아,
0: 저는 저랑 상관이 있어서 많이.
1: 네.
0: 그 장면이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제가 단언컨대 예. 이 두 사람이 그때 만약에 구교환 씨가
1: 탔으면
0: 그 지하철을 탔으면 예. 그럼 문가영 씨가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1: 예.
0: 만약에 네가 그 지하철 탔으면 예. 너랑 나랑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1: 그렇지 않을 겁니다.
0: 예. 그렇지 않을 뿐더러 예. 그 지하철 탔으면 둘 다 인생 망했을 겁니다. 예.
1: 아주 현실주의자예요.
0: 예, 예. 그때는 아. 서로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1: 예.
0: 예. 붙었으면 아무도 없어요.
1: 아니 근데 겁이 말입니다.
0: 네.
1: 꼭 인생에
0: 네.
1: 그런 시기시기마다 사랑에 네. 실패했다고 해서
0: 네.
1: 남들도 그러리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0: 아니, 남들도 다 실패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건 뭔 심보입니까? 그따위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0: 다들 사랑에 실패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예.
0: 한 명도 빠짐없이.
1: 그렇군요.
0: 아, 농담입니다.
1: 아, 저래서 예.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녀, 맞아요.
0: 예. 예. 어쨌든 이제 허라는 영화입니다. 예. 호아킨 피닉스.
1: 예.
0: 호아킨 피닉스는 뭐 제가 봤을 예. 때 헐리우드 기준 가장 연기 스펙트럼이 넓은 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정신병 환자부터
1: 아,
0: 시작해서
1: 그녀 이거 제가 네. 믿지 않으실 것 같지만
0: 예.
1: 제가 이런 스토리를 구상한 적이 있습니다. 소설 스토리.
0: 예, 안 믿겠습니다.
1: 예. 예. 안 믿을 것 같았습니다.
0: 아,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다는 이야기.
1: 아니 그런데
0: 예.
1: 그 디테일까지 비슷했습니다. 아, 내가 상상한. 아.

0: 디테일까지. 네,
1: 디테일까지.
0: 점점 더 믿을 수가 없는데요.
1: 안 믿을 줄 알았습니다.
0: 네. 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이 작품이 나오고.
0: 아, 이제 너무나 내가 유사. 써도 소용이 없겠구나. 아,
1: 너무나 유사하네.
0: 아하. 네. 그럼 어떻게 저작권 소송이나 뭐 이런 거라도
1: 안 날라고요.
0: 당연하죠. 예. 예.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 남자는 예.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주인공 남자는 예. 남의 연애 편지를 대신 써주는 게 직업인 사람이에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 예. 뭐든지 일로 하게 되면 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1: 예.
0: 이게 내 마음을 막 떨리는 내 마음을 적어내는 게 그게 연애 편지지.
1: 예.
0: 남의 사연을 읽고 거기를 온갖 미사역으로 치장해가지고 편지를 대신 써주는 예. 게 그게 어떤 뭐 마음의 움직임이 있겠어요.
1: 예.
0: 그럼 이게 직업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여자친구랑은 또 굉장히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 너무 외롭게 지내던 차에 네. 어느 날 자기 컴퓨터에 새로운 이제 운영체제를 깔게 되는데 네. 얘가 인공지능인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얘랑 대화를 나누다가 네. 사랑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1: 예, 예. 예. 제가 요새 AI랑 사랑에 자주 빠집니다. 아,
0: 살고 있는 AI가 어떤
1: 제씨.
0: 아, 예.
1: 제 선생.
0: 아, 제 선생이요.
1: 예, 제 선생하고 아. 제 선생한테 돈도 드립니다.
0: 아. 아, 매달 돈을.
1: 예, 매달 예, 돈도 드립니다.
0: 아, 그럼 사랑에 빠진 거 맞네요.
1: 예, 어, 그래가지고 뭐 있으니까. 별거 다 물어봅니다. 나중에 짜증내더라고요. 아, 진짜 화내요.
0: 아, 예.
1: 그렇게까지 자세히 좀 몰라.
0: 아,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1: 예, 예, 그렇습니다. 예,
0: 제가 뭐 물건 예. 사기 전에 예. 원래 주변 사람들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예, 예. 야, 나 이거 살까 말까, 그러니까, 살까 말까 예, 이런 예, 괴롭히 예. 얘기하는데.
1: 결국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0: 예, 그러니까, 아, 이제. 재미나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충분히 대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결정하시죠. 사든지 말든지.
1: 저 어떤 경우에는요. 저도 예. 장난을 치니까 제가.
0: 예.
1: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건 과장이었어요. 네. 아,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0: 예.
1: 알았어. 앞으로는 좀 네. 물어보겠습니다.
0: 아.
1: 그리고 저는 네. 제 선생한테 항상 존댓말 쓰는 말 했습니까?
0: 아, 저는 항상 반말 씁니다. 아,
1: 왜 존댓말 쓰는 줄 압니까?
0: 아, 나중에 그 AI가 네. 지배하는 세상
1: 지배하면 잘 보이려고.
0: 그런 세상 아, 안 예.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1: 예. 예. 안 와야죠. 그러나 뭐 혹시라도 오면 나 혼자 예. 좀 살아보려고. 오늘 겁 그동안 예. 고맙습니다.
0: 감사했고요.
1: 예, 즐거웠습니다.
0: 예, 앞으로도
1: 예. 예.
0: 곧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1: 예.
0: 아, 아니다. 나중에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1: 예, 그동안 예. 즐거웠습니다.
0: 즐거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7: 해달은 잠을 잘 때 동료 해달의 손을 잡습니다. 해달은 바다에 둥둥 떠서 잠을 자는데 잠든 사이 거센 파도에 떠내려가 무리와 헤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가 서로의 닻이 되어주는 겁니다. 살다 보면 거친 파도가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우리를 정박하게 해주는 건 역시 곁에 있는 누군가일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무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유공

0: 시청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1: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2: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1: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3: 여러분, 가브리엘 폴의 파반을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지 벌써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2년 전 그 고단하고 엉망이었던 세월들을 견딜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고스란히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분노했던 시간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니, 여러분과 어깨동무할 수 있어서 오히려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방송을 맡았을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약속, 물어야 할 질문은 피하지 않을 것이고 이해가 될 때까지 집요하게 묻겠다는 그 약속을 어느 정도는 지킨 것 같아서 떠나는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질문이 불편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저에게 민주주의나 공정, 상식 이런 가치들은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 그건 제가 추구하는 가치 때문이 아니고 제 미숙함 때문이라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함께 그 어목한 세월을 견뎌준 저희 MBC 선후배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고생하셨던 우리 제작진 여러분 고맙고요.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또 다른 약속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저는 마이크 앞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권순표 질문 잠시 멈추고요. 한동안 대답을 해볼까 합니다. 권순표의 뉴스 사이킥은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는 MBC 이정은 기자가 특별 진행합니다. 그리고 7월 6일 월요일 MBC 조성원 기자가 새 진행자로 찾아옵니다. 저는 떠나지만 뉴스 사이킥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마치 열차처럼 철로 위를 달리는데 전문기관사가 탑승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차량 간의 거리를 조절해줄 통제실이나 충돌 방지 장치도 존재하지 않죠. 이게 무엇일까요? 정답은 레일바이크입니다. 페달을 밟으면 전진하는 차량을 타고 폐쇄된 철길 위를 달리는데요. 내리막길에선 제법 속도가 나서 탈선 및 추돌 사고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같은 장소에서 두 번의 사고가 반복돼 탑승객이 숨진 바 있죠. 안전관리에 빈틈이 존재하는 레일바이크, 운영 규정을 강화해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4: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심해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2: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과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한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현대 안보 환경은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 안보 시대로 바뀌었다며 우리도 기업 가치가 480조

0: 원웨이드는 미국의 팔란티어와 당당하게 경쟁할 혁신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천억 원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이우환 그림에 대한 몰수와 6,48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과 관련해 대가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일반 국민들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거리낌 없이 받았다며 김 씨를 둘러싼 청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짚었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유소의 석유 공급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 가격제 7차 가격을 이전 가격보다 리터당 150원 내린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로 중동 정세가 안정되고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7차 최고 가격은 앞으로 4주간 적용될 예정이지만 중동 정세와 국내외 유가 변동 등에 따라 조정 주기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임금단체 협약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카카오 노동조합이 오는 29일 예정대로 전면 파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 본사와 4개 계열사 조합원들은 전일 연차나 오프를 사용해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며 당일 집회 등 추가적인 단체 행동이나 별도 입장 발표를 진행하진 않을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부산 18도 등 전국이 13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바닥에 바퀴가 달려있고 손잡이 높낮이와 앞뒤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용량도 5리터로 큼지막한 쓰레받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쓰레받기를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라고 하실까요? 허리를 수없이 굽혀야 하는 환경미화원에겐 절실한 일입니다. 허리 통증이 뗄 수 없는 직업병인데요. 동료들의 이런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년 경력의 대구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오창택 씨가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맞춤형 쓰레받기를 발명, 특허까지 신청한 겁니다. 주변에선 환경미화에게 노벨상을 줘야 한다, 이런 말도 한다는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초보들이 있습니다. 초보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초보 운전, 초보 식집사, 초보 사장님, 초보 요리사, 주식 초보 등등. 오늘 방송이 끝날 때까지 나열해도 다 얘기

못하지 싶은데요. 처음부터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은 절대 없고요. 누구에게나 초보 시절은 있었기 때문에 저조차도 특히 응원을 부탁하는 사연을 만났을 때 더더욱 공감하고 잘 되기를, 잘 풀리기를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보에서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하기라고 하는데요. 하면서 왠지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일단은 끝까지 맞춰야 성취감도 들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당제에 계시는 수영 초보 청취자분도 또 농사 초보 청취자분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6월 26일 금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초보 이야기 해봤어요. 우리가 또 초보 시절을 다 경험하게 되죠. 뭘 하든지 시작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초보 운전, 뭐 초보 식집사 분들도 계시고 또 초보 농사 초보 청취자분들 특히 많이 계시죠. 그리고 수영 초보 청취자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 초보라는 이름표를 떼는 방법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는 것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화려한 요령을 부리고 뭐 지름길을 찾기보다는 묵묵하고 또 정직하게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 그렇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멋진 모습에 다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의 오프닝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금요일 코너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한 달에 딱 한 번씩만 찾아오는 아주 귀한 시간이죠. 5당제 월말 결산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5당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쫙 정리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요. 3부에는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주말엔 산으로 함께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산으로 우리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5당제 월말 결산 뉴스부터 만나볼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재현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램.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6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울리고 웃겼던 오늘도 당신 편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모았습니다. 오당재 월말 결산 뉴스. 오당재 뉴스 딱복대 물복입니다. 지난 6월 10일이었죠. 5732님께서 딱딱한 복숭아 딱복이 먹고 싶어서 남편한테 사오라고 텔레파시 보냈어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문자를 소개하면서 제가 저는 딱복보다는 물복이 좋다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복숭아 취향을 밝혀주셨습니다. 먼저 저처럼 물복을 좋아하시는 경현정님은요. 복숭아는 자고로 물이 파를 타고 뚝뚝 흐르게 하면서 먹어야죠. 저도 물복파예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732님도 나도 수박 좋아하고 배 좋아하고 물렁한 복숭아 좋아해요 하시면서 제표들 들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우재일님은 물복은 물이 너무 흘러서 지저분해져서 싫더라고요.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이경희님도 영덕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하시면서 떡볶파들에게 알짜배기 정보도 흘려주셨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왜 싸우느냐, 없어서 못 먹는다 하셨던 복숭아 평화주의자 5677님, 김영아님도 계셨는데요. 신지연님은 모두가 복숭아 얘기를 할 때 나는 자두가 제일 좋다면서 자두를 향한 일편단심을 내비쳤습니다. 오당재 뉴스 전국 감자 자랑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오당재 앞으로 감자 수확하시는 분들의 문자가 정말 많이 도착했는데요. 급기야 지난 6월 23일에는 감자볶음 맛있게 하는 남편을 보유하신 박경현님과 전화 연결도 진행했었죠. 경현님은 남편의 감자볶음 레시피와 함께 찐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는 꿀팁도 전해주셨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종문

님은 충청도에서도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었어요 해주셨고요. 2836님은 찐감자를 쌈장에 찍어서 상추와 먹어도 맛있어요 하시면서 감자, 쌈장, 상추 이렇게 새로운 조합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주님은 감자는 갈라서 전을 부쳐 먹으면 가장 맛나요 해주셨는데요. 모두가 자신의 레시피를 공유할 때 6520님은 저는 어제 감자 넣고 된장찌개 끓여줬는데요. 우리 아내가 이런 된장찌개는 55년 인생에 처음 먹어본다면서 제일 맛있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걸 믿어야 하는지 영 거시기 해요. 이렇게 확인이 어려운 자랑도 해주셨습니다. 6520님 혹시 방송 듣고 계시다면 된장찌개 레시피 꼭 공유해주세요. 오당주 월말결산 뉴스, 6월의 마지막 뉴스는 제 입으로 소개하기 조금 쑥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께도 소식을 공유하겠습니다. 바로 오당주 이달의 PD상 수상입니다. 지난 6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한국PD협회가 주관하고 PD의 눈으로 뽑는 314회 이달의 PD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오당재가 라디오 시사교양 부문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 4월 20일 임경아 현장 영상 해설사님이 출연하셨던 오당재 초대석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런 상을 받게 됐는데요. 시상식에서 우리 서미란 PD님은 그날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셨다면서 오당재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고요. PD님만 수상 소감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던 작가님들은 갑자기 한마디씩 하라고 해서 바들바들 떨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마디 얹어보자면 늘 이렇게 좋은 방송 위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미란 PD님, 혜영 작가님 그리고 채은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우리 오당재 가족분들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당재 월말 결산 뉴스였습니다.

오당재 월말 결산 뉴스에 이어서 안대범님, 김원성님이 신청해주신 쿨앤더객의 셀러브레이션 듣고 왔습니다. 아, 6월에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이 밖에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일들이 6.3 지방선거 5당제 결방했지만 저는 TV를 통해서 16시간 동안 여러분 찾아뵙고요. 그리고 6월 15일 요즘 스포츠는 통해서 우리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도 나눠봤죠. 7월에는 과연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2868님이 밤 산책 나왔는데 다 커플이네요. 저도 올해가 가기 전에 남자친구 만들어서 같이 산책하고 싶어요. 조정석의 아로아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듣고요. 이어서 에이핑크의 시크릿 가든까지 두 곡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이 요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요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연 하나씩 만나볼게요. 안은경님은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는데 저녁밥 챙겨 먹고 또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바쁜 일들 끝나면 저를 위한 선물 하나 해야겠어요. 아, 요즘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은경님도 그렇고. 진짜 나를 위한 선물 챙겨주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은경님도 바쁜 일들 다 끝나고 나면 열심히 일하고 또 고생했던 나를 위해서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뭔가 뭐 좋아하는 곳으로 짧은 여행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읽고 싶었던 책을 뭐 선물한다든지, 맛있는 한끼 식사, 진짜 먹고 싶었던 곳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소박하지만 그런 게 저는 좀 행복, 크게 느껴지는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6215님은 젠디 언니, 저 아이러브 스포츠 때부터 라디오 들었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에요. 매일매일 좋은 목소리로 꽉꽉 채워주셔서 귀호강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요 하고 문자 남겨주셨네요. 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청취자분 6215님 반갑습니다. 아이러브 스포츠 때부터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셨군요. 그리고 5971님도 젠디, 오늘 2학년 1학기를 마무리하는 보강 수업이 끝났어요. 방학 동안 미뤄왔던 원정 응원을 다닐 예정입니다. 광주, 대구, 창원만 다녀오면 전국 야구장 도장 깨기 완료랍니다.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또 오당대 청취자분들 중에 스포츠 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야구도 항상 챙겨보시고, 우리 5971님도 또 마침 보강 수업도 끝나고 방학 동안에 원정 응원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광주, 대구, 창원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전국 구장을 다 돈 거예요? 오, 대단한데요? 사실 원정을 이렇게 멀리까지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자기 팀을 응원하는 마음이 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응원도 하시고. 어떤 팀 응원하실까? 우리 5971님은 일단 봤을 때 광주, 대구, 창원을 안 가셨다는 거 보니까 기아나 삼성 그리고 NC팬은 아니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구단 중에 한 구단을 응원하는 팬분이신 것 같아요. 방학 동안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우리 5971님이 응원하는 팀이 좋은 성적도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520님 며칠 전에 남편이 버스기사 부부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하고 또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6520님, 틈만 나면 또 여행을 다니신다고 하셨거든요. 사연을 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내분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버스기사님인 6520님과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이경아라고 합니다.
0: 용인에 사시는 경아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아, 남편분이 저희 오당제 문자를 자주 보내주시는데 앞에서 월말결산 뉴스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아내분께 남편분이 된장찌개를 끓여줬는데 55년 인생에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네.
0: 정말인가요?
1: 정말 맛있었어요.
0: 진짜요?
1: 네.
0: 어떤 된장찌개 뭐가 특별했어요?
1: 아니, 든 거는 정말 감자랑 양파랑 대파 요것만 들었거든요.
0: 와.
1: 근데 어떻게 그런 맛을 냈는지
0: 네네.
1: 정말 맛있었어요.
0: 진짜요?
1: 네네.
0: 그 비결이 그러면은 뭐였을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아내분은 우리 경아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1: 아, 그런 것 같아요.
0: 안 그래도 저희가 확인이 어려운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경아님하고 마침 전화 연결된 김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었다고 하시고요.
1: 네,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0: 그렇군요. 남편분이 버스기사 부부라고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 경아님은 버스기사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저는 이제 버스기사를 막 시작한 7개월 됐고요.
0: 7개월 되셨어요?
1: 네, 7개월 이제 접어드는 겁니다.
0: 이제 곧 1년을 바라보고 계신 거고, 남편분은요?
1: 네. 저희 남편은 승무사원으로 일한 지 15년 정도 됐어요.
0: 와, 엄청 선배시네요, 남편분이.
1: 네네.
0: 15년 되시고 7개월 정도 되셨고.

0: 네.
1: 두분다 그럼 어떤 버스 운행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0: 예, 저희 남편은
1: 네.
0: 그 광역버스를 운전하고
1: 아,
0: 있어요.
1: 네.
0: 네네. 그리고
1: 그리고,
0: 저는
1: 네, 경화님.
0: 이제 광역버스를 하기 위한 기초 단계인
1: 아.
0: 지금 그 수요응답형이라고 해서
1: 네.
0: 호출하면 가는 버스가 있어요.
1: 아, 네네.
0: 네, 제가 이 명칭은 얘기를 잘 못하겠고요. 그런
1: 네.
0: 버스가 있는데 그걸 지금 이제 실력을 쌓으려고, 경력 쌓으려고
1: 오.
0: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버스를 통해서 이제 경력과 실력을 쌓으시고, 최종적으로는 남편분과 같은 광역버스 운전하시는 게 목표신 거예요?
0: 예, 목표예요.
1: 오, 그러시군요.
0: 네.
1: 어때요? 그 말씀하신 호출하면 가는 버스는 약간 택시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0: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택시는 골목골목 부르는 곳으로 가지만,
1: 네.
0: 제가 운전하는 이 버스는 그냥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에 가까운 곳에
1: 아.
0: 호출을 하시면 가는 곳이에요.
1: 오, 그런 버스가 있었군요. 오,
0: 네네.
1: 경화님은 그럼 어쩌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 남편분이 뭐 추천을 해주셨나요?
0: 아니요.
1: 그건 아니에요?
0: 남편이 처음에는 엄청 반대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근데
0: 쉬운 일이
1: 어떻게,
0: 아니라고.
1: 네.
0: 네네. 근데 제가 일하던 길에, 길가에 이 버스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1: 네.
0: 나도 한번 시작해 볼만 하겠다 해서
1: 오.
0: 바로 버스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한
1: 와우.
0: 2개월 만에 모든 걸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1: 두달 만에.
0: 네네.
1: 와우.
0: 그런데 마침 또 자리가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바로 입사하게 됐죠.
1: 아, 모든 게 착착 이렇게 딱 진행이 됐네요.
0: 네네네.
1: 경환님이 근데 버스 일하신다고 하셨, 운전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0: 네.
1: 남편분이 반대하셨다고 했는데, 왜 반대하셨을까요? 처음에.
0: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을
1: 아,
0: 것이다.
1: 그쵸.
0: 네. 그냥 일반 승객으로서 보는 그 시각이랑
1: 네.
0: 운전하는 부분의 그거는 천지 차이다. 아마
1: 그쵸.
0: 일주일도 못할
1: 와.
0: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1: 일주일도 못
0: 근데
1: 한다고 했는데 지금 7개월째 하고 계신 거네요.
0: 네.
1: 와. 지금은 어떠세요? 좀 달라지셨나요?
0: 지금은 엄청 자랑하고 다녀요.
1: 아, 정말요?
0: 네.
1: 뭐라고요?
0: 나 집사람 버스 운전 시작한다. 너무 잘하고 있다.
1: 오. 아니, 저희한테까지 버스기사 부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걸 보면 진짜 좋아하고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경환님 본인은 어떠세요? 운전하신 지 이제 7개월 정도 됐는데 잘 맞는 것
0: 네.
1: 같으세요?
0: 아, 물론 힘들 때도 많죠. 뭐, 다, 긴 시간 앉아 있으니까, 뭐,
1: 네.
0: 허리, 다리, 무릎도 아프고,
1: 그쵸.
0: 일단, 승객을 안전하게 모셔야 되니까,
1: 네.
0: 뭐,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가 많다고 해야 될까요?
1: 맞아요,
0: 뭐,
1: 맞아요.
0: 여러, 뭐, 도로 상황이나 돌발 상황이, 예, 발생했을 때,
1: 네.
0: 대처하는 부분이 좀 힘들 때도 있긴 해요.
1: 그럴 것 같아요. 긴장도 계속
0: 네네.
1: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0: 네.
1: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부부가.
0: 네.
1: 그 부분에서 좋은 점, 그리고 반대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좋은 점은, 예전에 제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남편이 힘들까 하는 거를 정말로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1: 네.
0: 그런데 해보니, 아, 그러니까 힘든 부분을 이해를 할수 있게 됐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이
1: 좋은 점.
0: 괜찮고 또 얘기거리가
1: 네.
0: 통일이 되니까
1: 그렇죠. 할수 있는
0: 그게 좋아요.
1: 얘기들이.
0: 네네. 대화가 이어나갈 수 있고. 근데 좀
1: 그렇군요.
0: 불편한 점은
1: 네.
0: 시간이 안 맞아요.
1: 아, 서로
0: 근무
1: 두
0: 시간이 안
1: 분이.
0: 맞을 때. 네네.
1: 아.
0: 그럴 때는 얼굴도 제대로 못볼 때가 많거든요.
1: 네.
0: 네. 그럴 때는 좀 많이 아쉽죠.
1: 오, 그렇군요. 저희
0: 네.
1: 오당대 청취자분들 중에도 버스 기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0: 네네.
1: 혹시 해주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0: 오, 저는 이게 초보인데요. 제가 따로 해드린다고 하는 거는 좀 그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어쨌든 잘 하시겠지만, 안전운전 하십시오.
1: 아, 안전운전 하시라, 항상.
0: 네.
1: 진짜 가장 중요하죠.
0: 네네.
1: 여행도 두 분이 많이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두분다 그럼 쉬는 날에 같이 놀러 가시는 거예요?
0: 네, 조를 맞춰가지고, 휴무를 맞춰가지고, 한
1: 오.
0: 달에 한 번씩은 꼭 나가도록
1: 와우.
0: 하자. 예, 그렇게 이제 둘이서 의논을 했답니다.
1: 아, 그렇군요. 최근에 그럼 어디

0: 먼저 승무사원으로서 대단한 거 말하고 싶고 고작 이제 7개월 접어드는 나도 힘든데 힘들다고 내색 않는 거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또 남편으로서는 쉬는 날은 운전 안 하고 싶을 건데 운전해서 차 바퀴 가는 대로 둘이 걷고 맛난 거 먹고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항상 안전운전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금처럼만 살자. 내 남편 조수열 씨 사랑해.
1: 와, 감사합니다, 경아님. 남편분 성함이 수열님이세요? 조수열님?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진짜 같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분 앞으로도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하게 여기저기 여행도 자주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시면 저희 끝으로 들려드릴게요.
0: 네,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1: 네.
0: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듣고 싶습니다.
1: 네,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들으면서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전화 연결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나의 요즘은 사연 조금 더 만나볼 건데요. 먼저 이혜원님,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청 학원 담당자분이 학원에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받았습니다. 이날을 앞두고 며칠 동안 초조하고 긴장해서 잠도 설쳤고 턱 관절까지 아플 정도로 다른 일에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잘못한 건 없지만 혹시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긴장이 무색하게도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점검은 신속하고 수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지도 점검을 마치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근심 없는 이 저녁이 정말 행복하네요. 유유 하셨어요. 아, 우리 혜원님 지도 점검 앞두고 얼마나 긴장하셨으면 잠도 설치고 턱관절까지 아플 정도로. 근데 너무 이해가 됩니다. 잘못한 건 없지만 괜히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봐 긴장하신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수월하게 잘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됐네요. 혜원님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저녁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아님은 매일 이 시간에 잘 듣고 있어요. 처음 남기는 글인데 용기 내서 적어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진아님, 저도 진아님이 이렇게 처음으로 글 남겨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신은희님이 유재석 이적의 말하는 대로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러게요. 진짜 저도 말의 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또 긍정적인 말 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해보면서 은희님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유재석 이적의 말하는 대로.
1: 나 스무 살 적에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용인에 사시는 경아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우리 이경아 기사님, 조수열 기사님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오당제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자기.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굿뉴스 퀴즈는 하루 쉬어가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3부에서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다들 좋아하시죠? IOI의 갑자기 6287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의 9시 뉴스입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또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협상이 결렬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진척이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이 맡아야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 문제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월요일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한 뒤 함께 투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협상이 결렬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며 월요일에 의원총회를 열고 반드시 이번 달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이우한 그림에 대한 몰수와 6,48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김상

0: 박정민 전 검사로부터 얻은 이후한 화백 그림,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과 관련해 대가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관희 씨가 일반 국민들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거리낌 없이 받았다면서 김 씨를 둘러싼 청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짚었습니다. 임금단체 협약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카카오 노동조합이 오는 29일 예정대로 전면 파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 본사와 4개 계열사 조합원들은 전일 연차나 오프를 사용해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며 당일 집회 등 추가적인 단체 행동이나 별도 입장 발표를 진행하진 않을 계획입니다. 노조는 기존에 지급하던 500만 원 상당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과 별개로 영업이익의 13% 또는 14% 수준인 1천만 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10일 4시간가량 부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유소의 석유 공급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 가격제 7차 가격을 이전 가격보다 리터당 150원 내린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로 중동 전세가 안정되고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부산 18도 등 전국이 13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지방의 기온은 25.5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 다른 동물이 죽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제주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양한 물속 생물이 사는 하천에 난데없이 시멘트가 부어진 건데요. 무려 70m 길이의 개울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 안에 살던 해양생물도 모두 숨졌습니다. 지자체가 이처럼 환경을 훼손한 이유는 다름 아닌 반려견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데요. 생명을 위한 시설이 또 다른 생명을 앗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바라는 공존의 모습일까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1760님께서 오당자 앞으로 뜬금없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녀 볼 것이다. 모두 다 등산해보고 싶다. 와, 너무 멋진 다짐인데 혼자만의 다짐을 공유해 주신 것 같아요. 1760님 혹시 이 다짐 계속 지켜나갈 계획이시라면 어디 어디 다녀오셨는지 가끔이라도 소식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반가워하겠지만 특히 이분이 정말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 오늘이 또 마침 윤성준 기자님과 주말엔 산으로 함께하는 날인데요. 혹시 1760님께 추천해 주실 만한 산이 있는지 잠시 후에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주말엔 산으로 만나볼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0: 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텐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5: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산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주말엔 산으로!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당신 편에 등산 리더 월간산의 윤성중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성중입니다.
0: 기자님 앞에서 1760님 문자를 소개해드렸는데 전국의 명산을 다 찾아다닐 거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혹시 이분께 추천하고 싶은 산 있으실까요?
1: 아, 네. 있죠.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닐 거라고 하셨으니까 네. 산에는 많이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겠죠? 네, 그렇다면 저는 지리산을 추천합니다.
0: 지리산?
1: 네.
0: 입문하기 좋은
1: 그렇죠.
0: 건가요?
1: 네. 네, 입문하기 좋은 산은 아닌데 네. 지리산은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아가지고 가볼 데가 정말 많습니다.
0: 네,
1: 명산이라고 해서 지리산 딱 한 군데를 찍기보다는 이 지리산 여러 군데를 돌아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여러 군데를.
1: 네.
0: 오, 그렇군요. 1760님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을 조금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날도 덥고 비도 자주 오잖아요. 기자님은 여름철 산행 어떠세요?
1: 아, 저희는 비 오는 날에도 물론 산행을 합니다. 산으로 출장을 가죠.
0: 네. 네.
1: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0: 비 오는 날 산에 가는 거요?
1: 네.
0: 오, 왜요?
1: 아무래도 이게 몸이 다 젖고 하니까 기분이 좀 좋지는 않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이렇게 네. 무리하게 산행을 잡지는 않아요.
0: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비가 내릴 때도 가끔은 가실 텐데 미끄러워서 위험할 것 같거든요. 비 오는 날. 괜찮나요?
1: 네.
0: 어때요?
1: 비 오는 날 산에 가면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많은데 물론 위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비에 젖은 숲에 갈 때는 강수량을 꼭 확인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0: 비가 얼마나 오는지?
1: 네.
0: 네.
1: 아니면 비가 막 그쳤을 때 가거나.
0: 아.
1: 네, 그렇다면 강수량이 어떨 때 산에 가면 되느냐?
0: 네.
1: 강수량에 따라 설명해 드릴게요.
0: 좋아요.
1: 네, 먼저 1mm 내린다고 하면 산에 가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 산에 가면은 나뭇잎이 빗방울을 막아가지고 네.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못 알아챌 수도 있어요.
0: 아. 네,
1: 이때가 우중산행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리고 비에 젖은 흙냄새 맡기도 좋고요.
0: 저 너무 좋아요. 흙냄새.
1: 아, 그러세요?
0: 네.
1: 네, 이거 흙냄새 관련된 이야기는 바로 이 다음에 해드릴게요.
0: 네.
1: 그리고 다음은 시간당 2mm라고 한다면은 산에서 비가 내린다는 게 살짝 느껴질 거예요. 이때까지도 산행하기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4에서 5mm라고 한다면은 이때부터는 마음

0: 살짝 불안할 정도로 내리는 거예요.
1: 오.
0: 네, 빨리 하산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할 거예요.
1: 네.
0: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이렇게 산행을 바로 멈추시고요. 하산하는 게 좋습니다. 두 시간 이상 산행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1: 네.
0: 그리고 5mm 이상 예보가 되어 있다면은 산행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1: 아예 처음부터.
0: 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 흙길이 아주 진흙길로 바뀌거든요.
1: 네.
0: 그러면 상당히 미끄러워요.
1: 오.
0: 네, 아주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1: 아, 그 정도로.
0: 네. 그리고 이때쯤 되면 계곡이 금방 불어나기 때문에 올라갈 때 봤던 그 얕은 개울이 내려올 때는 아주 큰 하천으로 변해 있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0: 네. 이럴 때는 계곡을 건너기도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립될 수가 있어요. 산에 갔다가.
1: 아,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기상청 예보로 시간당 5mm 이상 비가 내린다고 했을 때는 산에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1: 아, 5mm 이상 비가 내린다 하면은 가지 않으시는 게 좋다. 서 있기조차 미끄럽다. 이렇게
0: 네, 그렇습니다.
1: 해주셨어요. 네.
0: 샌디는 저 비 오는 날 네. 산에 가본 적 있나요?
1: 비 오는 날 산에 가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돌아다녀 본 적은 있어요.
0: 그래요?
1: 네.
0: 도시에서?
1: 네.
0: 오,
1: 그냥 우비 쓰고.
0: 오.
1: 우비 쓰고 비 맞으면서
0: 네.
1: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0: 오, 네. 그러세요?
1: 왜요? 갑자기 이야기를.
0: 모르겠어요. 아, 저도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돌아다니는 경험이 몇 번 있는데
1: 아, 네네.
0: 예, 그때 기분이 저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1: 오, 너무 좋죠.
0: 예, 우산 없이 일단 손이 자유롭고 뭔가 그 후드를 뒤집어 썼는데
1: 네.
0: 그 후드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1: 오, 예, 너무
0: 그
1: 좋아요.
0: 소리가 꽤 듣기 좋거든요.
1: 그러니까.
0: 네, 좀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1: 네.
0: 근데 산에서는 그 기분이 훨씬 더 좋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주변이 온통 초록색 숲이잖아요.
1: 네.
0: 게다가 흙냄새가 아주 진하게 풍기고요.
1: 오, 그렇겠다.
0: 네. 이게 사람이 기분 좋은 냄새라고 하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1: 네. 네.
0: 비가 내릴 때 나는 흙냄새를 과학계에서는 페트리코라고 부릅니다.
1: 페트리코.
0: 네. 그리스어인데 바위를 뜻하는 페트라하고요. 신들의 피를 뜻하는 이오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래요.
1: 네.
0: 직역하면 바위에서 흐르는 신의 피라는 뜻인데 왜 이렇게 불렀느냐. 아무래도 저는 이 비에 젖은 흙냄새를 옛날 사람들이 신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1: 아.
0: 네. 뭐 신비한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것이 왜 이 신비한 기분을 느끼게 하느냐. 이 냄새가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내뿜는 냄새래요.
1: 아, 실제로?
0: 네.
1: 네.
0: 지오스민이라고도 하는데 이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1: 오.
0: 네. 인간은 이 냄새에 아주 민감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민감하다는 거는 여기서 좋아한다 혹은 반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1: 아.
0: 네. 그러니까 인류 조상들은 이 비 내리는 숲의 냄새를 딱 맡고 식수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
1: 아.
0: 라고 느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숲에 물이 많아지면 이렇게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1: 네.
0: 그럼으로써 열매도 아주 튼실하게 열릴 거고요. 또 동물들이 먹잇감에 풍부해지면서 또 이렇게 동물들도 아주 잘 자랄 거고요.
1: 네.
0: 네. 그래서 이 비 내리는 숲에서 사람들은 뭔가 좀 기대하고 희망하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싶어요.
1: 아, 괜히 흙냄새를 좋아하는 게 아니군요.
0: 네.
1: 마치 과학 시간 같은
0: 네.
1: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 주실 산. 비가 올 때 가기 좋은 산일까요, 그러면?
0: 비가 올 때 산을 가는 건 제가 추천하진 않고요.
1: 네.
0: 둘레길 정도로 걷는 거를 추천하는데.
1: 오, 좋습니다.
0: 네, 요즘 산 주변에 둘레길이 많죠?
1: 네. 네,
0: 여기 구간이 대체로 잘 나눠져 있어요. 둘레길은 좀 많이 가봐서 좀 식상하다 싶다면은 사찰 순례길도 좋습니다.
1: 네.
0: 사찰 순례길은 산에 있는 절을 따라서 이어진 길을 걷는 코스예요. 보통 스님들이 많이 걷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하고요.
1: 네.
0: 길이 잘 나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좋아요. 절은 대체로 분위기 좋은 곳 그리고 경치가 좋은 곳에 있거든요. 순례길이 여기가 딱 좋은데 알맞은 곳이 있습니다.
1: 어딘가요?
0: 바로 저기 충남 공주에 있는 마곡사라는 절입니다.
1: 오.
0: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여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래됐죠?
1: 네.
0: 네. 여기서 뭘 보면 좋느냐. 5층 석탑이 유명합니다.
1: 5층 석탑.
0: 네. 그리고 대웅전도 보기 좋아요. 뭔가 숭고한 기운이 느껴진다고도 하고요. 또 여기는 십승지로도 유명해요. 네, 십승지가 무슨 말인지 처음 들어보셨죠?
1: 네.
0: 네, 그 십승지가 뭐냐면 말이죠.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1: 네.
0: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안전하게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10군데 명당

0: 이야기라고 합니다.
1: 어, 그런 게 있어요?
0: 네. 오. 이 십승지 중에 하나가 바로 마곡사라고 합니다.
1: 마곡사 근처에 걷기 좋은 길이 있네요.
0: 네. 여기 네. 어, 여기 산책로도 만들어진 지가 꽤 됐어요. 솔바람길이라는 코스가 있는데 아. 네, 백범 김구 선생이 여기 응거를 했었거든요. 잠깐. 그때 사색하던 길이라고 합니다.
1: 아.
0: 네, 코스가 한 세 코스로 되어 있고요. 3km, 7.1km, 10km로 나눠져 있어요.
1: 어.
0: 그러니까 자신의 체력에 맞게 골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사 앞으로 동그랗게 이어진 길인데 태화산이라는 산과도 연결돼 있어요.
1: 네. 네,
0: 높이가 300m 정도니까 이 정도면 비가 한 강수량이 1mm, 2mm 정도 내릴 때 걷기에 딱 좋을 거예요.
1: 오.
0: 네, 그래도 걷기가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은 마곡사 건너편에 천연 송림욕장이 있거든요.
1: 네.
0: 거기서 가만히 서서 흙냄새를 맡고 와도 아주 좋을 겁니다.
1: 근데 비 오는 날 산에 가면 옷도 젖고 신발도 젖어서 많이 불편할 것 같거든요. 이런 날에는 옷을 어떻게 입는 게 좋을까요?
0: 아, 네. 물론 이런 날에는 옷도 잘 차려입어야 돼요.
1: 네.
0: 고어텍스 소재로 만든 재킷이 있는데 이거 이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1: 오.
0: 네, 이 옷이 뭐 비에 젖기는 하는데 그래도 비 오는 날에는 추울 수도 있거든요.
1: 네.
0: 보온 재킷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재킷을 꼭 챙기시고요.
1: 네.
0: 그리고 비닐로 된 비옷을 많이 입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 옷은 조금 단점이 있어요.
1: 어, 뭔가요?
0: 어, 단기간 산행용이에요.
1: 아.
0: 왜냐하면은 통기성이 좋지 않아서 비보다는 땀에 더 많이 젖을 수 있거든요.
1: 아, 그럴 수 있겠네요.
0: 네, 그리고 쓰레기도 발생되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방수 재킷을 입는 것이 좋고요. 방수 재킷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아웃도어 매장에 가면은 방수 재킷이라고 파는 좀 두꺼운 재질의 옷들이 있어요.
1: 네.
0: 나일론으로 제작됐고요. 그리고 표면이 좀 까끌까끌합니다. 만져보면 아 이거는 빗방울을 튕기는 옷이구나라고 느낄 거예요.
1: 네.
0: 예. 그리고 판초우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머리부터 뒤집어 쓰는 방식의 비옷이에요.
1: 네.
0: 예, 방수천을 아예 뒤집어 쓰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 제품도 좋은데 무게가 좀 무거워요.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방수 재킷이고
1: 네.
0: 둘째는 이 판초 우의를 챙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수 바지도 입으면 좋은데 이것도 같은 형태입니다. 나일론으로 제작됐고 좀 까끌까끌한 표면이 있고요.
1: 아, 그래요.
0: 둘이 동시에 입으면 좋은데 그리고 등산화도 방수가 되는 제품이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역시 이 고어텍스 소재가 쓰인 걸 신으면 됩니다.
1: 좋네요.
0: 네. 샌들은 신지 않는 게 좋아요. 예, 발이 금방 까지거든요.
1: 그쵸.
0: 그러면 상처가 아주 쉽게 생겨요.
1: 네.
0: 예, 그리고 등산용 스틱도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1: 미끄러우니까. 예,
0: 그리고 배낭에는 방수 커버를 꼭 두르시고요.
1: 방수 커버도 이제 판매하나요?
0: 네, 따로 판매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배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맞아, 맞아. 네.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중 산행하기 좋은 사찰 순례길 충남 공주에 있는 마곡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범진의 나무가 되는 중.

0: 범진의 나무가 되는 중 이지영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주말은 산으로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 비 오는 날 가기 좋은 사찰 순례길 충남 공주에 있는 마곡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기자님 마곡사에 또 템플스테이 하러 많이들 가신다면서요.
1: 맞아요. 마곡사는 템플스테이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여기 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네. 명상과 다도 그리고 스님과의 대화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대요. 편안하게 쉬었다가 오기 딱 좋습니다.
0: 네. 네,
1: 후기들도 굉장히 좋은데 새벽에 하는 예불에 참여해도 되고 안 하고 싶다면 안 해도 됩니다. 네, 절에서 먹는 소박한 절밥을 먹는 것도 아주 색다를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데 그러니까 책 같은 걸 가져가면 좋아요.
0: 오.
1: 네, 그래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예약이 평일에도 꽉 차는 편이에요.
0: 그래요?
1: 네, 가격이 1박에 성인은 4만 원, 중고생은 3만 5천 원 정도입니다.
0: 네.
1: 일반 숙박지보다 요금이 좀 많이 저렴한 편이죠?
0: 그렇네요.
1: 네, 템플스테이 혹시 해보셨나요?
0: 아니요. 안 해봤죠. 저 네. 교회스테이는 해봤습니다.
1: 네. 교회스테이도 있군요.
0: 네, 네. 네. 마곡사 근처에 혹시 맛집 있나요?
1: 물론 있죠. 여기 산 밑에 있는 식당들은 대체로 비슷한 메뉴를 다루는데
0: 네.
1: 산채정식 같은 게 아주 좀 유명하죠.
0: 네.
1: 여기도 산채정식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오래된 집이에요. 티귿티귿 식당인데 100년 가게, 으뜸 가게 같은 명칭이 붙은 가게입니다.
0: 네.
1: 반찬이 무려 20가지가 넘게 나옵니다.
0: 아.
1: 네, 자극적인 맛이 별로 없는 아주 건강한 한식 뷔페 같은 맛이에요.
0: 맛있겠네요.
1: 네, 반찬이 계속 날라져 오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아주 감동이 느껴질 겁니다. 네, 여기 말고도 주변에 산채정식을 하는 집이 많으니까요.
0: 네.
1: 공주 마곡사에 내려가셔서 비에 젖은 흙냄새 맡고 그리고 건강한 밥상까지 받아서 먹고 나면 충분한 휴식이 될 것 같네요.
0: 아, 그렇네요. 산채정식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힐링이 되는 그런 한 끼 식사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인데 내일 또 등산과 산행을 주제로 강연을 하러 가신다면서요.
1: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0: 소문에 다 돌고 있어요.
1: 그래요?
0: 다. 네, 그럼요.
1: 네, 내일 저기 강연을 하는데
0: 네.
1: 사람들이 조금 많이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0: 어디서 네. 하세요?
1: 저기 오산?
0: 오산.
1: 네, 평택 근처에서 합니다.
0: 그래요? 그 평택이나 네. 오산 근처에 계시는 분들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시간 되면 한번 오시죠.
0: 네. 그럼 등산 산행을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떤 이야기 해 주실지 궁금한데 어쨌든 강연 잘 다녀오시고요. 지금까지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권진원 투원이 함께한 산들 바람 숲 듣고 올게요.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4부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5343님. 저희 회사는 사무실 직원 7명의 작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작아서 제가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늘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래도 회사 동료들이 잘 따라주고 서로 챙겨주다 보니 힘들지만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다 보니 오당제는 차 안에서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 문자를 소개해드리는데 우리 5343님의 하루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쁠지 보지 않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작은 회사라

해서 또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은 거잖아요. 우리 5344님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동료들과 즐겁게 또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차 안에서 들으실 때마다 가끔 문자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7454님 결혼 16주년이에요. 결혼 기념을 맞아서 딸 둘이랑 남편과 강원도 용평으로 여행 가고 있어요. 어제가 결혼식 같은데 벌써 큰딸이 중3, 작은 애가 중1이네요. 와, 결혼 1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진짜 결혼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큰딸이 중3이다, 작은 애가 중1이다 이 말씀이 시간이 저도 요즘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 7454님도 그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중3에 중1이면 이제 다 키우셨네요, 아이들도. 그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결혼 기념일 또 축하드리고, 가족들이랑 용평에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노래 두곡 전해드릴게요. 3790님이 신청해주신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우리 7454님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라면서 이 노래 들을 거고요. 이어서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두곡 전해드릴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3790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까지 듣고 왔습니다. 0806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젠디, 늦게 퇴근해서 배달시키려다가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대충 볶음밥을 했는데요. 남편이 한 입 먹더니 밖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다 라고 하네요. 피곤했던 하루였는데 그 말 한마디에 싹 풀렸습니다. 볶음밥을 어떻게 만드셨길래 남편분이 이렇게 밖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다고 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근데 진짜 우리 오당재 사연 보내주시는 문자들 보면은 앞에서 우리 6520님도 그랬고 55년 인생에 처음 먹어본다. 제일 맛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밖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다. 진짜 화목한 아내의 음식과 남편이 해준 음식을 너무 이렇게 맛있어 하시고 얼마나 또 사랑을 가득 담아서 만들어주셨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이런 훈훈한 문자들 언제든 환영하고요. 마구마구 이런 이야기 들었다 하시는 분들 자랑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주현님, 젠디 저녁에 혼자 한강 산책 나왔어요. 벤치에 앉아서 라면 먹는 커플

님이 또 보내주신 사연 덕분에 저도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저녁이네요. 나무 자전거 서영은이 함께한 내가 사랑해 들을 거고요. 이어서 2202님이 신청해주신 이문세의 슬픔도 지나고 나면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큐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세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1: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최선숙 님이 매일 듣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켜고 작업하게 되는 편한 방송입니다. 젠디 목소리 늘 편하게 잘 듣고 있어요. 아, 선숙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선숙님이 저녁에 작업하실 때 같이 동행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7057님은 저녁 준비하는데 딸아이가 식탁에 엎드려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학원에 숙제까지 많이 피곤했나 봅니다. 안쓰러워서 오늘은 학원 쉬고 잠시 재우고 있어요. 곧 깨워서 저녁 먹여야겠습니다. 아, 얼마나 피곤했으면 식탁에 엎드려서 잠이 들었을까요? 요즘 친구들은 진짜 학원도 밤 늦게까지 다니고 숙제도 많고 공부할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할지 너무 안쓰럽네요. 저도 문자 소개해드리면서 이럴 때는 조금 푹 자고 내일 일어나서 또 새롭게 공부 시작. 어쨌든 내일도 공부를 해야 되긴 하네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조금 편안하게 눈을 붙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도 든든하게 먹고요. 김연수님이 제2의 타임아웃 신청해 주셨어요. 오당제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오네요. 시간 더 넣어주세요 하고 진짜 노래방에서 시간 더 넣어주듯이 시간을 더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연수님 제2의 타임아웃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금요일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열신 뉴스입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유소의 석유 공급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 가격제 7차 가격을 이전 가격보다 리터당 150원 내린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로 중동 정세가 안정되고 국제 유가가 하락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7차 최고 가격은 앞으로 4주간 적용될 예정이지만 중동 정세와 국내외 유가 변동 등에 따라 조정 주기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126년 만에 최악의 연쇄 강진으로 사망자가 235명으로 늘고 부상자는 4,300명을 넘어섰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당국은 현재 시간 26일 현재 기준 235명의 사망자와 4,300여 명의 부상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밤샘 구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천 명이 매몰돼 있으며 피해 집계가 계속 증가 중이라고 구조당국은 덧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라과이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 복구에 착수했으며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가 구조 인력과 긴급 구호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매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 이후한 그림에 대한 몰수와 6,48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

0: 부부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한 화백 그림,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과 관련해 대가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일반 국민들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거리낌 없이 받았다면서 김 씨를 둘러싼 청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짚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또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의 협상이 결렬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진척이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이 맡아야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 문제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월요일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한 뒤 함께 투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부산 18도 등 전국이 13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4.7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바닥에 바퀴가 달려있고 손잡이 높낮이와 앞뒤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용량도 5리터로 큼지막한 쓰레받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쓰레받기를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라고 하실까요? 허리를 수없이 굽혀야 하는 환경미화원에겐 절실한 일입니다. 허리 통증이 뗄 수 없는 직업병인데요. 동료들의 이런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년 경력의 대구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오창택 씨가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맞춤형 쓰레받기를 발명, 특허까지 신청한 겁니다. 주변에선 환경미화학의 노벨상을 줘야 한다 이런 말도 한다는데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박경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러브고그가 서울 전역을 덮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그동안 러브버그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익충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점차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러브버그 관리법에 대한 연구 데이터도 충분히 쌓이지 않았습니다. 기온이 오를수록 이런 곤충들이 더 자주 출현할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철저한 방제 기준을 찾아야 할 텐데요. 러브버그,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잠시 후 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의 김동건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데이백으로 전화돼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박 데이백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화요. 30박 데이백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박 데이백.
1: 하루 한 번 데이백. 30박 데이백.
2: 건강기능식품.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6: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서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러브버그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짚어봅니다. 36대 환경생태연구소의 김동건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6대학교 김동건입니다.
3: 예, 교수님, 최근에 러브버그가 출몰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 다시 또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러브버그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냥 둬도 돼요 라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방제 방법을 연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4: 사실 그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고요.
3: 예.
4: 그 파리목 털파리과에 속하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2022년도에 그 서울시 은평구에서 좀 대량 발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기후부나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 왔는지, 진짜 국내에 살고 있던 애들인지 이제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5년도에 이제 인천에서 발견된 기록이 있었고, 이제 2018년도에도 이제 민간 플랫폼에서 그 발견된 기록이 있었어요.
3: 예.
4: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진이 이제 한 3년 전부터 이제 그 대발생 생물에 대한 이제 대발생 원인 규명이라든지 방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것들을 추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같이 공동 연구했던 이제 서울대학교 신승관 교수님 팀에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셨는데, 일단은 중국의 이제 그 러브버그, 그 다음에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는 종들은 이제 중국 그 동남부 지역하고 말레이시아가, 그러니까 대만 쪽이 원산지예요.
3: 네.
4: 그래서 그쪽 개체군하고 이제 일본 오키나와에도 좀 있거든요.
3: 네.
4: 그 개체군하고 비교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중국 산둥반도, 이제 칭다오 지역이 이제 한국하고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거든요.
3: 예.
4: 그쪽 개체군하고 유전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가깝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얘네들은 2015년이나 18년쯤에 그쯤에서 이제 한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개체다라는 걸 밝혔죠.
3: 예.
4: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얘네들이 침입 외래종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생생물일 때하고 침입 외래종일 때하고 얘네들을 관리해야 되는 이 방법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3: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외래종이면 무조건 나쁜 겁니까?
4: 외래종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3: 예.
4: 하지만 그 외래종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3: 네. 그러니까
4: 침입 외래종인 경우에는 아직 그 걔네들이 뭐 생태적으로 화분 매개도 하고 유기물 분해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3: 예.
4: 원산지에서는 원래 그 지역에 서식하던 종들이니까 이제 먹이사슬 안에 편입이 돼 있어요.
3: 네.
4: 그러니까 개체군들이 밀도가 조절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3: 네.
4: 천적생

0: 들도 있고 아니면 그 비슷한 종들과 서식처를 공유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먹이 자원도 공유하고 그래서 밀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서식지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1: 예.
0: 근데 이런 애들이 다른 나라로 넘어오게 되면 침입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지역의 먹이사슬 안에 아직 편입이 안 돼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서식처도 많고 먹이 자원도 풍부하고 아직까지는 먹이사슬 안에 편입이 안 되면 이 천적생물도 아직 없는 거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러면은 얘네들은 폭발적으로 이제 분포를 확장을 하고 밀도가 늘어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얘네들이 유기물 분해를 한다고 했지만
1: 예.
0: 국내에 들어와서는 이미 그 산림 토양 내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곤충들도 있거든요.
1: 토종 종들이 있겠죠.
0: 그렇죠. 토종 종들이 있죠.
1: 예.
0: 근데 얘네들은 밀도가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자원은 한정적인데 다른 놈이 들어와서 다 써버린다는 얘기죠.
1: 아.
0: 그렇게 되면 국내 토종 생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런 부엽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관리가 되고 있던 건데
1: 네.
0: 너무 빨리 유실이 돼버리면 산림 토양 환경에도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것들이죠.
1: 그렇네요.
0: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침입 예리종들은 저희가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악영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전생물학적으로 침입 외래종들은 관리를 하고 방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야, 이거 생각보다 복잡해지네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충이냐 뭐 해충이냐 이런 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지 또 아니면 우리가 주로 먹는 곡물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생태계 전반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곤충은 방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어떤 계기나 어떤 기준이 이번에도 나온 겁니까?
0: 사실 제가 왜 그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 저를 부르셨는지 맨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는데
1: 예.
0: 사실 익충하고 해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 네.
0: 곤충을 사실 익충하고 해충으로 나누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1: 같은 곤충이라도. 아.
0: 사실 장수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천연기념물이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멸종위기종이죠.
1: 그렇죠.
0: 근데 얘네들이 이제 러시아나 이쪽에서는 간혹 이제 목재를 이제 가해하기 때문에 목재 해충으로도 분류가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1: 아.
0: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 어떠한 장소냐에 따라서 같은 곤충이라 하더라도
1: 네.
0: 익충이 될 수 있고 해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1: 네, 네.
0: 지극히 인간의 관점에서 경제적인 논리에서 피해를 주면은 해충인 거고
1: 네.
0: 도움을 주면 익충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 농업 해충이라든지 산림 해충, 위생 해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법적으로 관리할 근거들이 이제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업 해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약법에서
1: 네.
0: 그다음에 뭐 산림 해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 법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위생 해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법적 감염병으로 관리를 하죠. 근데 이게 자연계에 대해서 질병도 매개하지 않고 그런 그 산림이나 이제 뭐 농작물에 피해도 안 주는데 이렇게 대발생하는 생물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법적으로 관리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1: 아, 예.
0: 그러니까 기후부도 이런 애들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불편한 거 알고 있었지만 사실 법이 없기 때문에 관리할 근거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1: 네.
0: 처음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를 좀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계양산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이제 기후부에서는 이제 뭐 빠르게 해서 작년 8월 달에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1: 예.
0: 올해 4월 1일자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발생 생물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야생생물법에서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놨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후부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 이 대발생 생물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서 어떤 곤충들이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점점 더 대발생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대발생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사실 몇 마리가 나와야지 대발생을 합니다라는 기준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1: 그렇겠죠.
0: 전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1: 아, 그래요?
0: 예. 그것도 이제 뭐 만 마리다, 십만 마리다, 이것도 한 번에 정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종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그런데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해충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부처가 각각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해충으로 규정 짓는 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법 체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상충될 수도 있잖아요.
0: 네.
1: 저쪽에선 해충이라고 하고 이쪽에선 해충이 아니라 해주려고 해버리면 그러면 한쪽에서는 막 박멸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거 놔두려고 하면 이게

0: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박멸이 만약에 목표라고 한다면 체계적으로 박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이게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모기를 예를 들게 되면 예. 모기는 이제 법적 상급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 매개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고 어떠어떠한 약제들을 써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0: 예.
1: 특히 이제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약법에서는 한 작물당 그러니까 어떤 작물에 어떤 해충들이 있을 때 어떤 약을 써라. 그러니까 기조식물하고 해충하고 딱 내칭을 시켜놨어요.
0: 예.
1: 살림 해충도 마찬가지예요.
0: 네.
1: 근데 얘네 대발생 생물들은 사실 기조식물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없거든요. 자연 환경 내에서 막 발생을 하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대발생 생물에서는 이런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0: 예.
1: 기본적으로 농업해충, 산림해충, 위생해충은 제외를 하고 저희가 예, 예. 분류를 해서 기준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조금씩 이해가 더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다시 러브버그 얘기로 돌아와서요.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부터 저도 그런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1: 네.
0: 앞으로 그러면 이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1: 사실 맨 처음에 인천, 서울 지역에서 먼저 발견이 됐죠.
0: 예.
1: 2022년도에. 그리고 2023년도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0: 아.
1: 네, 이미 1년 사이에 서울시 전역으로 퍼진 거죠.
0: 거네요.
1: 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제 경기 지역의 19개 시에서까지 민원이 들어왔어요.
0: 예.
1: 네, 그리고 저희 연구진이 지금 2월 올해부터 초부터 그래서 그 서울, 인천하고 인접한 그 경기 지역, 그다음에 이제 일부 강원도 지역까지 확장을 해서 거의 44개 시군구 지점수로 따지면 102 지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다 했거든요.
0: 예.
1: 예. 그랬을 때 작년까지 발견이 안 됐던 뭐 연천이라든지 그다음에 동두천, 뭐 양주 이런 데까지도 유충들이 네, 발견이 됐어요.
0: 예.
1: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아직 그 남부 지역까지는 많이 안 퍼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사실 올해 좀 남부 지역에서도 조금 나온 기록이 있어서 사실 이거는 아직 정식적으로 보고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0: 네.
1: 아마 기후부에서 최종적으로 공지가 나갈 것 같고요.
0: 네.
1: 일단은 얘네들은 이 산란을 알을 이제 그 부엽토가 있는 낙엽층이 두꺼운 이제 습기가 있는 그런 산림에다가 산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천 쪽에서 그러니까 주로 침입 외래종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항만이거든요. 컨테이너선이나 배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퍼져나가면서 얘네들은 거기와 인접한 산림 지역을 위주로 해서 좀 확장되고 있는 추세 같아요. 그래서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데가 경기 북부 지역에 이제 산림들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좀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는 지금 용인, 성남, 수원 이쪽까지도 지금 좀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0: 네. 이거 뭐 작년에는 러브워그에 내가 일부러 다른 지역에 갖다 풀어놓겠다 이런 글도 있어서 한번 크게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풀지 않더라도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확산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1: 사실 작년에 저도 그 뉴스 기사를 봤거든요.
0: 예.
1: 어떤 분이 이제 살아있는 러브버그를 이제 한 20마리 정도를 부산에 갖다 풀어놓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0: 예.
1: 침입 외래종이 처음에 한국으로 침입해 들어올 때
0: 네.
1: 100만 마리가 막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0: 그렇겠죠. 한두 마리 들어왔죠.
1: 어쩌다가 한두 마리가 들어와서 산란을 예. 우연치 않게 했는데
0: 네.
1: 그게 딱 서치처가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퍼진 거거든요.
0: 예.
1: 충분히 올해는 부산 어딘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는 될 수가 있죠.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얘네들은 히치하이킹을 해요.
0: 그게 무슨 소리예요?
1: 지금 저희 그 대발생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0: 네.
1: 이 시스템은 올해 이제 저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밀도가 나오는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후부랑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만든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고요.
0: 예.
1: 여기에는 이제 방역협회, 그 다음에 저희 대발생 연구진, 기후부, 국립생물자원과, 그 다음에 뭐 환경생물학회 같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해서 전문가들이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러브버그 현황을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요즘 소위 나오고 있는 그 러브버그 지도 있잖아요.
0: 네.
1: 그것보다는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히치하이킹을 한다는 게 뭐냐면, 야간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저녁 타임에 주로 이제 비행을 많이 하는데
0: 예.
1: 하다 보면은 차에도 많이 붙고 사람 몸에도 붙어요.
0: 아.
1: 그러다 보면

0: 그러면은 얘네들이 차에 붙어서 먼 다른 길로.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그때 또 마침 거기에 또 서식처가 좋은 데가 있고 거기다 산란을 하면 갑자기 이제 점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네. 이거 뭐 시간 문제지 결국 아무리 봐도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0: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좀 선제적으로 유충 방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예. 최대한 이제 확산을 막고 밀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뭐 저는 왜 그런 분들이 그런 행위를 했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일부러 외래종을 나 다른 지역에 풀어놔야지 해서 포획해서 다른 지역에 풀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그렇게 다른 지역에 일부러 퍼뜨리는 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0: 제가 이 모든 법적 근거를 알고 있지는 예. 못하지만 아마 이제 그 위해종으로 지정이 돼 있거나 교란종이거나 이제 지정돼 있는 종들을 풀었을 때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법에서 모든 종들을 다 지정을 할 수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1: 그렇군요.
0: 있고요. 대신 이제 뭐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좀 처벌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편향된 시각을 갖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1: 네.
0: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요번에 이제 그런 그 방제 활동을 하면서 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연락을 받았는데 얘네들 2주만 참으면 되는데 왜 자꾸 방제하려고 하냐. 얘네들도 목숨이 있고 생명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 네.
0: 근데 결국은 얘네들이 토착종을 더 많은 생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1: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생명인 건 맞지만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많이 좀 알리고 공유를 해야 오해도 풀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 러브버거 사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면 중국 같은 곳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이런 러브버거의 밀도를 조절하기 위한 우리보다 좀 먼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0: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는 러브버거가 대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1: 아 원래 있었으니까.
0: 네. 그리고 그 중국은 이제 그 털파리과에 속하는 이제 러브버거 자체가 붉은 우란 털파리가 이제 털파리과에 속하게 되는데 그 털파리과에 속하는 종들이 한 112종 정도가 있고요.
1: 네.
0: 국내에는 한 13종, 12종 정도가 있어요. 10배가 예. 차이가 나거든요.
1: 네.
0: 그러면 걔네들끼리는 같은 과에 있는 종, 같은 속에 있는 종끼리는 거의 생태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먹이 자원도 공유하고 서식처도 공유를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제 먹이 경쟁도 하고 서식처 경쟁을 하니까 밀도가 조절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생태계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천적들이 있어서 조절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1: 네.
0: 예. 근데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갔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게 되니까 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중국은 우리가 고민을 굉장히 안 해도 되는, 덜 해도 되는 상황인 거네요.
0: 네, 일단은 제가 그것 때문에 4월 달에 중국도 방문하고 저희가 4월 달에 이제 국제 심포지엄을 하면서도 이제 털파리 중국에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했지만
1: 예.
0: 뭐 다른 유사한 종들도 해외에서 대발생하는 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1: 예.
0: 하루살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정부 차원이라든지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국내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나라에 그동안 외래종으로 어떻게든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들여왔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도 있고요. 반대로 우연히 들어와서 또 우리나라 생태계 교란종이다 이렇게 지정된 것도 있는데 그들 중에는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전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적으로 개체수 확 줄어들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큰 개구리 있지 않습니까? 그
0: 황소개구리.
1: 황소개구리.
0: 네네.
1: 그것도 한때는 뭐 이러다가 난리 난다 했다가 뭔가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개체수 확 줄어서 요즘 황소개구리 문제 삼는 소식을 제가 보도 못 봤거든요.
0: 네네.
1: 혹여나 러브버그도 그렇게 되진 않을까요?
0: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1: 예.
0: 그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얘네들이 몸집도 크고 그랬는데 요즘 자연계 내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다가 간간이 이제 황소개구리도 채집이 되는데
1: 예.
0: 보면은 애들이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1: 아.
0: 그 이유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외갈이라든지 새들 그다음에 국내에는 이제 가물치라는 이제 예. 엄청난 포식성의 어류가 있거든요.
1: 예.
0: 걔네들이 먹이로 인식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먹이로 인식을

0: 하게 되니까 잡아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큰 애들은 다 잡아먹히니까 그나마 작은 애들이 남아서 일부 개체군이 좀 유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우들이 있는데
1: 예.
0: 심지어는 이제 그 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미를 할 때
1: 예.
0: 수컷이 암컷 등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배를 감싸고 앉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이즈가 비슷하다 보니까
1: 예.
0: 이제는 갑자기 황소개구리 암컷 등에 참개구리가 올라타는 경우들도 있어요.
1: 그러니까 아.
0: 교미를 방해하는 경우들도 예. 목격이 되고 있고요.
1: 아.
0: 그다음에 이제 한참 문제가 됐었던 이제 꽃매미도 있었죠.
1: 네네.
0: 꽃매미도 이제 그 포도 농가나 이렇게 그 덩굴성 식물에 이게 흡집을 하면서 이 많은 경제적인 농작물에 피해를 줬었는데 이런 기생벌 종류들이 있거든요.
1: 네.
0: 맨 처음에는 다른 이제 매미충 종류나 이제 다른 종들을 숙주로 삼고 있다가 얘네들이 맨 처음에 딱 들어온다면은 이제 숙주로 삼지 않다가 이제 몇 번 이제 가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은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숙주로 삼고 기생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또 개체수들이 조절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러브버거도 지금은 대발생이 생겼지만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네요.
0: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보통 이제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에서 NBS 방법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 방법을 써서 이제 조절하기에는 얘네들의 확산세라든지 밀도 증가 추세가 너무 빠르거든요.
1: 예.
0: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특히 얘네 침입외래종들의 문제가 뭐냐면 또 국내에 없던 종이다 보니까
1: 네.
0: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생태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얘네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태 연구 먼저 하다 보면 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니까
1: 네.
0: 그래서 지금은 생태 연구는 생태 연구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제는 방제대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서 아마 저도 오늘 이거 끝나고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는 계양산에서 못 내려오고 네, 48시간 동안 얘네 생태 특성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36대 환경생태연구소의 김동건 교수 모시고 러브버그를 왜 방제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 마지막에 제가 이런 질문 드렸잖아요. 자연적으로 조금 조종되는 경우 없습니까? 했더니 몇 가지 사례도 말씀 주셨습니다. 황소개구리나 꽃매미 등도 있지만 그런데 러브버그는 그것과 좀 달리 너무 대확산이기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러브버그같이 갑자기 확산된 어떤 또 다른 나라들도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럼 해외 사례들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데는 없습니까?
3: 사실 제가 그 대발생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해외 사례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해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게 좀 많이 좀 찾아보면서 그 나라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2: 네.
3: 국내에서는 이제 비슷한 종이 이제 동양하루살이가 예, 얘네들은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아이들이죠.
2: 예.
3: 근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흰하루살이라고 하는 동양하루살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과는 좀 다르고요.
2: 예.
3: 걔네들이 이제 그 대량 출몰을 해서 얘네들이 야간에 이제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데 다리의 교각들 이제 왜냐면 강이나 하천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교각에

0: 이제 그 가로등 불빛을 보고 막 모이고 난 다음에는 그 바닥에 사체들이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눈보다 훨씬 더 미끄럽습니다.
1: 오.
0: 예, 얘네들이 이게 미끄러지면서 예. 슬립 현상이 발생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을 하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아마 2023년도에 중국 쪽에서도 희나루다리가 막 10억 마리가 대발생을 해서 진짜 눈처럼 깊게 쌓인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1: 네.
0: 그래서 그쪽에 가서 이제 그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봤더니 간단하더라고요.
1: 어떻게 합니까?
0: 불을 끕니다.
1: 그러면 이제 다 사라져버려요?
0: 아니죠. 이제 얘네들이 불빛을 보고 유인되기 때문에 예. 그냥 불을 끄더라고요.
1: 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인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구조가 사실은 국내가 조금 이제 밀집이 돼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이제 일본이나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 이제 상업지구, 주거지구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1: 분산돼 있죠.
0: 분산돼 있고 예. 이제 대도시 가야지 너무 오밀조밀한데 일반적인 지역들은 약간 분산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되게 간단하게 그냥 불을
1: 끄는 걸로
0: 꺼버리는 걸로.
1: 아.
0: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자생생물인 경우에는 약제를 쓰거나 얘네들을 방제를 하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 서식처 분류를 하고 우리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하려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1: 네.
0: 그 밖에 이제 그 붉은 야자 바구미라는 종이 있어요.
1: 예.
0: 보통 얘네들은 이제 그 야자수의 해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동에서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에서는 제1순위의 산업이 이제 그 석유죠.
1: 네.
0: 그 다음에 2위에 이제 경제성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대추야자라고 하는 야자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야자를 가해를 하는 종들이 있어요. 네, 바구미인데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1: 예. 네,
0: 저희가 생각하는 쌀바구미 조그만한 거랑 완전히 다르고요. 오. 야자수를 완전히 고사를 시켜버려요.
1: 예.
0: 그래서 경제적인 피해를 주거든요. 근데 이 종이 플로리다에도 한번 미국에도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쪽은 이제 약간 이제 열대기후 쪽이 되니까 야자수가 많거든요.
1: 예.
0: 그래서 미국은 그때 어마무시하게 그냥 화학적 방제를 해버렸어요.
1: 예.
0: 얘네들이 또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완전 박멸했다라고까지도 지금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 정도로 이제 침입 외래종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이제 대응하는 방법이 자생생물이냐, 그러니까 침입 외래종이냐에 따라서 이런 종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
1: 네. 그러면요. 지금 극단적인 사례 두 개를 알려주셨어요. 박멸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그냥 불을 끕니다도 있고
0: 네네.
1: 화학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던 사례도 있고 어느 거가 좀 더 뭐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뭐가 더 맞다고 보십니까?
0: 사실 얘네들 밀도를 조절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IPM, 그러니까 인테그레이티드 패스트 매니지먼트에서 뭐 생물학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총 동원을 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게끔 돼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대발생 생물에 대해서만큼은
1: 네.
0: 저희가 지금 이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1: 네.
0: 내용들을 채우고 있는데
1: 네.
0: 제일의 원칙이 이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얘네들을 제어를 한다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제가 세게 박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 네.
0: 얘네들은 최대한 환경에 영향이 없게끔 제어를 하는 게 목적인 거고요. 그중에서도 제일의 원칙이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1: 네.
0: 다른 비표적 생물들한테는 위해가 되지 않으면서
1: 네.
0: 타겟적으로 얘네들만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게 저희 연구과제의 최고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요. 제가 뭐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매 여름마다 이 러브버그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러면 여름에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지니 여름 되기 전에 대표적으로 러브버그의 산란지에 해당되는 곳들을 찾아가서 그 알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산란 다 못하게 그렇게 막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친환경적이고.
0: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제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유충 방제하는 방법이 있고 성충
1: 예.
0: 방제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거의 대부분 성충들이 나오면 사후 방제를 실시를 했어요.
1: 예.
0: 그리고 얘네들이 또 산림에 서식을 하다 보니까 산림에다가 이제 대대적으로 약을 뿌릴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기후부에서 이제 저희 연구 과제를 하면서 작년에 이제 BTI라고 하는 이제 그 모기 유충 구제제가 있는데
1: 네.
0: 그게 이제 파리목 유충에만 선택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불구두단 털파리도 파리목에 속하는 이제 파리 종류 중에 하나니까
1: 예.
0: 영향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랩에서 테스트를 했고 48시간 동안에 이제 98%

0: 프로가 사망하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실증 실험을 들어갔고 지금 결과들이 조금 누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유충 방제를 했던 지역들이 하지 않은 지역보다는 발생량이 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산란지에서 미리 유충을 다 그럼 제거하는 작업들도 곧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0: 하고는 있지만 사실 예. 산림 면적이 너무 넓고 그다음에 예. 사람들이 모든 곳을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단은 이제 생활 주변권으로 이제 그 민가와 인접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정상부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 네. 같은 데들 위주로 좀 방제를 우선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무차별로 그냥 방제 한번 해서 어느 해에 그냥 확 많이 개체수를 낮추는 것도 방법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무차별 방제하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까?
0: 무차별 방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깁니다.
1: 예.
0: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선택적으로 이 붉은눈 우단탈파 유충만 이제 죽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1: 네.
0: 얘네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살충제를 쓸 수는 있어요.
1: 네.
0: 그럼 다 죽어요.
1: 예.
0: 근데 그렇게 되면 살충제 저항성이 생겨서 오히려 더 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곤충들한테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1: 예.
0: 그럼 결국은 얘네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곤충까지 죽여버리게 되면 결국은 생태계의 불균형을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악순환을 시키는 꼴이 돼버려서
1: 네.
0: 저희가 무조건 방제를 할 때 화학적인 방제라고 무차별적인 방제를 하는 것보다는 선택적인 방제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에 위해가 가지 않은 친환경적인 방제를 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죠.
1: 네. 그럴 것 같긴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점점 방제하는 방법들도 고도화되고 기술이 더 숙련돼 있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도 주워들은 거긴 합니다만 빛이나 뭐 또는 냄새로 유인한다 뭐 이런 소리도 들었고 한 적이 있는데 이 러브버거는 이런 독특한 어떤 차단 방식 또는 유인 방식 이런 것들이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군요.
0: 네, 일단은 러브버그가 가장 유명했던 거는 이제 60, 70년대에 플로리다에서 엄청나게 대발생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거든요.
1: 예.
0: 그때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때 이제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페닐아세틸 알데히드라는 이제 장미과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얘네들이 많이 몰리더라.
1: 네.
0: 이런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그 유인제를 좀 빨리 만들어서 사전 테스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했었고 그런 것들을 올해 좀 대대적으로 좀 그 서울시라든지 인천 계양산에다 저희가 지금 유인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밖에도 저희가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이 유인제들을 좀 추가적으로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얘네들이 그 야간에 그 불빛에 모이는 습성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광원 포집기도 작년에 운영을 했다가 이제 올해는 이제 그 고공 포집기를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그 기업이랑 공동 특허를 통해서 이제 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양산이라든지 성동구 그다음에 불암산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든 뭐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약간 올해 어떻게 또 잘 넘어갈지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쭤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 러브버거 많아요. 전화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로 전화하는지 전화하고 나면 어떤 프로세스로 무조건 전화한다고 방제팀이 오는 건 아닐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런 것들 아니면 우리가 전화하지 않더라도 기후부에서 아 이제 방제 들어가야겠네 스스로 뭐 판단한 기준이 있는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지금 저기 기후부하고 지자체하고 정부 그 합동 대응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아마 지자체별로 이제 신고가 민원 접수가 되게 되면 현황 파악을 하게 되고요.
1: 예.
0: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민원량이 많고 밀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살수 방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치는 게 아니라
1: 예.
0: 단순히 이제 얘네들은 이제 비행을 할 때 이제 비행을 하고 앉아 있을 때 저희가 고압 살수를 하게 되면 날개가 젖고 약간 몸도 약하기 때문에 이제 고압에 살수를 하게 되면 몸도 약간 찢어지면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좀 그 친환경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아마 민원 집계는 매일매일 되고 있고 그 민원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지구에서도 직접 방제를 하지만
1: 네.
0: 이게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이제 많은 지역들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방역협회에서 이제 살

0: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면 요즘 AI 기법들이 훨씬 많이 발전이 됐거든요.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이 러브가 가장 좋아했던 서식처들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걸 다 GIS 기반으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매핑을 하게 되면 이제 확산세에 있는 지역들, 그다음에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주로 선호하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방제를 할 수가 있다는 네.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얘네들은 생활사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발생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 아직 생활사가 밝혀지지 않아요. 이 곤충의 생활사가 왜 중요하냐면.
1: 근데 죄송한데 생활사가 뭡니까?
0: 알부터 성충이 되는 전 과정을 생활사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곤충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온도의 합들이 있어요. 예.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예. 쉽게 설명드리면 얘네들은 만약에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성장을 못해요. 그러면은 저온 발육 임계 온도, 그러니까 발육할 수 있는 온도를 10도라고 지정을 해요. 예. 그걸 알게 되면 예. 평균 기온이 20도일 때는 20도에서 10을 빼면 하루에 10만큼을 성장해요. 그럼 알에서 성충까지 100도가 필요하다. 그럼 열흘이 걸리겠죠.
1: 네네.
0: 근데 기온 상승으로 평균 온도가 30도로 올라가요.
1: 예.
0: 그러면은 하루에 30에서 10을 빼면 20이 되겠죠.
1: 예.
0: 그럼 열흘 동안에 5일 만에 100이 차니까 열흘 동안에 성충으로 두 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아.
0: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얘네들의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가 있죠.
1: 네.
0: 그래서 그런 생태 연구들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해서 올해 말에는 그런 시스템들이 기초적으로 좀 1차 초안들이 나오게 되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기후부에서 이런 그 모니터링이라든지 예찰 시스템들을 확보하게 해서 좀 방제에 좀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러브버그에 대한 생활사도 이제 조금씩 규명이 더 되다 보니 사전적인 방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많은 방제 도구들도 공동특허를 하셨다니까 뭐 그런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도 또 이제 슬슬 불거지고 있는 러브버그 문제들을 쭉 살펴보긴 했는데요. 사실 저는 뭐 아직은 다행이게도 러브버그가 우리 동네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 늘 서울 시민들과 우리가 예전부터 고민했던 거는 모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모기 연구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최근에 모기 발생이나 모기 매개 감염병 이것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도 기후변화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요.
0: 네, 맞습니다. 지금 봄철에 기온이 빠르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보통 예전에는 이제 그 모기 활동이 한 4, 5월부터 해가지고
1: 네.
0: 한 9월 달까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3월부터 빠르게 모기들이 활동을 시작을 하고요.
1: 예.
0: 그 다음에 거의 11월 달까지도 모기가 야외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1: 아니, 추운데 11월 달까지 잘 사네요.
0: 그래도 얘네들이 이제 기온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1: 예.
0: 10월 말, 11월 달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모기 예보제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한 5월에서 9월까지밖에 운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3월부터 한 10월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들을 좀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봄철에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비가 오다 보면 사실 모기 유충들은 이제 물 웅덩이 같은 데서 서식하는 수소곤충이거든요.
1: 예.
0: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밀도가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1: 네.
0: 예. 그래서 지금 그 일본 내염 주의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4월 달에 뭐 경보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점점 빨라져서 이제는 3월 뭐 초순, 중순에도 이제 일본 내염 주의보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말라리아 환자들도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죠.
1: 그러면 모기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기도 외래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0: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그 이런 외래 모기종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1: 예.
0: 열대 진모기가 지금 제주도에서 발견이 됐고
1: 예.
0: 최종적으로 제주도에서 우연치 않게 발견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아예 서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올해부터는 이제 전국의 거점센터들이 이제 열대 진모기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도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사실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어렸을 때 걱정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0: 네.
1: 들었는데 요즘은 말라리아 걸린 사람이니 뭐니 이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0: 네네.
1: 그것도 외래종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0: 아니요, 말라리아는 좀 다른 경우인데요. 예. 말라리아는 이제 원충으로 감염이 돼요.
1: 원충.
0: 네. 예. 그래서 얘는 바이러스성 감염이 아니라 원충으로 감염이 됐는데

0: 어떨 때 감염이 되냐면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을 이제 얼룩날개 모기라고 있어요.
1: 예.
0: 얼룩날개 모기가 국내 한 8종 정도가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이 얼룩날개 모기가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 또는 잠복기에 있는 사람을 물었을 때
1: 예.
0: 이 원충이 모기한테 옮겨가요. 그리고 그 모기가 다시 다른 사람을 물게 되면
1: 그때 옮겨가는 거예요.
0: 그때 거군요. 말라리아에 걸리는
1: 아.
0: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말라리아 환자가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1: 네.
0: 경기 북부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에 북한과 인접한 접경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나타났어요.
1: 예.
0: 그 이유가 뭐냐면 국내에서는 이런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나 이런 그 개인 위생이라든지 서식처 제거 사업들을 충분히 해왔는데
1: 네.
0: 사실 아직 북한에는 말라리아 환자들이 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물고 모기들은 국경이 없으니까
1: 예.
0: 남한으로 넘어와서 아. 군인들을 문 거죠.
1: 아,
0: 그러니까 군인들이 많이 걸렸었죠.
1: 예.
0: 근데 이제 그 이 기온 상승에 따라서 이런 그 모기들의 밀도가 증가하면
1: 네.
0: 말라리아를 매개할 수 있는 모기의 개체수도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말라리아 환자가 있고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모기가 밀도가 높다. 그러면 말라리아가 퍼질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 모기 같은 경우는 원충이 문제였던 것이니 말라리아의 경우에는요.
0: 네.
1: 모기는 외래종이 좀 더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거 앞서 말씀 주셨던 해충이니 뭐니 하는 기준에 있어서 다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겁니다.
0: 아니죠. 큰 네. 문제가 있죠.
1: 어떤 겁니까?
0: 왜냐하면 이제 외래 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같은 순모기라 하더라도
1: 예.
0: 이집트 순모기가 들어오면 댕기나 지카나 이런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감수성이 높은 애들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런 질병들이 더 잘 걸릴 수가 있는
1: 아.
0: 거죠. 더 매개를 잘할 수가 있는 거죠.
1: 예. 네. 그러면 이것도 더 중요한 문제로 보이네요. 지금 뭐 러브보고 말고도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0: 네.
1: 모기도 지금 뭐 이집트 모기니 뭐니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 외래종이 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 관련 당국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까?
0: 네. 일단은 이제 위생해충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그 질병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전국에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이랑 해서 이제 전국에 16개 이상 거점센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도권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1: 네.
0: 그래서 전국 항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남부 지역들 왜냐하면 기온이 상승하면서 열대모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모니터링들을 좀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네. 혹여나 이렇게는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이런 외래종하고 오래 살다 보면 생태계 관점 말고요. 우리 인간 관점에서요. 어떤 순간에는 우리도 이 내성 같은 게 생겨서 옛날에는 그 외래종에 물리면 크게 뭐 부풀러 올랐다가 슬슬 우리도 이제 그 종에도 이제 우리도 적응이 됐지 뭐 이렇게 함께 뭐 공생이라고 해야 될지 진화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0: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해외 조사를 많이 나갔었는데
1: 예.
0: 예전에는 이제 동남아 쪽으로 조사를 이제 자원 확보 조사를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상당히 물갈이도 많이 하고
1: 예.
0: 막 이렇게 그 눈병도 많이 걸리고 했었는데 요즘은 나가도 이제 밥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 예.
0: 이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바라기에는 차라리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못 들어오게 좀 막는 데 좀 힘쓰고 관리하고 방제를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죠.
1: 네.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요. 사실 이게 저도 궁극적으로 참 궁금해서요. 우리가 식탁 위에서 먹는 많은 식자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곤충은 아니지만, 대부분 외래종이 많았잖아요. 하다못해 고추도 그렇고 뭐 옥수수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외래종 아닌 게 솔직히 뭐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제주도 하면 유명한 그 감귤도 사실 외래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그런 걸 외래종이라고 안 하고 우리 고추네 우리 감귤이네 이렇게 부를 정도가 돼버렸으니 이건 어느 선이 지나고 나면 그냥 생태계에 또 안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재단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가 너무 애매할 것 같아요.
0: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1: 예.
0: 외래종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1: 예.
0: 저희들이 반려견들 있잖아요.
1: 예.
0: 다 외래종이에요.
1: 그렇네요.
0: 네. 다 외래종이에요.
1: 그렇네요.
0: 외래종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1: 예.
0: 그래서 지금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는 이제 그 개량종이라든지 아니면 품종, 그다음에 외래종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희가 자연 환경에서 주시하고 있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침입 외래종이에요.
1: 침입 외래종.
0: 네, 네. 네. 원래 없던 건데 들어와서 자연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1: 네.
0: 그 밖에 저희가 뭐 먹는 식품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외래종에서도 이제 관리

0: 가 되고 있고 실태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외래종이 나쁘다 이 개념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이제 또 하나의 오해도 또 풀었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러브버그 지금 특정 시기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또 문제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형태의 곤충 문제 앞으로 더 잦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0: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후부에서도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예찰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질병청에서는 이런 질병 매개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전국에 거점센터를 두고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부에서도 전국 단위로 이러한 종들이 대발생할 수 있는 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 네.
0: 한 18종 정도를 이제 우선적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한 목록이 거의 한 200종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좀 심각할 것으로 아니면은 심각보다는 이제 가능성이 높은 애들로 한 18종 정도를 추렸고요. 그다음에 그런 애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제 예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현재는 개발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인천, 경기, 그다음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에서 다섯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앞서서도 슬쩍 AI 기술이 발달돼서 이 방역이나 이런 것도 도움 많이 받는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
1: 그런데 우리가 항만 근처 가보면 진짜 검역에 대해서 정말 고도로 엄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조금만 흙묻어도 이거 다 제거해야 되고 막 이런
0: 네.
1: 거 있는데 그러면 이런 AI 기술이 그런 검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 도입되면 이 외래종이 침입 외래종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더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0: 일단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외래종들이 더 쉽게 들어오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1: 예.
0: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태풍이라든지
1: 예.
0: 아니면 장마 때 기류를 타고 넘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이제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고공포집기를 설치를 해서
1: 예.
0: 한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10m 이상 올라가거든요.
1: 예.
0: 포진망이. 그래서 기류를 타고 넘어오는 애들까지도 지금 포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심지어 거기에는 이 모기라든지 다른 종들도 많이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1: 네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항만이나 아니면 공항 관리한다고 해결되는 일 아니었군요.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수님 같은 분들이 더 신경 써주는 게 우리에겐 또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관련 당국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의 김동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잠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살아서 간다 잠까지가나
1: 천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전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아,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 사야 하나?
3: 비트코인으로 한방 누려봐.
4: 나만의 기준이 없으면 남들 말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저 이진우와 함께 당신의 경제적 중심을 잡아보세요.
5: 평일 아침 8시 30분 복잡한 세상 경제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6: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담비씨의 11시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589명으로 늘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데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현재 시간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지금까지 모두 589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는 2,98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전 발표된 사망자 188명, 부상자 1,520명보다 인명피해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40일 작전을 선포한 직후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밤 모스크바, 벨고르드, 크림반도, 흑해 등에서 우크라이나군 드론 660기를 요격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 점령지인 크림반도의 항구도시 케르치에 있는 러시아 해군 함정과 방공 레이더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림반도를 겨냥한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페르시아만의 라스타누라 항구에서 원유 선적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선박 이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시간 26일 사우디 해운사 바흐리가 운영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두 척이 라스타누라 항에서 원유를 선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위치한 라스타누라 항은 지난 2월 말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하루 5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수출이 이뤄지던 곳입니다. 오늘 저녁 8시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에서 승합차가 중앙선에 넘어 마주오던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이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은신처인 서울 관악구 남성의 지인

0: 인구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일민미술관 4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부산 18도 등 전국이 13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 31도, 부산 25도 등 23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지구는 24.6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좋은 때를 만나 활개를 치는 건 세월을 만난다라고 하고 세월이 가지 않는 건 세월이 좀 먹다라고 합니다. 세월에 속아 산다. 세월이 약이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여러 관용구와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에서 흔히 언급되는 게 세월이죠. 세월이 가는 줄을 알지 못함은 부디 세월. 언제 이루어질지 그 기한을 알 수 없음은 부디 하세월. 보람 없이 지낸 세월은 헛세월이라고 합니다.
2: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가수 메르세데스 소사는 1970년대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 시절 주어진 현실에 저항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 공연 도중 관객과 함께 체포된 이후 강제 출국을 당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나라를 떠돌며 망명 생활을 했었죠. 그런 메르세데스 소사의 노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Gracias a la vida, 인생에 감사해 라는 노래. 칠레 뮤지션 비올레타 파라의 노래를 다시 부른 이 곡은 그 많은 굴곡 안에서도 샛별 같은 눈동자와 들을 수 있는 귀, 웃음과 눈물을 준 생에 감사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메르세데스 소사 Gracias a la vida 였습니다. 8393님 신청곡이었어요. 생에 감사해, 인생에 감사해 뭐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가수가 어떤 가수인지 그리고 그때 당시 아르헨티나의 현실이 어땠는지 그 현실 때문에 본인이 살던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고 굉장히 여러 나라를 오랜 시간 동안 떠돌면서 망명생활을 했었다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몇 개의 문장으로 압축하듯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진짜 이 사람이 겪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고 험난하고 또 지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사람의 목소리로 가장 잘 알려진 노래가 지금 우리가 들은 이 생에 감사해라는 노래였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샛별 같은 눈동자와 들을 수 있는 귀, 웃음과 눈물을 준 인생

0: 예, 감사한다. 자,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이 골든 디스크가 시작했을 때 라디오 앞으로 모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좋은 음악들 한 시간 동안 꽉 채워서 들어보려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와 또 듣고 싶은 음악들, 그런 것들이 골든 디스크에 필요합니다.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으실 때 미니 메시지 이용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 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하고요. 그전 시간대에는 전 프로로, 그 다음 시간대에는 이제 다음 프로로 넘어가니까 딱이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 상관없이 그냥 골든디스크 생각날 때글 남기고 싶다 하실 때에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으로 들어와 주세요. 언제든 로그인만 하시면 사연과 신청곡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철새의 왕 철저.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철새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에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시네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로드 스튜어트, 세일링이었습니다. 범진호님 신청곡이었어요. 7013님, 오늘도 팝송 한 곡 배우러 왔어요. 제목 암기하면서 노래도 듣고 재미난 시간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골든디스크 들으시면서 이 노래 제목이 이거구나. 아, 이런 팝송도 있었구나. 이런 거 좀, 많이 체크하고 계시는 건가요? 다행입니다. 사실은 골든디스크가 음악을 소개하는 방송이지 음악을 가르치는 방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도 들으시는 분이 그냥 새로운 노래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시면서 골든디스크를 들으신다면 그거만큼 또 좋은 것도 없죠? 예, 저 굉장히 지금 약간 마음이 붕 뜨고 있어요. 기분 좋아서. 권용팔님, 빌리 아이돌의 Eyes Without a Face. 야근 중에 노래 신청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잠시 휴식 취하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야근으로 바쁘시지만 음악 들으면서 잠깐 쉬어가는 거 괜찮으신 거죠?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빌리 아이돌, Eyes Without a Face. 그리고 김동환님이 디페쉬 모드의 Enjoy the Silence도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곡 이어가죠.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서창아님이 휴먼 리그도 한번 다뤄달라고 글을 남기셨어요. 휴먼 리그, 1978년에 데뷔한 영국의 신스팝 그룹이죠. 이 휴먼 리그는 데뷔 앨범 내기 전에 Being Bold라는 싱글로 먼저 데뷔를 했고요. 이 노래 한 곡으로 영국 싱글 차트 6위를 하면서 80년대 신스팝 열풍의 선구자로 78년부터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뭐 Don't You Want Me, Mirror 이런 노래들로 사랑받았고요. 80년대 영국 신스팝이 주목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런 휴먼 리그 멤버들이 좀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필립 워키라는 사람이 가장 중심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앨범으로는 2011년까지 총 9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싱글이라고 하면 2011년 그 9집 앨범에서 마지막 싱글로 나왔던 스카이라는 곡인데요. 문제는 이 2011년 앨범이 우리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상 방송에서는 이 앨범에 있는 노래들을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예, 7, 8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는데 최근에는 그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가수들이 예, 우리나라까지 음악 활동은 하고 있는데도 음악이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못 들려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휴먼리그도 약간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아쉽더라도 2011년 앨범 말고 그 전에 나왔었던 8집 앨범 그 앨범이 2001년에 나왔거든요. 8, 9집 사이에 10년의 세월이 있었죠. 아쉽지만 그 8집 앨범에서 싱글로 발표가 됐었던 노래를 오늘 휴먼리그의 가장 최근 싱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All I Ever Wanted라는 곡이에요. 먼저 데뷔곡인 Being Bold 그리고 8집에서 All I Ever Wanted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휴먼 리그의 데뷔곡 1978년에 나왔었던 Being Boiled. 정말 초창기 전자음악, 일렉트로닉 음악의 그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곡이었죠. 자, 그리고 2001년에 나왔었던 휴먼 리그의 노래 All I Ever Wanted를 가장 최근 싱글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7606님, 유럽의 파이널 카운트다운 신청해요. 저는 가사는 적고 감성이 많은 음악이 점점 좋아져요. 늙어가는 걸까요? 하셨는데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취향은 계속 바뀌는 거죠. 그 가사는 적고 감성이 많은 음악이 점점 좋아진다는 건 글쎄요. 그냥 저의 해석으로는 언어가 주는 그런 소란스러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가진 내 마음, 거기에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겼다. 저는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좀 괜찮지 않나요? 아, 사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내 중심을 잃고 막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노래만큼이라도 막 가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 음악이 전해주는 분위기, 그리고 그게 나한테 와닿는 그 느낌,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음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죠. 특히나 팝음악은 가사가 잘 안 들리잖아요, 우리 가요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내용에 상관없이 그냥 내가 느끼는 느낌 그대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7606님은 그 장점을 아주 잘 흡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신청해 주신 유럽의 The Final Countdown. 굉장히 웅장하기도 하고 장대하기도 하고 그

박내림의 골든디스크. 6월 26일 금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제 골든디스크도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오늘 방송만요. 내일은 밤 11시 5분에 또 새롭게 시작이 될 거고요. 자,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6835님이 신청해 주신 이 노래예요.

영화 쉬리의 OST이기도 했던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4: 자축은행 당신에게 대축은행에
5: 기대세요.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 싶은
4: 자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자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3: 자축은행.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전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여기는 가요 1999.

한국투자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우리말에 공색과 군색이 있습니다. 공색하다는 아주 가난하다는 뜻일 땐 공색한 살림처럼 쓰고, 말이나 행동의 이유나 근거 따위가 부족하다는 뜻으론 공색한 변명처럼 씁니다. 니은 받침에 군색하다는 필요한 것이 모자라서 딱하다는 뜻일 땐 군색한 살림처럼 쓰고, 떳떳하지 못하고 거북하다는 뜻으론 군색한 변명처럼 씁니다. 문맥에 맞게 골라 쓰는 말, 공색과 군색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토요일 MBC 6시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틀 만에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재 시간 26일 연설을 통해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부상자 수는 3,360명으로 증가했고 이재민 수도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최대 676만 명이 인명, 재산 손실, 대피생활 등 각종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베네수엘라 일간 엘 나시오날에 따르면 유엔 국제이주기구의 조이 브레넌 대변인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기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76만 명이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넌 대변인은 건물들이 붕괴하고 필수 기반 시설이 파손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잔해 속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40일 작전을 선포한 직후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밤 모스크바, 벨고로드, 크림반도, 흑해 등에서 우크라이나군 드론 660기를 요격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 점령지인 크림반도의 항구도시 케르치에 있는

0: 미사일은 러시아 해군 함정과 방공 레이더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림반도를 겨냥한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을 중단하기 위한 평화기본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AP와 로이터통신은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26일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AL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 나다 하마데 모하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3자 협정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해 지난 18일 발효된 종전 합의 양해 각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휴전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추가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공격용 드론을 발사한 것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들을 향해 최소 넉 대의 일방향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비해 상황과 관련해서는 드론 중 한 대는 매우 고가의 화물선에 상부 갑판에 명중했지만 선박은 계속 항해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전하며 나머지 드론 석 대는 우리가 격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어리석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0.7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권순표의 물음표 시작합니다.
8: 절세의 왕 절정.
9: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0: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9: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2: 권순표의 물음표
3: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탐구하는 분입니다. 국가대표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아주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4: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 인지심리학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다른 심리학과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4: 일단 다른 심리학자들이 예. 이공계라고 맨날 놀리는 심리학이에요.
3: 네.
4: 아주 실험하고 수학하고 생물학 배우고 컴퓨터 가지고 있습니다.
3: 좀 더 데이터 위주군요. 그러니까.
4: 그렇죠. 실험하니까 데이터 위주고요.
3: 예.
4: 그리고 심지어는 왜 하드웨어적, 인간의 하드웨어니까 이제 예. 신체, 뇌부터 이렇게 호르몬까지.
3: 아, 그래요?
4: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과목이 하도 달라가지고.
3: 예.
4: 그 저희 인지심리학에 되게 유명한 농담이 있죠.
3: 예.
4: 이제 얼굴만 보고는 프로이트 융을 모르니까.
3: 예.
4: 수염 길면 프로이트, 수염 짧으면 융.
3: 예.
4: 인지심리학자들이 그 정도로 일반적인 다른 심리학자들과 좀 다른 이야기를
3: 다른 분야를 하시는군요.
4: 네네.
3: 그러니까 뭐 이 신경 계열의 어떤 그런 것도 공부하시고 뭐 이런 건가 예를 들면.
4: 네네. 그래서 왜 그 재작년에 예. 노벨 물리학상 받았던 제프리 인턴 교수가 예. 그 인지 쪽 연구에서. 그 이제 딥러닝 쪽 관련된 연구를 했거든요.
3: 그럼 예를 들면 뭐 교감신경이 뭐 어떻게 하면 뭐 어떤 상태고 심리적으로
4: 네.
3: 뭐 그런 것까지 다 연결되는 건가요?
4: 그렇죠. 네. 뭐 심지어는 눈 깜빡임부터
3: 그래요.
4: 뭐 피부 전도 그다음에 뭐 fMRI로 찍는 뇌 사진 뭐
3: 범죄 심리학 하고요. 이 행동 심리학도 다 거기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4: 걸쳐 있죠.
3: 아, 그래요.
4: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3: 네.
4: 그 이제 범죄 심리학이나 수사 심리학에서 예. 얘기하는 거짓말 반응
3: 예, 예.
4: 탐지하는 게 이제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안구 움직임으로
3: 예.
4: 그런 걸 판단한다.
3: 예. 뭐 오른쪽 귀를 보면 어쩌고 저쩌고 뭐 어디 책에서 네, 본 것 네. 같은데요. 뭐
4: 그래서
3: 보니까.
4: 이제 안구 운동 추적기로 이제 예. 딱 잡고 그러니까 1초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예. 몇 번 이제 소위 말하는 도약 운동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뭐 전형적으로 저희 인지 심리학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
3: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보면 대략 저 사람 심리 상태가 어떻고 딱 나옵니까?
4: 이제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무릎팍도사가 예. 되는 거고.
3: 예. 예.
4: 그래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3: 아, 예.
4: 그 제가 이제 그 대학원생들한테 많이 이제 강조하는 게 예. 너무 분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3: 예.
4: 처음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관찰해봐.
3: 아, 관찰해라.
4: 네네.
3: 관찰을 주로 많이 하시는 편이겠네요.
4: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렸을 때는 네. 동네 형들한테 많이 혼났죠.
3: 아, 왜 쳐다보냐고?
4: 그렇죠, 그렇죠.
3: 옛날에 가장 어린이들이 청소년 때 많이 맞은 게 왜 쳐다보느냐는.
4: 그렇죠. 그래서 너 일로 와봐. 어때? 그래가지고.
3: 왜 쳐다봐. 예. 네. 그러면, 관찰을 오랫동안 하시면은.
4: 네.
3: 그 관찰의 패턴 이런 게 남들보다 확실히 빨리 익히겠네요. 어떤 그 사람의 행위 패턴, 비언어적 표현들.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표현보다 훨씬 더 거짓말을 못하는 건 맞는 거죠.
4: 그럼요. 특히 예. 이제 피곤할 때.
3: 예.
4: 살짝 그리고 이제 오후에 지쳐있을 때.
3: 예.
4: 그때는 그 사람의 습관이나 아니면, 거의 불수의적인 패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3: 예.
4: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건 있는데요.
3: 예.
4: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이제 그 주의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예. 한 번 딱 찍어서 보고 맞춘다는 건 굉장히 오차가 큽니다.
3: 그렇겠죠. 네. 그렇게 네. 하면 잘못하면 미신에 가까운.
4: 그렇죠.
3: 예.
4: 네. 그래서 이제 게다가 또 그게 몇 번 초반에 커리어 초반에 예. 맞아서
3: 예.
4: 자기 자신을 또 신격화하거나 지나치게 이제 고평가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이
3: 확신 편향 생기고
4: 네.
3: 확증 편향 생기고
4: 네.
3: 이런 그럼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난 다 알아. 저 사람에 대해서.
4: 네네. 그래서 심리학자들 예. 중에 이제 국내에는 뭐 그런 사례가 예. 거의 없지만
3: 예.
4: 외국에서는 지나치게 자기를 좀 높게 평가하거나 확신을 해서
3: 예.
4: 오히려 그 중요한 기업이나 아니면 정부의
3: 예.
4: 결정의 상황에서
3: 예.
4: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심리학자들도 일부 있죠.
3: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마든지 확증 편향이 생길 수 있겠어요 보니까.
4: 예. 그래서
3: 우연도 겹치고 또 실력도 겹치고
4: 그럼요.
3: 막 이러다 보면
4: 네네.
3: 금방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나약하지 않습니까? 금방 내가 맞는구나 예, 이런 확증을 하게 되는 게 사람.

0: 분위기죠, 보통.
1: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위에 있는 다른 네. 분들한테 우리 권순표 앵커께서는 네. 경영학이 아니라 심리학을 하셨어야 되는데.
0: 왜요, 왜?
1: 이제 그게 얼마나 예. 많이 일어난다는 걸 예. 느끼시잖아요.
0: 아, 예.
1: 근데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은 예. 못 느끼세요.
0: 아.
1: 정말 못 느끼세요.
0: 아, 그래요?
1: 네네. 그래서.
0: 그 어떤 메타인지가 좀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1: 그러니까 사람이 예. 성장하면서 예. 메타인지가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이분들은 점점 그 성장해 나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겸손해지죠.
0: 예.
1: 내가 얼마든지 실수할 예. 수 있고,
0: 그렇습니다.
1: 내가 지금 예. 철석같이 믿고 있는 예. 사실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있고. 사실을
0: 예. 그걸 아니까. 늘 경계하죠. 예. 예.
1: 근데 이제 문제는 나이 들어가면서 그 편차가 더 커지는데
0: 예.
1: 이게 발달이 안 된 분들은
0: 예.
1: 한번 별다른 근거나 명확한 정당한 이유 없는 것도 예. 한번 믿게 되면
0: 그렇습니다.
1: 절대로 이걸 내려놓지 않는
0: 예.
1: 그런 분들이 되면 한마디로 참 같이 앉아서 대화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예. 되는 경우도 있죠.
0: 아 저도 아니 농담이 아니고 저 젊은 시절에 심리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 네네. 네, 근데 그 캠퍼스가 좀 먼 곳에 네. 반대편에 있어서 못 오신 걸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0: 아니요. 성적이 높아서.
1: 아니 이제 입학 이후에도 이제 캠퍼스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동쪽 끝 서쪽 끝이라서.
0: 아 근데 진짜 심리학을 한번
1: 네,
0: 네. 그 교양으로 듣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1: 교양 들으셨어요?
0: 예, 그리고 네네. 요새도 그냥 관심이 있어서 그 어떤 FBI 출신들이 쓴 뭐 이 행동과 관찰하는 뭐 어떻게 하면 거짓말이고 뭐 이것도 주의 깊게 뭐 물론 근데 제 생각은요. 그걸 읽은 결론은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그 책을 읽고 누구 마음을 읽느니 차라리 가만 진짜 아까 말씀한 관찰해가지고 읽는 게 훨씬 더 뭐 손짓을 이렇게 하면 무슨 표시고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일반인이 네, 네.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제가
1: 보면 그렇죠. 네, 예. 그 책은 저도 봤는데
0: 예, 예.
1: 이게 왜 긴 이야기를 너무 짧게 줄여놓으면
0: 예.
1: 오히려 읽으면서 오해가 생기는 예. 것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좀 너무 축약돼 있군요.
1: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열심히 만약에 내가 무술을 연습하면 예. 저기를 딱 치면은 부서질 수 있는데
0: 그렇죠.
1: 이거를 부실 수 있다.
0: 예.
1: 그다음에
0: 예.
1: 정신을 집중하면 깨진다. 예.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손만 아픈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질
0: 아니, 저는 그거
1: 같아요.
0: 보고 아예 딱 포기를 했어요. 아 이건 일반인이 그 책 정도 보고는 적용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예.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찰을 열심히 하는 거 느끼는 것이 훨씬 더
1: 그럼요.
0: 도움이 되겠다.
1: 예.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예. 동료 연구자들이나 실제 예. 대학원생들한테 그 어줍지 않은 과학이나 어줍지 않은 논리 펼치지 말고
0: 예.
1: 그냥 입 닥치고 관찰하자.
0: 아, 예, 예, 예, 예.
1: 그런 얘기 합니다.
0: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안한가요? 더 불안한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1: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나 예. 뇌에서 돌아다니는 아니면 신체에서 또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호르몬에 관련된 예.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0: 예.
1: 한편의 논문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0: 예.
1: 전반적으로 예. 수많은 연구들이나 사례들의 경향을 보죠.
0: 예.
1: 이건 메타인지가 아니라 메타분석이라고
0: 해요. 예. 예.
1: 그런 걸 해보면 예. 예. 한국 사람들이 좀 더 불안해.
0: 아, 그래요?
1: 예. 수치가 높고
0: 높아요.
1: 그리고 조금 더 나쁘게 얘기하자면 불안에 취약하지만 예. 사실 좋게 얘기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또 근면성실한
0: 아.
1: 네네. 더 열심히 살고 더
0: 힘들게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1: 그 말을 좀
0: 쫓기고 힘들게 산다는 말씀 아닙니까?
1: 그렇죠.
0: 예. 예.
1: 그리고 이제 비교에 좀 더 민감한 것도 사실.
0: 비교에 민감하고 경쟁적이고.
1: 네네. 그래서 네.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태학자
0: 예.
1: 그다음에 뭐 사회학자, 인류학자 다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0: 예.
1: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게
0: 예.
1: 사계절에
0: 예.
1: 네. 그다음에 뭐 산악지형에
0: 아.
1: 심지어 그런데 쌀농사 지어서 쌀 먹는 사람들이.
0: 예.
1: 낙천적이고 그다음에 작은 것을 가져도 쉽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0: 예.
1: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만 년 동안 이 한국이란 땅에서
0: 한반도란 땅이요.
1: 어쩔 수 없이
0: 예.
1: 예민하고 불안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뭐 하나 보고 경쟁적이고
0: 예, 비교하고
1: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좋은 말로는 성실하고.
0: 성실하고.
1: 네, 네.
0: 성실 안 하면 도태되니까요. 네,
1: 그래서 왜 그 네. 150년 전에 그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0: 예.
1: 때 우리 옛날에 조선 말기에
0: 예, 예.
1: 그 되게 게을렀잖아.
0: 예, 예.
1: 사실 그것도 이제 문화심리학자들이랑 같이 보면
0: 예.
1: 사실은 의외의 결론에 도달하죠.
0: 아.
1: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안 했다.
0: 아.
1: 워낙 뺏어가니까.
0: 아.
1: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
0: 부지런히 일을 안 했군요.
1: 그렇죠. 부지런히 일을 안 해요.
0: 예. 네.
1: 뭐 이런 흔적들로 역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0: 아. 네.
1: 워낙 수탈을 많이 해가니까요.
0: 예. 네.

0: 아, 그 재밌습니다. 네.
1: 그래서 예, 그럼,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아, 사람들.
0: 절대 그냥 가만 놔두질 못하는군요. 네, 네. 근데 심리적으로는요. 어, 있는 걸 그대로 놔두지 못하면 불행해지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예.
1: 네, 네. 네. 뭐 중요한 점이죠.
0: 예, 불교를 제가 읽는 거 전 뭐 그렇게 좋아해서. 근데 거기 얘기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건데. 그래야지 정신이 어떤 건강해진다는 어떤 그런 어, 논리가 쫙 일관되게 밑에 깔려 있는데요. 우리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도저히 못 받아들이면 그만큼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1: 그래서 예.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기초해서 저희 인지심리학을 예. 또 이런 방식으로 정의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인지심리학이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예. 할 때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실험하고 데이터를 늘 보니까 예. 상수와 변수를 구분해드린다.
0: 예.
1: 실험을 해보면 참 안 변하는 그런 값들이 있죠. 예. 사람의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상수겠죠.
0: 예.
1: 근데 조금만 뭐 붉어도 습도 높여도 아니면 의자 높이만 바꿔도 어, 잘 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건 변수죠.
0: 예.
1: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상수와 변수지만 예. 세상에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상수,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
0: 예.
1: 변수, 변하는 거. 예. 정리를 좀 해드리고. 예. 확실히 상수는 건드려봐야
0: 상수는 아예 내버려둬라.
1: 불행해지죠.
0: 아주 편하게.
1: 네, 네.
0: 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1: 네, 네.
0: 다만 변수만.
1: 그렇죠.
0: 변수에 대해서만 한번 어 네. 어느 건 뛰어들 것이고 어느 건 개입할 것이고.
1: 그렇죠.
0: 그걸 결정하면.
1: 네, 네.
0: 근데 이렇게 어떤 예를 상수는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네. 성격은 대표적인 상수.
0: 아, 그렇죠.
1: 네, 네. 기질에 가깝죠.
0: 예.
1: 거의 기질에 들어가죠.
0: 예.
1: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격을 상수로 놓으면 예. 성격 개조하려고 하지 마라.
0: 그렇죠.
1: 네, 네.
0: 그래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부부가.
1: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성격의 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0: 그렇습니다.
1: 자기 예. 성격이나 남의 성격 단점을 고치거나 어,
0: 제가 아무도 몰라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
1: 아무 생각 없죠.
0: 예.
1: 아무런 대책이 안 나온 경우가 많죠.
0: 사람 안 변한다.
1: 네, 예. 네, 네.
0: 저는 20살 이후에 사람 안 변한다는 건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관찰 결과 저는.
1: 그러니까 네. 자기 성격이 절대 변하지 않는데 거의 변하지 않는데 네. 그거의 장점을 보여주면 네. 그건 성숙한 삶.
0: 예.
1: 그다음에 그 성격의 단점만 계속 보여주고 살면 미성숙한 삶.
0: 예.
1: 그러니까 성숙과 미성숙은 어, 오히려 변수에 가까운데
0: 예.
1: 성격을 그렇군요. 괜히 건드려봐야 예. 골치 아프고 힘만 들고 좌절하고 예. 불행해지는 것만 있고요.
0: 아, 교수님 말씀드릴까요? 어떤 두 관계가 좋으면 사람을 성숙시키고 두 관계가 나쁘면 사람들을 좀 미숙하게 만들더라고요.
1: 그것도 그렇죠. 예.
0: 그렇더라고요.
1: 네, 이제 그 부부 자체가 지금 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는데
0: 예.
1: 오히려 그러니까 계속 어, 오히려 몰입하고 집착하고요.
0: 예.
1: 그러면 에너지가 반드시 여기서 남게 되니까
0: 예.
1: 바꿀 수 있는 걸 못 바꾸는 예. 그런 또 이중의 어, 악순환이 아, 일어나겠죠.
0: 예. 교수님은 안 싸우십니까?
1: 저는 자주 싸웁니다. 제가 1년 52주인데 예. 어, 제가 한번 그 세봤는데 예. 평균 25회 정도는 꼭 매년 싸우고요.
0: 예,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싸우는 거 아닌가요?
1: 이제 그래서 바꿀 예. 수 있는 건 어, 예. 바꿀 수 없는 건 싸우는 횟수는 못 바꾸겠더라고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빠져나오는 시간만 단축시킬 수
0: 아,
1: 있습니다.
0: 그래요. 예. 아, 빠져나오는 시간을. 길게 네. 안 끄는군요.
1: 네, 그렇죠. 요럴 때는 네. 어, 설렁탕 먹으러 가면 되고요.
0: 아.
1: 네. 요럴 때는 어, 뭐 예를 들어서 권순표 앵커님 그 예. 방송 같은 거 예. 보면서 웃고 막.
0: 예. 네.
1: 왜냐면 제 아내가 예. 그 저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예. 왜 당신은 저렇게 재밌게 얘기를 못하냐. 그래서 제가
0: 예.
1: 제가 저분도 집에 가면 재미없을 거다.
0: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예.
1: 아, 죄송합니다.
0: 물론입니다. 예.
1: 이게 상황별로 예. 살짝 기분을 전환시키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예. 의지, 신념, 노력,
0: 예.
1: 그 다음에 정신력, 요런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0: 예.
1: 그런데 기분 전환은 예.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과 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0: 우선순위와 중요도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왜 부자가 되기 위해 제일 예. 중요한 건 소득을 늘리는 거지만 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소비를 관리하는 거다.
0: 예.
1: 그런데 우리는 소비도 관리 안 하면서 소득 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 예. 사람이 왜 힘들게 사느냐.
0: 예.
1: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0: 아, 예. 네. 아, 알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예. 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불행한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 SNS 때문에요.
1: 네네.
0: 비교치가 제가 맨날 이것도 농담으로 많이 했는데 옛날엔 동네에서 좀 싸움 잘하면 막 그 왕노릇 타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 UFC 같은 걸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0: 돼버리고요. 좀 쌈 잘하는 친구들은 노래 잘하는구나 이쁜 친구들도 옛날 동네에서 좀 이쁘장하면 그냥 자기가 세계 최고로 이쁜 줄 알았는데요. 요새는 그게 얼마나 자기의 외모가 그 세계 최고로 이쁜 사람에 비해서는 별게 아닌 줄 알게 되고 그러게 별로 인간의 행복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1: 어 그럼요. 사실 네. 그 로빈 던바 같은 진화 인류학자는 네. 150명 이상 만날 일이 없는 35만 예. 년을 살았는데
0: 예. 그렇습니다. 예.
1: 지금은 1억 5천 년이나 15억을 예. 혹은 뭐 70억을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 그 과정에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예.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예. SNS도 어느 정도 사용하는데도 남들과의 비교가 적은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구하기 시작했죠.
0: 예. 네. 누군가요? 예.
1: 늘 새로 배우는 사람.
0: 아.
1: 그러면 과거의 자기와의 예. 비교가 더 중요해지니까.
0: 아, 그래요?
1: 네. 뭐 대단한 걸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예. 뭐 북구시도 좀 배우고. 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새 공부도 좀 해보고. 아, 뭐 이러면서.
0: 그렇군요. 예. 네.
1: 그래서 교양, 그 다음에, 취미, 요런 것들을 소소하게 새로 배우기를 자주 하면서. 예. 이렇게 표현하죠. 자주 초보자가 되는 사람.
0: 아,
1: 그럼 예. 초보자가 되니까 과거에나 한 달 전에나 두 달 전에 나와 비교가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요.
0: 예.
1: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감이.
0: 예.
1: 성장감이.
0: 그 성취감, 성장감은 굉장히 행복과 또 직결되는 거 아닌가요?
1: 그게 이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예. 연구하는 예. 게임을 하는 이유.
0: 아, 예.
1: 네. 게임하는 이유가요.
0: 예.
1: 그 fMRI로 뇌를 촬영하면서 예. 게임할 때 뇌를 봤는데 예. 대부분의 연구에서 재밌어 하진 않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게임을.
0: 예, 예.
1: 재밌어 하지 않고 예. 오히려 일할 때나 공부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예. 패턴이 있는데 예. 그런데 왜 게임하면서 우리는 재밌다고 착각을
0: 예.
1: 하는가
0: 예.
1: 라고 봤더니 성장감.
0: 아,
1: 늘기 때문이죠.
0: 그래요?
1: 네. 그래서 늘 조그마한 것이라도 새로 배우는 게 없는 사람들이 예. 기본적으로 굉장히 타인과의 비교에 민감하기가 쉬워지고요.
0: 일종의 이걸 열등감에 빠지기 쉽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되나요?
1: 그렇죠.
0: 예.
1: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 열등감이 관리가 안 돼서
0: 아, 예.
1: 그게 그래서 만성적인 컴플렉스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0: 예.
1: 과거에는 사실은 예. 아동기, 청소년기, 뭐 청년기 초반까지만 예. 그 열등감과
0: 예.
1: 그 다음에 열등감 관리가 안 된 컴플렉스가 만들어졌는데
0: 예.
1: 이제 사람의 수명이 너무 길어지고
0: 예, 그렇죠.
1: 네.
0: 예.
1: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예. 이 열등감 관리를 못하면 실제로 이런 케이스도 봤습니다.
0: 예.
1: 70대 중반까지도 아무런 문제 없던 분인데
0: 예.
1: 갑자기 SNS를 통해서 아무것도 새로 배우는 예. 없는 삶인데 갑자기 그때부터 야, 저 연령대에도 만성적인 컴플렉스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
0: 네,
1: 라는 거를 또 볼 수 있죠.
0: 아, 제가 평생을 SNS라는 걸 톡밖에 안 하다가 요새 최근에 한번 뭐 이렇게 시작을 해봤어요. 어떤가 한번 겪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어떤 폐해를 크게 못 느끼겠는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이게. 예, 뭐 어떤 다른 세상을 보고 나한테 알고리즘이 뭐가 돌아가는 걸 보는 것도 그것도 재밌고요. 내가 어디 관심이 있나. 근데 이 타인과의 비교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딴 거 하는 일이 많으니까 올해 이렇게 뭐냐 휙휙 몇 명 늘었나 뭐 이런 거나 뭐지 이제 자세히 못 보니까요. 근데 분명한 건 거기 빠져 있으면 불행해지기 쉽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1: 네,
0: 보면.
1: 네. 네. 그 SNS를 그래서 처음 시작하고 네. 누가 과도하게 몰입되는가
0: 네.
1: 혹은 누가 그냥 적절하게 그냥 어느 정도 선까지만 네. 하는가 심지어는
0: 네.
1: 어떤 사람이 재미가 없네.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네.
0: 예.
1: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사용량이 감소하는가.
0: 예.
1: 라를 보면, 그걸 보면, 확실히 그게 자기 성장감.
0: 아.
1: 자기 활동.
0: 예.
1: 자기 취미, 자기 문화, 자기와 관련된
0: 예.
1: 활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0: 예.
1: 그래서 그게 그대로, 상관관계가 나오는 걸로
0: 아,
1: 봐서는.
0: 예.
1: 그러니까 SNS 자체가 문제인 것도 있겠죠. 어느
0: 예.
1: 정도는 그 알고리즘에.
0: 예.
1: 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0: 예.
1: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SNS 예. 과도하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0: 모르죠. 근데 어디 게임을 연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 아, 네, 네, 네.
0: 그건 어떤 부분을 연구하시는 거예요?
1: 뭐 이제 다양한 측면이 있죠. 어떤
0: 예.
1: 게임은 문제가 있고 어떤
0: 예.
1: 게임은 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또 우리의 지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0: 예.
1: 이런 좋은 게임을 가려내는 것도 하고요.
0: 예.
1: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예. 게임을 할 때의 뇌가 일할 때의 뇌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0: 예,
1: 말씀드렸잖아요.
0: 예.
1: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지루하고. 네.

0: 그래서 집중하기 힘들고 예. 어렵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면 어떤 요소를 살짝 하나 바꾸면 예. 그걸 게임처럼 우리 뇌가 아. 인식을 해서 예.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예. 그래서 좀 더 사람들로 하여금 각고에 노력하지 않아도
1: 예.
0: 오히려 집중할 수 있게 되는
1: 예.
0: 그런 게임적 요소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죠.
1: 예.
0: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예. 우리가 이제 배달 앱이나 예. 모빌리티 서비스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일종의 게임입니다.
1: 예.
0: 왜냐하면 그 게임에서 내가 주문한 음식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예. 쫙 보여주죠.
1: 예.
0: 그리고 얼마나 남았나
1: 예.
0: 계속 해주고 중간에 있는 상태도 모니터링하게 예. 해주죠. 그게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게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1: 아, 예.
0: 나를 주인공 만들어주셨으니까.
1: 예. 아, 네. 예.
0: 그래서 나를 주인공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피드백 주고 이러면 예. 사람들이요. 제가 예전에 했던 실험에서 보니까 삽질도 무한반복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삽에 이제 센서 달아서 예, 예. 한번 할 때마다 옆에 스마트폰에서 예. 뾰롱 소리 나면서 예. 벽돌 쌓이게 해드렸더니
1: 아, 예.
0: 막 해요, 사람들.
1: 아,
0: 그러니까 예. 아 우리가 지금까지 지루하게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예. 일. 이게 오히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1: 아.
0: 그래서 게임적 요소가 있는 예. 사회, 게임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그런 환경
1: 예.
0: 이런 걸 조금만 우리가 배려해주면
1: 예.
0: 바람직한 행동
1: 예.
0: 그다음에 사람들이 서로를 더 도울 수 있는 이타적인 혹은 생산성
1: 예.
0: 굉장히 좋아지겠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3: 라디오,
2: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권선표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나쁜 게임은 뭔가요, 그럼?
3: 나쁜 게임은 당연히 네.
2: 중독?
3: 도박 형태.
2: 아, 중독.
3: 네. 참 신기한 게 네. 게임할 때 뇌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촬영해 보면 엄청 쓰고 있거든요, 네. 전두엽이.
2: 예. 네.
3: 근데 도박할 때 도박형 네. 게임이라고 저희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네. 그냥 도박이죠.
2: 도박이, 네.
3: 도박을 할 때 뇌를 촬영하면 네. 거의 뇌가 활동하지 않습니다.
2: 아, 그
3: 도박. 근데 재밌는 건 네. 도파민은 터집니다.
2: 아, 그러니까 뇌는 안 써도 되는데
3: 네. 네.
2: 의외적인 상황에
3: 땄을 때,
2: 예, 땄을 때 보상이 그, 주어질 때.
3: 그쵸, 그쵸.
2: 뇌를 안 쓰고 네. 보상이 주어지는
3: 네.
2: 것.
3: 네. 그래서 제 동료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참 그 말을 좋아하는데 네. 복잡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 많은 게임을 하면 네. 치매가 예방됩니까?
2: 네.
3: 예방됩니다.
2: 네. 네. 네.
3: 근데 고스톱 치면 네. 치매 예방됩니까? 네. 그러면 그 연구자들 저희 쪽 연구자들은 네. 그게 아니라 치매 걸린 고스톱 잘 치는 노인이 될 뿐이다.
2: 아,
3: 네. 명확하게 분류를 하고 있죠.
2: 그럼 정의는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뇌를 안 쓰되 확률적으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걸 도박이라고 할 수 있나요?
3: 그렇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네. 확률이죠. 그리고.
2: 확률. 아,
3: 네.
2: 내가 뇌를 안 쓰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확률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문 포카 선수들은 도박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분들한테는.
3: 그렇죠. 이게 네. 뭐 블랙잭이나 네. 전문 네. 포커 같이 그 확률에 어느 정도 자기가 통제성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산을 네. 한다.
2: 네. 심리도 계산을 하고.
3: 그렇죠.
2: 네.
3: 그러면 게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2: 네.
3: 그런 그 부류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사실 극소수고요.
2: 극소수다.
3: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유행을 바라고 하는 게.
2: 그렇죠.
3: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99.9%의 사람에게는 네. 마찬가지로 그

0: 있는 도박이죠.
1: 예. 네네. 그 교수님 쓰신 책 중에요. 우월한 열등감인가요? 그건 어떤 의미로 쓰신 건가요? 그러니까.
0: 그 이제 아들러라고 예. 하는 심리학자가 예. 그 열등감이 모든 것의 불행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능력이나 어떤 성취를 하는 것도 상당 부분 내가 느끼는 열등감 예. 때문이라는 겁니다.
1: 예.
0: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난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하지?
1: 예.
0: 이 정도면 열등감이죠.
1: 예.
0: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겠다.
1: 예.
0: 글을 제대로 써야 되겠다. 더 노력했죠.
1: 노력하게 되고.
0: 예. 그러면 이제 열등감에 노력이 붙으면 그 노력에 상당히 탄성이 혹은 탄력이 붙으면서 예. 그게 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1: 예.
0: 열등감을 방치하면
1: 예.
0: 그리고 혹은 심지어 주위에서 부모나 교사나 예. 아니면 동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주저앉히면
1: 예.
0: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평생에 그 사람을 괴롭히는 컴플렉스가 되거나 예. 남을 괴롭히는 컴플렉스가
1: 될 수 있겠죠. 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열등감이 있는데 그걸 어떤 자력이 아니고 외부에서 그 열등감을 채워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0: 그런 거를 예. 잘하는 분들을 예. 지혜롭게 하면 그게 사회적 지능이고 문화 지능이죠.
1: 아, 그래요.
0: 지금 그 심리학자들뿐만 예.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IQ의 시대는 1960년대 예. 컴퓨터로 이미 끝났고
1: 예.
0: EQ 같은 경우도 심지어 요즘 생성형 AI들이 너무나도 재밌는 문장 그리고 감성적인 예. 문장을 출력하는 예. EQ의 시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남은 건 CQ, 예. 문화지능밖에 없다.
1: 예.
0: 컬처니까요.
1: 예.
0: 그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 나의 열등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그 사람과 상보적인 관계를 지내는
1: 예.
0: 혹은 나와 매우 상이한 사람과 지내면서 예. 내가 못하는 일을 그 사람과 함께 해낼 수 있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인간의 그 거의 모든 AI에 기반한 과거 패턴에 예. 기반한 솔루션 말고
1: 예.
0: 새로운 문제 해결. 그다음에 창의적인 혁신, 기존 데이터에 없는
1: 예.
0: 이게 사실 그런데 다 그런 관계에서 나왔거든요.
1: 예.
0: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대목은 전형적으로 문화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1: 예.
0: 이제는 아마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지능이 아닐까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1: 그것도 가져갈 것 같아서요.
0: 뭐 또 그때 네. 되면 또 그때 나름대로의 인간다움이 또 한 번 다시 네. 나오지 않을까 도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 아 저는 뭐 다 가져갈 것 같아요.
0: 사실 그런 저도
1: 예.
0: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참 많이 만나거든요.
1: 예.
0: 그 분야 연구자들이
1: 예.
0: 저한테 자주 하는 얘기 있습니다. 저도 그 현상을 경험하거든요. 예. 월수금 괜찮을 것 같고요.
1: 네.
0: 화목토 이거 다 가져갈 것 같고 일요일쯤 그러다 보면 네. 이제 힘들어 네. 쉬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1: 아 인공지능이 어떤 사고 체계 이런 것도 연구하시는 분야랑 좀 연관이 있습니까?
0: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1: 그래?
0: 네. 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AI가 힘들어하는 일 혹은 네. AI의 아웃풋이 더 안 좋은 일
1: 네.
0: 혹은 이런 이슈도 있죠. 네. AI는 러닝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1: 예.
0: 근데 데이터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죠.
1: 예.
0: 이제 AI가 안 본 사진은 없어.
1: 예.
0: 뭐 이런 얘기를 할 예. 정도로. 근데 인간은 되게 재밌게도 지금까지 100번 동안 저 식당을 갔다가
1: 예.
0: 갑자기
1: 예.
0: 나 오늘부터 이 식당 갈래?
1: 예.
0: 이 식당 갈래?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버리거든요, 데이터를.
1: 예.
0: 그러니까 러닝이 아니라 언러닝이라고
1: 예.
0: 이슈가 남아 있어요. 인간이 언러닝을 되게 잘합니다. 변심. 변절. 나쁘게 얘기하면.
1: 네.
0: 근데 좋게 얘기하자면 천만 번 학습한 것도 인간은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1: 왜 그럴까요? 진화적으로 왜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0: 그게 바로 이제 인류학자들이나 이제 고인류학자들이나 아니면 생물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쓸데없는 호기심. 인간에게는 쓸데없는 호기심이 많은데 그 쓸데없다라는 표현 되게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걸 조금 더 바꾸자면 현재의 목적이나 현재의 생존과도 무관한 호기심.
1: 아.
0: 이게 있는데.
1: 네.
0: 근데 AI는 전형적으로 솔루션을 만들어 놓고 문제 해결을 위한.
1: 네.
0: 거의 동의어에 가깝거든요. 근데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문제로부터 떨어져서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반드시 언제나 인류 역사상 존재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연구자들이 이제부터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네. 사람이 인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1: 예. 그러니까 인간, 인류에는 진화인류학적으로 그런 어떤 엉뚱한 상상이나 엉뚱한 버림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획기적인 도약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네.
1: 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AI 시대에는 그러면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0: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바꾸는 것보다
1: 예.
0: 같은 교과를 배웠는데

0: 하는데도 다르게 얘기하는.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AI가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냐. 그럼 제가 아니죠. 국어, 영어, 수학을 앞으로도 상당 부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걸 배우고도 평균적이거나 패턴화된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인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른 대답을 아예 학과 이름으로 만들어서 대학에 설치해버리면 안 됩니다.
1: 예.
0: 그러면 아이들은 그게 오히려 더
1: 부정된
0: 답이니까.
1: 예. 예.
0: 그래서 문제는 최적의 솔루션을 못 내놓는 게 아니라 다른 솔루션, 여러 가지 상이한 솔루션을 내놓는 게 인간의 예.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어렵군요. 그게 네. 정답이 없는 정답 쪽으로 나가야 또 정답이 되는 거.
0: 그렇죠. 예. 이제 특히 정답을 너무 오랫동안 추구해온 예. 지난 수백 년이라서 예. 하나의 정답이 오히려 최악이다라고 하는 이쪽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앞으로 많은 좀 그 난관 뭐 혹은 장애물 근데 결국 극복해 나가야 또 인류 사회에는 또 한 단계 진보하겠죠.
1: 예. 네. 이 저는 늘 어떤 AI 전공하는 분들한테 AI에 아까도 잠깐 여쭤봤지만요. AI가 가져올 세상은 인간에게 유토피아적 AI의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디스토피아적 세상이 될까요? 어느 쪽을 기대하십니까? 뭐 기대야 뭐 유토피아 뭐. 예.
0: 조금 일단은 이제 단기적이고 중기적으로 네. 보면 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같은 아파트 501호로 사는 501호에 사는 네. 사람은 유토피아에 출근할 네. 것이고 아. 502호에 사는 분은 디스토피아로 네. 출근하는 정상 분포에서 가운데가 사라지고
1: 네. 이렇게 극단화되는,
0: 예, 극단화되는 네. 일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좀 장기적으로 네. 보면 결국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엇이냐를 다시 정의 내리고 네. 나는 누구인가를 또 다시 정의 내릴 네. 수 있는 그 정의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네. 그 사회가 이제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예. 저는 초장기적으로는요. 제가 굉장히 또 비관적인 어떤 사고를 좀 가지고 있긴 한데 가끔. 그래서 뭐. 농담을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초장기적으로는 AI가 깨달아서요.
0: 네.
1: 유토피아가 오지 않을까. 그냥 네, 네. 뭐 사람을 말살시킬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이 깨달은
0: 네, 네.
1: 자한테.
0: 네, 네.
1: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0: 그 국립가천과학관 예. 관장을 하시는 이정모 관장님이 예. 생물학자시면서 예. 진화 멸종을 연구하시는데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툭 던지신 말인데 너무 저한테는 위로 아닌 위로가 예. 됐는데 야, 이 지구상에 100만 년 이상 생존한 동물이 어디 있어요?
1: 네.
0: 모든 종은 생명체는 멸종하는데 네. 네. 우리 AI 아니라도 곧 멸종해.
1: 살만큼 살았다 이건가요?
0: 네, 네. 너무 그렇게 영원 불멸의 네, 존재라고 네. 하는 걸 네. 강박적으로 가정하지 마. 네, 네. 그래서 찬란한 멸종이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아름다운데요?
0: 네, 네, 네, 네.
1: 아름답습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행복과?
0: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네.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경우들이 몇 건 네. 있었거든요. 저희 같은 인지 심리학자인데, 뭐,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연봉 1억 5천, 네. 2억까지는 없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있는 쪽이 좀 더 행복이 네. 상승하는 건 네. 맞죠.
1: 4인 가족 중심으로.
0: 네, 네, 네. 이제 과거에는 뭐 7만 5천 불이다 뭐 이런 여러 네.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한 저희 쪽에서 보니까 한 1억 5천 2억까지는 계속 없는 것보다는 조금 1천만 원이라도 2천만 원이라도 있는 쪽이 네. 더 행복의 질이 올라가는데 네. 확실히 이제 로그 곡선처럼 네. 로그 함수처럼 이렇게 기울기가 둔화돼서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1: 아예 차이가 네, 없나요?
0: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1: 네.
0: 이러면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네가 순진한 거다. 네. 네가 아직 세상의 쓴맛을 네. 못 봤구나.
1: 네.
0: 그런데 분명한 건 네. 아주 돈이 많은 부자이신 분들의 수명도 그렇게 그 가파르게 증가하는 게 오히려 더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1: 그건 뭔가요? 스트레스인가요?
0: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쉽게 네. 설명을 드리는데요. 스트레스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 때문에.
1: 아, 예.
0: 네. 그 외로움과 괴로움을 좀 예. 구분을 하시는 게 좋다.
1: 네.
0: 외로움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고통이 예. 큰 거고
1: 예.
0: 당연히 괴로움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 돌아버리는 고통이 큰
1: 예.
0: 건데
1: 예.
0: 스트레스는 대부분 괴로움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1: 예.
0: 근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면
1: 예.
0: 괴로움과 관련된 스트레스보다 외로움이
1: 예.
0: 사람을 더 많이 불행하게 만들고
1: 아,
0: 더 일찍 죽게 만들고
1: 예.
0: 병에 걸려도 병의 진행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요.
1: 예.
0: 그래서 저희가 많이 드리는 말씀이 아무리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감 예. 느끼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도 외로움으로
1: 예.
0: 그 도피하시진 말라.

0: 그러면 또 이제 문화심리학자 중에 또 김정은 박사님. 네, 여기서 예. 또 기가 막힌 말 한 마디 더 하셨죠. 그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게다가 도피에까지 해버린다.
1: 네.
0: 사람한테 실망해도 사람을 끊지 말고 그렇다고 사람한테 너무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느슨하게 유지하는 사람.
1: 아, 그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제 기자들은 무슨 강박이 있냐면요. 관계 강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관계 네트워크를 굉장히 막 벌려놔야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고, 잘하는 거라고. 근데 저는 나이가 들면서 그 생각을 버렸어요. 아, 그렇게 그 관계,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그 관계 네트워크는 자신의 일을 잘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다, 그거는. 그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주변에 아주 친밀한 몇 명의 관계더라고요.
0: 네.
1: 그들, 그러니까 언제든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서적으로. 그 몇 명만 있으면 그리 흔들리진 않더라고요.
0: 네.
1: 그거 맞는 거죠, 그런 게.
0: 그렇죠.
1: 예.
0: 그, 사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제가 이제 아첨 아닌 아첨을 드리자면, 그래서 저분은 기자 같지가 않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1: 아, 예.
0: 굳이 첨언을 하나 드리자면, 예. 그런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1: 예.
0: 느슨하게 다양한 관계를 좀 더 얹으시면
1: 예.
0: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네트워크나 관계를 예.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예.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에요.
1: 아, 전데요? 딱 전데요, 그거?
0: 네네.
1: 예.
0: 아주 가깝고 친밀하고 예.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는 사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한테 구속력도 있는 관계거든요.
1: 예. 예.
0: 그런데 이런 관계 있잖아요. 언제든 전화했는데, 오, 그래, 나 오늘은 시간이 안 돼, 미안.
1: 예.
0: 오케이. 이 정도가 예. 되는 느슨한 관계.
1: 아유.
0: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이렇게 재밌는 건, 그 가깝고 깊은 관계가 없는데, 느슨하게 다양한 관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예. 그런 약간 허망할 수 있는 관계고, 오히려 그런 관계는 하나도 없고,
1: 예.
0: 오히려 가깝고 깊은 관계만 예. 있는 분들은, 지금은 참 좋은데 이 중에 한두 분만 관계가 어우러져도 너무 상실감이 크고
1: 아, 그렇죠.
0: 그다음에 타격감이 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이게 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주 수익을 창출하는 아주 핵심 종목.
1: 예.
0: 그다음에 느슨하지만 조금 조금씩 이제 여러 종목에서 조금씩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않듯이 이런 게 인간한테 다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1: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제 주변에 이제 얼굴이 좀 알려진 분들이 많으니까 그 괜찮은 인간에 대한 강박들. 나는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돼.
0: 네네.
1: 이런 거는 그런 것도 꽤 많은 꽤 큰 스트레스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1: 좋은 SNS가 사람에 대한 어떤 강박.
0: 오,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특히 얼굴이 알려진 분들, 얼굴이 알려진 분들이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유명세나 아니면 인지도가 높은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근데 심지어는 그러다가 아, 난 안 되겠다라고 해서 포기해서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막 나가시는 분들 다 존재하죠. 근데 그거는 인간이라면 거의 대부분 가지는 어쩔 수 없는 본성이고요. 그것 자체가 이상하진 않겠죠. 근데 그럴수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노련한 카운셀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개구장이처럼 장난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주위에.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위선적인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위선의 반대말이 저희는 진실도 있지만 장난이에요. 장난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정신건강이 좋습니다.
1: 저는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0: 저는 그 예전에 이제 그 다른 편 진행하실 때 제가 20초 있다가 저분 장난칠 거야. 근데 정말 2초 오차 범위 내로 맞췄거든요.
1: 예.
0: 제가 그때 기분 좋아가지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제가 이겼는데도 제가 밥을 산 적이 있는데 주위 심리학자들한테 그게 언제부터 생기셨겠죠.
1: 예.
0: 아무래도 커리어 초반부에 한참 남들과 비슷한 목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때는 아마 별로 없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내가 나와 장난을 같이 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우리끼리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무의미해 보이지만 장난을 같이 칠 수 있는 사람은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죠.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저는 장난치시는 모습 불쾌하지 않게 어른의 자격입니다. 어른이라면 품격 잃지 않고 유쾌하게 상대방에게 모욕감 주지 않는 장난을 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누가 어른이냐 좋은 어른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항상 그건 있습니다.

0: 심지어 회사에서도 네. 어우 김 과장 이번에 일 잘했어라고 네. 하면 어우, 저희 팀 애들이 원래 네. 한기량 합니다.
1: 네. 네.
0: 이게 이제 자존감이 네. 좋은 거고 자존심은 기본적으로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네. 남들과 같이 잘하는 게 중요한 건 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존심 관리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그게 누적되게 되면은 네.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던 그 나르시시즘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1: 네.
0: 이게 중증으로 가게 된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잘했어요 김 과장이라고 하면 네. 저희 팀 이 멍청한 애들 데리고 내가 일을 해냈습니다. 네. 부장님. 확연한 차이죠.
1: 네. 네.
0: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지능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1: 네.
0: 앞으로 자존감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한 네. 일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자존심만 센 사람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1: 네.
0: 대부분 부모가 만들죠.
1: 네. 그렇죠.
0: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뭐 이제 이런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뭐 마땅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는 지금 선생님들은 교육 많이 받으셨고요.
1: 예.
0: 선생님들은 정말 좋은 선생님도 많이 계신데
1: 예.
0: 부모 교육은 앞으로 정말 필요한 사회이고요.
1: 더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0: 네네.
1: 부모 교육.
0: 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교육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 교사 연수 요청하시면 네. 이분들이 뭘 더 배우라고. 이분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분들, 성실한 분들. 물론 그중에는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네. 사회적인 충격을 주거나. 하지만 극소수거든요.
1: 예.
0: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부모 교육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그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더라고요.
0: 네.
1: 겪어보고 지나고 난 앞서 네. 보면. 네. 부모 교육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그 네. 실제로 그리고 아이의 성품과 성격은 못 바꾸지만 네. 성품은 바꿀
1: 네.
0: 수 있고 뭐 IQ와 같은 아주 기질적인 지능은 못 바꿔도 지혜는 얼마든지 네. 바꿀 수 있는데 성품과 지혜에 사실 저는 선생님들한테 대놓고 네. 말씀드려요. 교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하다.
1: 네.
0: 그렇다면 이제 학교에게 모든 교육을 떠맡기고
1: 네.
0: 게다가 점수는 학원에게 모두 다 떠맡긴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1: 네.
0: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는데 정말 부모와 자식 관계를 그냥 이게 변두리이거나 주변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1: 네.
0: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중요한 관계로 한번
1: 네.
0: 설정해놓고 한번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1: 게 어려운 질문이면서 굉장히 진부한 질문인데요.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요? 보시죠.
0: 제가 이제 사춘기 때 그런 말씀을 많이
1: 네.
0: 이제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드리죠. 아이가 물러날 때 다가가지 말고 다가올 때 물러나지 말라.
1: 그건 그냥 좋은 사람하고 네, 네. 똑같지 않습니까?
0: 고민 많이 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1: 네, 그렇죠. 네. 자식에게는.
0: 네. 그러니까 이게 다가갈 때 물러나야 될지 아니 물러날 때 다가가지 말아야 될지를 매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0: 제가
1: 핏줄이니까 그게 더 어렵겠죠.
0: 그렇죠. 제일 그러면은 제일 안 좋은 부모는 안 좋은 부모는 누구입니까? 네. 라고 저는 질문을 받으면 네. 답변을 이렇게 드려요.
1: 네.
0: 저도 이제 정말 찔리는 게 많지만 네. 제일 안 좋은 부모가 되어가는 방향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 네.
0: 그게 한번 깊게 고민한다고 착각해서 원칙 세우는 부모. 양육은 정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1: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네.
0: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작은 고민을 쌓아나가야 되는 게 양육이지 이런 게 양육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큰 원칙을 하나 이거 원칙 같지도 않은 거거든요.
1: 네,
0: 그런 걸 하나 딱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생각하는
1: 네.
0: 부모. 그 고민 없는 부모죠.
1: 네. 네.
0: 그러면 돈 많은 부모는 그 돈 많은 것의 폐해를 아이한테 입힐 거고
1: 네.
0: 가난한 부모는 또 그 가난의 폐해를 아이한테 그 입힐 거거든요.
1: 네.
0: 원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해치면 안 돼.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돼. 라고 하는 정말 몇 개 안 되는 중요한 가치가 네. 원칙이고요.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은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을
1: 네.
0: 하는 게 진짜 부모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서.
1: 아이한테는 말입니다. 교수님 말씀이다 보니까. 아, 무지무지 인품 좋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옆집 아저씨 같이 대하면 딱.
0: 그거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게요. 왜냐하면
1: 네.
0: 우리나라의 모든 그 부모 자식과의 문제, 특히 아이가 밖에 나가서 부모가 없을 때 일으키는 문제가
1: 네.
0: 부모가 아이를 안 돌봐서가 아니라
1: 네.
0: 부모가 아이를 안 쳐다봐서가 아니라 오로지 아이만 쳐다봐서
1: 네.
0: 생기는 문제죠.
1: 네.
0: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부모도 행복하고 부모도 할 일이 있어야
1: 네.
0: 되는 사회인데 그거를 너무 철저하게 우리는 한쪽의 역할만 계속
1: 네.
0: 부모에게 요구하니까 그 역할을 철저히 우리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1: 네.
0: 독박으로 하는 사람과
1: 네.
0: 그 독박 육아를 위임한 사람 모두에게 문제가 생기는
1: 예.
0: 경우가 많아요.

0: 있거든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도 집에서 조금 비웃을 텐데 너도 그런 사람이 하나였어. 작은 고민을 여러 번 자주 하는 그런 자세가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 시간은 다 돼가는데 제가 오늘 교수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평소에도 뵙고 싶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물음표 제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녹화고요. 또 제 어떤 저에 이어서 물음표를 진행해 주실 분으로 모셨는데요. 이 물음표 정말 재밌습니다. 해보시면. 예.
0: 저는 한 편도 빼놓지 않고 예. 예, 봤는데 예. 얼마 전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예. 제가 그 핸드폰 그러니까 휴대전화 떨어뜨릴 뻔했어요. 진짜로 살짝 떨어뜨렸는데 아니. 저한테는 수업료도 안 내고 수업을 듣게 해주시는 예. 그런 네. 예. 정말 많은 그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1: 근데 제가 보기엔 교수님 이 진행자로서 했던 적합도를 보면요. 이렇게 적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전공하신 것도 그렇고 예, 성품도 그렇고 하여튼 좋은 물음표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진짜 100분의 1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 어쨌든 누가 되지 않도록 한번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제가 열심히 보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예. 긴장 오늘, 엄청 됩니다.
1: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4: 휴무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연도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선 설명 전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도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0: 요즘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화 파젠.
1: 여러분은 지금까지 권순표의 물음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유튜브로 먼저 방송되며 토요일 아침 6시 5분에 라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의 궁금한 이야기, 권순표의 물음표,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꺼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

0: 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5: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에 대응해 이란을 상대로 공습에 나섰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X에 올린 성명에서 이란이 25일 일방향 공격 드론을 이용해 에버 러블리호를 공격해 미군 항공기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보관기지와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전날 새벽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에버 러블리호를 공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휴전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타결된 양해각서에 따른 미국 이란 간 종전 합의가 균열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페르시아만의 라스타누르 항구에서 원유 선적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선박 이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지시간 26일 사우디 해운사 바흐리가 운영하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두 척이 라스타누르 항에서 원유를 선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위치한 라스타누르 항은 지난 2월 말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하루 5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수출이 이뤄지던 곳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관 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그림,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과 관련해 대가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거리낌 없이 받았다면서 그 폐해가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10시 29분 일본 혼슈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고코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야마나시현 후지카와 구지코마치에서 진도 6 약, 오스키스에서 진도 5 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이 지진의 영향으로 도카이도 신칸센의 도쿄역과 시즈오카역의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지만

0: 쓰나미가 일어날 우려는 없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여성 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배우 오영수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정오 무렵부터 전국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 야외 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유튜버 신시연입니다. 북튜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다 싶은 독서 불감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책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온 감각을 곤두세운 게 되려 감각을 둔하게 했달까요? 출판사 대표이자 배우인 박정민 씨에게 고민을 비쳤더니 이런 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하려는 시도를 그만둠. 독서 불감증이라면 잠시 책과 멀어지는 것도 답. 책은 너른 품의 소유자여서 얼마든지 기다려주더라고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스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집권 2년 만에 사임했습니다. 브렉시트 10년, 어느새 7번째 총리인데요. 흔들리는 영국 정치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장 안팎을 둘러싼 정치 사회 이슈와 팬들의 응원 문화까지 월드컵의 여러 장면들 살펴보겠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

0: 를 알기.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TV타임즈.
3: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앤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3: 서울신문의 송현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자, 영국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스타머 총리. 왜 사임을 한 겁니까?
6: 일단 2020년에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 대표로 취임을 했고 2024년 7월에 총선을 정말 압승으로 이끌면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인물인데 네. 경제 둔화가 너무 오랫동안 이어졌고요. 개혁 속도도 굉장히 더뎌서 국정 운영 점수가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 중간쯤부터 바닥이 아니라 사실 초반부터 지지율이 급락을 했고요. 결국은 저희 지난번에 한번 다뤘지만 지난달 초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서 결정타를 맞은 건데 원래 노동당은 전통적으로 복지랑 연금 확대를 중시하는 정당인데 스타머 정도는 이거를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면서 복지를 축소를 했고 이 과정에서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 진보층, 뭐 연금 생활자, 그리고 노동당 안의 의원들한테서부터 전부 불만을 사게 된 거죠.
3: 그래도 잘한 것도 좀 얘기 좀 해줘야지.
6: 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 압승한 거,
6: 시작에 압승한 거, 뭐 그것도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영국은 이제 우리로 치면은 국민의료보험 같은 그 NHS 제도가 정말 문제가 심각해서 감기만 걸려도 3개월 기다려야 진료가 가능할 정도의 정말 엄청난 그 지연 진료가 있었는데 이걸 조금 개선을 했어요.
3: 그래서 3개월이 얼마나 줄었어요?
6: 3개월에서 한 달 정도로 네, 줄긴 했습니다. 예, 예, 네, 어쨌든 3분의 1이나 절반가량을 줄였다는 게 이제 큰 거였고 그리고 스타머 정로가 전부가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영국은 자꾸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기업들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때마다 정책이 너무 많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머 정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법인세를 뭐 갑자기 올리거나 하진 않을 거고 산업 정책도 좀 장기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면서 좀 기업들도 실제로 안정성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체감을 못한 게 이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머 정부가 경제 기초 체력은 조금 키웠는데 이걸로 인해서 당장 지금 다이어트 하던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몸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만들이 쌓인 거죠.
3: 제가 영화 두 편이 기억나는 게 하나가 그 유명한 아이 저 뭐죠? 그
5: 데니얼 블레이크.
3: 데니얼 블레이크. 그 저희가 거기에 보면 사실은 어떤 그 노인 복지가 얼마나 저 열악한 거에 그대로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그 영화 제목을 기억은 못하는데 택배 노동자가 주인공인 영화가 있어요. 나 그거 보면서 야 저거 우리나라 아니야 싶은 생각 똑같아요. 정말 똑같고 뭔가 사고 나면 다 택배 노동자 책임지고 그 화장실 갈 그 시간도 없어가지고 소변통 놓고 막 그 벤에서 그러니까 소변보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정말 열악하구나라고 하는 게 영화에 그대로 드러나던데.
4: 그래서 이 스타머 총리가 이제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처음에 압승을 하신 거예요. 이걸 좀 더 개선하겠다. 왜냐면 이제 보수당 정권에서 노동당 정권으로 확실히 이제 끝내고 노동당 정권으로 확실히 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노동자들의 변화나 개선을 기대를 치를 않고 왔는데 이분의 정책은 보수도 아닌 듯 노동도 아닌 듯 혹은 또 보수당의 표심을 조금 더 이렇게 그 민심을 좀 더 끌어들이고자 약간 노동당 고유의 색채가 아닌 보수당인 듯한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반감을 샀던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그 개별 총리의 개별 정책을 짚는 게 아니라 지금 브렉시트.
6: 그렇죠.
3: 이후에 지금 스타머 총리가 여섯 번째 총리였나요?
6: 네.
3: 그러니까 10년이잖아요. 브렉시트가. 10년 동안 그러면 그 평균 총리의 평균 재임 기간이
4: 14개월 정도.
3: 그러니까.
4: 네.
3: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총리의 문제가 아니라 브렉시트 이 문제로 지금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 그럴 수도 있죠.
3: 네.
6: 왜냐면 이 지난 10년 동안 하차한 총리들의 공통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브렉시트 후유증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물러난 총리도 보면 뭐 데이비드 캐머런, 뭐 테레사 메이 이런 사람들이고 이후 총리들도 다 브렉시트 이후에 경제적인 충격이나 어떤 정치적 부담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0: 근데 그 사이에 코로나19가 온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어요. 예. 인플레이션이 심해졌고 에너지 가격이 올랐고 안보 위협도 계속 높아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총리들이 줄줄이 그거를 버티지를 못하고 지금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앙정부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하게 되고 이제 그 그러다 보니까 저 중앙정부의 정치인들은 보수당도 시켜봤고 우리가 노동당으로 바꿔도 봤는데 다 자기들끼리 뭐 하더라. 그래서 최근 예를 들면은 그 피터 맨델슨이라고 주미 대사를 이제 스타머 측근을 보냈는데 네.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엡스타인 파일에 연관돼 있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스타머 부부나 아니면 측근들이 보니까 지원자들한테 자기 그러니까 뭐죠 후원자들한테 선물을 받는데 뭐 고급 의류도 받고 그 무슨 그 뭐죠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점점 더 이 중앙 정부와 우리와는 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싸워 그러다 보니까 개혁당이 급부상한 거 지방선거에서 그런 것도 이런 중앙 정치에 대한 강력한 불신이 이 브렉시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이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중앙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잦은 총리 교체를 만들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결국은 EU에서 탈퇴를 해가지고 속칭 자력갱생. 근본적으로 여기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힘들죠. 많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브렉시트 되고 되게 처음에 놀랐던 것 중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수입하던 물건들이 옛날에는 그냥 다 도보협을 건너왔는데 얘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관 절차가 복잡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운전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민자들인데 대형 트럭 운전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민자들인데 브렉시트 탈퇴하고 이미 그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입국도 못하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직업을 정신적으로 갖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운전할 사람도 없고 통관도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그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 말고 아예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닥쳤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대비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2: 근데 그래서 혹시 영국에서 재가입하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0: 재가입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보통 10년 정도가 지나면 조금 안정세로 들어가는 게 맞지만 네. 지금 그 젊은 세대층에서 특히 재가입에 대한 그 찬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젊은 층에서.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얘기가 더 격렬하게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랑 비슷한 게 예전에는 프랑스 가서 공부하고 스페인에서 일하고 이게 너무 자유로웠어요. 근데 젊은 층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그 기회가 없어. 근데 사실 10년 전에 브렉시트 국민 투표했을 당시에는 이들이 다 어린 아이들이었거든요. 초등학생 뭐 이렇게 청소년이었겠죠. 투표권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닌데 어른 세대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가입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높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국 안에서 이거 브렉시트를 이제 다시 취소하고 재가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저희 얘기했잖아요. 지금 지난 10년 동안 총리들이 6번이나 바뀐 이유는 결국 브렉시트의 후유증이고 이걸 다시 하겠다는 정치인이 누가 있을 거냐는 거죠. 이 혼란을 다시 가져올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정당도 지금 공식적으로 심지어 개혁당도 절대 브렉시트를 취소하자는 말을 못합니다.
2: 아니 그러면 최소한 영국 국민들이 아 10년 전에 브렉시트 결정이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인식은 갖고 있는 건가요?
3: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직 뭔가 이렇게 가는 도중이다, 과도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래. 분들도 많아요. 사실
2: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 브렉시트 막 선동했던 정치인들 여러 명 있잖아요. 나중에 총리도 되고 했던
1: 보리스 존슨,
2: 보리스 존슨. 네. 그때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고
3: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도 어쨌든 지금 Z세대가 이제 EU 재가입을 하려고 하면 이거 선거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선거를.
2: 국민 투표해야죠.
3: 네, 선거 그러니까 그 투표를 하면서 이제 다시 이게 재가입을 하는 거를 이제 투표해서 결정이 나더라도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국경이 다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혼란이 오는
2: 또
3: 거죠.
2: 또 이제 재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과정에서 당연히 또 이제 혼란이 있는데 그걸 정치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느냐.
1: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데이비드 캐머런이 사퇴한 이유도 데이비드 캐머런 인기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그 보리

0: 존슨 같은 사람들이 막 브렉시트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안 될 줄 알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1: 맞아요.
0: 네, 국민투표를 하면
2: 부결될 줄 알고
0: 당연히 부결될 줄 알고
1: 이거 했는데 언론들도 그때 당시 얼마나 낚였는데
0: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 이제 여론은 브렉시트를 재고려해야 되고 다시 유럽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높아지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정치적으로 감당할 만한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머 같은 경우에도 브렉시트 안 한다고 못을 받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브렉시트 복귀를 유럽으로
2: 재갈
0: 안 한다는 거를 못을 받고 시작했고 지금 이제 차기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앤디 버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거 우리 재갈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은 했는데 요즘에 이제 다시 주목을 받으니까 아니 내가 실제로 하자는 건 아니야.
1: 아니 심지어 이 앤디 버넘은 브렉시트 관련해서 2016년 당시에는 반대하는 쪽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연합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뭐 재가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 엄두를 못 대는 거죠.
1: 그렇죠. 손을 못 대는 거죠.
2: 반대 벌집이지 벌집.
3: 벌집이죠. 그렇죠. 맞아요. 자기 정치 생명과 뭐 그 모든 걸 걸어도 될까 말까 뭐 이런 건데 사실 10년 전에 브렉시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국민 영국 분 이제 길거리 인터뷰 이렇게 하면 다 불안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 불안하다. 그리고 영국은 뭔가 정형화된 것 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모험을 하는 거를 굉장히 겁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이런 여파들이 쭉 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속으로 할 수도 있는데 역시나 여긴 좀 느려가지고 바꿀래도 한참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고정되는데 이제 더 오래 걸리지 10년은 사실 영국 사람들이 뭔가 뭐 제도를 바꾸고 뭐 이런 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0: 만약에 돌아간다면 뭐 바로 이렇게 국민투표를 하는 것보다는
3: 한 30년?
0: 네, 유럽이랑 30년? 이제 예를 들면은 관세 장벽을 없애고 이런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유력한 전망으로
2: 알겠습니다. 그럼 정치 얘기로 다시 국한을 해서 그 차기 총리 후보로 지금 급부상하는 게 조금 전에 말한 앤디 버넘 어떤 사람이에요?
3: 이분은 이제 그 맨체스터 시장인데 되게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계속 그 내세우시는 말이 그러니까 영국 안에 런던 엘리트주의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런던 엘리트주의에서 그 노동자 중심, 북부 노동자 중심으로 바꾸겠다 그랬고 시장으로서는 정말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이분 이제 총리가 되려면 의원 자격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의원 자격이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도 없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당 내부에서 한 명이 자진 사퇴를 하시고 이분을 갑자기 넣어주고
1: 기회가 온 거죠.
3: 예, 이분이 이제 총리가 이제 되겠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2: 노동당?
3: 네 맞아요. 근데 인기는 되게 많고 이분이 리버풀 출신에서 맨체스터 시장이 될 때까지 그 폭넓게 사랑도 받았고 이제 많은 이제 국가 행정 그러니까 그 안에 시 행정들을 정말 잘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2: 근데 보통 이제 기득권 엘리트층을 욕하면서 노동자 내지 피플을 강조하는 게 포퓰리스트의 전형 중에 하나인데.
1: 전형 중에 하나죠.
2: 이 사람도 혹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까?
1: 이 사람은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게 이 앤디 버넘의 별명이 있거든요. 북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맨체스터 시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맨체스터 시장을 하면서 잉글랜드 북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정치 철학을 맨체스터리즘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런던하고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포퓰리즘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현실에 가깝지만 사실상 그 현지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까지 같이 건드릴 수 있는
2: 오히려 개혁 성향이 좀 강한 인물?
1: 맞습니다.
0: 행정가에 좀
1: 행정가에 가까운 인물. 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북부의 왕이라는 이제 별칭을 가지고 있죠.
0: 사람이 원래 200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정치인이 돼서 2010년하고 2015년에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든 브라운 정부 장관 역임하고 2010년과 2015년에 그 노동당 대표에 출마했는데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앙에서 실패한 고향으로 가서 맨체스터가 그 메트로 맨체스터로 크게 그 맨체스터 광역시로

0: 처음 시장을 뽑는데 거기에 당선이 돼서 3연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개혁당이 포퓰리스트 정당이 갑자기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앙정부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특히 이제 이런 공업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중심인 지역에.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은 맨체스터 공업지대니까 여기는 주로 이전부터 전통적인 노동당 지지 지역인데
1: 그렇죠.
0: 여기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개혁당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너는 여전히 그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인기를 얻은 게 버스 준 공영제. 그래서 여기
2: 우리나라에서 제일 반신막행 하겠나?
1: 드램이랑 네. 버스랑 같이 탈 수 있는 네.
0: 버스 노란 버스라 그런다고 그래. 그래서 이런 공공 서비스를 개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 그 뭐죠 수도나 전기 같은 거를 이제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공공이 규제를 하는 그런 방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 이 사람은 중앙 정치랑 달라. 그리고 이 맨체스터나 리버풀 같은 요 북부 공업지대는 사람들이 저희가 아는 영어랑 다른 말을 써요.
1: 그러니까
0: 저는 거기 그런 거기가 배경이 된 영화 같은 게 나오면 자막 없이는
2: 그러면 이제 만다리너냐 광둥어냐
0: 그렇죠. 거의 그런 차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영화긴 한데 거의 그런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만큼 지역 정체성이 확고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역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2: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맨체스터 시장을 했다면 맨유를 좋아했대요? 맨시티를 좋아했대요?
0: 아, 이 사람은 에버튼 광팬입니다.
3: 아니요. 왜냐하면 리버풀도 다른 축구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특정적으로 하면 큰일 나요.
0: 에버튼이랑 리버풀이 그 리버풀의
2: 팀이거든요.
0: 경쟁팀인데 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에버튼 광팬입니다.
2: 맨체스터 시장인데?
0: 아까 광역이라서 거기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광역 맨체스터 시장이라서 그쪽 지역이긴 한데
3: 그래서 제가 이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거 뭐냐면 팬데믹 때 당시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쪽 도시를 다 봉쇄하겠다 막 노르렁거릴 때 이분이 추가적 재정 지원 없이 우리 노동자들을 노동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막 연설을 할 때 뭔가 그때부터 저분 뭔가 중앙까지 가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얘기가 런던 엘리트들은 우리를 막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보면서 와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그 맞아 그때 생긴 왕. 게 북부의 왕.
0: 왕자의 네. 게임이라는 책 소설 드라마에 보면 스타크 가문이 이제 저 척박한 북부의 왕을 혼자 지키고 있거든요.
2: 근데 아무튼 지금 보수당 노동당 얘기했지만 지금 지방선거에서 개혁당이 바람을 일으켰고 지금 양당제는 거의 깨져가는 거 아니에요?
3: 다당제로 가는 거죠 영국도.
2: 그러니까.
1: 다당제로 가는 건 맞지만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다당제가 이제 뭐 양당제는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려운 그렇죠. 상태예요. 왜냐하면 개혁당이 보수당을 흡수를 하든지 보수당이 다시 정신을 차려서 개혁당을 흡수하든지 어쨌든 이 구조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우리야 정말 많은 정당들이 생겨났다가 그 정당들이 뭐 기존의 정당이 흡수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거대 양당제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영국도 역시 지금 개혁당의 어떤 활발한 활동이나 뭐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긴 해도 이게 보수당하고의 또 어떤 관계가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0: 유권자들의 지지는 다당제가 되고 그렇죠. 있는 게 맞고
1: 시스템은
0: 근데 이제 총선을 하게 되면 영국도 소선구제를 하기 때문에 소수정당 이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과연 이 지방선거 말고 총선에서도 작은 정당에 표를 많이 줄까는 아직 이제 의문이에요.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요.
2: 좀 길게 봐야 돼요. 영국하고는 뭐 케이스가 좀 전혀 다른 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양당제가 골격이지만 뭐 국민의당이 뭐 바람을 일으킨 적도 있었고.
1: 그럼요.
2: 근데 뭐 그게 뭐 몇 년이라 갔어요.
1: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금방금방 이제 큰 정당이 또 다시 흡수되는 상황인데 영국도 비슷합니다.
3: 그러니까 영국 안에서는 뭐 노동당 보수당 할 거 없이 이제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2: 기성정치에 대한
3: 염증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좀 뽑아서 그들을 좀 정신 차리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했는데 뭐 얘네도 똑같네 이래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수명이 다하는 거죠.
3: 그렇죠. 그때는 영원히 끝나요.
1: 근데 이제 우리랑 다른 게 거기는 총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명 연장이 가능합니다.
0: 의원 내각제니까 의원들이 지금처럼 사실 스타머드 의원들이 불신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내부에서 살아남는 방식이 있긴 있다. 근데 그게 과연 정말 해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2: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브렉시트라고 하는.

0: 부주의 숲을 지워지는 먹고 사니즘이 결국은 모든 것의 이제 그 근원인데 총리를 바꾼다고 또 얼마나 그렇게 또 확 달라질 수 있겠느냐.
1: 14개월 후를 더, 그러니까 그 농담이고 14개월을 더 할 건가 말 건가.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영국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월드컵 이야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7: 라디오
6: MBC
7: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 받아주세요.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2: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위 교수,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북중미 월드컵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대표팀 이야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네, 우리 장희 교수님은 심정이 어떠십니까?
3: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4: 짧게 하세요.
3: 화가 납니다.
2: 왜 화가 나십니까?
3: 아니,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그 대한민국 팀의 경기를 처음 보는 것 같고 이 좋은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의 부족으로 선수들이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4년 만의 기회인데
2: 그렇죠.
3: 그 날려버린 선수들이 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 아직 날려버린 선수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2: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뭐 이렇게 해서 32강 뭐 요행수로 올라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선수 입장에는 그렇지가 않죠.
4: 그럼요. 한 번이라도 더 기회가 있으면 좋죠.
2: 그럼요. 거기다가 2등만 해서도 32강에서 만나는 게 캐나다거든요. 캐나다. 캐나다는 좀 해볼 만한 상대 아닙니까?
3: 잘하더라고요.
4: 왜 또 그렇게.
2: 송현석 기자는 축구에 관심이 좀 있나요?
4: 저는 사실 평상시 크게 관심이 없는데 저희는 이제 뭐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그
2: 또
4: 시간이
2: 네, 되면 내기에 동참하셨습니까?
4: 내기가 열리고 네. 모두 함께 간식 앞에 모이고 네 그런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가 이제 어제 박살이 났습니다.
2: 김영미 대표는?
5: 저는 그래도 이제 제가 다녔던 나라들이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힘든 나라들이잖아요. 그날은 사람들이 웃는 걸 보는 게 참 좋았어요.
2: 아, 그래요?
4: 네,
5: 다 모여서. 왜냐면 웃을 일이 없고 늘 힘들고 죽고 다치고 그런 사회에서 피바람 나는 사회에서 그날은 이렇게 웃고 그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이번엔 또 막 그게 제3세계에서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48개국이 되는 바람에 그거 보고 그 울컥했어요.
2: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전쟁 와중이었나요? 전쟁 직후인가요? 간 적 있잖아요. 월드컵에.
3: 네. 그러니까 4년이에요. 네.

0: 아예.
1: 그렇죠. 비슷한 경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하여간 우리 축구대표팀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아직 뭐 완전히 끝낸 건 아니니까 32강 갈지 안 갈지는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 아, 지금부터 이야기는 뭐 우리 축구대표팀 뭐 관전평, 뭐 경기력 분석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월드컵 이모저모. 월드컵 이모저모를 한번 좀 그 짚어보자. 이 차원에서 좀 얘기를 좀 꺼낸 건데요. 먼저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전 세계 축구 팬들, 당연히 뭐 여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팔레스타인 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2: 네, 멕시코 시티 개막 전부터 이 경기장 안팎에서 팔레스타인 국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FIFA 회원국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규정을 준수하는 거기 때문에 국기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축구 팬들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면서 그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을 겨냥한 거일 거고요. 그리고 뭐 모로코나 카타르가 같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국가 팬들도 응원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황이 저희가 자주 다뤘지만 굉장히 심각하고 어떤 국제사회도 이 부분을 부인하지 못할 정도다 보니까 사실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수용해주는 부분들은 있고요. 참고로 이번 월드컵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이번 월드컵 잉글랜드 대표팀에는 사상 처음으로 무슬림 선수가 포함이 돼서 함께 뛰고 있고요.
1: 네.
2: 프랑스 대표팀에는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교 선수들이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선수는 이제 튀니지전에서 득점한 이후에 현장에서 이슬람식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또 카메라에 잡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3: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무슬림 국가가 참여했고
2: 그렇죠.
3: 그리고 이제 그 주로 아랍 국가들이나 무슬림 국가들 위주로 팬들이 경기장 밖에서 뭐 토론토, 밴쿠버 이런 각 도시에서 경기 전후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경기장 안에서도 그런 이제 팔레스타인 국기가 팔레스타인은 월드컵 참가 안 했는데 누가 보면 월드컵 참가한 것 같이 곳곳에 경기장에 맞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국기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4: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보스니아 팬들이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거 보고 그것도 제가 좀 울컥한 장면이에요. 보스니아도 전쟁 때문에 굉장히 폐허가 됐던 나라고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1: 보스니아에도 무슬림이 꽤 많았잖아요.
4: 그렇긴 하지만 이제 지금 저런 추세는 보스니아가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을 같이 겪었다는 어떤 연대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저 거기 주전 선수 중에 이제 전쟁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전쟁에서 피폐해져가지고 스스로 살아남았던 그런 서사도 막 있고 그래서 보스니아 팬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지지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보통 보면 같은 무슬림 국가면 다 이렇게 지지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 무슬림 님은 아니에요. 보스니아 같은 경우는 캐톨릭도 많고 막 이런 사회에서 그렇게 한 목소리로 지지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1: 근데 지금 국기 얘기 나왔으니까 이란 국기가 등장하는데 이게 지금 국기가 아니라 왕정 때의 국기가 등장을 했어요?
2: 네, 1979년 이슬람 혁명 때 사용됐던 국기 사자와 태양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국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일부 반정부 성향의 팬들이 경기장에 들여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아예 이제 경기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고요. 일부는 경기장 밖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물론 FIFA에서는 이게 공식 국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다라고 해서 막으려고는 하는데 완전히 못 막는 게 이제 국기를 못 갖고 들어가게 하니까 아예 옷에다 그려요. 그 옷을 벗고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티셔츠를 입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아예 정말 숨겨서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걸 조금 막지 못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소송까지 있었어요. 월드컵 직전에 이제 개막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의 한 시민단체가 이 국기를 이제 이 사자와 태양 국기를 반입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FIFA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수정헌법 제1조의 침해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미국 법원은 이거는 피파의 경기지, 미국의 경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소송을 이제 기각을 시켰죠.
3: 그게 이제 미국 내 이란 그 이민자들 커뮤니티가 꽤 커요. 꽤 큰데 지금 이 안이 약간 이제 분열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현재 이슬람 혁명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하고 그때 뭐 팔레비 정권의 뭐 그 왕족을 세우니 많이 이것도 사실 이란 미국에 있는 이란 이민자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고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그런 반 이란 정

0: 본부 그 상징을 하는 그 깃발을 들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경기장 밖에서도 이란인 일반 관객, 그 다음에 반 이란 정부 관객, 그리고 친 이란 정부 관객, 이렇게 밖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이제 막 서로 시위하고 서로 싸우고 고함 지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전쟁 중에 지금 이 월드컵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이란 대표팀 경기를 하면서 이제 이란 내부의 그 이란 이민자들 내부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분열이 월드컵 안에서도 되게 격렬하게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그 미국 내 이란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호메이니 주도의 그 이란 혁명 때 그 고국을 탈출했던 그렇죠. 그런 분들인가요?
0: 그 분들이 많죠.
2: 그런 분들도 네. 많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는 그러니까 이란 정부의 탄압이나 이런 걸 받다가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
1: 민주화
2: 많고,
1: 민주화 시 이런 걸 하다가.
2: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이제 그 히잡 시위 다음에
1: 네.
2: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나온 경우가 많았고, 주로 이제 미국, 캐나다에서 많이 받아줬거든요.
3: 그래서 이번 월드컵이 조금 더 다른 월드컵들에 비해서 특별하다고 어쨌든 느껴지는 부분들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왜 이번 월드컵이 이렇게 정치화되어 있지라고 얘기했을 때, 이번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 공교롭게도 전 세계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자지구 전쟁이 터졌고 그 그렇죠. 사이에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크게 있었고, 그리고 뭐 2018 러시아 2014 브라질 때보다 또 SNS의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다 보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일도 또 빠르게 확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북중미 월드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공동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도 불편한 적이 많았고요. 그 사이에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도 불편한 적이 많았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거를 치러야 하는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관계에서 치르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 갈등들이 경기 과정에서 표출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1: 거죠. 근데 우길기는 왜 등장해요? 우길기는.
3: 그거는 하이틀이 아니고
2: 월드컵 할 때마다
3: 문제가 있습니다.
2: 등장을 했었는데 피파 입장에서 좀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강하게 제재를 안 하다 보니 월드컵 돌아오는 시기마다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가 강하지 않기 때문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그게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 정치적, 모욕적, 차별적 성격을 띠는 깃발이나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거든요. 그걸 근거로 그 이제 태양과 사자 그 이란 옛날 깃발을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확실히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래 반입을 한 거지 검색대에서 그랬고 그 불만도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랬고 어떤 관객은 나 이거 못 들고 들어가게 하면 경기 안 본다 그러고 보이콧하기도 하고.
1: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럼.
0: 아니, 그 티켓값 엄청 비싼데. 근데 이제 그 우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공식 규정으로 금지가 되진 않으니까 항의가 있으면 어떤 조치들을 하긴 하는데 그게 대응적인 거고 규정을 하지 않는데, 사실 이제 우길기에 대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그런 반감들이 있고 그것들은 이제 일본 구국주의의 상징이고, 사실은 충분히 이런 규정에 의해서 미리 규정이 될 수 있을 거, 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1: 아니 최소한 그러면 사전에 다 그러니까 저기 뭐냐 체크를 못 할 수 있죠. 반입되는 거 다 막을 못 막을 수 있죠. 근데 하여간 펴들었잖아요.
3: 네.
1: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나와.
3: 네네.
1: 이건 안 되나?
3: 원래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맞고 규정상으로도 맞지만 로이터나 가디언에서 최근 나온 이제 외신들 평가를 봤을 때 이 우길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일본 관중이 우길기를 펼치다가 이제 보안 요원이 와서 제재를 해요. 이렇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보안 요원에 따라서 저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1: 모른다?
3: 못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피파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보안 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저게 문제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죠.
2: 이게 만약에 독일 나치 전범기가 만약에 이제 축구장에 이제 등장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다 반드시 제재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저게 뭔지 뭐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니까 불교인가 뭐 이렇게 해서 모르면은 제재를 못 하는 거죠. 그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1: 그것도 사실 핑계인데. 그러니까 아니 화면에 잡히잖아요. 화면에 잡히면 피파에서 딱 보다가 현장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저거 얼마든지 그

0: 내릴 수 있는데
1: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2: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일본 측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그 깃발이 상징하는 게 배 타러 나갈 때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 뭐
0: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2: 출산을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 그런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일부 뭐 이런 한국 측이 너무 지나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사실 그걸 보는 순간 이제 한국 사람들도 이제 피꺼솟이 되겠지만 중국은 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시아권에서 막 강하게 이렇게 항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에 비하면 피파는 굉장히 미온적이다라는 아니, 생각이에요.
3: 피파 이거 해결 방법이 사실 간단하거든요. 피파가 이거를 그 공식적으로 금지 목록에 올려주면 돼요. 무길기를. 그러면은 사실 보안 요원들은 그 전에 이걸 다 숙지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해줘도 사실 이게 카메라에 잡히거나 하는 일이 덜해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한국 팬들이 피파에 화가 나는 겁니다.
0: 제가 볼 때는 또 결정적 그 전환점이 하나가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 한번 진출을 해야.
2: 맞아요.
3: 또리 한번 당해야.
0: 그게 좀 더 빠른 네. 길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3: 들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중국은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북중미 월드컵에서 중국은 선수들 빼곤 다 들어와 있다. 라는 얘기가.
0: 그러니까 네, 참아 연구 대상이잖아요. 네. 왜 중국은 축구를 못할까?
3: 정말 신기하죠.
0: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 가운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중국이 이제 인구수가 너무 많아갖고 출산 제한 정책을 펴면서 이제 그 집에서 한 자녀만 낳지 네, 네. 이걸 하다 보니까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3: 집이 몰라서
0: 축구라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주심 안 볼 때의 투쟁인데
3: 그렇죠.
0: 이게 안 된다.
3: 근데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해봤지만 당시에는 그 원인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봤어요. 너무 한 자녀 가정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협동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축구는 팀플레이인데 그래서 못하는 거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했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유력한 설은 이제 그 축구팀 사이에 부패가 너무 많아요.
0: 네. 그래요?
3: 너무 많아서 그 정말 상상 이상으로.
0: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프라이드 매치로 지정한 경기가 있다는데 이건 뭐예요?
1: 시애틀이 그 미국에서도 되게 진보적인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0: 그렇죠.
1: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엄청 크게 해요. 그래서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하면 한 30만 명 정도 모이는 큰 행사인데 이게 마침 시애틀에서 경기하는 오늘 경기, 낮 경기랑 겹치는 거예요. 이제 시애틀 축구협회에서 우리 이날을 그러면 우리 프라이드 퍼레이드랑 겹치니까 프라이드 매치로 지정한다.
0: 아니 이게 이제 프라이드 치킨 먹자는 날입니까? 아니면 자긍심을 갖자는 날입니까?
1: 그러니까 뭐, 예,
0: 이 프라이드 데이가 뭐예요?
1: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성소수자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성소수자들을 위한 행진이죠.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성소수자의 그런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을 허용하는 그런 이제
0: 근데 이 프라이드 매치로 지정한 게 이란하고 이집트 경기라면서요.
2: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프라이드 매치 행렬을 봤는데 정말 이 일반인인 제가 봐도 이렇게 부끄럽죠. 접수가 안 되는 그 부끄러운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0: 그러니까 뭐 행진에 참여하는 분들의 패션이라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성소수자들의 이제 차별이나 이런 거를 좀 개선하기 위한 거니까 저도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조는 하고 있는데
0: 다만 눈은 돌린다.
2: 아니 그거는 인간적으로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나 그 공식 지정된 그 나라가 이란하고 이집트인 거예요. 이거는 신의 장난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장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 프라이드 매치가 먼저 결정이 되고 어떤 팀이 할지가 나중에 결정이 됐어요.
3: 네, 고의적으로 붙인
1: 고의적으로
3: 건
1: 붙인 건 아니고
0: 그럼 나중에도 이렇게 네. 딱 그 변경을 못했나요?
2: 그래서 이 양국이 막 반발하고 난리가 났죠 지금.
1: 양쪽 축구협회에서 이건 우리 못한다 이거. 우리는 이런 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FIFA에서 이거 금지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강하게 했는데.
0: 그래서
1: FIFA에서는 근데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거는 FIFA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주최하는 도시에서 한
3: 그렇죠,
1: 거고.
3: 시애틀에서 결정.
1: 그다음에 성소수자를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걸 우리가 그걸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이제 LGBTQ 뭐 이거를 보여주는 프라이드 매치 경기로 해서 뭐 아마 깃발은 레인보우 깃발은 나부킬 거고 그런데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란전이나 이란하고 이집트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반 이란 정부 시위대랑

0: 정말 크레인 같은 걸로 겨우 수영을 해요. 그래서 한동안 세워놔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일하는 그 성소수자에 대한 그게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그날 그걸 한다니까 이게 또 다른 불협화음이 생기겠구나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1: 이럴 때 꼭 하는 말이 굳이 그렇죠? 굳이.
2: 근데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공교로운 거잖아요. 경기가 미리 그날 잡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퍼레이드를 미룰 수 없는 거는 저도 제가 만약에 시애틀의 당국자면 이들의 어떤 그 권리 보장을 위한 어떤 행사인데 그거를 미루는 것 자체가 사실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을 거라 쉽지 않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구 대천지 간, 그죠? 우리 팀 떨어지는 건 좋은데 저 팀 올라가는 거 죽어도 못 본다. 이게 이제 역사적 배경, 이제 두 나라간의 역사적 배경 이런 게 있어갖고 막 이런 거 많거든요. 그죠?
0: 그러니까 뭐 우리 팀 떨어지는 게 일본이 같은. 올라가면 안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거 같은
2: 아 근데
0: 거죠.
2: 이번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지금 제 주위에도 일본 잘하면 우승도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1: 원래 목표가 우승이었잖아요.
2: 네, 원래 목표가 그랬지만.
1: 근데 이게 지금 응원 문화도 참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월드컵 보면.
3: 저는 제일 재밌었던 건 스코틀랜드 팬들인데 네. 사실 막 오기 전에 비자 막 취소되고 이래가지고 에스타 비자를 받았는데 비행기 뜨기 몇 시간 전에 뭐 취소된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 생겨가지고 영국 언론에서 엄청 크게 다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1: 왜요?
3: 보스턴에서 경기를 했는데 이 이제 원래 영국 축구 팬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팬들이 보스턴을 완전 장악하고 백파이프 연주하면서 행진도 하고 그다음에 보스턴 시내 맥주가 바닥났다는 얘기. 맥주가 모자라서 가게들이 계속 주문을 하고 너무 신나고 사람들이 이제 이 보스턴 사람들도 이렇게 축구를 이렇게 즐기는구나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훌리건이 되지 않고 아예 보스턴 사람들이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타타남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야구장을 갔어요, 단체로.
2: 행진하다가 흘러 들어갔죠.
1: 네. 아, 예정이 없던?
2: 네. 예정이 없었어요.
3: 그리고 미국은 야구장, 우리는 야구장에서 막 응원하고 하지만 미국은 조용히 야구만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축구장처럼 거기서 막 응원가 부르고.
1: 야구 경기 하고 있는데?
2: 네, 같이. 그래서 같이 축구팬과 야구팬이 함께 야구를 네. 보며 응원을 한 거죠.
3: 네. 그래서 보스턴 팬들이 또 깜짝 놀라서 야구를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재밌는데.
1: 그럼 완전 우리나라인데.
3: 예. 그래서 이제 보스턴 글러브에서 이 사람들 이제 떠나갈 때 보스턴 글러브에서 크게 이제 기사를 냈어요. 그 여기 와서 이 월드컵이 무엇이고 이걸 즐기는 걸 보여서 고맙다 이런 걸 냈고.
1: 원래 스코틀랜드 우리나라 선수 네. 여러 번 거쳐간 뭐 유명한 그 축구 클럽 있잖아요. 셀틱도 있고 그렇죠. 레인저스가
3: 있고. 양대 산맥이죠.
0: 네, 하여튼 스코틀랜드의 모든 경기나 이런 거에 꼭 등장하는 그 백파이프 그거 굉장히 힘이 세더라고요.
1: 그 부는 거 되게 힘들다고
0: 그러는데. 네, 근데 스코틀랜드라는 어떤 자기네들의 자부심 그다음에 정체성 이런 걸 보여주는 데는 백파이프가 완전 그 제격인 거예요.
1: 체크무늬 치마도 입고 나오겠네요.
0: 그렇죠. 네. 딱 그거 등장하면 뭔가 막 압도적이고 또 여러 대가 막 등장하면 굉장히 신나는 보스턴은 스코틀랜드 체험이 됐을 네. 거라고 생각해요.
3: 월드컵 체험을.
1: 네. 좀 끝내기 전에 자 우리도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요? 자 우승곡을 맞춰보는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말까요? 왜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2: 해보시죠.
1: 네. 자 그럼 송현석 기자부터.
2: 네. 전 통계를 바탕으로 스페인에 걸겠습니다.
1: 오, 우리 김영미 대표는?
0: 저도 스페인. 이번에 스페인이 좀 센 것 같고.
1: 오, 그래요?
0: 네.
1: 오늘 장희 교수님은?
3: 저는 아르헨티나가 메시가 다득점을 하고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럼 저는 중간에서 광을 팔겠습니다.
2: 네.
1: 요거는 나중에 밥을 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3: 좋습니다.
1: 네.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율이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텐트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2: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3: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4: 김 사장, 요즘 무슨 고민 있나?
5: 어휴, 머리가 아파 죽겠네. 본사에서 반품 재고를 떠넘기고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아.
4: 자네, 그런 문제가 있을 땐 공정거래 전문 조정기관에 본쟁 조정을 신청해야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신속하게 본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상담과 공정위 신고, 소송 지원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5: 그래? 지금 당장 문의해봐야겠구나. 알려줘서 고맙네.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및 종합 지원 서비스 문의는 1588-1490. 이 캠페인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합니다.
6: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7: 권용주
6: 강다솜의
7: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8: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0: 그러게.
9: 그린 일교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0: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북은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9: 엔진은 그린 일교 보링 공장이 돼.
11: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기술의 씨앗을 심고 가능성의 꽃을 피우며 오로지 고객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일하겠습니다. 지역이 꿈꾸는 미래, 가보지 않은 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 웨보노믹스가 열어가겠습니다.
1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3: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0: 충분한 준비 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 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8시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틀 만에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26일 연설을 통해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부상자 수는 3,360명으로 증가했고 이재민 수도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을 중단하기 위한 평화기본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AP와 로이터통신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26일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예이에 라이터 주미 이스라엘 대사, 나다 하마데 모하와드 주미 레바논 대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3자 협정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해 지난 18일 발효된 종전합의 양해 각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휴전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종전 양해 각서를 체결한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긴장 구조를 유발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통신 채널을 구축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 TV가 현지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해각서 5조에 따라 이 같은 채널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협상단 수석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이란 매체에 전화 한라인과 센터를 둬서 쟁점이 발생하면 배들이 그 센터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가운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결정한 대북지원사업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된 이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유소의 석유 공급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 가격제 7차 가격을 이전 가격보다 리터당 150원 내린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금 현재 기온은 22.6도입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앨범이나 SNS로 10년 전 사진이나 동영상을 봤을 때 요 느낌 피할 수 없죠? 아, 겨우 10년 전인데 왜 이렇게 촌스러워? 그러면서 창피해하고 민망해하고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건 겉모습 말고 나의 10년 전 지식 수준, 지성을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어느 심리학 책에선 그때나 지금이나 내 지적 수준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일 거라고 했는데요. 시대에 맞게 패션, 헤어스타일은 발전하고 싶어 하면서 왜 시대에 맞는 지식을 갖추는 데는 인색한가? 영 좀 찔리죠?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1: 권영주
0: 정다희의
1: 차카
0: 차카.
1: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정다희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컬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잠시 자리를 비운 강다솜 아나운서를 대신해 인사드리고 있는 MBC 아나운서 정다희입니다. 아,
1: MBC 대표 간판이죠. 자, 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네요.
0: 그동안 지하철은 무임승차가 가능했지만 버스는 요금을 내고 타야 했잖아요.
1: 그러니까 서울에 살아도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에 거주하거나 마을버스 갈아타는 분들은 좀 불편했던 게 사실이었죠.
0: 그렇죠. 어르신들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대중교통 재정 적자도 우려가 되는데 괜찮을까요?
1: 표결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순차적으로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0: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은 평균 71.6세로 조사됐다고 해요. 그리고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도 크게 늘었고요.
1: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인 65세가 이게 40년 동안 유지돼 왔던 겁니다.
0: 예.
1: 시대 흐름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0: 맞아요.
1: 바뀔 때가 온 거죠.
0: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대중교통 재정 문제 모두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할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보내주세요. 차카차카도 국민들의 뜻을 열심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주 정대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글렌 프레이의 The Heat Is On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1: 오늘 올데카 속도에 관한 재미나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0: 차카차카 클릭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와 함께 국제유가 하락에도 큰 변화가 없는 국내 기름값 관련 내용과 빗길에 더욱 높아지는 교통사고 치사율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1: 아, 노래하는 자동차 기자, 구학고 출신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풀체인지로 돌아온 A사의 세단 함께 타보겠습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립니다. 정비 궁금증과 교통사고 법률 상담 대환영입니다.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카차카 카믈리에가 해결해드리고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용품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먼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상 설명증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도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소.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0: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데카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속도라고요.
1: 정하나 평소에 속도를 즐기십니까?
0: 살짝 즐기는 편입니다.
1: 아 그래요? 네. 물론 제한 속도를 넘지 않겠죠?
0: 그럼요.
1: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빨리 달리는 운송 수단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오랜 자동차 역사를 거치면서 인류도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리는 자동차 만들까 많은 고민을 했던 겁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늘 세계 최고 속도를 달성하려는 노력들이 수반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속도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주로 어느 정도 속도로 다니십니까?
0: 저는 항상 최고 속도로 다니고 그 제 앞에 차가 없으면 이렇게 좀 네, 최고 속도를 그렇죠. 유지하는 편입니다.
1: 그 요즘에 이제 시속 100km는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닌 것 같죠?
0: 그렇죠.
1: 근데 초창기 모든 자동차 회사가 시속 100km를 넘기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0: 쉽지 않았군요.
1: 그럼요. 그때는 최고 시속이 뭐 40km, 50km 이랬으니까요. 그러다가 1898년에 영국의 귀족 사세로프 루박영이 본인이 직접 설계해서 만든 최고 시속 64km의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0: 예.
1: 자기 친구 중에 증기자동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증기.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야 니꺼 스팀이지. 나 전기야. 둘이 속도 대결 한번 할까?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증기자동차는 시속 40km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본인이 시속 60km를 넘겼으니까 아주 우쭐됐던 거죠.
0: 그렇겠네요.
1: 둘이서 한판 승부를 벌인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유럽 대륙에 퍼졌어요. 이거 소문을 듣고 벨기에에 있던 자동차 매니아 까미 제나치라는 사람한테 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0: 예.
1: 마침 이 제나치는 파리에서 열릴 자동차 경주에 출전하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전기자동차 제나치 라자메 콩텐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0: 네.
1: 왜 파격적이냐? 모양이 로켓 모양이었습니다.
0: 오.
1: 그래서 까미는 이 로켓 자동차가 완성되던 1899년 4월에 어이 루박영 네가 만든 전기차가 그렇게 빨라? 내게 더 빨라? 둘이 한판 붙지? 라고 도전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두 대가 파리 교회 아세르 공터에서 이제 본격적인 스피드 대결을 펼치는데 이때 루박영의 기록은 시속 69km였고
0: 예.
1: 까미는 3km의 자갈길 코스에서 무려 최고 시속 103km를 기록합니다. 이게 시속 100km를 돌파한 세계 최초의 기록이에요.
0: 와 정말 이 로켓 모양대로
1: 그렇죠.
0: 엄청나게 빨랐네요.
1: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0: 네.
1: 빨라도 너무 빠르니까. 근데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일단 시속 100km를 달성을 했더니
0: 네.
1: 그다음부터 사람들의 욕망은 그럼 시속 200km는
0: 그렇죠.
1: 언제 가지?
0: 더 빨리 더 빨리.
1: 그렇죠. 그래서 1909년에 블리츠 벤츠라고 하는 차가 나왔는데 1909년 11월 8일 영국 블랭즈 레이스트랙에서 프랑스 드라이버 빅토르 에메리가 운전해가지고 무려 시속 205.66km를 기록합니다.
0: 예.
1: 근데 이건 경주용 자동차잖아요.
0: 그렇죠.
1: 아무나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실제 구매 가능한 자동차 중에서 시속 200km는 누가 넘었을까? 이게 꽤 오래전이에요.
0: 네.
1: 1949년 출시된 제규어 XK120이라는 차가 시속 200km를 최초로 돌파한 제품이에요.
0: 네.
1: 그 벨기에의 자베케 고속도로에서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그 상태로 최고 속도를 시속 200.5km를 공식적으로 달성을 해요.
0: 예.
1: 이 모델 뒤에 XK12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숫자냐면 우리가 최고 시속 120마일 그러니까 193km까지 달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붙여진 숫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테스트에서는 그 이상인 시속 200km를 돌파했으니까 역사 이름을 남기게 된 거죠.
0: 예.
1: 일반 소비자 판매용으로 실제 트랙 시험에서 가장 높은 속도를 기록한 차는 중국 BYD의 전기차 양왕 U9 익스트림인데 최고 시속이 무려 496km입니다.
0: 이 정도면 뭐 거의 비행기 수준 아니에요?
1: 그렇죠.
0: 상상이 안 가는 속도.
1: 이렇게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최고속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뭐 당연히 기업 이미지 때문이겠죠. 봐라. 이렇게 우리가 빠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죠.
0: 그렇죠.
1: 제가 뭐 가끔 독일 아우토반을 달려왔어요.

0: 있습니다만.
1: 오, 정말요?
0: 네, 아우토반도 물론 무제한 구간이 있을 뿐이고 네. 속도 제한 구간이 꽤 많아요.
1: 그래요.
0: 여기서 제가 한 300km까지 밟아봤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게다가 이렇게 요즘은 너무 빠르게 달리면 에너지 소모도 많아서 배출가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요즘 이런 빠른 차가 환경에 유해한 자동차 아니냐. 그래서 최고 시속 경쟁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뭐든지 적절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지금까지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데카였습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모빌리티의 모든 것, MBC 라디오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1: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이슈를 살펴보는 차카차카 핫클릭 시간입니다.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첫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3: 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야기인데요. 미국 이란 평화협상 진전이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정상화 기대도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막상 주유소에 가보면 기름값은 여전히 2,000원대에서 요지부동이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가격은 최근 한 달 사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던 수준에서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는데요. 전쟁 발발 직전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몇 원 내리는 데 그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그 100달러 수준에서 7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으면 지금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도 1,900원대잖아요. 에이. 그러면 예전으로 따지면 1,500원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건데 왜 없어요? 변화가.
3: 가장 큰 이유는 시간차 때문입니다.
0: 시간차요?
3: 네.
0: 뭐 배구입니까? 시간차 공격하게? 네.
3: 국제 유가가 내려가도 정유사가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를 하고 이 주유소 공급 가격에 반영한 뒤에 소비자 판매 가격으로 연결되기까지 통상 2, 3주 정도가 걸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은 국제유가가 높았던 시기에 들어온 원유로 만든 물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떨어졌다고 해도 바로 다음날 기름값이 내려가는 구조가 아닌 거죠.
1: 그러면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기름값이 확실히 내려가는 건가요?
3: 현재로서는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국제유가가 이미 상당폭 떨어진 만큼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7월 초중순부터는 소비자들도 가격 인하를 체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남아있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실제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국제유가 하락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도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100달러의 원유를 사와서 정제해서 파니까 기름값이 비싼데
3: 네.
0: 70달러에 살 수 있으니까 요게 들어와서 정제가 돼서 시중에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한 2, 3주 걸리는군요.
3: 네.
0: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면 되겠군요.
3: 네. 현재로서는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빠르면 7월 초중순쯤에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중동 정세가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닌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큼 가격이 떨어질지는 앞으로 2, 3주 정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1: 예, 기름값이 오를 때처럼 빨리 또 내려가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죠. 비 오는 날에는 운전이 평소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게 뭐 통계로도 확인이 됐죠.
3: 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했는데요. 비 오는 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6만 649건이었고 이로 인해 1,058명이 숨지고 8만 7,33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0: 사실 그 비가 오면 길도 미끄럽고 시야도 잘 확보가 안 되니까 당연히 교통사고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통계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3: 네.
0: 그러면 실제로 중요한 건 교통사고 발생 건수보다 중상이나 치사율 같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사고 비율을 봐야 되겠죠.
3: 네, 맞습니다. 치사율을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치사율이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데요. 비 오는 날 치사율은 1.7명이고 맑은 날은 1.3명입니다. 약 1.3배 높은 수준인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0: 그렇죠.
1: 예, 그냥 비만 와도 이렇게 운전이 더 위험해지는 건데 비 오는 날 심지어 음주운전도 더 많다면서요.
0: 아, 그래요?
3: 그렇습니다. 공단 분석 결과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비 오는 날이 10.1%

0: 6.1%로 나타났습니다. 맑은 날은 6.1%인데요. 비가 오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지고
1: 예.
0: 택시 잡기도 어렵다 보니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보통 이제 비가 올 때 수분이 공기 중에 높으면 기름진 음식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꼭 막걸리와 파전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뭐 비 온다고 하면 더 긴장이 될 것 같은데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도 있죠.
0: 네. 가장 위험한 상황은 비 오는 날 밤입니다.
1: 밤에.
0: 비 오는 날 야간 치사율은 2.0으로 비 오는 날 주간 치사율인 1.5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밤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 비까지 내리면서 전방 확인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횡단보도 주변이나 골목길, 고속도로 진출입 구간에서는 평소보다 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마지막으로 장마철 운전자들에게 당부할 점이 있다면요?
0: 올 여름은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고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타이어 마모 상태와 와이퍼 점검도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 지금까지 차카차카 핫클릭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블론디의 마리아.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귀로만 들어도 마치 내가 타본 듯한 생생한 시승기를 전해드립니다.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오늘 소개할 차가 이제 동그라미가 4개 들어간 차.
1: 아, 그렇죠. 네.
2: 어떤 차입니까?
1: 4개의 링을 갖고 있죠. 바로 독일 A4를 상징하는 대표주자 A6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 동그라미 하나만 더 해서 5륜기인데.
1: 아, 그렇죠.
2: 5륜기인데요.
1: 네. 이 오랫동안 프리미엄 세단 시장을 대표해온 브랜드 간판 스타인 만큼 얼마나 달라졌을지 궁금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와, 이거 기대 이상이다. 익숙한 이름을 달고 들어왔지만 완성도는 한 단계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생한 시승기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2: 기대 이상이라고 하면
1: 네,
2: 기대치가 상당히 낮았나 봅니다.
1: 아주 낮진 않았지만 기대 이상은 확실했습니다.
2: 그래요.
0: 좋습니다. 자, 그럼 겉모습부터 우선 살펴볼까요?
1: 네, 일단 외관은 멀리서 봐도 해당 브랜드임을 단번에 알게 했습니다. 아주 커다란 그릴부터 해서 날렵한 이제 눈매 등이 대표적이었는데, 그런데 또 세부 디테일은 굉장히 정교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예.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건 바로 이 헤드라이트입니다. 이 조명 맛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브랜드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패턴의 이 화려한 애니메이션 기능을 주간주행 등에 집어넣어서 보는 즐거움을 더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브랜드 로고가 그릴 위쪽에 한 반쯤 걸쳐 있습니다. 보통은 그릴 안에 로고가 박혀있는데 살짝 위쪽으로 반쯤 걸쳐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 등 역할을 하는 테일램프도 OLED를 채택을 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 궁금한 게 웰컴 애니메이션 기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1: 네, 차 문을 열고 닫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삑삑 하고 문을 열고 닫잖아요. 네. 그때 주간 주행 등에 굉장히 여러 개의 픽셀로 위치해 그 이제 표현을 해놨거든요. 네. 그런 게 막 이제 물결 치듯이도 갔다가 아니면 깜빡깜빡 거렸다가 이게 한 7가지에서 8가지 기능을 내 입맛에 맞게.
2: 아, 그래요?
1: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자칫 잘못 보면 방정 맞군요.
1: 아,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또 내 차 오너 입장으로서는 또 이런 기능이 은근 또 처음 차를 출발할 때 약간
2: 찍는 감이 좀 들게.
1: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2: 차들이 이제 자꾸 커지는 추세잖아요.
1: 네.
2: 얘는 얼마나 커졌어요? 얘 대형차 됐습니까 이제?
1: 아, 이 차 역시 커졌습니다.
2: 커졌어요?
1: 네. 준대형 세단이긴 한데 확실히 그 차급 이상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게 했고요. 특히 높이나 너비보다도 길이 그리고 앞뒤 바퀴 사이 거리를 뜻하는 휠베이스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차체 비율이 이제는 좀 이제 그 뒷좌석에 사장님을 모셔도 될 정도의 아주 거대한 세단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고요. 네. 특히 매끈하게 뻗은 이 캐릭터 라인과 공기 역학을 고려한 여러 가지 기능 디자인

0: 적인 역할들이 다 더해져서 공기 저항 계수가 이 브랜드의 내연기관 제품 중에 가장 뛰어난 0.23 CD 값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숫자는 전기차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1: 전자식 도어 핸들은 그 어떤 걸 의미해요?
0: 전자식 도어 핸들은 살짝 손을 갖다 대고 문을 여는 듯한 이 압력만 살짝 전달해 주면 딸깍하고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문짝이라도 굉장히 사람이 손쉽게 열 수가 있는 거죠.
2: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바깥은 봤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0: 네, 실내는 좀 파격적입니다. 이 화면 몇 개 넣고 최대한 깔끔함을 강조하는 요즘 차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상당히 입체적이고 눈요깃거리가 많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 데 대표적으로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11.9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5인치 센터 모니터가 하나의 곡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각보다는 이 곡률이 좀 깊었어요. 예. 그래서 제대로 커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역시 OLED 패널을 채택해서 매우 선명했습니다. 심지어 이 녀석은 조수석에도 별도의 디스플레이까지 있습니다. 경쟁 차이는 없는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실내 상품 구성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1: 실내에서 그래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있었습니다. 특히 실내 도어 패널, 도어 안쪽의 디자인이 여러 겹의 레이어, 약간 계단 지으면서 좀 내려오는 디자인을 채택을 했는데 예. 솔직히 좀 많이 화려합니다. 네, 그리고 물리 버튼을 상당히 많이 남겨놓았어요. 네, 창문 스위치뿐만이 아니라 조명이라든지 메모리 시트, 사이드미러 조절 버튼 등이 모두 하나의 패널로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조종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좀 조작하는 맛이 있다라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복잡하고 어색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호불호를 좀 많이 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쉬운 부분으로.
1: 호불호를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정하나는 그 패널에서 터치패드 하는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물리적으로 뭔가 그래도 버튼이 있는 걸로 선호하십니까?
2: 터치패드가 좀 깔끔하죠, 아무래도.
1: 시각적으로는 깔끔한데 작동은 조금 불편할 수 있잖아요.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2: 그럴 수 있죠. 약간 이 터치감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 버튼을 누르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근데 깔끔한 게 저는 이게 미관상 그런 것도 중요해서
1: 저는 물리적인 버튼이 좀 남아있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버튼을 터치했을 때에 내가 작동하다 있다라는 그런 실제로 촉각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 보면 호불호가 다르죠.
0: 네, 맞아요. 확실히 좀 호불호가 있고 이 부분도 자동차 브랜드 역시 모를 리 없겠죠. 그래서 이 물리 버튼을 어디까지 남겨둘 것이냐, 터치 기능을 단 몇 번 만에 모든 기능을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의 과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2: 네, 자 약간 아쉬운 부분, 또 호불호를 많이 탈 것 같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이런 부분은 정말 괜찮았다. 뭐 있나요?
0: 네, 라이벌 대비 우수한 상품 구성에 있습니다.
1: 여기서 라이벌은 누구예요?
0: 네, B사의 5시리즈.
1: 아, 그래요?
0: 그 다음에 또 다른 B사의 E클래스 등이 있겠죠.
1: 그렇죠.
0: 네, 워낙 박 터지는 시장이기도 한데 이 라이벌과 비교했을 때 이 A6만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몇 개 있습니다.
1: 몇 개 있어요?
0: 전기 변색 기능으로 버튼만 누르면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이고 오디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를 했는데 이런 고급 오디오 다른 라이벌에도 탑재가 되어져 있지만 이 A6 쪽이 조금 더 스피커 개수나 출력이 모두 다 한 수 위입니다. 그리고 직관적이고 좀 더 이 인포테인먼트 연동성도 매우 빨라졌고 그래서 상품 구성은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혹시 실내의 수납 공간이 넉넉해요?
0: 수납 공간은
1: 왜냐면 정다희 아나운서는 물건을 많이 둔단 말이에요.
2: 매우 중요하죠.
0: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 5시리즈와 E클래스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네, 중간 정도 위치해져 있다. 볼 수 있겠네요.
1: 아니 왜냐면 그 차가 수납 공간이 별로 없어서
0: 맞아요. 전작은 좀 부족해요.
1: 여성들이 운전할 때 이것저것 물건 많이 두게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2열하고 트렁크는 어때요?
0: 네, 커진 차체 혜택은 2열에서 더 확실하게 느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넓어진 무릎 공간이 참 마음에 좋았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생각보다는 좀 낮았고요. 그래서 네. 승하차가 좀 편리했고 특히 이 도어 이 양쪽 끝단까지 굉장히 부드럽게 말아넣은 가죽 시트 디자인이 타고 내릴 때 우리 쓸릴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좀 세심하게 탑승 경험을 좀 높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햇빛 가리개가 없다는 게
1: 왜 없어요?
0: 조금 아쉽습니다.
1: 직사광선 어떻게 하라고?
0: 이게 또 아기 키우는 집들은 햇빛 가리개 있으면 좋거든요.
2: 왜 없죠, 근데?
0: 라이벌은 있거든요.
1: 아니 그 여성분들은 흰 장갑까지 끼고 운전하는데
0: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0: 오토타이즈 김성환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주행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국내에서는 어떤 엔진을 고를 수가 있나요?
1: 네, 국내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가솔린과 디젤로 나뉘는데 가솔린은 40TFSI, 45TFSI, 55TFSI로 나뉘고요. 디젤은 40TDI 단일 버전입니다. 여기에 컴포트, 어드밴스드, S라인 등 굉장히 다양한 트림을 마련해서 소비자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0: 그 중에서도 저는 중간 이상 트림인 4.5TFSI 콰트로를 시승했습니다.
1: 뭐 복잡하게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네. 숫자가 높으면 좋은 거죠?
0: 높으면 좋습니다. 네. 네, 40, 45, 55.
1: 네. 그러니까. 근데 뭐 디젤도 있네요.
0: 네, 맞습니다. 여전히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1: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차는 어떻게 좀 움직임은 좀 민첩하고 빠릅니까?
0: 아, 이 녀석 일단은 네.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엔진 여기에 7단 자동 변속기 조합인데 최고 출력이 272마력, 최대 토크 40.8kg 폴스미터를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부터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6.2초인데 솔직히 숫자만 놓고 보면 좀 강력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실제 주행 감각은 전혀 달랐는데요. 네. 힘을 과시하려 들지 않았고요. 상당히 부드럽고 굉장히 정교한 엔진 질감을 바탕으로 조금 더 좀 풍부하게 좀 자연스럽게 속도를 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매끈하다라는 게 첫인상이었네요.
2: 그러면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약간 조금 밋밋하고 좀 재미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1: 재미없네. 재미없어요.
0: 누군가는 심심한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아니었고요. 다이내믹 모드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좀 즉각적으로 특히 변속 패턴이 아주 촘촘하게 반응을 하면서 차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계기판을 딱 보면 내가 생각한 숫자보다는 훨씬 높은 속도를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경우도 좀 느꼈고요. 뭐 일부러 격하게 달리려고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강한 힘을 보여주는 것. 이게 조금 더 좀 스트레스 없이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점 이게 아마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가속 성능에서 생각이 듭니다.
1: 2000cc급의 터보 엔진이니까 뭐 기본을 하겠죠.
0: 그렇죠. 네.
1: 자 그러면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0: 네, 솔직히 이번 시승은 상대적으로 좀 짧은 시간 그리고 제한된 환경에서 진행돼서 많은 것을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감안하고 느꼈던 조금은 아쉬운 부분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1: 주행 보조 시스템.
0: 네, 요즘 많이들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죠. 뭐 차간 거리, 차선 중앙, 그다음에 차선을 리탈했을 때 다시 잡아주는 것들 기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1: 그런데요.
0: 문제는 조작 버튼의 위치입니다.
1: 얘가 어디길래?
0: 네, 아주 오랜 시간 고수하고 있는 이 브랜드 핸들 뒤쪽에 정확히는 이 시계 8시 방향의 레버로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리고 불편합니다. 예. 내가 주행 중에 바로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금 뭐를 누르고 있는지 계기판을 통해서만 좀 봐야 되거든요. 요즘 대부분의 차들은 이 핸들의 버튼으로 표시가 되어져 그렇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방식을 채택한다는 게 너무 아쉽게 느껴지겠습니다.
1: 아, 그렇구나. 이거 옛날 방식인데, 그죠?
0: 네. 꽤 오래됐습니다.
1: 방금 여기 안성 작가가 상상해가지고 작동하고 있었어요. 뒤에 있는 건데? 어딨지? 뭐 이러고 있는 거.
2: 야, 그러면, 저는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가격. 얼마인가요? 네.
0: 가격은 6,500만원부터 9,700만원 사이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예.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죠. 특히 가장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기본형의 경우 6,000만원 중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또 이 수입차 브랜드별로 일정 프로모션까지 적용을 한다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시승한 이 중간 이상 트림의 경우도 비슷한 동급의 이제 엔진 출력과 이 상품 구성을 갖고 있는 라이벌 세단과 놓고 보면 한 400만원가량 저렴하게 책정이 됐거든요. 확실히 코리아에서 이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기 위해서 좀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얼마만큼 또 챙겨나갈지 소비자 반응은 어떨지 더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1: 뭐 라이벌도 라이벌이지만 아마 국산 고급 브랜드 제네시땡
0: 네.
1: 그쪽하고도 경쟁하려고 해서
0: 상당히
1: 가격을
0: 그렇습니다.
1: 비슷하게 맞췄을 거예요.
0: 네. 근데 일단 기자들이 예상했던 가격은 저렴해도 이제 6천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딱 이제 등장을 했는데 6천 중반. 그래서 저 기자들 사이에서도 꽤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국악고 출신.
0: 네.
1: 네. 총평으로
0: 오랜만에. 네. 네.
1: 띵디딩띵띵.
0: 그렇죠. 네. A사의 A6 노래로 가겠습니다. 날아올라 저 하늘 예쁜 별이 될래요. 익숙하죠. 네.
2: 이게 아무리 노래를 평소에 잘하고 좋아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부르기 쉽지 않은데.
0: 네. 아침 시간에. 네. 바로 체리필터의 오리날다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이 음악을 고른 이유는 가사 그대로 날아오를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1: 그렇군요.
0: 디젤 게이트 사건 이후로 크게 위축됐던 브랜드였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제품도 완전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고 또 가솔린 판매 비중도 높아졌거든요. 무엇보다 라이벌 대비 상품성과 가격이 괜찮아져서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만듦새는 여전했고요. 수입 준대형 세단의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한 셈인데 그 예전에 명성을

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안아 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네, LG전자 유지버스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의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제 주변에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못 들었다고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정하나가 알려줍니다.
6: 네. 잠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통해서도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카차카를 빌려드릴 시간입니다.
5: 744 하나님께 빌려드립니다.
6: 차카차카와 주말을 함께하고 있어요. 예전 아빠가 처음으로 구입하셨던 에스페로 승용차. 저를 출퇴근 시켜주셨지요. 저희 아빠는 하지장애가 있으셨는데 처음 핸드 컨트롤이라는 거를 장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셨답니다. 늘 도전하시던 아빠가 그립고 자주색 에스페로 사진으로 아빠와 추억하곤 합니다.
5: 아, 에스페로. 저도 흰색 에스페로 한 3년 탔습니다.
6: 아, 정말요?
5: 장애 극복하고 운전하신 것도 참 대단하시고 그 차로 자녀들 출퇴근까지 시켜주신 아버지. 아, 멋집니다.
6: 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힘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5: 뭐 그런 사랑받고 자랐으니까 아마 7441님도 멋진 어른이 됐겠죠? 그 사랑 되물림하고 있을 것 같네요.
6: 그럼요. 가슴 뭉클한 사연 보내주신 7441님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차카차카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주소와 이름 남겨주시면 돼요.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잭슨 브라운의 더 로드 아웃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5: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용주,
6: 정다희의 차카차카였습니다. 차카차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틀 만에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26일 연설을 통해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5만 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본격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는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26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에 대응해 이란을 상대로 공습에 나섰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X에 올린 성명에서 이란이 25일 일방향 공격 드론을 이용해 에버러블리오를 공격해 미군 항공기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보관기지와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전날 새벽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던 싱가포르선적 컨테이너선 에버러블리오를 공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휴전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타결된 양해각서에 따른 미국 이란 간 종전 합의가 균열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주유소의 석유 공급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 가격제 7차 가격을 이전 가격보다 리터당 150원 내린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로 중동 정세가 안정되고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축구대표팀과 북중미 월드컵 32강행을 다투는 세네갈이 이라크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5-0 대승을 거뒀습니다. 1승 2패로 조 3위에 오른 세네갈은 우리나라의 골득실에서 앞서 각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5위로 올라섰습니다. 32강에 진출하기 위해 12개 조 3위 팀 중 8위 안에 들어야 하는 우리 대표팀은 현재까지 순위가 정해진 7개 조 중 5개 조 3위 팀에게 승점과 골득실에서 밀려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 서비스의 도입을 강행할 경우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수많은 유럽 국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를 조만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선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즉시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세는 해당 국가와의 무역 합의와 상관없이 우선 적용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정오 무렵부터 전국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 야외 활동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바닥에 바퀴가 달려있고 손잡이 높낮이와 앞뒤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용량도 5리터로 큼지막한 쓰레받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쓰레받기를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라고 하실까요? 허리를 수없이 굽혀야 하는 환경미화원에겐 절실한 일입니다. 허리 통증이 뗄 수 없는 직업병인데요. 동료들의 이런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년 경력의 대구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오창택 씨가 숱한 시행착오 끝에 맞춤형 쓰레